0: 하게 되는데 김원령 박사가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그 정보가 기자들한테 가게 돼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뭔가 관심을 갖는데 그때 이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간 중에 바로 뭐냐면 이 고분이 도굴되지 않은 백제의 고분이다. 불식 돌방 무덤은 거의 대부분
1: 99% 네,
0: 거의 그 당대의 도굴이 됩니다.
1: 네네.
0: 후대의 도굴이 되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런데 그게 도굴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으면은 이제 국가유산청 관리자가 와서 지금 기자들을 좀 이렇게 물리치고 그다음에 좀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어떻게 들어갈 거면 이렇게 뭐 트렌치가 들어갈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1: 네.
0: 이때 이제 그게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이때 김원령 박사 팀이 무려 24시간 만에
1: 네.
0: 발굴을 끝냅니다.
1: 24시간 만에 다 끝난
0: 네.
1: 거예요?
0: 그러니까
1: 아.
0: 적어도 그때 기법이 조금 덜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달이 걸려야 될 아, 것들을
1: 그렇죠. 네, 그렇죠.
0: 24시간 만에 끝냈기 때문에 뭔가 상실된 정보도 있을 수도 있고
1: 그렇죠.
0: 또 때에 따라서는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무령왕릉의 71년에 있었던 이 발굴에 대해서는 당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좀 안타까운 발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1: 네.
0: 이제 민간에 이제 전해지기는 그때 이제 한참 그 투탕카멘의 저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질 때였는데 이제 무령왕의 저주가
1: 저주.
0: 있어서 발굴에
1: 네.
0: 참여했던 사람들이
1: 네.
0: 좋지 않은 일을 겪었다라는 말이 세상에 돌 정도로
1: 그래요?
0: 그때 이 무령왕릉에 대해서 뭔가 좀 발굴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라는 비판은 있었습니다.
1: 발굴 과정은 아쉽지만 실제로 도굴되지 않은 백제 왕의 무덤이었다는 게 드러났을 때는 학계가 굉장히 흥분을 했을 것 같은데
2: 우리나라 고고학상 뭐가 나왔느냐로 따졌을 때 사실 거의 사상 최대의 발견이라고도 할 수 네. 있을 정도입니다.
1: 천마총보다?
2: 왜냐하면 천마총이 누구 어떤 임금님 무덤인지 아세요?
1: 아니요.
2: 몰라요. 우리나라에 누가 묻힌 무덤인지 정확하게 아는 무덤 중에서
1: 네.
2: 이 정도의 물건이 나온 그런 무덤이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다 합해도 없습니다. 이 정도가 되는 게 전무후무해요.
1: 네.
2: 그래서 정말 요즘 말로 대박 중에서도 진짜
0: 초대박.
2: 대박이 진짜 완전 크게
1: 터졌거든요. 대박.
2: 그런데 그게 네. 단 하루 만에 그거를 다 털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1: 아쉽다 진짜.
2: 네, 정말 어떤 최고와 최저가 함께
1: 그러네.
2: 되게 심지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고고학상에 되게 좀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런 순간이었죠.
1: 그러네요.
0: 네.
1: 제가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령왕릉에 관해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무령왕릉을 처음 열었을 때 하얀 연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2: 아.
1: 그래서 한간에는 무령왕의 영혼이 사마왕의 영혼이 빠져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허수희 작가님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택도 없는 이야기다.
1: 왜요? 아니, 무령왕이 기다렸다가 1500년 기다렸다 나오신
2: 현대 사회에
1: 예.
2: 이장이라든가 파멸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 네.
2: 이장이나 파멸을 우리가 할 때마다 뭐 영혼이 나가는 걸 봅니까? 무령왕릉이 발굴된 날짜가 7월 8일입니다. 7월 달이에요. 비가 좀 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1: 네.
2: 그래서 그때 습도가 높은 여름철이었습니다.
0: 비가 왔어요. 네.
2: 여름철에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 같은 걸 꺼내면 옆에 이슬이 이렇게 쫙 맺히잖아요. 그죠? 수증기,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눈에 보이기가 힘들어요. 수증기는 그냥 투명하거든요.
1: 네네.
2: 눈에 우리가 김 나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수증기가 되기 직전 상태나 수증기가 다시 물로 돌아오기 직후 상태에서 조그만한 물방울이 되었을 때 그게 하얀 김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있던 무령왕릉이 정말 천년 이상 거의 밀봉돼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있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외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랐겠죠. 아마도 지하 쪽에 있었으니까 조금은 더 서늘하고 더 건조했었을 겁니다.
1: 네.
2: 그래서 그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습한 외부의 공기가 마주치면서 그 구름 같은 안개 같은 게 순간적으로 살짝 생긴 거죠. 그거를 본 거예요.
1: 아, 무서웠겠다.
2: 거기가 그러니까 무섭지.
1: 예, 예.
2: 아마 모르긴 해도 이건 뭐 심리적인 것 때문에 느껴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데
1: 예.
2: 그거를 파낼 때 약간 쉬익한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1: 더 무서워, 더 무서워.
0: 그렇죠. 이게 그 벽돌안을 쫙 뺐을 때 뭔가 쫙
2: 압력도 다르고
0: 바람이 빠져나왔다라는 네. 기록이 있거든요.
1: 네.
2: 그런 소리가 느껴졌을 수도
1: 있어요. 그러니까 투탕카멘 얘기 나오는 거야.
2: 그러니까 진짜 뭐 영화의 장면 같았을 수도 있는데
1: 예.
2: 그 말인즉슨 뭐냐면 그거는 정말 밀봉돼 있었다는 뜻이고 이 근처의 무덤이 다 털렸다면 다 도굴당했단 말이에요.
1: 네네네.
2: 그런데 진짜로 도굴되지 않은 상태가 거의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1: 그렇지.
2: 정말 이거는 대단한 발견이죠.
1: 그리고 이제 무령왕릉이 도굴되지 않았다는 것도 참 특별하지만 그 가치를 특히 다 더 인정받은 부분이 뭐냐면 삼국시대의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무덤의 주인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흔치 않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령왕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던 그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0: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실 지석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묘비를 앞에 세우지만 예전에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무덤의 주인공들과 관련된 기록을 무덤 안에 같이 넣습니다. 그걸 묘지라고 해서 글자의 뜻으로서 지를 쓰게 되거든요. 네. 문장의 뜻으로. 근데 그 묘지라고 하는 것을 넣게 되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놀라웠죠. 첫 번째는 백제 영동대장군 사마왕이라는 것이 지석에 딱 적혀 있으니까 이 무덤의 주인공이 사마왕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두 번째는 여기 무령왕이라고 적혀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네. 아마 그거를 하고 나서 시호를 올린 건 한참 뒤에 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령왕 조가 삼국사기 본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휘는 사마라고 딱 돼있어요.
1: 네.
0: 그러면은 삼국사기 기록을 통해서 이게 무령왕릉이라는 걸 밝혔는데 네. 거꾸로 생각하면은 네. 삼국사기의 기록이 네. 이 무령왕을 통해서 굉장히 사실에 가까운 기록이구나.
1: 삼국사기의 신빙성이.
0: 네. 더불어서 옛 왕릉들이 보통 이게 누가 묻혔는지를 지석을 넣으면 좋은데 또 안 넣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신라 무덤들이.
1: 네.
0: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다 알았겠죠. 이게 누구 무덤이고 누구 무덤이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데 이거를 후대에 명확하게 밝혀줌으로써 이게 이제 명확하게 523년에 돌아가신 무령왕의 무덤이라 그러면은 그것 자체로 주인공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그 유물들의 절대 연대가 나옵니다. 그럼 그 절대 연대를 통해서 앞뒤 유물을 비교 분석하고 그 시대의 일본, 중국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정확하게 넌 몇 년이야, 누구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네. 얼마나 고고학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 지석 하나, 그래서 이 왕과 왕비의 지석이 네. 그 어떤 유물, 그러니까 한 4천 몇 점이 나왔고 국보로 지정된 게 12개인데
1: 네.
0: 그런데 이 지석을 넘는 중요한 유물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1: 수수께끼를 여기저기 다 풀어주는.
0: 다 풀어주는 거예요. 예. 앞뒤로 문제로 이렇게 다 풀어주고 그리고 제일 관심이 적었던 백제 웅진시기를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이 웅진시기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사건이기도 하죠.
1: 그리고 그 지석 위에는 중국 화폐인 철제 오수전 90여 개가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속세에서 하는 말로 약간 노잣돈 이런 건가요?
0: 노잣돈의 개념보다는 네. 그게 매직권. 이라고 보죠. 비록 지상의 왕이지만 이 땅을 땅의 신에게 빌리는 겁니다.
1: 그러니까 그런
0: 빌리거나
1: 개념이야?
0: 사거나.
1: 왕도 빌리는구나.
0: 그럼요. 그러니까
2: 땅을 살 때 외화로 사야 되는군요.
0: 외화. 그렇죠. 오수.
1: 그때가 좋았을 수도 있죠.
2: 시세가 좋았어. 환율이 좋았어.
1: 환율이 좋았어.
0: 그런 개념으로 이제 오수전을 올려놨기 때문에 정근대 왕, 지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이라고 하더라도 죽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겸손해졌다라는 것들을 거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 네. 무령왕릉 초입에도 석상이 하나가 써 있고요. 공주 시내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정체모를 약간 동물처럼 보이는 뭔가 해치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석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동물 석상은 있습니다. 오 여기 그림에도 있네요. 네. 동물 석상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2: 아까 이제 우리 덕광희 선생님께서 네. 최고의 유물이 지석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면 맞는 말씀인데 네. 또 안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석을 능가하는 유물이 그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돌짐승, 그 석수 네.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무덤을 지키는 역할 내지는 무덤에 있는 그 영혼을 어떤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놨던 돌로 된 종합상인데 그거를 처음에 이게 뭐지? 처음에 몰랐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무령왕릉인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 1600년 지난 그 후에도 네. 그 돌짐승은 무덤 입구에서 그대로 딱 자리하고 중앙에서 캐는 대한민국 시대 학자도 딱 쳐다보고 있는 거야.
1: 저 뭔가 멋있어.
2: 사진도 남아있어요.
1: 뭔가 멋있어.
2: 위에 나무가 1600년 동안 자라나가지고 나무나 풀들의 뿌리가 밑에까지 막 이렇게 끝없이 이제 지하로 다 내려왔는데
1: 네.
2: 그 밑에서 1600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는 돌짐승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문기사 찾아보시면 그때 그거 보고 그게 머리에 너무 남아가지고
1: 네.
2: 그날 밤인가 그 돌짐승에 쫓기는 악몽을 꿨다라는 분도 계세요. 되게 강렬한 유물이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게 나왔는데
1: 네.
2: 우리나라에서 그런 유물이 그 전까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 후에도 그거하고 이런 정도의 게 나온 적이 없어요. 전무후무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2: 그래서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1: 네.
2: 그게 뭔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잘 몰랐어요.
1: 그랬겠죠, 그랬겠죠.
2: 되게 모양도 되게 개성적이고
1: 네.
2: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거의 공주를 상징하는 나아가서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거 백제를 상징하는 거의 아이콘화 되다시피 한 그런 괴물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1: 네네.
2: 그게 그런 걸 처음 보니까
1: 네.
2: 뭔지도 몰랐어요.
1: 그렇겠죠.
2: 근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는 대체로 후한시대 때부터 그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서 무덤에 넣어놓는 풍습들이 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중국에서 이제 무덤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진묘라는 말을 가끔가다 이제 무덤에 관련해서 쓸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학자들이 그 비슷한 그런 돈쟁이 무덤 안에 있으면 그거를 진묘수라고 중국 고고학자들이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닮은 점이 일부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뿔 같은 게 있다라든가 네발 달린 짐승이라든가 뭐 무덤을 지키는 동물이지만 뭐 새 같은 형태를 넣어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근데 이거는 네발 달린 짐승의 뿔도 있는 이런 모양이 중국에 배치해 놓은 거하고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의 진묘수하고 비슷한 거다라고 부르게 되어가지고 뭐 진묘수라는 용어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중국 학자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니까 뭐 진묘수라고 불러도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진묘수하고도 또 굉장히 개성적으로 다르게 생겼습니다. 되게 좀 귀엽게 생겼어요. 아이콘을 하기에 되게 좋게 생겼어요.
1: 진묘수는 너무 딱딱하다.
2: 형태에 대해서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 표현한 거냐. 뿌리 있는 거
1: 보면 특정 동물은 아닌 거죠.
2: 뿌리 있는 거 보면 좀 사슴 같기도 한데 아이 너무 도실도실하고 통통하게 생긴 거 보면 약간 뭐 돼지 같기도 하고 맞아, 개구리 맞아. 같다 뭐 눈 같은 거는 좀 뭐 개구리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개구리가 뭐 귀가 쫑긋하고 또 이렇지는 않은데 이게 도대체 뭐냐. 뭔가도 뭐지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아 저는 진짜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하면 진짜 지석이 최고의 유물인 거 맞지만 조금만 안 냉정하게 생각하면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 고대사 최고의 유물 중에 하나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유물 아닌가. 하여튼
0: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제 국보로 지정되진 않지만 중요한 유물이 관인 것 같아요. 네, 여러 성분을 그 볼 때 금송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쪽이 아니라 이제 일본 쪽에서 나온 소나무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성왕 당시에 이제 성왕이 상주가 돼서 각 나라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이 관을 만들어서 왔을지 아니면 관 재료를 가지고 왔을지.
1: 아 정말 관을 보냈겠어? 이건 뭐예요?
0: 그거는 이제 모르죠. 예물로서 어쨌든 나무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일본과의 교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도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제가 알기로 거의 20년 후의 일일 거예요. 90년대 초에 박상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번 분석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조각을 한 1mm 정도 조금 떼다가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어요. 나무의 목질을 정밀 분석을 할 때는 그 나무를 잘라져 있는 단면을 봅니다. 단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를 잘라보면 송진이라고 해서 끈끈한 그 액이 나오죠. 그 송진이 흘러가는 그 길 그게 혈관처럼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그 수지구라고 하거든요. 그 소나무 종류면 그게 서면에 보여야 돼요. 그런데 안 보이는 그런 게 그렇게 뚜렷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소나무 종류 아닌 거예요.
1: 20년이 지나서
2: 20년 뭐 어차피 뭐 1600년 좀 뭐 백제일 건데 20년 지났다 본다고 크게 나갈
1: 것 같습니다.
2: 자세히 본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금송인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발굴 거의 20년 지나가지고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임금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목재를 일본에서 굳이 공수를 해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
1: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2: 정말 어떤 끈끈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목재를 연구하던 이 과학자에 의해서 발굴 20년 만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요거는 진짜로 언급해 볼 만한 것인데
1: 신기한 거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2: 제가 이제 요건 짧게 얘기할게요. 대신 하나만 짧게
1: 얘기할게요. 더 해주세요.
2: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요거는 은팔찌가 두 개가 나왔어요. 은팔찌가 두 개가 나왔는데 은팔찌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은팔찌 멋있게 생기긴 했어. 은팔찌는 있을 수 있는데 은팔찌의 그 안쪽에 글자를 새겨놨어요. 그래서 뭐 대부인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고 뭐 이런 뭐 상투적인 얘기가 적혀 있어요.
1: 대부인
2: 뭐,
1: 왕비 거구나.
0: 팔찌에 보면은 그 장인의 이름도
1: 맞는 사람,
0: 이름으로 추정되는 사람 다리라고 적혀 있어서
1: 약간 명품 브랜드 같은 거네.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장인에 대한 처우가 뒤에 시대하고는 조금 달랐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다리랑 이름이 비슷한 인물이 또 호류지에 가면은 지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작품을 만든 걸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보통 호류지는 건축에 있어서는 약간 고구려계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 있는 유물들은 백제계 이렇게 이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백제의 영향이 이제 끼쳤다고 한다 그러면 이 다리하고 지리라고 하는 이 장인 또는 어떤 제작자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1: 시기가 비슷한가요?
0: 그렇죠. 연결하면 비슷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들이 또 백제하고 일본 사이에서 장인의 오고감, 왜냐하면 당시 뭐 오경 박사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도 뭐 대대로 직업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하죠.
1: 네. 그리고 이제 무령왕릉에서 유물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신체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1500년 전 무덤인데 신체의 흔적 어느 부분이 발견됐습니까?
2: 이것도 사실은 수수께끼가 참 많습니다. 이거 진짜
1: 수수께끼 구성이네.
2: 이게 진짜 이거 진짜 완전 수수께끼예요. 네. 어금니 한 개가 조그만 어금니가 나왔어요. 예. 어금니 한 개가 나오긴 했는데 그게 아까 24시간 만에 발굴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떨어져 있던 어금니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기록이 없어요.
1: 다른 뼈는 없었고요.
2: 다른 뼈 없어요.
1: 없었고.
2: 어금니 하나 나왔거든요. 예. 그 위치만 알아도 진짜 알 수 있는 게 많잖아요.
1: 그렇지.
2: 예를 들어서 어떤 왕관이나 이런 거 위치하고 딱 비교해봤을 때 베개 위치 이런 거하고 베개 비교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왕비 누워있던 자리에 딱 어금니 있을 만한 위치에서 나왔네. 이러면 뭐 빼박 이거 왕비 어금니잖아요. 그죠? 그렇게만 돼도 되게 확률 높게 예상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한 난관이 하나가 있죠. 대충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어금니가 좀 작아 보였어요.
1: 작아.
2: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 아니겠느냐. 쪽으로 일단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왕비 어금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1: 합장묘이기 때문에.
2: 네. 예. 그리고 그 왕비라는 분이 아마도 성왕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크죠.
1: 성왕의 어머니다.
2: 네. 그래서 성왕 어머니 어금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네. 네.
2: 해보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도 크기가 일단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크기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17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1: 왕비가 17살일 수 있다.
2: 그런데 이제 뭐 발굴된 거나 이런 거를 쭉 살펴보면 3년 만에 뭐 무덤을 묻고 뭐 이런 게 이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3년상을 치렀습니다.
2: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7살 뭐 이렇게 하면
1: 무령왕은 돌아가실 때 나이가
0: 60
1: 그럼 나이 차가 너무
2: 그러니까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성왕의 어머니여야지 딱 묻은 이야기가 맞아야 되는데
1: 말이 안 되네.
2: 그럼 너무 어릴 때 주사를 갖고 좀 이상하잖아. 말이 안 맞잖아요.
1: 예.
2: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되게 수수께끼가 많거든요.
1: 예.
2: 그런데 치의학 하시는 분들이 치과 의사 이러신 분들이 그 어금니를 열심히 들여다보신 거예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어금니 모양이 사랑니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 상상이 많이 가미된 거긴 한데 그런데 학자들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니는 안 나는 수가 있잖아요.
1: 안 나는 사람이 있죠.
2: 네, 그냥 이 턱뼈 속에 박혀있는 경우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모든 그런 부위에 딴 뼈가 발견이 안 돼 있는데 이 어금니만 발견된 이유도 깊숙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평생 노출이 안 됐다가 다른 모든 부분이 다 사가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사랑니 형태로 파묻혀 있었던 요 일부 아니냐.
1: 턱뼈 안쪽에 온전히 보존돼 있다.
2: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이런 예를 들면 나이대 같은 거를 다른 식으로 추정해가서는 안 맞는 이런 형태가 된 거 아니냐.
1: 나이가 마흔이어도 사랑니가 잠복해 있을 수 있는 거고.
0: 맞아요. 잠복 사랑니는 사람에 따라
1: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2: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이게 저 명쾌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고대의 사람들은 사랑니가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드물었던 걸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옛날 사람이 될수록 질긴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턱뼈가 더 컸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1: 아, 백제시대랑도 그 정도 차이가 나요?
2: 그렇죠. 백제뿐만 아니라 한 조선시대 정도만 가도
1: 그래요?
2: 지금보다는 턱뼈가 좀 큰 경우가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생각해보면 가능할 수야 있겠지만
1: 좀
2: 설마 그렇게까지 우연히 겹쳐서 그리고 하필 그 사랑니가 또 우리한테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이거는 너무 우연히 겹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수수께끼만 남은 부분이 많아요.
0: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무덤 하나 더 있잖아요.
1: 어떤 무덤이요?
0: 이호분.
1: 이어서? 아니 몰랐어요.
0: 여기 이제 그 재발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호분에서 이 하나가 발견됐어요.
1: 아, 그래요?
2: 최근에 나온 성과죠?
0: 네, 최근에 아주 최근에 나온 성과입니다. 일제 강점기 한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한번 발굴을 했는데 최근에 국가유산청에서 그거를 다시 발굴을 하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얻게 되기도 하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재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호분에서 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뭐 소년의 이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누가 묻혀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문주왕의 아들이었던 삼근왕이 15살에 죽거든요. 그러면은 나이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호분의 주인공은 혹시 삼근왕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한다는 점에서 네. 이 고대 고분에서 다른 신체도 중요하지만 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보다 덜 썩는 이것이 또 중요한 정보를
1: 단서가 많네요. 네. 예. 아, 우리 곽식 작가가 애초에 위치 선정을 좀 잘못하셔서 지금 노릇노릇하게 읽어가고 계신데요. 예, 거의 다 왔어요.
2: 백제 모양은 햇빛 맞는 기능이
1: 없다. 오늘 이렇게

0: 어떠셨나요?
1: 약간 소풍 나온 느낌이었는데 네. 그 한편으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 충청남도와 공주에 대한 생각보다 너무 백제 생각만 했었구나. 아. 그래서 현재의 그 공주와 부여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오늘 이렇게 충남 공주에서 무령왕릉과 공산성을 돌아다녀 보면서 1500년 전 백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평소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린 지식 이야기보다 조금 더 생생하시게 보셨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자판여행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해보겠습니다.
2: 네, 추석 특집 겸 접지사 4주년 특집으로 충남 공주 현지에서 웅진 백제의 역사 박광일 곽재식 작가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뭐 공주 쪽은 정한 알밤도 유명하고요. 가을이랑 특히 잘 어울리는 역사 관광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번 연휴에 뭐 거리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보내드린 방송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미리 영상으로 생생하게 즐겨주시고 나들이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만 셔터 내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 화려한 그리고 뭔가 되게 많이 가졌을 것 같은 저를 지금 천만작가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커리어의 시작인 저희 집의 야반 도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무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돈을 벌어야지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떤 곳이든지 간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험악하고 험난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았는가.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세라고 합니다. 네, 저를 지금 천만작가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의 지금 커리어는 화장품 전문가이며 화장품 사업가입니다. 좀 화장품 전문가 같나요? 네, 대충 그냥 이름 짓고 뭐 걸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저 이것을 위해서 화장품 전문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이제 초보 화장품 사업가가 됐는데요.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그 직전에 스윙데이즈라고 하는 뮤지컬에 작가와 제작자로 참여를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뮤지컬과 화장품이 무슨 사이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시겠지만 뮤지컬 스윙데이즈는 유한양행의 창업자로 또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진 고 유일한 박사가 사실은 아무도 몰랐었던 넵코 프로젝트라고 하는 미국 첩보기관과 함께 실제로 무장훈련을 받고 침투작전을 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실행되기 3일 전에 우리나라는 광복을 했고 이 작전은 역사 속의 비밀로 묻혀졌죠. 그렇게 숨겨져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뮤지컬로 만들게 되었고 작품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던 유한양행 측에서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유한건강생활이라고 하는 곳에서 화장품을 내려고 하는데 유한양행의 정신을 가장 잘 알고 소비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제가 이 일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화장품을 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유한양행의 이러한 오퍼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자, 이제 눈치 좀 채셨죠? 제 인생 이야기는 지금 거꾸로 영화 박하사탕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양행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었던 것은 제가 올드스토리라고 하는 회사를 지금 18년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올드스토리의 로고 뒤에 보이는 저 많은 회사들은 그동안 저희가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이라고 하는 조금 새로운 영역, 즉 브랜딩이 되었건 마케팅이 되었건 인재 양성이 되었건 그것이 지자체이건 회사이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이야기를 덧입혀서 그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컨설팅 작업을 쭉 해왔었는데 그 가운데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고 그것이 만남이 되어서 뮤지컬과 화장품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올드스토리는 왜 시작하게 되었을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보면 저는 추계예술대학교의 교수로 지금 2004년에 임용이 됐으니까 22년째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교수가 되어서 2008년쯤에 이제 그 학생들을 졸업을 시켜야지 되는데 이 친구들이 작가로서 좀 안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아직 없는 거예요. 어떤 큰 작가님 밑에 들어가서 도제 방식으로 글을 배우거나 계속 안 되는 거를 이겨가면서 공모전에 응모를 해서 될 때까지 버텨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좀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의 원천적인 가치가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스토리 매니지먼트 비즈니스라고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회사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신인 배우 캐스팅하듯 캐스팅하여 이 이야기가 연극에 맞는지 드라마에 맞는지 만화에 맞는지 영화에 맞는지 잘 조각하는 작업을 같이 해서 이야기의 가치를 높여가는 방식 그래서 그 이야기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해보면 어떨까 하여 올드스토리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공장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떡하지? 2008년을 기억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회사를 시작했는데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저희 회사 월급날이 5일인데요. 제가 5자를 참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와, 월급 주는 날은 그렇게 빨리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 매니지먼트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기억하시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됐었던 거죠. 그러면 제가 추계예술대학교의 교수는 어떻게 되었는가? 2003년도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조금 전에 소개를 해주신 실미도라는 영화를 가지고 제가 추계예술대학교 영상시나리오 대학원 1기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 만남이 되어서 영상시나리오 학과가 생겼을 때 첫 번째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미도라는 영화는 어떻게 쓸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영화계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가? 제가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영화 석사과정을 하는 중에 선배가 나와 같이 좀 영화를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해주었고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영화를 작업하게 됐던 거죠. 물론 저는 영화 연출을 학부에서도 전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영화 시나리오 작업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약 10년에 걸쳐서 만화 스토리를 썼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은 서점형이 아니라 대본소라고 불리우던 그러니까 요즘에 만화 카페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 많은 만화들을 공급하던 곳에 제가 만화 스토리를 한 10년 정도 썼었는데 만화 스토리를 쓰다 보니까 제가 너무 고갈되는 느낌이 들었었고 그래서 뭔가 좀 인풋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가 그곳에서 영화 연출을 꿈꾸는 선배를 만나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을 했던 것이 실미도까지 이어졌던 거죠. 잘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영화 전공을 처음부터 하러 갔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연극 연출을 하고 싶어서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연극 연출로 진학을 했지만 전공을 막상 선택해야지 되는 2학년 즈음에 영화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되었고 몇 가지의 계기가 있었습니다만 연극이 아니라 영화 연출을 전공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왜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연극 연출가가 되고 싶어서 들어갔느냐? 그 전으로 들어가면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무용을 했었었는데 네, 무용을 전공을 했었던 것 때문에 계기가 되어서 고등학교 시절에 기성극단의 연극 무대에 서게 됐었었고 그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연극이 이렇게 신나는 일이구나. 나는 연극을 좀 한번 계속해서 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 치열하게 살았죠. 엄청 번잡하고 복잡한 인생을 살아온 듯 보입니다. 누군가는 되게 운이 좋았다. 그렇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면 뭐 더 이상 원이 없겠네. 엄청 좋은 자기 좋은 일 다 하고 살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커리어의 시작인 제가 무용을 할 수 있었던 일은 저희 집의 야반 도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폭삭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 댁으로 저희 세 식구가 이렇게 그냥 밀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망했으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전학을 시켜주지 않으셔서 제가 열흘 동안 갈 학교가 없어서 놀았어요. 그랬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 중학교는 굉장히 좋은 무용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무용 수업에서 선생님께 눈에 띄어서 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커리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뭔가 저의 선택은 아니고 굉장히 인생이 고단해졌던 시기에 그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가 되는 거죠. 또 좀 볼까요?
너무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영화계로 가고 싶었는데 제가 90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여성 영화 감독은 5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그때 영화계로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험악하고 험난했는데 저는 돈을 벌어야지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라디오 구성작가로 시작해서 만화 스토리 작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려고 회사를 시작했으나 월급 주는 것이 무서워지자 살 길을 찾아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여러 회사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거죠. 경영 위기가 저희 회사를 다른 길로 이끌었고 그것이 결국은 제가 화장품을 만들게 되기까지 변화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뮤지컬은 사실은 그냥 제작만 하게 될 줄 알았어요. 대관을 해놨는데 9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뮤지컬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작가를 찾기도 거의 불가능하고 총괄 프로듀서로서 더 이상 작가 고료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화였으면 두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뮤지컬을 보기만 했지 제가 수업을 받아본 것도 아니고 뮤지컬의 문법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방법이 없어서 9개월의 첫 한 달을 대본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작가로서 데뷔를 할 수 있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온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됐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았는가? 제가 막 엄청 욕심이 많거나 뭔가 아, 딱 봐도 뭔가 욕심 많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앞에 열린 문을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 계획대로는 사실 회사 시작할 때 50에 은퇴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지껏 은퇴를 못하고 현역으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문이 열리면 달려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문이 닫히면 그곳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렇게 그냥 살아오다 보니 여기까지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 화려한 그리고 뭔가 되게 많이 가졌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결과까지 맞습니다. 제가 사실 뒤에서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저희 연사들이 금요일 밤에 이곳에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을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셔서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혹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요즘에 현대인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혹시 그러신가요? 네. 근데 돈이 목표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은 앞에 숫자가 중요할까요? 뒤에 0의 개수가 중요할까요? 앞이 구변 좋은가요? 뒤에 0이 몇 개 달렸느냐죠? 네. 그 무의미한 숫자처럼 보이는 0이 단지 많이 달려있다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주거나 정의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더 큰 돈 앞에서 굉장히 초라해지고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달려가시는 분들은 어떤 순간에 좌절도 너무 크게 느끼시고 어떤 순간에 되게 허무해지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권력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명을 따라서 일을 합니다. 부르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내신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따라서 보냄을 받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저를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하고 로봇하고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인데 그 영혼의 부름에 영혼의 욕구에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야 어떤 일을 하건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꼭 하고 싶은 여기 또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 많은 일을 해나가는데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했겠죠.
이때의 심경이라고 하는 게 마음일까요? 저의 육체일까요? 같은 단어입니다. 신경. 우리의 신경은 우리의 몸이면서 마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이 모든 것들하고 나의 육체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애가 탄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또 허파에 바람이 든다, 간은 왜 꼭 간덩이라고 부르는지 모르는데 간덩이가 부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피가 마른다, 그죠?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의 움직임들을 우리 선조들은 몸하고 연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몸이 버텨줘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마음과 정신이 튼튼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젊을 때 되게 소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저의 연배도 계신 것 같고 한데 이 몸으로 굉장히 럭키하면 80세까지 아니 재수가 없으면 약 120세까지 앞으로 여기서 100년 이상을 이 하드웨어를 갖고 사셔야지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쉴 수 있을 만큼 나의 육체의 신경도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셨으면 그러면 AI 시대에 우리가 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만큼 일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어쩐지 22라는 숫자가 공평하게 어릴 적 떡볶이를 사서는 형과 동생이 사이좋게 두 개씩 나눠 먹자 했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죠. 오늘 9월 22일은 밤과 낮이 서로 24시간 중에 반씩만 차지하자라고 나눠 갖는 날, 추분 Fall Equinox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오늘은 내가 두 개 먹고 형이 두 개 떡볶이를 먹는 날, 자연의 순리가 말하는 밤낮의 길이가 거의 똑같은 날인데, 오늘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태양과 조금씩 일찍 헤어지는 날들을 살게 됩니다. 떡볶이 두 개씩 사이좋게 나눠 갖는 걸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올해 또 만나는 정상회담이 이틀 후 9월 24일에 있습니다. 사이좋게 나눠 갖자라고 할 수 없는 양국 간의 문제들, AI, 인공지능의 주도권, 그리고 미국, 중국이 자체 내에서 국민들의 원성을 줄여야 하는 지도자들의 시급한 문제들이 있기에 첨예한 대립이 화려한 국가 정상들의 의전에 가려져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중 정상회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유엔 총회를 거르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될 시진핑 주석과는 달리 올해 뉴욕의 유엔 총회 시작돼서 참석하기 위해 어제 뉴욕과 뉴욕 공항으로 내리던 전 세계에서 온 비행기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제 미국 북동부 상공이 일시적으로 막히는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또 듣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지상에만 있으면 이 비행기로 뜨는 하늘에서 그리고 공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때가 있죠. 어제가 그런 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제 미국 북동부 공항 지상정지 그러니까 ground stop 그리고 대규모 항공마비 사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도 유엔 총회 기간에 사건의 원인을 보면 한마디로 노화된 아주 노후 그 회로의 고장과 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된 예비 케이블이 절단된 상태였던 걸 발견했다. 네, 필라델피아 레이더 접근 관제소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데 트랙헌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통신이 망가진 그것이 원인이 됐다. 주 통신회로가 어제 오전에 관제소에 그 버라이즌의 노후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애가 발생하면서 예비 광역 케이블, 옵티컬 그 파이버 케이블이 있었는데 이 백업 회로로 자동 전환을 시도를 했지만 이건 또 뉴저지주 철도 공사 현장 그 프로젝트에서 공사 업체가 이 광 케이블을 절단해 놓고 있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예비 광 케이블이 작동을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못한 거죠. 그 결과 레이더 또 관제사 간의 주파수 통신이 동시에 끊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FAA 미국 연방항공청이 안전을 위해 뉴욕의 JFK 공항, 라과디아, 뉴욕, 뉴저지까지 그리고 필라델피아, 보스턴의 북동부 주요 공항들의 비행기 이착륙을 금지하는 지상 정지 명령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이착륙이 안 되는 지상 정지 명령은 비행기가 하늘에 이제 못 뜨고 못 내리고 뭐 이런 거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영향을 받은 항공 편수는 미국 전체에서 들어오고 이제 나가야 하는 비행기들이니까 약 7천여 편 그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가 됐고 뉴욕 뉴저지 지역의 3대 공항에서만 1,400편 이상이 직접적인 영향 그러니까 딜레이 되거나 캔슬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어느 항공사가 가장 피해가 심각했는가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번 마비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던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이 유나이티드 항공의 그 핵심 허브이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이 특히 어제 못 뜨고 아니면 늦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어제 뉴욕 공항에서 전체 예정 항공편의 반 이상이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승객들에게 대규모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또 현경에 웨이버들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태를 지금 막고 있는데 유엔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제 우리가 대략 알았고요. 지금 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약 130개국에서 정상이 그리고 외교단이 입국하는 날이 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교 관료들 각국 정상들의 전용기가 이 민항기하고 이렇게 입국이 엉키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아무튼 어제 아찔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복구가 됐는가? 일단은 어제 저녁 미국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교통부 장관 션 다피가 통신선 복구 완료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 동부의 공항들의 운영이 재개된 거죠. 그렇지만 이게 적체가 지금 그러니까 누적된 승객들이 뭐 공항에서도 발이 묶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수송의 적체를 모두 해소하는 데는 좀 며칠 걸릴 거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에 어디 비행기로 가셔야 하는 뉴욕과 뉴저지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확실하게 확인하고 출발하시기 여러 곳에서 당부하는 네, 노후 관제망 교체 작업을 추진한다. 오래된 도시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0: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유엔 총회는 누가 가나 시진핑 주석이 가지 않으면 한정이라는 이름의 국가 부주석이 뉴욕을 대신 방문한다. 그래서 81회가 가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참석하고 연설도 하고 또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고위급 대화하는 자리에도 참석을 한다.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 AI, 인공지능 시대에서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는 유엔을 건너뛸 만큼 유엔이 힘이 없어지고 있다.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AI 시대 국제 질서를 말할 때는 최소한 그렇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주도하는 투 플레이어 게임이 됐다. 유엔은 그래서 사실상 이걸 논의하고 어떻게 제재를 하는가에 외곽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시진핑 트럼프 정상회담이 전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는 가운데 유엔 총회에서도 지금 AI 관련 회의들이 열리고 있는데 거의 관심 밖에 나와 있는 그런 상태. 브루킹스 인스티튜션의 카일 첸이라는 여기 전문가는 유엔의 현실이 유엔 to put it bluntly, 솔직하게 말해서 사이드라인 됐다 이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네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인 의견이 되고 있는데 super, 거대 모델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 나라들, 데이터 센터의 규모, 이건 일반 사람들은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계속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의 이 칩 생산 수출 통제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에도 아주 첨예한 이슈가 되고 AI를 군사적인 면에서 활용하는 능력 이렇게 볼 때 이 모든 핵심 요소들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중국밖에 없으니까 UN에 가서 이걸 펼쳐놓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걸 규제하는 어떤 regulation 규칙 이걸 만들었다도 다른 나라들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영향력도 없다. 이거는 우리 둘이 알아서 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워싱턴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가 이 AI 국가 안보 핫라인을 양국 간에 설치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인공지능이 또 군사적으로 지금 이 뭐죠? 이거 관제탑이 소통이 안 되고 케이블 광케이블 끊어지고 오래된 낙후된 이런 시설 때문에 비행기들이 못 뜨고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작용, 잘못 작동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자. 그리고 AI가 이끄는 사이버 어택, 여기에 대해서도 또 미국과 중국이 뭔가를 하자라는.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둘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양국에 대한 그 안전장치, 이 워싱턴에서만 이루어진다. 유엔 자체에서 2023년에 이미 유엔 자문기구를 설립해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22개 나라들이 AI, 인공지능을 인간이 통제하는 것을 강화하자라는 선언을 채택을 했는데 이 선언을 한다는 것이 declaration, proclamation 뭐든지 이게 지금 별 효력이 없는 유엔의 모습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은 이 22개 나라들이 참가해서 서명한 AI 인간 통제 강화 선언 채택할 때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지금 규범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유엔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실제적인 힘과 이 지식과 모든 리소스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밖에 없다. 유엔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는 이번 회담 올해 또 만났던 이 두 정상은 다시 회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로 온 시진핑 중국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며칠 남지 않은 40여일 남은 올해 중간선거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연방 하원이 공화당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백악관으로 돌아오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정책들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뒤집어져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시진핑 주석은 그리고 이란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 내 여론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 물가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가 그러니까 많이 줄어든 이런 상황에서 느긋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기간을 그것이 무역에 관한 것이든 AI에 관한 것이든 어쨌든 조금 여유를 두고 이 기간을 연장하려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거에 전쟁과 이제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프레셔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휴전 상태라고 한다면 양국 간의 정상들의 중국의 시진핑은 전술적 휴전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워싱턴 회담을 이틀 앞두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단기적인 정치 일정과 싸우고 있죠.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은 장기 권력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역사상 이례적인 네 번의 연임을 앞두고 있고 선거가 없는 체제에서 정치적인 시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미드텀 연방의회의 다수당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시간에 쫓기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미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우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9월 22일 오늘도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가 좀 시원하게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부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해서 비가 내리는 사흘을 지금 기상예보가 내리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전을 또 받으면서 이렇게 방문하고 그런 세계 정상 파워의 이미지를 중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엔 총회를 거쳐서 멕시코의 국빈으로 또 방문을 하게 되는 이번 일정.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계획에 대해 뭔가 더 구체적인 말을 할 것인가 또 기대를 하게 되고 이런 교류 관계 정상화 또 핵무기의 end initiative에 이어서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에 또 연설에 들어있을지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될까? 이재명 대통령 이번 방문 때에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인데 그 밖에 또 호주라든가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과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예정으로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까지 참석한 뒤에 멕시코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엔 총회를 위해서 미국과 그리고 또 그다음 멕시코 순방을 앞두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대북 정책을 깨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그러니까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뭐 제재는 어차피 효과가 크지 않지만 추가 핵무기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 사이의 절충안에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말을 했는데 이런 거래가 아무리 보기에 좀 마땅치 않다라고 보일지라도 이 세상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지금 없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이 핵미사일을 크게 그 카드를 휘두르고 있는 이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미국과 또 이란의 전쟁이 지정학적인 지형을 변화시키면서 워싱턴이 그러니까 미국이 압박과 대화를 통해 이렇게 길들이려고 했던 이 고립된 북한이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북한을 전략적인 파트너로 다시 지금 포용하는 최근의 움직임이다.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도 보냈고 무기도 또 이렇게 했고 여기에 더해서 또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이걸 보면 북한에서는 핵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의 요점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인 것을 자신은 믿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워싱턴과의 관계,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북한 쪽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교 외에 어떤 선택이 남아 있느냐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뜻합니다. 말을 했네요. 그래서 일단 핵무기 동결이 확보가 되면 양측의 어떤 인센티브와 양보를 통해서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자.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감축할 수 있도록 감축하도록 설득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지금 플랜으로 갖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생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지금 국제정세를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방문을 앞두고 뉴욕타임즈와 인터뷰. 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고 있네요.

서울 여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푸르지 않습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K라디오 스튜디오, 뉴저지 스튜디오를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라디오와 함께 하신다면 라디오를 운전할 때만 차에서만 라디오가 있어서 듣는다라고 지금도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 시대는 컴퓨터도 있지만 스마트폰에 검색을 하실 때 K라디오.us 하시면 우리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거기 뉴스 앵커들 얼굴도 있고요. 또 저를 포함해서 이 프로그램 이렇게 생긴 사람들구나. 네, 얼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또 인터뷰들 관심이 많이 갔던 인터뷰들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른쪽 상단 코너 거기에 보면 on air 영어 두 단어가 보입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 방송 라디오 없이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노동절, 그러니까 월요일이었죠. 노동절, 9월 7일이었나요? 네, 노동절에 노던 국수집 상품권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먼저 노동절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주가 어디냐라고 퀴즈를 내겠다라고 해서 그 주에 너무 잊어버린 건 아닌데 갑자기 국수집 상품권 이야기를 할 이게 기회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5분들께 보내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 국수집.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유명인이든 아니든 우리가 잠깐 가슴이 함께 철렁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죠. 샌디 크로포드, 슈퍼모델, 또 영화 배우기도 하고 네, 샌디 크로포드가 두 번째 결혼을 한 남자가 랜드 에거버. 이 남편과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1998년 결혼을 했는데 샌디 크로포드 이렇게 또 입가에 점이 있는 아주 매력적인 슈퍼모델 출신. 두 사람 사이에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네, 지난 선데이 아침에 27살의 나이인 프레슬리 거버 아들이 사망했다라는 목숨을 숨이 끊어진 것을 발견을 했네요. 그동안의 우울증과 또 약물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역시 모델 활동을 하던 엄마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 아들 프레슬리 걸버가 리하드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재활시설에서 뭐 정확한 사망 원인이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라도 또 발표가 될 수 있고요. 보도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 샌디 크로포드 아들의 사망은 overdose, suspected overdose, 약물 과다 복용이 의심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Rehab facility, 재활시설에서 어떻게 약물을 그러면 접할 수 있었는가? 근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게 금단의 현상, withdrawal로 심각할 때는 이걸 조금씩 주기도 하는 건가요? 네. 너무나 고통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샌디 크로포드 부부의 지금 부모로서의 가슴 아픈 상황을 우리가 또 전해 듣고 있습니다.

0: 판결문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ycvote.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세상의 모든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뭔가 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가슴 아픈 부모의 마음으로 신디 크로포드 부부 자식이 세상 떠남을 또 전해 들었습니다. 이 돈이 있고 유명한 집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댓글도 이 보도 온라인 보도 밑에 달기도 하고 그런데 부모는 그냥 부모인 거죠.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 회원 킵스 보석 자체 직원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6년간 소개한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킴스 보석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킴스 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에 오랜만에 내추럴 다이아몬드 반지 넉점 나왔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있는지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K라디오.us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걱정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그럴 경우에 오늘도 뉴저지의 한남체인 만나방으로 오십시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 국, 찜, 또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터 하자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0을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이 받습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목소리 그리고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합니다. 에스터 하자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Vision NX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Teaching Pro의 맞춤 레슨,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까지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당구 게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플러싱 당구장 위치는 다시 한번 플러싱 154가와 노던 볼라바드 2층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을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아시죠?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가 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이 또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곳.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전화 문의해 주세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 앤 뭉치와 함께 만난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 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 동안 뉴저지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어드립니다. 문의 전화 201-320-3330 두란노 아버지 학교.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들 4명이 한 팀이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 상금,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18홀 중에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개의 홀을 빼고 베스트 15홀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가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한 사람당 100불의 참가비가 있죠. 첫 개인비와 선물, 간식, 음료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929-766-0088, 929-766-0088.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에 위치한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플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있습니다. 한 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이 오는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경험해 보시죠. 모모양복점,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가을 바람이 불게 되면 고등학교 이제 마지막 학년 12학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 가려는 에세이를 여름부터 시작을 해놨다면 이제 원서 접수하는 조기 지원이 11월 초 보통 정규 지원은 그보다 뒤고 이런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합격 이제 발표가 되고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등록금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원서 작성할 때 함께 시작하는 학자금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인데 또 4년 전액 장학금, 뭐 기숙사비, 집에 다니러 올 때 그 차비까지 다 해주는 퀘스트 브릿지가 있잖아요. 예, 지금 올해는 신청 마감이 10월 1일입니다. 오늘 이성은 학자금 전문가 컬리지 컨설턴트의 도움을 제가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시다가 다 못하신 부분, 대학 등록금이 점점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대학 등록금이 진짜 얼마나 되죠? 대략?
1: 지금 기본적인 사립학교는 이제 10만 불대 올랐고 네. 이제 원래 1, 2년 전만 해도 이제 10만 불 정도 했던 사립학교는 이제 10만 불이 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0: 네.
1: 네.
0: 그 뭐, 인플레이션과 대학 등록금이 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대학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이렇게 등록금이 매년 올라간다면, 학부모님들 고민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방정부 Federal Loan을 비롯해서 학자금 융자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있다고 또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1: 네네. 아무래도 융자 이제 Federal Loan 이제 융자가 네. 제한이 되었어요. 금액이.
0: 네.
1: 이번 7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제한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이 융자가 5만 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5만 불이 나오고 이렇게 제한 없이 금액이 나오게 됐는데
0: 네.
1: 이번 연도 7월 1일부터는 이제 제한 금액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더 어려워졌죠.
0: 그 제한이라는 건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한다는 뜻인가요?
1: 우선 이제 대학교인 경우에는 1년에 2만 불까지 그리고 총 4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6만 5천으로 제한이 됐어요.
0: 6만 5천 전체 금액이 와.
1: 네네.
0: 무슨 뜻인가요? 이 X를 대학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자녀가 아직 대학 가보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는 이게 도대체 등록금은 사립학교 지금 10만 불이 넘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1: 네네, 그럼요.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왜냐하면 예전 같았으면 이미 첫째 아이가 대학교를 다니는 경우, 사립대학교를 다니는 경우
0: 네.
1: 연방교육대출을 받을 때, 융자를 받을 때 이 아이가 뭐 5만 불이 필요하다, 1년에 6만 불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연방 융자가 다 됐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연방국에서 이번에 이제 페럴 론을 우리가 제한을 두겠다 해서 1년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맥스 금액은 2만 불이다 이렇게 제한이 된 거죠.
0: 네. 그래서 이성훈 선생님을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뭐 이 사태를 모르고 오셨을 경우도 있고 무척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지금 굉장히 당황이 되시는 학부모님도 많고
0: 네.
1: 또한 걱정도 많이 되시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고
0: 네.
1: 그렇다면 이제는 연방 융자가 제대로 다 커버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0: 네.
1: 다른 이런 솔루션, 해결책을 이제 더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금 걱정과 이제 문제를 겪고 계시죠.
0: 네, 그렇기 때문에도 학자금 융자에 관한 것을 다른 때보다 일찍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1: 그럼요.
0: 그리고 또 학자금 대출 신청할 때 부모 그 신용 상태 크레딧 체크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맞나요?
1: 네네. 요번에 이제 융자를 부모님께서 이제 교육 주택주 교육사를 받으실 때 크레딧인데 히스토리가 들어가요.
0: 네.
1: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크레딧 스코어과 이제 히스토리를 보고 이제 어필이라는 프로세스를 해요. 안 됐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 웬만하면 이제 조금 진행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필 프로세스를 하셔도 웬만한 이제 크레딧 히스토리에서 갚지 않은 빚이 계신다면은 융자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보증인이 필요하게 된 거죠.
0: 네, 보증인까지. 아무튼 이 변화가 올해 12학년 가정의 부모님들 보통 그 타임라인을 우리가 본다면 원서 쓰는 그 작업이 시작될 때부터 이런 정보를 먼저 수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부모님들이 움직이시면 좋을까요?
1: 우선 이제 학부모님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부모님의 이런 financial need base를 볼 때 항상 2년 전 최근 보고를 보세요.
0: 네.
1: 그럴 때는 우리 아이가 10학년 때와 우리 아이가 11학년 때 세금 보고를 보게 되는 거죠.
0: 10학년, 11학년, 네, 세금 보고.
1: 네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늦으신 게 아니라 12학년 때, 우리 아이가 12학년 때, 이제 내년 세금 보고는 우리 아이가 대학교 2학년 때 들어가기 때문에
0: 네.
1: 10학년 되기 전 9학년까지는 그래도 학자금에 관한 이제 정보와 그걸 정확히 알고 계셔서 플랜을 잘 짜셔야 되는 거죠.
0: 네. 근데 학교들에서 need based 그러니까 재정 상황에 따라 줄 수 있는 네, 그런 학교 자체에서 또 등록금뿐 아니라 학교를 보내는데 room and board라든가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고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시간을 다투는 것은 퀘스트 브릿지라는 그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기에 선발만 되면 대학에 들어가는데 등록금은 물론이고 모든 지출이 걱정이 없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데드라인 신청 마감이 10월 1일로 돼 있습니다. 먼저 퀘스트 브릿지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1: 네, 우선은 코스프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업 성취도가 높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0: 네.
1: 미국의 이런 최상위권 대학들과 이제 연결해주는 사실은 비영리 프로그램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은 National College Match라고 하는데 단순히 네. 이런 장학금에 따로 지원하는 개념보다는 대학 입학 지원과 재정 보호 그리고 장학금 심사를 하나의 과정으로 묶어놓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그래서 전체 네. 4년 전액 장학금이 일단 여기 포함이 되죠?
1: 네. 네. 지금 4년 full scholarship 전체 장학금을 네. 받고요. 또 이제 퀘스트브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시면 장학금 패키지는 36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고요. 투션뿐만 아니라 네. 학비뿐만 아니라 housing, food, book and supply, travel 이런 모든 컨설턴트스를 다 합쳐서 주는 장학금이죠.
0: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고 또 여기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학교들과 네트워크로 이 학교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 네. 그럼요. 지금 현재는 55개의 파트너 대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0: 네. 아이비리그 대학들, 콜롬비아, 브라운, 다트머스, 펜실베니아, 예일, 프린스턴이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고 스탠퍼드, MIT 뭐 다 여기 미국 탑 50위권 최상 명문 대학 그리고 리버럴 아트 사립 명문 대학들이 파트너로 퀘스트 브릿지에 들어가 있다. 자, 주요 자격 조건은 어때요?
1: 우선 자격 조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학업 성취도가 높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0: 네.
1: 우선 고등학교 이제 GPA 성적을 보고요.
0: 네.
1: 또한 어려운 과목들 이제 AP나 아너스나 IB 등 이런 수강을 하면서
0: 네.
1: 거의 성적이 A 높은 탑 5-10% 있는 상위권 이제 친구들이 거의 이제 선택을 받고요.
0: 네.
1: 또 SAT를 지출하는 학생들은 전형적인 이제 탑 30% 정도 되는 친구들 1300에서
0: 네.
1: 1600 사이.
0: 네.
1: ACT 같은 경우에는 28점에서 33점.
0: 네. 그러면 저 성적이 상위 한 5%인데 가정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1: 우선 가정 소수로 봤을 경우에는 이제 평균 4인 가족 기준을 본다면 네. 이제 연소득이 6만 5천 불 정도를 네. 보고요. 또 소득뿐만 아니라 이제 자산도 보기 때문에 네.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은 사실은 퀄리파이가 되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
0: 그런데 성적이 탑 5%다 이렇게 말을 아, 나는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조금 그 뒤에 10% 정도까지도 시도는 해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
1: 네네. 네네. 그럼요. 네. 꼭 5%가 안 되더라도 상위 10% 정도 되고 또한 이제 연소득이 6만 5천 넘는데 하셔도 네. 이제 6만 5천 불이라는 이 소득 리밋이 절대적인 이런 컷오프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너무 기준선을 너무 두지 마시고 네. 우선은 그래도 입하고 이 원서를 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0: 네. 네. 퀘스트 브릿지 10월 1일까지인데 온라인으로 접수가 되는 거죠?
1: 네네. 모든 게 이제 퀘스트 브릿지 이제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원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0: 네.
1: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이제 아무래도 입학 원서처럼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아카데믹 뭐 액티비티 이런 기본 원서적인 부분들을 넣으셔야 되고요.
0: 네.
1: 또 교사 추천서도 두 개 들어가고
0: 네.
1: 이제 학교 이제 트랜스크립트도 들어가고요.
0: 성적표. 네.
1: 네, 그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전년도 텍스 리턴, W2 등 이런 파이낸셜 다큐멘트도 준비를 네. 미리 해 주시는
0: 생각하고 네. 네.
1: 그럼요.
0: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파이널리스트가 선정 발표되는 것이 10월 그러니까 10월 1일 퀘스트 브릿지 신청 마감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게 나오는 것 같던데요.
1: 네, 바로 10월 이번 연도는 10월 21일 날 네. 파이널 리스트가 이제 발표가 되죠.
0: 네,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파이널 리스트에 들어간다는 거.
1: 네, 파이널 리스트라는 경우는 이게 매치가 됐어 나 이제 장학금 받아 이게 아니라 네. 이제 전체적으로 입학한 모든 학생들 중에서도 네. 이제 마지막 결승전. 으로 보시면 돼요.
0: 네.
1: 결승전까지 퀄리파이 된 친구들인 거죠.
0: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1: 네네.
0: 학교들에서 원하는 그 파이널리스트 중에 매치가 있으면 그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건가요?
1: 그럼요. 그거를 네. 매치데이라고 하던데요. 10월 21일 날, 네. 10월 21일 날 파이널리스트가 발표가 되면
0: 네.
1: 이제 학생들이 적을 때 15가지의 학교를 적을 수 있는데
0: 네.
1: 거기서 다 각자 원하는
0: 네,
1: 이제
0: 학교들을
1: supplemental requirement 네, 네. 를 내야 돼요.
0: 이상원 선생님 이거 조금 더 해서 제가 우리 웹사이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K라디오 US, K라디오 US 오셔서 보시면 세상에 모든 아침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이상원 선생님 College Consultant 학자금융자 전문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9월 들어 개학이 됐는데 10학년 아이가 집에 있어서 어떻게 이걸 해야 할지는 잘 몰라도 부모의 마음은 나름 결심이 서 있는데 정작 대학에 가야 할 아이가 서두르지 않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죠. 12학년뿐만이 아니라 이제 AI 시대 훨씬 전부터 인터넷의 존재가 이 학교 교육의 의미를 바꿔버린 걸 깨닫습니다. 학교에 안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만성결석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석이 지난 학년도에 33.5%나 됐다. 이 정도면 부모들이 연합으로 연대를 조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학교 가고 싶다. 내일이 기다려진다. 이랬던 우리 부모들 몇 명이나 될까요?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헬스레디오 게시판입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와 함께하는 행복 상속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산 승계, 상속, 증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과 세무 컨설팅 전문가 그룹이 함께합니다. 배진희 미국 변호사, 조원철 미국 회계사, 서순성 한국 변호사, 정찬우 한국 세무사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자산을 두고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과 세무 문제부터 법률 분쟁까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시는 10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하이아트 호텔과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뉴욕 그레인넥 레오나르즈 팔라조에서 개최됩니다. 선착순 마감으로 참가 신청은 필수이며 참석자에 한해 10월 2일 또는 10월 5일에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 201-676-0447 201-676-0447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말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미주 한인 축제가 펼쳐집니다. 해켄색 병원의 고혈압, 포도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무료 건강검진, 군 뉴스 보청기에서 무료 청각 테스트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KMI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한복 모델 콘테스트, K-POP 댄스 콘테스트, I Love Dance 팀의 BTS 랜덤 플레이 댄스,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한국의 맛과 멋을 모두 함께 즐기는 9월 25일과 26일 K-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오늘 저녁 8시가 조금 넘으면 천문학적으로 가을이 시작됩니다. 생각해보면 계절은 참 정직합니다. 여름이 조금 더 있고 싶다고 떼쓰지도 않고요. 가을이 빨리 오겠다고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때가 되면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네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붙잡고 싶었던 사람을 놓아야 할 때, 계속 미루던 일을 시작해야 할 때, 예전의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나를 받아들여야 할 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되묻습니다. 아직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그러다 보면 정작 내게 온 계절을 놓쳐버릴 때도 있겠죠. 오늘 추분을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름이 물러나야 가을이 오듯이 내가 하나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다른 하나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 혹시 지금 내 삶에도 때가 된 일이 있다면 오늘은 조금 용기를 내서 그 문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가을을 실감하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0: 9월 22일 화요일 투데이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시고 오늘 좋은 아침 맞으셨는지요? 살짝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서 또 아침 이 시간 지금 10시 한 5분 지나고 있는 이 시간까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서 저희 K-Radio를 듣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일하시면서 또 운전하시면서 혹은 댁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 K-Radio를 청취하실 수가 있죠. 네, 제가 이따가 또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오늘 화요일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읽어보는 요즘 세상 이 트렌드의 시간입니다. 요즘에 그 미국에서 좀 재밌는 일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술을 좀 덜 마시기 시작했다는 건데 되게 좋은 일 같죠? 그런데 그러면은 술을 덜 마시니까 아무래도 그 술 회사들이 굉장히 한가한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굉장히 바빠졌다고 하네요. 오히려 바빠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요.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위한 술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무알코올 맥주라든가 또 무알코올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칵테일이라든지 이렇게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술들을 술과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걸 보면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게 술도 아닌데 이런 걸 왜 마시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취급도 안 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갤럽이 올해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내가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답한 미국인들이 한 전체의 반 조금 넘게 54%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똑같은 조사를 1939년부터 해왔는데요. 지금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불과 한 3년 전인 2023년에는 62%였으니까 그때 비교해도 지금 좀 떨어졌죠. 미국 성인의 한 17%는 술 대신에 나는 무알코올 음료를 선택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을 하면 예전에는 술 마시는 사람과 안 마시는 사람 이게 딱 나누어져서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물만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소다 같은 거를 드시거나 주스를 드시거나 이런 선택이었는데 지금은 선택지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식당이나 어떤 바에 가면은 목테일이라고 해서 칵테일처럼 아주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 무알코올 음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잔도 굉장히 예쁘고요. 거기 얼음도 이렇게 넣고 라임도 올라가고 뭐 보기에는 영락없는 칵테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은 굉장히 낼 수 있으면서 알코올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시장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는 그 술 자체를 뭐 맛있어서 먹는 분들도 있지만 그 술을 마시는 분위기, 그 분위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생길 수가 있죠. 친구들하고 이렇게 잔을 딱 부딪히고 좋은 사람들하고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험은 좋고 이런 분위기는 좋은데 술 자체는 내가 좀 내 건강을 위해서 피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지금 뭐 건강 때문에 아니면 다음날 내가 또 일해야 되는데 컨디션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뭐 운전해야 돼서 약을 먹고 있어서 다양한 이유로 술은 안 마시지만 분위기에만 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무알코올 음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즐거우려면 꼭 그 앞에 술이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돼요. 이런 조사를 보면서 뭔가 축하할 자리라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났다든지 할 때 그 앞에 술이 없으면은 아 뭔가가 이렇게 빠진 거가 허전하다 뭐가 좀 심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왜 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드시잖아요. 축하할 일이 있어도 한 잔, 뭐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한 잔, 스트레스 받아도 한 잔. 그러니까 그냥 이 술이 어떤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거 좀 조심을 해야겠죠. 그런데 요즘 이 세상은 조금 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술 없어도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는 분들도 좀 부담이 없는 거죠. 다들 술 마시는데 나는 못 마셔서 끼질 못하겠어요. 이러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충분히 같이 잔을 마주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것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그런 신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을 지키면서도 즐거움을 찾는 것. 술을 마시지 않아도 친구들과 충분히 웃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파티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는 뭐 꼭 술을 끊자라는 것보다도 마시는 사람도 있고 안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꼭 술을 마셔야만 즐겁다 이런 공식은 조금씩 깨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만약에 누군가와 약속이 있으시다면 꼭 뭐 술잔을 들 필요는 없겠죠. 꼭 술잔을 드셔야 됩니까? 그런가요? 중요한 건 뭐 이 잔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 보다는 그 잔을 들고 내가 지금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우리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뭔가 많은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때 조금 자제하거나 아니면 무알코올 음료로 살짝 넘어가 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술 안 먹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가서 무알코올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좀 섭섭하신가요?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성큼 다가온 가을은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들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은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거예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신 분들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무료고요. 팁이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맛있는 국수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4인이 한 팀이 되어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상금과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18홀 중에서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은 빼고요.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와 선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하니까요.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929-766-0088, 929-766-0088.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피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가디언스의 화장품이 4주년을 맞아서 최대 50% 세일, 그리고 원 플러스 원 특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포트리, 예전에 갓도 베이커리 있죠? 여기는 9월 25일까지 하고요. 뉴욕은 9월 30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1층 매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화장품, 이번 기회에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주년을 맞아서 진행하는 50% 세일. 꼭 한번 가보십시오. 646-765-5117 646-765-5117 모든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IC 케어를 통해 1차 진료와 예방 의료 서비스는 물론 필요한 의료기기와 저렴한 처방약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IC 케어 가입이나 갱신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로 문의하세요. KCS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드디어 오픈했죠.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라인틴 스크린 골프 라운지입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929-766-0088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플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있는데요. 한 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입니다.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기회.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718-359-3600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간 뉴저지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201-320-3330으로 해주십시오.
1: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7불 99, 캘리포니아 밤 파운드당 9불 99, 캘리포니아 대추 파운드당 3불 99, 한국 원앙배 6과 7과 박스 각각 34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포도 600g 16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2: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3: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2: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 투어와 함께하세요.
3: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2: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 플러스 항공.
3: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 플러스 항공.
2: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 플러스 항공.
3: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5: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6: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5: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6: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5: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6: 866-566-9191, 866-566-9191.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1불 99, 대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7: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10: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11: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10: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11: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10: 제4회 K-Radio Cup 미주한인 여자축구대회
11: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0: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11: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 로펌.
11: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10: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11: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 라인 김 합동법률사무소.
10: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11: 베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치킨하면 베리카나. 베리카나 치킨이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와 함께합니다.

0: 임지훈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회상. 아주 허스키한 이 보이스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역시 노래는 세월이 지나도 좋은 노래는 참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노래였고요. 여러분께서 지금 투데이와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카톡으로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K-Radio 카톡 아이디는 K-Radio US입니다. 친구 맺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지금 생방송 듣기 하실 수 있죠. 홈페이지 주소는 www.kradio.us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또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K-Radio AM1660 혹은 K-Radio 라이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 현장의 상황을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종일 K-Radio와 또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메이비해피엔딩.com에서 확인하세요.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5: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4: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5: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4: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6: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0: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올 가을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 바로 그 중에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운동도 중요하고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잘 섭취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와 함께 건강정보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진숙 씨.
0: 네.
1: 이렇게 인사할까요? 조금 이른가요? 해피 네. 추석.
0: 아, 괜찮습니다. 이번 주니까요. 해피 추석. 좋습니다. 네.
1: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에요.
0: 아, 그럼요.
1: 추석 되면 송편 먹고 싶고.
0: 그렇죠. 괜히 좀 설레고.
1: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먹는 분도 계세요.
0: 그래요? 네.
1: 제가 지난 방송 때 우스갯소리로 우진숙 씨한테.
0: 네.
1: 추석하면 송편.
0: 그렇죠.
1: 송편하면.
0: 네.
1: 뭐죠?
0: 소나무. 솔잎.
1: 그렇죠. 네. 솔잎을 깔고.
0: 솔잎 깔고.
1: 솔잎하면.
0: 송보강.
1: 네, 솔잎하면 송보강.
0: 이게 이렇게 다 연상이 이렇게 되나 봐요. 네.
1: 요즘에 하여튼 이제 9월이 되고 날씨도 쌀쌀해지고.
0: 그렇죠.
1: 추석을 맞으면서 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요즘에 제가 이런저런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한국에 보내시는 분이 많죠.
0: 네.
1: 추석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이런 분이 계셨어요.
0: 네.
1: 그 부모님께 좀 보내주세요 하서 뇌보감하고 관절보감을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0: 네네.
1: 그러더니 똑같이 또 다른 주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예요?
0: 네.
1: 여기는 처갓집입니다.
0: 아, 너무 좋네요. 양가 양쪽 다.
1: 네. 이쪽에도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뇌보감, 관절보감 보내주세요 하셨고요.
0: 네.
1: 또 한 세트는 처갓집 부모님께, 장모님, 장인께 또 선물로 보내주세요. 똑같이.
0: 네.
1: 그렇게 했던 분이 계셔서.
0: 그렇습니다.
1: 하여튼 추석 너무 좋고요.
0: 네.
1: 많은 분들 추석에 한국에 보내시는 분들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 선물 보내는 분들 굉장히 편하다는 것, 빠르다는 것 아실 겁니다. 배송비 없다는 것.
1: 아, 그런데
0: 네.
1: 어저께도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0: 네.
1: 오늘 보내도 돼요?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택배가 안 합니다.
0: 그렇군요.
1: 28일부터
0: 네?
1: 28일부터 택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0: 네.
1: 할 수 없죠. 제가 늦었으니까. 28일 날 보내주시면
0: 네.
1: 30날 정도는 받겠네요. 그래서 예, 그럴 겁니다. 그랬더니 네, 며칠 늦어도 보내주세요. 그랬던 분이 계신데
0: 네.
1: 뭐 추석도 추석이지만 연말이 다가옵니다.
0: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0: 네.
1: 미국 내에서도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계절에 또 우리 나이 때문에 또 일 때문에
0: 네.
1: 만성적인 이런 질병들이 많은데
0: 그렇죠.
1: 그런 분들도 드시고요. 또 한국에
0: 네.
1: 연말 선물로 우리 지사가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제가 대신 보내드리니까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0: 네.
1: 오늘은 송편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0: 네네. 송편 좋아요.
1: 우진석 씨 배고플 겁니다.
0: 아, 네.
1: 얘기하면.
0: 네.
1: 송편 하면
0: 네.
1: 송자가 소나무 송자입니다.
0: 그렇죠. 송.
1: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송편의 송자가 송보감의 송자죠. 그러시더라고요.
0: 네.
1: 근데 저 웃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0: 네.
1: 한참 웃었는데 솔잎은 이렇게 그 송편, 솔잎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름인데
0: 네.
1: 우리 조상님들의 그 과학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해 드립니다.
0: 네.
1: 송편의 솔잎의 역할. 첫 번째는
0: 네.
1: 천연의 방부제다.
0: 오, 그래요? 방부제? 네.
1: 네. 냉장고가 없던 과거에 음식이 상하기 쉽습니다. 송편
0: 그렇죠.
1: 특히.
0: 네.
1: 그런데 이 피톤치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0: 네.
1: 제가 방송 때 많이 말씀을 드리죠. 솔잎에는 테르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강한 살균 작용을 한다.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천연의 방부제, 냉장고 없는 시절에 얼마나 쉽게 상하겠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는 솔잎에 효과가 있다.
0: 네.
1: 네. 두 번째, 송편과 솔잎. 솔잎의 효과는 맛과 향의 조화를 이룹니다.
0: 아, 그 솔향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그래서 그것이 은은하게 깊은 맛을 잡아줍니다.
0: 맞네요.
1: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떡끼리 이렇게 붙잖아요.
0: 네.
1: 찌면은.
0: 그렇죠.
1: 그런데 요 솔잎에 이렇게 깔려 있음으로 인해서 네. 떡과 떡이 붙는 것을 방지해주고 아. 통편이 예쁜 모양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0: 네.
1: 우리 조상님들의 오래된
0: 아,
1: 지혜가 이 송편과 솔잎의 그 관계에서도 있다. 아, 어떠세요?
0: 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아, 송편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좀 원고에 써놨죠.
0: 네.
1: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 은평구 불광동,
0: 네.
1: 부산 사직동, 경기도 동두천
0: 네.
1: 써놨는데 최근에 며칠 사이에 우리 세종 후코이단 또 뭐 관절보감 또 이런 송보감 이런 제품들을 한국에 보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우리 우진숙 씨가 가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이런
0: 맞습니다.
1: 말씀하시는데
0: 네.
1: 요 방송을 듣는 분들
0: 네.
1: 건강은 건강할 때 특히
0: 네.
1: 가을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이제 시작된 이 가을철부터 꼭 필요한 제품들인데요. 오늘
1: 네.
0: 백세건강 삼총사 중심으로 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송보감하고 후코이단 얘기는 제가 마지막에 세일 정보로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0: 네.
1: 아무래도 제일 좋아하는 세일 정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0: 네.
1: 제가 요즘에 이 백세건강 삼총사 이제 가을철 겨울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요 얘기를 몇 번을 했더니 아까 우리 왜 저 부모님께 한국에 보내고 친정 부모님께
0: 네,
1: 보냈다는
0: 네.
1: 분이 계시잖아요.
0: 네.
1: 장인 장모에게도 그분들도 관절보감 세종 뇌보감을 보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자 오늘은 삼총사 겨울철 가을철 날씨 쌀쌀해지면
0: 네.
1: 관절 건강에 좋은 세종 관절보감 또 방광 건강, 소변 관리가 힘드신 분들 요로 청보감,
0: 네.
1: 기억력 깜빡깜빡, 치매 예방에 좋은 세종 뇌보감인데,
0: 네.
1: 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석 맞이 빅 세일 했었습니다.
0: 빅을 세 번 외치셨어요 지금?
1: 네, 그때 네. 마중물 세일, 그때 우리
0: 마중물
1: 놀라지 않으면 책임지세요 막 그랬었는데.
0: 네, 네.
1: 우리 우진숙 씨가 놀랬던
0: 네.
1: 여러분들 방송 들었던 분들은 오늘 요 세일은 추석 세일은
0: 네?
1: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0: 아.
1: 미리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추석이 최고입니다. 요즘 그 관절 문제 하면은 네. 많은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0: 네. 세종 관절 보감.
1: 잠깐 소개를 드리면
0: 네.
1: 평소 어깨, 무릎, 손가락, 발목, 뭐 허리, 손 마디마디마다 심지어는 잼잼이를 못해요. 많은 분들이
0: 네.
1: 만성적인 관절 문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0: 그렇죠.
1: 하루 종일 앉아서 네, TV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많습니다.
0: 네.
1: 그런 분들을 우리 관절보감 잠깐 소개를 드릴 테니까
0: 네.
1: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관절보감은 천연 성분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몸에 특별한 사이드 이펙트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한국 식약처로부터 관절 연골 건강에 대해서 효능이 검증됐습니다.
0: 네.
1: 뭐 일반적으로 주부님들이나 연세 높으신 어머님, 아버님들 많이 드시고요.
0: 네.
1: 육체 일을 하는 우리 중년들, 세탁소, 식당,
0: 그렇죠.
1: 네일샵, 육체적인 일 하시는 분들도 꾸준하게 드시는 분이 많은데
0: 네.
1: 제가 지난번에 왜 아틀란타의 어떤 한의사 선생님 얘기도 했는데
0: 네.
1: 최근에는요 뉴저지의 한의사 선생님이
0: 네.
1: 이 관절보감을 환자들에게 추천을 해줄 정도로
0: 아 그렇군요.
1: 피드백이 좋습니다.
0: 좋네요.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길래 이렇게 추천해 주실까요?
1: 제가 지난번에 왜 성분 소개할 때
0: 네.
1: 사막의 진주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0: 맞아요.
1: 보스웰리아.
0: 네. 네.
1: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코스코에 갔더니 보스웰리아 제품이 쫙 있던데요.
0: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네.
1: 요 단일 성분으로도 아주 많은 제품이 있는데
0: 네.
1: 우리 세종 관절보감은 보스웰리아 상어 연골 또 기적의 관절 치료제로 불리는 식이유황
0: 그렇죠.
1: 강황
0: 네.
1: 콜라겐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생산이 됐습니다.
0: 네네.
1: 하루에 한 포를 드시게 되어 있는데
0: 네?
1: 그 포 안에 알약이 세 알이 들어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한꺼번에 드셔도 되고요.
0: 네.
1: 어떤 어머니는 아침 먹고 한 알, 점심 먹고 한 알,
0: 네.
1: 저녁 먹고 한 알 이렇게 드셔도 되니까
0: 네.
1: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만성적인 관절 건강에는 세종 관절보감이 아주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보스웰리아 성분만으로도 제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절보감은 2개월분이 한 박스에 들어있고요.
0: 네.
1: 195불이고 제가 조금 있다가 세일 정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세종 관절보감 벌써 이제 이거 드시면은 굉장히 효과를 보셔서 막 뛰어다니실 수도 있어요.
1: 네. 감사하고요.
0: 오늘 추석맞이 세일. 네.
1: 네, 두 번째는 요로 청보감입니다.
0: 그렇죠.
1: 지난번에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0: 네.
1: 맨하탄에서 우버하시는 남성분 얘기 제가 한 적 있어요.
0: 네.
1: 화장실이 급할 때는
0: 그렇죠.
1: 그분 표현대로는
0: 네.
1: 아니 뭐 제가 지금 말하기 좀 곤란한데
0: 너무
1: 힘들고
0: 그럼요.
1: 네, 당황스럽고
0: 네.
1: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0: 맞아요.
1: 이 방광 건강이나 소변 문제는 관리 문제는 우리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특히 여성분들 중에는 방광염 재발이 잦습니다. 조금 이 피곤해지거나 하면
0: 네.
1: 그리고 남성분들은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주로 많습니다.
0: 네.
1: 60대 70대, 80대 어른들 중에 전립선 기능이 약화되면서
0: 네.
1: 소변 관리가 힘들어지는데 일단은 빈뇨증,
0: 그쵸.
1: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절박성 빈뇨증이라는 말도 있어요.
0: 네.
1: 절박합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0: 네.
1: 또 소태라 그러죠. 방광염,
0: 그렇죠.
1: 요실금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고요.
0: 좋네요. 네.
1: 호박 추출물.
0: 네.
1: 크랜베리 추출물. 크랜베리 그러면 우진숙 씨 잘 아시죠?
0: 아, 그럼요. 알죠.
1: 여성분들 중에는 뭐 크랜베리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그 다음에 유산균.
0: 네.
1: 비수리.
0: 그쵸.
1: 비타민 C, 아연. 요런 천연의 성분으로 구성이 돼서.
0: 네.
1: 벌써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0: 그렇죠. 15년 지났죠.
1: 네네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몸이 피곤하면 여성분들 전화 옵니다. 사장님. 네. 요로 청보감 좀 먼저 좀 복용해 주세요. 주세요.
0: 네.
1: 내가 복용해야겠어요. 그러는데
0: 네.
1: 요로 청보감도 2개월 분이 한 박스 195불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절보감,
0: 네.
1: 요로 청보감 둘 다 한국 식약처로부터 인증된 제품이 되고
0: 그렇죠.
1: 가격은 똑같습니다.
0: 네.
1: 2개월 분 195불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또 너무 관심 많지요. 세종 뇌보감입니다.
1: 이 뇌보감은 그 네. 요즘 같을 때, 또 연말, 또 5월달 마더스데이 이럴 때는 정말 제 베스트 원입니다.
0: 맞아요, 부모님 선물.
1: 네.
0: 네.
1: 우진숙 씨도 깜빡깜빡 하시죠?
0: 아유, 그럴 때 있죠.
1: 자, 중년이 시작되신 분들, 남성분들도 그렇고요.
0: 네.
1: 신경을 많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0: 맞아요.
1: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것이 사장님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0: 네.
1: 모르겠는데요. 막 그런 분들 계신데.
0: 네.
1: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급격하게 쇠퇴하시는 분들은
0: 네.
1: 세종 뇌보감을 드시면 좋고 뭐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높으시지만 연세가 높은 어른들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세종 뇌보감을
0: 네.
1: 꼭 복용하는 게 좋고요.
0: 네.
1: 자, 세종 뇌보감에는 네 가지의 성분, 천연의 성분입니다.
0: 아, 뭐죠?
1: 제가 방송 때 가능하면 성분 얘기를 하는 이유가
0: 네.
1: 성분 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 알 만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자에서 추출한 구기자 추출물이 들어있고
0: 네.
1: 은행잎 추출물이 들어있고 홍경천 추출물이 들어있고
0: 네.
1: 시티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0: 네.
1: 요 천연의 성분들은 기억력 개선에 아주 좋은 성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1: 그래서 우리의 인지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0: 네.
1: 그 홍경천이라는 약재는요. 그 우울감이나 불면 해소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올 수 있는
0: 네.
1: 그런 노인성 우울감 또 그런 불안증 같은 거에도
0: 네.
1: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종 뇌보감을 꼭 기억하면 좋고요.
0: 네.
1: 일반적으로는 아침 저녁에 하나씩 드십니다.
0: 네.
1: 그러면 4개월분이 되고 210불이 되고요.
0: 네.
1: 연세가 이제 70대 중반이 지나신다든지 또는 경도 인지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0: 그렇군요.
1: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드셔도 좋습니다.
0: 네.
1: 그래서 4개월분 한 박스에 210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아주 좋은 가격인데 오늘 네. 이제 추석 마중물 세일 알려주실 건데요. 추석 세일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1: 네,
0: 알려주세요.
1: 마지막입니다. 제가 원고에 10분에게 혜택을 드립니다. 아니고요. 10분 아니고요.
0: 네.
1: 저 번복합니다. 네. 오늘 중으로 네. 운전하시는 분들이 네, 편하시게 오늘 중으로 전화하시면 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추석 세일에 적용해 드리는데 네. 자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되면 두 박스를 구입하면 선물로 한 박스를 더 드립니다. 이렇게 세일을 했습니다.
0: 그렇죠.
1: 추석 세일은
0: 네.
1: 우리 저 우진숙 씨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0: 네.
1: 두 박스를 구입하면 선물로 두 박스를 더 드립니다.
0: 그러니까요. 이 세일이 올해 추석 들어서 처음이에요. 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관절보감, 요로청보감, 세종대보감 가격이 비슷하니까
0: 네.
1: 믹스해서 원하는 제품을 두 박스 구입하면서 다른 제품을 두 박스 주세요 하셔도 됩니다.
0: 좋습니다.
1: Buy two, get two free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0: 네.
1: 703, 여기는 본사입니다.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세일은 특별히 추석을 앞두고 2 플러스 2로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전화 주십시오. 703-256-7671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 배송은 UPS로 해주시나요?
1: 네. 배송은 무료고요. 네. 한국도 요 세일로 그대로 보내드리니까
0: 네.
1: 사장님 조금 늦었지만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
0: 좋습니다.
1: 보내드릴 수 있고요.
0: 네.
1: 자, 요 세일은 안 하려고 했는데 원고에 없지만 하겠습니다.
0: 네.
1: 세종 송보감 뭐 대표적인 제품이니까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세일이죠.
0: 네.
1: 오늘 중으로 이것도 송보감을 구입하시면 선물로 후코이단.
0: 아, 좋네요.
1: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는데
0: 네.
1: 이것도 필요하신 분은 오늘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요 세일로 적용해 드리니까
0: 네.
1: 두 가지 세일입니다.
0: 네.
1: 전화번호 다시 한번 드립니다.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주 추석 세일로 굉장히 풍성해진 것 같은데요. 오늘 안으로만 전화 주시면 네. 두 가지 세일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저도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본사 번호입니다. 703-256-7671번 703-256-767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1: 이렇게 할까요?
0: 네.
1: 저도 90세가 넘은 노모와 함께 삽니다. 이렇게 큰 명절이 되면 물론 한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과도 교류하고 또 안부도 묻는다. 또 멀리 있는 한국에 있는 가족과도 안녕과 건강을 또 체크합니다.
0: 그렇죠.
1: 여러분 모두가 추석을 맞아서 행복하시고 오늘 세일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짐하게 준비된 이 세일 이럴 때 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추석도 다가오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풍성한 그런 또 사랑 나누시면 참 좋겠네요. 오늘 유익한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0: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한 투데이 저는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쉬우시죠?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생활 백성. 생활에 필요한 지혜는 이제 K라디오 11시 라디오 생활 백서에서 배우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제가 뉴욕 온 지 한 2년 조금 넘었는데요. 뉴욕에서 뵌 분 중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무릇한 웃음을. 자, 오늘은 스타 현대의 샘뉴 딜러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얼마나 멋있길래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0: 그 얘기했더니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네요. 네. 자, 오늘 뭐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날이 추워지고 뭐 이게 날이 추워지면 자동차도 고장이 좀 잦지 않습니까? 그렇죠.
1: 조금 그럴 때가 있죠.
0: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아, 더 추워지기 전에 차를 바꿔야지. 새 차를 살까? 아니야, 중고를. 아니야, 리스하자. 뭐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차에 대한 얘기들을 싹 다 모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죠?
1: 아니에요.
0: 자, 샘뉴 딜러고요. 일단 스타 현대 샘뉴 딜러입니다. 스타 현대는 뭐고, 스타 기아는 뭐고, 스타 땡땡은 뭘까?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1: 네. 네. 스타 현대는 저희는 2008년도에 네. 열어서 2015년도부터 이제 제네시스를 같이 판매하는 이제 매장이고 저희 스타 그룹 밑에
0: 네.
1: 도요타, 닛산, 수바루 그리고 크라이슬러까지
0: 네.
1: 같이 이제 그룹에 한 판매하는 이제 컴퍼니입니다.
0: 네, 스타 그룹 아래 여러 매장들이 있군요.
1: 예,
0: 네.
1: 예, 한 8가지.
0: 네, 우리 샘뉴는 스타 현대에서 근무하신 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1: 저는 이제 2008년도에
0: 네.
1: 제일 첫 그 세일즈로 시작을 해서
0: 오픈과 동시에
1: 예, 예, 예,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한 10년 만에 이제 매니저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0: 네. 총괄 매니저로 돌아온 샘뉴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출발부터 같이 해서인지 후기 보니까요. 샘뉴 딜러가 친절하다. 상세하게 꼼꼼하게 뭐 심지어 인내심을 갖고 잘 설명해 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1: 제가 노력은 합니다. 그렇게 다들 잘 친절하게 도와드리려고 네. 하고 그동안 이제 다행히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0: 네.
1: 찾아주시고 또 이제 소문을 내주셔서 이제 많이 저희 회사도 많이 크게 된 것 같아요.
0: 네. 스타 현대가 크게 된 데는 첫 출발부터 함께했던 샘뉴가 있었다?
1: 그거는 아닌 것 같고.
0: 겸손함은 힘들어. 네. 겸손한 샘뉴입니다. 일단은 현대차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어떤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보면 좋을지, 프로모션은 또 뭐가 있는지, 요즘 어떤 차가 잘 나가는지부터 해서 꼼꼼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짚기 전에, 저희가 광고를 살짝 드릴 텐데요. 광고 듣기 전에 궁금하네요. 어쩌다 딜러가 되셨어요?
1: 제가, 어릴 때부터
0: 네.
1: 그래서 차에 관심이 좀 많고 오. 이제 뭐 거쳐있는 분들이 이제 세일즈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0: 네.
1: 한번 우연히
0: 예.
1: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벌써 이제 20년이 넘게 됐네요.
0: 야, 어릴 때부터 차에 대한 관심이 쭉 있었으니까 이제 뭐 차종이라든지 이 차는 뭐가 좋고 이런 거 쫙 깨고 있었을 텐데 또 딜러로 20년 하셨으니까
1: 예.
0: 거의 뭐 끝판왕이다 이렇게 보면
1: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0: 네, 샘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스타현대의 샘뉴 총괄 매니저와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나 안 그래도 요즘에 관심 있는데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질문 올려주세요. 카톡 아이디는 K-Radio US입니다. K-Radio US 친구 추가하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 쏘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이 시간은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드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드이케어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실렸다면 누던 플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스타벨 어떠세요? 누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쌤녀는 골프 잘 치세요? 아니에요.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4인이 한 팀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 19 골프라운지 스크린 골프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상금,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상까지. 18홀 중에서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요.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 만회합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간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에는 첫 게임비, 선물, 간식, 음료 포함.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 5,000불의 주인공이 되세요. 929-766-0088.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시작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들을 위한 추석 선물,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4: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6: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8: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백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스타연대 샘유 총괄 매니저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 나갈 때 물어봤거든요. 차는 뭐 한 달에 한 몇 대 정도 판매를 하십니까? 근데 깜짝 놀랐어요. 몇 대라고요?
1: 한 100대 정도?
0: 오, 예, 요 매장에서?
1: 저희 매장에서.
0: 와. 예,
1: 새 차, 중고차 다 해서.
0: 와. 어떻게 보통 그 매장에서 다 그 정도 판매량이 나오나요?
1: 뭐, 더 큰 매장들은 더 네. 판, 많이 파는 데도 있고, 한 네. 2, 300대 파는 데도 있고요,
0: 오,
1: 매달.
0: 네. 네.
1: 그러니까 와. 생각보다
0: 네.
1: 많은 분들이 차가 필요하십니다.
0: 그러네요. 전 진짜 그냥 뭐 항상 깔끔한 매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운전하면서 보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많이 팔리나 싶었는데 진짜 많이 팔리네요. 네. 네. 사실 한국에서 예전에는요, 진짜 뭐 무조건 그냥 외제차 타면 오 이런 시선도 있었고 나는 무조건 외제차 탈 거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1: 예, 요새 보면 뭐 예전에 안 타시던 분들도
0: 네.
1: 한번 시운전 해보시고 마음을 바뀌시면서 이제 많이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네.
1: 어린 친구들도 예전 같지 않아서 오히려 현대와 제네시스를 많이 찾아와요.
0: 네. 오. 사실, 미국 왔을 때, 오, 생각보다 너무 많은 한국 차가 눈에 띄어서, 그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기도 했거든요.
1: 네.
0: 고속도로에 달리다 보면, 오, 한국 차, 오, 한국 차, 한국 차, 뭐 이랬는데, 점점 더 그 수가 늘어난다, 이런 느낌이에요.
1: 예, 예, 네. 예, 맞습니다. 뭐, 매달마다도 그렇지만, 매년 보면, 세일즈가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0: 저, 네.
1: 저희만이 아니라, 모든 네. 그 미국 내내 보면. 예.
0: 미국 안에 이제 한국 브랜드가 몇 개 있잖아요.
1: 예.
0: 그중에서 현대가 1등?
1: 지금은
0: 1등.
1: 아직도 예.
0: 예.
1: 그래도 제일 많이 팔고 있고 뭐 개수로 보면 이제 제네시스는 이제 고급차로 보면 돼서 좀 더 덜 나가고 있고 이제 기아도 많이 이제 팔리고 있죠.
0: 네. 현대차만의 최대 장점은
1: 워런티?
0: 보증기간? 네.
1: 예, 보증기간. 뭐, 새 차 보증기간이 5년 6만 마일까지 커버가 되고요.
0: 5년 6만 마일?
1: 예. 네. 엔진이랑 트랜스미션은 이제 10년, 10만 마일까지.
0: 10년, 10만 마일까지.
1: 커버되고, 네. 5년 동안 이제 차 문제 있으면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도 무료로 해드리고.
0: 네.
1: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보시면은 제일 괜찮죠. 원이티
0: 보증기간이 예. 최고인 현대자동차.
1: 예.
0: 네. 스타현대의 샘유 딜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타현대에 가면은 다양한 언어로 이 차를 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1: 예, 저희 지금 매장에 한국인, 뭐, 스페인어, 러시아어,
0: 네.
1: 그리고 중국어.
0: 다 되네요.
1: 예. 뭐, 동네가 그래도.
0: 네.
1: 다양한 동네라 보니까.
0: 네.
1: 저희도 그렇게 밖에. 지금, 많은 분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0: 네, 뉴욕 가면 또 다양한 인종들이 다 모여서 살고 있는 동네니까 거기에 딱 발맞춰서 어떤 언어든 편안하게
1: 예.
0: 네, 설명드릴. 예. 특히 근데 뭐 샘유를 찾으시면 한국어를 편하게. 네,
1: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0: 한국 자동차기도 하고 또 한국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손님 오면 더 잘해주시나요?
1: 뭐 다 잘 도와드리지만
0: 네,
1: 예, 특별히 좀 더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뭐 가격이건 서비스건 어떻게건 좀 더
0: 네.
1: 제가 노력을 해드리죠.
0: 실제로 그 샘유하고 이제 차 거래를 하신 분들 후기랄까요? 실제 경험담 이런 얘기 나 들어본 적 있다. 어떤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동차를 판매하고 난 다음에 칭찬이랄까요?
1: 제일 뭐 많이 든 게 그래도 전보다 전에서 한 경험보다
0: 네.
1: 훨씬 그 간단했고 마음 편하게
0: 샀다. 네.
1: 예.
0: 그쵸. 차를 사는데 뭔가 막 마음이 불편하고 이러지 않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최고 아닐까 싶은데
1: 예.
0: 아,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었는데 스타현대 경영진이 싹 바뀌었다고.
1: 네. 네. 저도 지금 최근에 다시 돌아온 지 한 6개월 됐고
0: 네.
1: 스태프들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좀 더 친절한 쪽으로
0: 네.
1: 손님들을 더 잘 도와드릴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0: 위치가 어디에 있죠?
1: 저희는 이제 201가 노던 블루버드에 있습니다.
0: 네. 201가 노던 블루버드 지나가면서 아, 스타현대 여기 있구나 아셨는데 혹여라도 뭐 약간 그런 얘기도 들렸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좀 불친절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어요.
1: 그랬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부터 그런 일이 없게 네. 제가
0: 싹 그냥 총괄 매니저로서 네, 분위기 진짜 확 바뀌었다고 하니까 현대차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스타현대의 샘유 딜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나온 김에 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상담하실 분들은 718-631-6700번입니다. 718-631-6700. 일단 뭐 새 차를 사시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고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타현대 가면 중고차, 새 차, 리스 다 됩니까?
1: 예, 다 되고 뭐 중고차도 저희 매장에 한 100대가 넘게 있고요. 네. 항상 이제 새 차들이 들어오고 네. 하니까 리스건 할부건 뭐 현찰로 사시건
0: 네.
1: 다 이제 괜찮습니다.
0: 네. 근데 중고차를 이제 구매하시기를 망설이는 분들 중에서 네. 제일 그 이유, 큰 이유랄까요? 어떻게 믿고 사? 그게 뭐 사고차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못 믿어?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어떻게 믿어요?
1: 뭐, 요새 보면은 이제 컬팩스라고 이제 차에 대한 기록, 이 모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증을 저희가 뽑아드릴 수 있어서
0: 네.
1: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해보시고 시운전도 한번 해보시고
0: 네.
1: 그리고 원하시면 그 개인 정비소에 차를 가져가 보셔서
0: 확인도 해보시고
1: 예, 확인도 해보셔도 되고 하니까
0: 네.
1: 뭐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예, 해드리겠습니다.
0: 네. 중고차 어떻게 믿어 하시는 분들 뭐 심지어 뭐 본인이 잘 아는 뭐 정비소 가져가서 물어봐도 되고 일단 요즘은 딱 컴퓨터로 찍으면은 그 차 그렇죠. 이력이 다 나오니까 예.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이력은 혹시 조작 같은 건 안 됐나요?
1: 뭐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서
0: 네.
1: 예. 뭐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0: 네.
1: 지금 뭐 모든 매장에서 다 쓰는 그런 그 회사랑 컴퍼니라
0: 네.
1: 예, 믿어도 될 만한 정보입니다.
0: 네. 지금 이제 질문이 올라왔는데 중고차를 가져가면 트레이드인 해주시죠. 근데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나요?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1: 요새 저희 뭐 매장들로 보시면은 이제 홀세일 밸류를 우선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서 차를 사서 만질 그 고칠 거는 다 고치고
0: 네.
1: 갈아야 될 건 다 갈고 해서 다시 파는 입장이라
0: 네.
1: 뭐 프라이빗 파리로 파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덜 나을 수가 있긴 있어요.
0: 네.
1: 그래도 뭐 모든 매장들이 다 똑같은 그 가격대는 써서 저희 건 뭐 딴 데 건 매칭 네. 같은 거는 가능합니다.
0: 네. 개인적으로 이제 거래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가격이 살짝 낮을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딱 제대로 고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근데 일단은 그 어떤 브랜드에는 볼보를 받아주지 않던데 현대는 받아주나요? 아 현대차만 가져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그거는 아닌데
0: 네.
1: 지금 뭐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0: 네.
1: 어떤 회사들은 리스를 하면 그 회사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폴리시가 있어서
0: 네.
1: 안 되는 차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 모든 그 매니팩처들이랑 일을 해서
0: 네.
1: 다 받아들입니다.
0: 모든 브랜드의 차를 다 트레이드인 예. 할 수 있다.
1: 트레이드인이건 네. 리스 리턴이건 가능합니다.
0: 네. 그러면 안 되는 브랜드가 있는 건 그쪽 지점에 따라서
1: 그렇죠.
0: 우리는 다 된다.
1: 예, 다 된다.
0: 스타현대는 다 된다. 예. 자, 일단은 이쯤 되면 스타현대 가서 차도 한번 보고 뭐 구경도 한번 해볼까? 샘유라 그랬나?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프로모션이랄까요? 요즘 네.
1: 이번 달에는 뭐 투싼, 산타페, 화이브로 사시면 무이자가 있고요.
0: 네.
1: 리스 프로모션도 지금 아주 그 괜찮아서 시간은 괜찮습니다 지금 월 네. 말까지.
0: 네. 뭐 무이자도 있다고 아까.
1: 예, 그... 5년까지 크레딧만 네. 괜찮으시면.
0: 네.
1: 예, 산타페, 투싼.
0: 네.
1: 무이자.
0: 무이자로. 예. 예. 괜찮네. 아예 산타페 관심 있었는데 하셨던 분들은 저런 찬스 놓치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좀 추수감사절 오는데 요때 되면 무슨 기간에 또 특별 프로모션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1: 예. 그 매달마다 이제 프로모션이 달라지는데 본사에서는 저희한테 그거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0: 오, 네.
1: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때쯤 되면 이제 또 많은 이제 프로모션이 나오긴 나옵니다.
0: 네. 그러니까 미리 가서 상담하시고 그때쯤에 또 좋은 프로모션 나오면 그때 이제 선택하시고 이러면 되니까 샘유 딜러 만나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이것저것 따져보시고 차도 한번 시승해보시고 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기에는요. 2027년형을 기다리는 게 이게 해 바뀌면 자동차가 또 가격이 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월이니 9월이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1: 그게 차마다 그 바뀌는 시간이 다른데
0: 네.
1: 그때쯤 맞춰 가시면 잘 찾아서 맞춰 가시면 그래도 그 구형에 좀 DC를 더 받으실 수 있긴 있습니다.
0: 네.
1: 재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잘 찾아보시면
0: 네.
1: 예, 그때쯤이 괜찮겠죠.
0: 그때쯤이라는 게 이제 12월, 뭐, 12월.
1: 예, 네. 차마다 달라서.
0: 네.
1: 딱, 뭐, 10월달이라고 다 2027년도형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0: 아, 그렇군요.
1: 예, 어느 차는 뭐, 5월달에 나올 수도 있고, 6월달에 네. 나올 수도 있고, 11월, 그게 다 달라서.
0: 네.
1: 그때 연구를 잘 하셔서 찾아가시면. 예, 좀 더 DC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0: 네. 요런 것도 이제 샘유한테 물어보면 알아서, 예. 요 차는 요 때가 좋네요. 그거 다 봐주시는 거죠.
1: 도와드릴 수 있죠.
0: 네. 자, 스타현대의 샘유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총괄 매니저고요. 뭐, 근무하신 지가 사실 2008년 오픈할 때부터니까 한참 됐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뭐, 다 이제 알고 있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은 차들을 이렇게 쭉 따져보면, 아, 이 브랜드는 이 차가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 기능이 좋고 뭐 이런 거. 쭉 따졌을 때 지금 최고의 차는, 야, 빠밤. 과연?
1: 최고의 차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네. 저희 차들, 현대차들
0: 네.
1: 보시면 요새 테크놀로지가 그래도 딴 브랜드보다는 훨씬 나서
0: 네.
1: 어린 친구들이 많이 찾아주고 있어요, 지금.
0: 네.
1: 그것도 그렇고 값치로 보면 디자인도 예쁘고 뭐 워런티도 제일 괜찮고 그리고 예전 같지 않아서 차들도 많이 좋아져서
0: 네.
1: 지금 뭐 요새 보면은 예 현대, 기아 네.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0: 한국차, 예, 현대,
1: 한국차.
0: 기아, 기왕이면 스타 현대, 샘유. 네. 아니 근데 예전에는요 뭐 현대차나 이렇게 한국차를 사면 네. 나중에 다시 되팔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1: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뭐 차에 대한 DC도 우선 엄청 많았고.
0: 아, 이때 예. 팔기 전에 디스카운트 엄청 했군요.
1: 예. 예.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중고차 값도 그만큼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질이 뭐, 지금 같지 않아서,
0: 네.
1: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요새는 뭐, 비교해서 중고차 값이 많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현대차가 이렇게 좋아진 이유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국 분들이 뭐 하나 시작하면
0: 네.
1: 그래도 끝까지 잘 하는 쪽이니까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요.
0: 네, 한국이지 않습니까? K 지금 여러분께서는 K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늘 경쟁 브랜드가 도요타, 혼다, 닛산, 뭐 일본 차들, 뭐 미국 차로는 포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차들 브랜드 중에서는 탑은 당연히
1: 뭐 제일 많이 팔리는 건 아직도 도요타겠지만,
0: 네.
1: 뭐 지금 보면 현대차가 도요타보다 더 빨리 잘하고 있고,
0: 네.
1: 곧 이제 제일 잘 팔리는 브랜드로 될 것 같습니다.
0: 네. 어떤 분이 이거 한번 물어봐도 되나요? 샘유는요, 샘유는요 타고 다니는 차종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아이 진짜 눈치도 없이 네 솔직하게
1: 뭐
0: 말씀하셨어요.
1: 몇 가지 있는데 제네시스.
0: 아 차가 몇 대 있어요? 네네.
1: 근데 타고 뭐 지금 와이프는 이제 멀세디스 EV.
0: 네.
1: 전기차.
0: 네네.
1: 한 타고 있습니다.
0: 어, 전기차 말 나온 김에 요즘 전기차를 선호하시나요? 어때요? 소비자들이?
1: 뭐 예전 같지 않아서
0: 네.
1: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충전하실 때만 있으면
0: 네.
1: 예, 괜찮은 것 같아요.
0: 전기차 집에서 충전할 수 있어요?
1: 예, 예. 예. 집에서 충전해서 이제 기름도 안 쓰고 하니까 그게 좀 편리하긴 편리하더라고요.
0: 근데 뭐 산꼭대기에 갔는데.
1: 예, 그런 그럴... 게 조금.
0: 예, 아직까지.
1: 예, 아직까지는 예. 그런데. 그러, 뭐 장거리 많이 뛰시거나 그런 분들은 좀 힘들겠지만.
0: 네. 여기 가볍게 출퇴근하고.
1: 예, 출퇴근하고 뭐 근처에만 다니시는 분들은 요새 괜찮긴 괜찮습니다.
0: 네. 전기차를 선호하는 게 아마 뭐 주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를 타시는 분이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트렌드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뭐 물론 장거리로 뭐 어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네. 아직 충전 문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큰 문제 없고 뭐 기타 뭐 사고가 나고 이런 건 없죠? 전기차 관련해서.
1: 뭐 여기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0: 네.
1: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요새는 이제

0: 샘유를 찾아가면 디스카운트가 더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활짝 웃으셨는데 과연 짜잔.
1: 라디오 듣고 오셨다고 하면 네. 저희가 500불 더 깎아드리겠습니다.
0: 어머 이런 얘기 없었는데. 아니 그 50불도 아니고 500불을요? 네. 지금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라디오 듣고 왔어요 라고 상담하시고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질 경우에 500불 디스카운트 추가로 해주시겠다는 진짜 사전에 없던 얘기인데 해주셨어요. 통이 크십니다. 네.
1: 갑자기 또 여쭤보셨죠?
0: 훅 들어갔는데 그 정도야 내가 또 샘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보세요. 라디오 생활백성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스타현대 위치가
1: 200일가 노던블루버드.
0: 네. 200일가 노던블루버드에 있는 스타현대입니다. 보신 분들 많으실 테고 또 예전에 갔는데 아, 좀 불친절해 이런 기억을 갖고 계셨다면 싹 잊어버리세요. 바뀌었습니다. 경영진이 확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총괄 매니저 샘유가 있는 한 더 친절하고 더 편리하게 차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현대 샘유 딜러 전화하고 싶은데 번호가 문의 전화는 718-631-6700번입니다. 718-631-67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빠른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0: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물가에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연방의 지도자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생활 백성.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스타현의 샘유 총괄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는 라디오 생활백서 듣고 계십니다. 자동차, 특히 현대자동차에 관심이 있는데 차를 바꿔야 하는데 하셨던 분들에게 알찬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는 게 말이죠. 사기 좋은 타이밍 이런 게 있습니까?
2: 정확한 뭐 타이밍은 없지만
1: 네.
2: 지금같이 이렇게 무이자했을 때 뭐 무이자보다 더 낮은 이자는 없으니까
1: 네.
2: 그때 좋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 연도수가 바뀔 때
1: 네.
2: 그때 그 전 모델로 하시면 그래도
1: 네. 직전 조금 디스카운트
2: 예, 좀 더 지시를 받으실 수 있어요.
1: 저 진짜 몰랐어요. 무조건 12월을 기준으로 해가 바뀌니까 몇 년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당연히 뭐 2025년씩, 6년씩 다르겠지 했는데 그게 월마다 또 다르군요.
2: 예, 차마다 이제 좀 다릅니다.
1: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때 왜 그 코비드 살짝 지나고 나서 이제 차 생산량이 줄었었나요? 그래가지고 차값이 막 중고차도 그렇고 엄청 오르고 실제로 웃돈을 얹어서 차를 사야 되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죠?
2: 네. 예, 그때 많이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는 없고,
1: 네.
2: 이제 그때 차가 많이 딸려서,
1: 네.
2: 차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계셨고,
1: 네.
2: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런
1: 정찰제로 이유 정찰제로 예. 딱 정해진 가격에?
2: 예, 그것보다도 네. 낮게, 네. 요새는.
1: 네. 예.
2: 자. 그러니까
1: 여러 가지 이제 프로모션 활용하시면 그렇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론 같은 것도 같이 알아봐 주시나요? 차를 구매하려고 하면?
2: 예, 저희가 할부도 다 해드리고 뭐 크레딧마다 그게 다 달라질 수 있지만
1: 네.
2: 정확히 저희가 은행은 한 다섯 여섯 군데를 써서
1: 네.
2: 그쪽에서 제일
1: 비교를 해보고
2: 예, 비교를 해보고 제일 낮게 난 오는 은행을 써서 저희가 네. 그렇게 도와드립니다.
1: 그 아까 이제 뭐 5년 무이자 뭐 산타페하고 또 뭐였죠?
2: 투싼.
1: 네, 투싼은 예.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 무이자 요거 따지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2: 큰 차이 나죠. 그래도
1: 뭐 네.
2: 요새 뭐 크레딧이 괜찮아도
1: 네.
2: 이자율이 뭐 6, 7% 정도 나온다고 해요. 뭐 개인적으로 은행에 가셔서 받으셔도
1: 네.
2: 그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거랑 비교를 하면 그래도 한 4-5천불 정도 미니멈
1: 예. 예.
2: 0%랑 비교를 하면 차지가 차이가 나니까
1: 네.
2: 예, 큰 차이가 나죠.
1: 뭐 이제 할부 있을 요 기간을 절대로 좀 이렇게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거의 갑자기 나온 거긴 하지만 샘유 딜러분 찾으셔가지고 라디오 듣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추가 500불 말씀하셨어. 괜히 물어봐.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 리스 할까 차를 그냥 살까 뭐가 더 나을까 갈등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2: 예.
1: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2: 그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 1년에 한 15,000마일 정도
1: 네.
2: 보다 들 타시면
1: 네.
2: 사는 것보다 리스가 낫긴 나아요.
1: 아, 그렇게까지 15,000마일 1년에 미만으로 타시는
2: 그렇죠.
1: 그러니까 많이 차를 이용하지 않는 면이라면 리스가 낫다.
2: 예, 오히려 뭐 월폐도 저렴하고 3년 후에 아니면 뭐 리스 끝난 후에
1: 네.
2: 원하시면 그 차를 이제 일시비건 할부로 해서 사실 수 있으니까
1: 네.
2: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요새는 그 방법이 좀 더 낫고 만약에라도 오래 타실 거면 몰라도 어차피 뭐 할부로 사셨다 몇 년 후에 바꾸실 거면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처음부터 리스를 해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저렴하고 스트레스 없이 깨끗이
1: 네. 네.
2: 제가
1: 아는 지인분 중에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리스인데 이유가 그 새 차를 받을 때 뭐 그 기분도 좋지만 나중에 한번 사본 적이 있는데 고장 나는 거 이거 관리하는 게 장난이 아닌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 그렇죠. 그 장거리 고장은 또 비싸게 되니까 사신 후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리스는 이제 또 짧게 2년 3년 정도 타시는 거라. 그 기간에는 이제 워렌티로 모든 게 커버가 되죠. 예.
1: 오,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럼 산탄페를 리스로 한다 그러고 요즘 월 얼마?
2: 모델마다 다르고 네. 뭐 마일리지마다 다르고
1: 기본 모델 대충
2: 기본 네. 모델로 해서 뭐 하시면 지금 한 299 정도.
1: 어, 네. 네. 오. 자, 이렇게 살짝 정보를 흘렸고요. 근데 이제 그 차를 할부로 사셨다가 이 할부금을 일찍 갚으면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뭐 3년 이렇게 약정을 하고 샀을 테니까.
2: 뉴욕에서는 법적으로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없어서
1: 네.
2: 그 이자는 이제 없어집니다. 싹 없어집니다.
1: 오.
2: 뭐 일시불로 안 갚으셔도 한 번에 많이씩 갚으시면 그 금액에 대한 이자가 떨어져서
1: 네.
2: 뭐 월페이는 이제 똑같이 나오겠지만 그 기간이 줄어들죠.
1: 네. 네.
2: 예, 그만큼
1: 할부 기간이
2: 예,
1: 줄어들고
2: 할부 기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네. 이제 이자를 이제 드린대시게 되는 거죠.
1: 네. 혹시 뭐 3년 동안 이자를 따박따박 내기로 했는데 1년 만에 싹 다 갚으면 그 이자 비용에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기에 갚으니까 상환 수수료 이런 게 있나요?
2: 그게 안 붙어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혜택이 있는데 그게 낫긴 낫죠.
1: 네.
2: 계속 월회를 쭉 내시 이자랑 붙어서 내시는 것보다 내시면은
1: 네,
2: 조금씩 더 내셔서
1: 네.
2: 예, 이자를 좀 더 뒤 내시는 게 낫죠.
1: 네. 뭐 아마 그 상황에 따라서 나는 지금 차를 뭐 구매하려고 했는데 갖고 있는 돈은 이만큼이고 뭐 타고 있는 차는 이거고 아마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딜러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요즘은 아마존으로도 중고차 사죠. 뭐 이런 시대이니까.
2: 네, 예, 그 시작했다고 들긴 들었습니다.
1: 광고를 봤어요, 네.
2: 예.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그래도 네. 사람이랑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AS가 필요할 때는
1: 네.
2: 뭐 아마존 같은 데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장에 오셔서 정비소에 네. 가셔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1: 야.
2: 또 사람이랑 이제 또 그 관계를 갖는 게 좋긴 좋죠.
1: 네, 좋은 딜러를 선택하는 방법이랄까요? 일단 좋은 딜러 1번 샘유.
2: 그것보다 뭐 리뷰 같은 것도 우선 보시고
1: 네.
2: 직접 방문해 보셔서 뭐 사람이 괜찮은지 한번 우선 보신 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1: 네.
2: 조정을 할 수 없는 거니까 몇 군데 가보셔야 되면 그렇게 하신 다음에
1: 네.
2: 뭐 편하게 같이 이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랑 찾아서 하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1: 네. 샘유랑 이제 거래를 하고 또다시 거래를 하고 이런 분들 아니시죠?
2: 엄청 많이 계시죠.
1: 좋으시겠어요.
2: 네. 그래도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네.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도와드려서
1: 네.
2: 다시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1: 사실 딜러를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차는 샀는데 딜러가 뭐 그만뒀다든지 네. 아니면 딜러가 그때부터 태도를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불편할 것
2: 그렇죠.
1: 같거든요.
2: 그렇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도 처음부터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처음부터 딜러를 잘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귀에는 처음부터 절 찾는 게 중요해요. 진짜로 믿고 찾을 수 있는 딜러입니다. 스타현대의 샘유 딜러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딜러를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랄까요? 그런 순간도 있을까요?
2: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딴 분한테 소개를 받아서 오신 분들이
1: 네.
2: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해서 찾아서 가실 때 네. 좋고 이제 크레딧이 문제 있거나 형편이 조금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1: 네.
2: 좀 안 될 것 같던 분들
1: 네.
2: 그런 분들 도와줘서
1: 해결해서
2: 네.
1: 아 차는 꼭 필요한데 지금 같아요. 이분 막 크레딧하고 이런 게 안 좋아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 같이 그냥 걱정하시네요.
2: 그렇죠.
1: 네. 네. 뭐 아 그렇게 되면 크레딧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2: 많이 그럴 수도 있지만
1: 네.
2: 그래도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잘 도와드리고 은행과 관계가 괜찮아서 저희가
1: 네.
2: 그래도 안 된 분들도 많이 되고 하는 쪽이라
1: 네.
2: 찾아주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1: 여러 은행하고 관계가 좋으면 혹시 뭐 이자율도 좀 더 낮은 이런 거는
2: 그럴 때도 있고
1: 있어요.
2: 예, 네. 그럴 때도 있고 안 되는 것들이 될 때도 있고 하니까
1: 네.
2: 혜택이 있긴 있죠.
1: 네, 믿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현대 샘유딜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한인 고객분들이 차를 살 때 물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질문들 주로 많이 한다. 뭐가 있을까요?
2: 뭐 제일 많이 요새 오시는 분들이 네. 차에 하도 기능이 많으니까
1: 네.
2: 설명.
1: 아.
2: 어르신들이 많이 네. 오시는데 하도 많아서 쓸 수는 없고 잘 없고 해서 오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래도 한국어로 잘 도와드릴 수 있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요.
1: 네.
2: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이 리스냐, 활부냐 어떤 네. 게 더 좋을까?
1: 어, 네.
2: 그게 요새 제일 많이 여쭤보세요.
1: 앞서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15,000마일 미만으로 타시면 네. 그 크게 많이 차를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리스가 차라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혹시 한인 분들 중에서 연령대도 좀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차 기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최대 어디까지?
2: 많이 오셔도 계속 오셔도 저희가 계속 설명해 드립니다.
1: 예. 네. 어, 아니 좀 그만 물어보세요 이러지는 않으시나요? 그러신 적 없으시죠?
2: 그러시진 않습니다.
1: 네. 아, 근데 사실 스마트폰도 그렇고 엄마 이렇게 스마트폰 가르쳐 드리다 네, 보면 네.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딜러로서 이거 설명 이렇게 드리면 워낙 새로운 그 기능이 그렇죠. 많이 나오니까 이해를 좀 못하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2: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네. 이유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천천히 차분하게 잘
1: 네.
2: 도와드립니다.
1: 진짜 믿고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스타현대 샘유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현대자동차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현대자동차는 뭐가 있을까요?
2: 요새 투싼이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은데
1: 네.
2: 가격도 저렴하고 말씀한 것 같이 기능도 제일 그 급에서는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1: 네.
2: 또 요새 무이자
1: 네.
2: 그다음에
1: 아까 5년 무이자
2: 네,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1: 네. 뭐 차를 안 그래도 내가 그럴 줄 알고 투싼을 내가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꼭 샘유 찾아서 상담 받아보시고 차가 그 뭐 직접 타봐야 알기도 하고 또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막 이래야지 또 마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2: 맞습니다. 네. 지금 요새 보면 시운전을 또 많이 안 하시고
1: 네.
2: 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국 분들 중에서 또 후회하시고 몇 달 후에 이 차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 새 차로 뽑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1: 네.
2: 그런 이유 때문에 꼭 시운전은 한번 해보시고 뭐 옵션상 색깔 그것도 중요하지만 승차감이 괜찮은지 나에 네. 맞는지 한번 보신 다음에 정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마 다 봤으니까 됐고 그냥 이 차 주세요. 이거 하지 말고 꼭 한번 시승해 보시고 사실 딜러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냥 사는 것보다는 하지만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꼭 한번 차를 타보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차를 살 때 우리가 이제 뭐 따진다고 따지고 하는데 그래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고객분들한테 차 살 때 요건 잘 체크하세요. 뭐가 있을까요? 네.
2: 뭐 가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1: 네.
2: 첫 가격보다 이제 세금 등록비 다 해서 총 가격.
1: 아, 그냥 차량 가격이 아니라 세금 뭐 등등 해서 총 가격을 꼭 확인하시고.
2: 예, 왜냐면 뭐 시작 가격은 뭐 쌀 수 있지만
1: 네.
2: 그 위에 뭐 비용들. 뭐 쓸데없는 비용들을 붙이고 하면
1: 네.
2: 총 가격이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그게 얼마인지 정확히 비교를 해보시고,
1: 네.
2: 보험.
1: 네.
2: 또 한번 알아보시고,
1: 네.
2: 요새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서,
1: 네.
2: 이 지역에 한번 오시기 전에 이 차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보험료 부분,
2: 네.
1: 차를 샀는데,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꼭 직접 한번 타보고 내 마음에 쏙 드는지 보고 그리고 좋은 딜러를 만나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 기억으로는요. 한국 같은 경우에 차를 사잖아요. 그럼 딜러가 뭐 이렇게 서비스로 요즘이야 블랙박스 다 있지만 한때는 뭐 블랙박스를 달아주고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죠. 혹시 샘유는?
2: 뭐 저희는 첫 오일 체인지 우선 많이 해드리고 네. 그리고 대부분 요새 고무 갈판을 많이 찾아.
1: 아, 고무 예. 발판이라고 이런 거 말씀드렸네.
2: 예, 많이 찾으시는데 그거를 이제 서비스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1: 아, 그거 깔면 이제 차 안에 먼지도 좀 덜 나고 청소도 쉽고. 예. 예. 그거를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고.
2: 엄청 많으세요.
1: 네. 요청 안 해도 어떻게 서비스 들어갑니까?
2: 예. 예. 예. 다 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이제 뭐 차를 구경을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스타현대 샘유를 찾아주세요. 홍보랄까요? 잠깐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2: 뭐 딴 데보다 친절하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없이 깨끗이
1: 네.
2: 도와드리고 당연히 한국말로 친절히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셨는데 사실 차를 뭐 처음부터 무슨 문제가 있는 차를 팔 리는 없고 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딜러를 찾으면 다 이렇게
2: 예, 그게 또 요새 보시면은
1: 네.
2: 뭐 브로커 에이전시도 많이 쓰시고 딴 데서 차를 많이 사시는데 차를 사신 후에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말씀드린 대로 매장으로 다시 오셔야 돼요.
1: 네.
2: 그럴 때 관계가 있는 분이랑
1: 네.
2: 연락을 해서 그렇게 쉽게 서비스를 받는 게 오히려 가격이 조금 뭐 비쌌어도 처음에
1: 네.
2: 장거리로 보면 도움이 많이 되죠.
1: 네. 이제 차라는 게 뭐 한번 사서 6개월 뒤에 바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간 차를 타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딜러분하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드네요.
2: 예. 네. 저희가 다 책임지고 도와드리니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 그 가끔 가다가 그 고객분들 중에서 좀, 아, 이런 무리한 요구까지 하시는 분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혹시 오랜 시간 딜러로 하시면서. 아, 이땐지 조금 곤란했어요.
2: 뭐, 밤 늦게.
1: 네.
2: 개인 번호로 전화와서.
1: 네.
2: 뭐, 차 배러리가 지금 죽었는데. 네. 하이웨이에서 멈췄는데. 어떻게 와서 도와줄 수 있냐.
1: 네.
2: 그런 요청들.
1: 아,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2: 제가 그래서 가서 도와드리긴 도와드렸는데.
1: 와, 네. 네. 그거는 진짜 근데 좀 무리했다. 네. 그죠. 예. 네. 뭐, 아유, 내 딜러니까 내 다 물어볼 거야. 이것저것 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배터리 되면 차가 멈췄어. 어떻게 이럴 때 가능하면 네. 이제 그런 때도 도움을 주셨던.
2: 요새는 그래도 이제 AS로 오사이더 서비스가 있어서
1: 네.
2: 다 이제 24시간
1: 예.
2: 다 찾아드리는데
1: 네.
2: 그때는
1: 아 직접 발로
2: 예.
1: 이야, 이게 성공한 딜러의 또 다른 예, 어떤 면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스타현대의 샘유 딜러와 함께 현대차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봤거든요. 뭐 아직도 아마 아 내가 중고차를 사야 될지 새차를 사야 될지 리스를 해야 될지 뭐 이것저것 걱정도 있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 텐데 스타현대의 샘유 딜러입니다. 샘이네요, 샘.
2: 예.
1: 선생님이세요? 샘이네요, 샘. 네. 연락처는 718-631-6700번입니다. 718-631-67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현대 위치가 다시 한 번요?
2: 예, 201-16 노던 블루버드 베이사이드에 있습니다.
1: 네. 201-16 노던 블루버드 베이사이드에 있는 스타현대 샘유 딜러와 함께 했습니다. 아,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오늘 마치면 어떻게 스타현대로 가십니까?
2: 예, 바로 가서.
1: 네. 예. 지난달에 어떻게 실적은 좋으셨어요?
2: 예, 지난달에는 뭐 말씀드리면 저희가 90대.
1: 와.
2: 그래도 많이 찾아주셔서.
1: 네.
2: 좋은 말로 이제 끝났습니다.
1: 네. 아직 유튜브 통해서 샘유 얼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K-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오셔서 K-라디오 라이브 검색하시면 샘유 얼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찾아가셔서 이것저것 상담하실 때 라디오 듣고 왔잖아. 그러면 아까 500불 디스카운트 서비스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와 함께하는 행복 상속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산 승계, 상속, 증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과 세무 컨설팅 전문가 그룹이 함께합니다. 배진희 미국 변호사, 조원철 미국 회계사, 서순성 한국 변호사, 정찬우 한국 세무사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자산을 두고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과 세무 문제부터 법률 분쟁까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시는 10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하이아트 호텔과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뉴욕 그레인넥 네오날즈 팔라조에서 개최됩니다. 선착순 마감으로 참가 신청은 필수이며 참석자에 한해 10월 2일 또는 10월 5일에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 201-676-0447 201-676-0447번입니다. 뉴욕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말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미주 한인 축제가 펼쳐집니다. 해켄색 병원의 고혈압, 포도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무료 건강검진, 군 뉴스 보청기에서 무료 청각 테스트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KMI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한복 모델 콘테스트, K-POP 댄스 콘테스트, I Love Dance 팀의 BTS 랜덤 플레이 댄스,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한국의 맛과 멋을 모두 함께 즐기는 9월 25일과 26일 K-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이념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 반박하면서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 수위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고 일부 참가자들은 전환기 씨가 만든 태극기 성조기 우산을 펼쳤다고 하죠. 한편 김승환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전 보좌관의 탄원서 후폭풍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일부 어영부영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고요.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부산이 때아닌 상어 얘기로 큰 화제가 되고 있죠.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등장한 상어 며칠째 큰 관심인데 잠시 후 전재수 부산시장을 연결해서 부산 현지 반응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종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자, 박종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영부영 돌아가는 정치 속에서 딱 부러지기 시사 이슈의 맥은 명쾌하게 짚어보는 시간, 어영부영. 아, 이 코너 이름인데 굉장히 큰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예. 자, 새롭게 시작한 코너 어영부영. 첫 두 주는 이제 다른 앵커들과 함께 했고, 오늘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 이름은 어영부영이지만 정치 얘기는 어영부영 지나가지 않고,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영을 맡고 있죠. 한겨레 하영 기자. 하영 기자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하영 기자입니다.
0: 네, 뷰리핑!
1: 뷰리핑입니다.
0: 저게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벌이 아니에요. 여러 벌입니다.
1: 여러 벌입니다.
0: 아, 여러 벌을 입고 계시는
1: 원래 열 벌이었는데 일곱 명이 원해서 일곱 분 나눠주고
0: 아, 세 개를
1: 돌려 붙처럼.
0: 아, 그렇구나. 네. 좋네요. 뷰리핑. 네. 요즘 잘 되고 있죠?
1: 아,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아, 좀 이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0: 지금 하세요 그냥.
1: 네, 유시민 작가가 언급을 한번 했어요.
0: 뷰리핑. 아, 뭐라고 했어요?
1: 들을 만한 프로그램은
0: 뷰리핑밖에 없다. 아. 야, 나가주세요.
1: 악플 달리나요?
0: 아니, 안 달려. 자, 하영 기자 반갑고요. 이상민 네.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
2: 안녕하십니까. 서정웅입니다. 제가 짝퉁입니다. 하영이 인간입니까? 인간이고요. 서정웅이었습니다.
0: 야, 네, 아, 네. 아, 괜찮았어.
3: 어우, 대단한데요.
0: 그러니까 이게 성대모사 반열에 오른 건 이분이 네. 진짜 큰 거물이 됐다는 건데.
3: 그렇죠. 네.
0: 자, 시사의 거두. 자,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영원의 파트너인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3: 네,
0: 오시고요.
3: 짝꿍 장윤미 나왔습니다.
0: 아, 두 분이 원래 원조 짝꿍인데.
3: 원조 짝꿍이죠.
0: 네. 요즘 이렇게 네. 방송가에서 안 보려고 같이.
3: 제가 좀 서운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그 우리 서 변호사님도 굉장히 따뜻한 눈빛으로 네. 네, 바라보고 네. 원래 그레이 시청 자리인데 네. 오늘 저스티스 서가 나왔습니다. 네, 법률과 서, 저스티스 서.
4: 저스티스는 네. 부끄럽죠.
0: 아, 그렇습니까? 아,
4: 법무부 장관이 저스티스잖아요.
0: 아, 저희, 그렇죠.
4: 저는 뭐.
0: 정의력, 정의와 관계없어요?
4: 뭐 저는 김성호이나 제가 또 비슷합니다.
0: 김성원이나 저랑 비슷하다. 아, 그냥 비슷하게 그냥, 예. 아, 더 붙진 않겠어요. 예. 아, 이거 하나 들어가면 구체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 이 서문현상이 아주 그냥 너무 좋았어요. 자, 일단은 오늘 첫 번째는 정책이보다 상어, 샤크.
3: 아우, 좋습니다.
0: 조스. 예, 조스. 예, 상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상순이, 북항이라고 하나?
1: 네.
0: 자, 우리 필리핀에서 달았어요?
1: 오늘? 앞으로 필리핀에서 달았죠.
0: 아, 그렇구나. 아~
1: 동접자 그냥 푹!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0: 아. 예.
1: 모두 다 상어를 좋아하시더라고요.
0: 상어를 좋아하는구나?
1: 예. 아. 자. 이 상어 뚜루뚜, 뭐 이런 게 나와야죠.
2: 어, 이거 저게 인간이니까. 인간이냐고요. 거기 왜 노래
3: 부르는데.
0: 야, 이 텐션. 야, 너무 좋네요. 자, 이분을 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18일 오전 부산 북항에 상어가 발견되면서 지금 전국에 수만 명이 이제 부산에 몰리고 있어요. 원래 부산에 관광객이 많은데 아, 북한은 순식간에 핫풀로 만든 상어에 대한 관심 뜨거운데 이 시간에는 전주에서 부산시장을 연결해서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5: 네, 전주에서 부산시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0: 어, 시장님 당선되신 지 처음 연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상어 덕분에 저희가 또 연결하게 됐는데 아유 세상에 오늘 근데 하루 종일 상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시장님?
5: 엄청나게 듣고 있고요.
0: 예, 예.
5: 거의 뭐 그 상어 모양을 한 개폐식 본구장부터 시작해서
0: 아.
5: 다른 데도 뭐 사진도 많이 다른데 이제 뭐 문자를 보내주시고 막
0: 아하.
5: 아주 그냥 부산이
0: 예, 예.
5: 정말 이게 정말 이 상어가 나타나면서 정말 북한이 핫플이 됐습니다.
0: 핫플레이스가 돼버렸어. 이게 원래 예. 부산시에 돈을 들여갖고 막 홍보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5: 아유, 이거 예전에 뭐 수조원을 들여도 안 되는 홍보고.
0: 야, 그러니까 우리 북한이가 수조원 값을 예. 했다. 홍보에 부산.
5: 그래서 제가 원래 북항이가 지금 가오리 잘 먹거든요.
0: 아, 가오리?
5: 가오리, 예, 가오리, 오징어 이런 거 잘 먹거든요.
0: 가오리.
5: 요걸 예, 가오리, 오징어를 좀 잔뜩 사가지고 정말 제가 그 좀 뿌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0: 거기 살아있는 걸 뿌려야 돼요, 근데 시장님 알고 계시죠?
5: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 죽은 거 안 먹어. 이 북항이는 야생 상어니까. 이게 맞습니다. 살아있는 걸 먹어야 된다고 전문가 인터뷰를 오늘
5: 맞습니다.
0: 박성태 예. 뉴스에서 해주시더라고.
5: 예,
0: 생닭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살아있는
5: 생닭은
0: 거.
5: 절대 안 됩니다.
0: 생닭 절대 안 됩니다.
5: 예.
0: 그래서 부산시에 잘 관리해 주시고.
5: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오늘 오후에 상어 조류분에게 대책 회의를 하셨다는데 어떤 말씀 나누신 거예요?
5: 예, 오늘 거기 4시에.
0: 4시에.
5: 네시에터들이 이제 그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했고요.
0: 아, 대책회의.
5: 부산시, 부산시설공단, 경찰, 소방, 해양경찰까지 아. 총 출동해가지고.
0: 출동했어요.
5: 아. 예,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저희들이 했고요.
0: 예, 예.
5: 특히 이제 연휴, 이제 조만간에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0: 그러니까요, 추석.
5: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0: 아, 저도 가고 싶어요, 심지어. 어떡하면
5: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민 안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0: 예.
5: 또 산호를 자극하는 행위가 또 있어서는 안 되고
0: 그죠?
5: 예, 그래서 저희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잘 했고요.
0: 예, 예.
5: 예, 보시는 시민분들 뭐 편안하게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거고
0: 예예. 예,
5: 그 과정에
0: 예.
5: 시민의 안전 또 산호를 자극하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막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부산 북항을
0: 예.
5: 전국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정말 그 이게 한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0: 예, 지금 우리 시장이 너무 기쁘셔갖고 가을이나 오징어를 던져주고 싶은 마음이다. 예, 살아 있는 걸로 해주시고 자, 아무튼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북항이가 저희가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이제 시장님 뒤편에 띄워드렸는데 사진으로
5: 예. 예.
0: 멋있어요. 바닥이 예. 3.5m라고 하는데 이 상어가
5: 빼어난 그 몸매도 가지고 있고 그냥
0: 잘 빠졌어요 그냥
5: 지금 예 네. 5분에서 10분 단위로
0: 네.
5: 한 번씩 올라와요.
0: 아, 이 친구가 와
5: 예
0: 그렇구나.
5: 5분에서 10분 단위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아주 그냥 뭐 이 연예인 기질을 가지고
0: 휴맨십 휴 샤크십이 네. 있네요. 휴 샤크십 예, 예 대단하네.
5: 5분에서 10분 단위로 한 번씩 올라와주고
0: 예, 예.
5: 그렇구나. 아주 그냥 예, 아주 이뻐 죽겠습니다.
0: 아, 우리 시장님이 당선 다음으로 이쁘신 것 같은데요, 지금?
5: 세상 근데 이렇게 이쁜 경우는 처음입니다.
0: 아, 이렇게 이쁜 경우 네. 처음이에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대한민국 전 그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의 바람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과 또 이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거의 관심이신데 이게 상황 한마디가 다 나타나가지고 5분 간격으로 이렇게 수염 쳐주고 어?
5: 그렇습니다.
0: 해니까 얼마나 예뻐요 정말.
5: 그러니까 거기다가
0: 예.
5: 북한이 사실은 이제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고 이게 그 잘 알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0: 그러니까요. 예.
5: 그런데
0: 예. 예,
5: 이 북한에 저희들이 진수공원을 정말 잘 만들어놨거든요. 예산을 무려 900억을 들여가지고.
0: 아, 저게 900억짜리예요?
5: 예.
0: 아, 이제 화면 나가고 있는데 세상에.
5: 예, 부산 항만공사 에서
0: 예.
5: 정말로 한 10년 정도 가진 고생을 다 해가지고 부산 항만공사에서 잘 조성을 해놨는데
0: 예, 예, 예.
5: 정말 좋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0: 예, 예.
5: 북항이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이쁜 또 이 저 역할을 맡아주니까
0: 예, 예.
5: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
0: 아하.
5: 예. 그리고 실제 지금 그 KTX하고요. KTX하고
0: 예, 예.
5: 그다음에 저 도시철도 지하철하고 이게 지금 막 급증을 하고 있고
0: 예.
5: 그 북항 주변에 주차장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네, 주차장이 만석이에요 지금.
0: 넓은데 네. 만석이 돼버렸다.
5: 네. 전부 만석이고 그다음에 주변에 부산역 주변에 부산역에서 북항까지 백급길이 연결이 돼가지고
0: 아하.
5: 7분이면 걸어서 뭐 느긋하게 7분이면 북한까지 오거든요.
0: 아 예예예. 예, 예.
5: 예 그러다 보니까 부산역 주변의 식당 그다음에 북항 진수공원 주변의 편의점 카페 뭐 이런 것이
0: 예예. 예.
5: 그냥 뭐 때 아닌 특수를 맞아가지고
0: 아하.
5: 북항이가 그냥 뭐 이 저 상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 이쁨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0: 이제 뭐 북항이 빵도 나올 것 같고 북항이 뭐 초콜릿 나올 것 같고 예.
5: 그래서 관광 컨텐츠로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원래 되게 그 명절 되면 이제 부산역에서 이렇게 인사드리잖아요. 우리 시장님은 북항 친수공원에서 시민들께 전국적으로 명절 인사도 드리셔야겠는데요. 장소 어떻게 하실 거예요?
5: 가야 될까? 원래는 내일 이제 그 전통시장도 가고 그다음에 뭐 119 안전센터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또 우체국도 가게 돼 있는데
0: 그렇죠.
5: 북항도 제가 내일 못 가더라도 연휴 기간 중에는 한 번쯤
0: 가셔야
5: 가서
0: 돼요. 예, 가셔야
5: 예, 예.
0: 돼요.
5: 우리 시민들도 만나고
0: 예,
5: 또 기왕에 또 이쁜 북항이도 좀 만나고
0: 5분만 한 번씩 올라오니까 예, 올라올 예, 때까지 인사 한번 하시고
5: 예.
0: 그래서 이제 상어가 나타나고 이제 북항이 또 친수공원도 아주 핫한 장소가 됐는데 이제 북항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900억 투자도 말씀하셨는데
5: 예. 예.
0: 향후에 그럼 이 북항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5: 지금 북한이 지금 북한 재개발이 지금 한 20년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0: 예, 예.
5: 그래서 이 북한 1단계에 이제 해양수산부가 지금 임시청사에서 살고 있는데
0: 예.
5: 신청사를 지어가지고 2030년 말경에 해수부 신청사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0: 그렇죠.
5: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BBS 또 부산 MBC, 부산일보 언론사도 다 들어가고
0: 예?
5: 해수부 산하기관도 들어가고
0: 아하.
5: 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조만간에 개관을 합니다.
0: 아하.
5: 아, 오페라 하우스.
0: 예.
5: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지금 현재도 북한 마리나도 있고
0: 예.
5: 또 국제 여객 터미널도 있고 또 이게 진수공원들까지 있기 때문에
0: 예, 예.
5: 해양 수도 부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부산 입장에서는 북한을 해양 수도 부산의 심장으로 만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0: 말씀만 들어보면 네. 이제 부산 가면 북한에 무조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5: 무조건 가야 돼요. 왜냐면 부산역에서 걸어서 7분거리거든요.
0: 아, 부산역에서
5: 보시면은 예, 보시면은 아주 반할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아유, 그럼 저희가 예. 우리 시장님 인터뷰를 현지 인터뷰를 계획할 때 북한에서 한번 해야겠는데요, 시장님?
5: 아, 예, 아주 그림이 잘 나올 겁니다.
0: 예, 저희가 카메라 다 했어. 예. 시장님만 스케줄 잡아주시면 저희가 북한 내려가서.
5: 아이고, 좋습니다. 기왕에 뭐 이 북한이 전국적으로 뜯기 때문에
0: 예, 예. 예,
5: CBS에서도 꼭 한번 와주시길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이제 북한 얘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곧 명절인데요. 우리 시장님 부산 시민들 또 국민들께 전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5: 네. 예, 중국의 청취자 여러분 전재수 부산시장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잘 보셨죠?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오셔서 보시는 거하고 하늘 땅 차이입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북한의 매력을 이제 만끽하시고 주변에 또 맛있는 음식점도 많습니다.
0: 오.
5: 그래서 식사도 한번 하시고 가능하시면 예. 뭐 1박까지 하시고
0: 1박까지 하시고
5: 그렇게 가시면
0: 좋네. 뭐 예.
5: 북한의 매력 그다음에 북한의 이쁜 우리 저 북한이까지
0: 예, 예.
5: 한국 북한이까지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력이 넘칩니다.
0: 예.
5: 연휴 기간에 한번 들러주십사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시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5: 예,
0: 다음에 또 인터뷰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예, 우리 북한이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0: 예. 자, 전재수 부산시장이었습니다. 야, 이 전재수 시장 님과 이렇게 인터뷰 유쾌하게 한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1: 전재수 시장이 이렇게 네. 유쾌한 인터뷰를 할 만큼 유머가 있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0: 그렇지 않아요, 그죠?
1: 굉장히 진정성 있는
0: 완전
1: 분인데.
0: 완전 진지하신
1: 네.
0: 분인데.
1: 진지한 분인데
0: 예, 예.
1: 상호가 여러 일을 하네요.
0: 알겠습니다. 예. 아, 예. 이거 귀인이 아니라 귀어.
1: 아, 그렇죠.
0: 어. 야.
1: 저는 어영이고요.
0: 어영이요? 서명사님, 북한이. 상어 얘기.
4: 아, 저걸 보니까 저는 이게 여수가 떠올라요.
0: 여수에 아,
4: 저기 초칠수가 있는데.
0: 아, 예,
4: 여수 박람회 저기 뭐
0: 선박람회.
4: 예, 1800억 가까이 간접비까지.
0: 아.
4: 그런데 이거 목표가 300만인데 지금 너무 이게 힘들잖아요.
0: 아유, 그럼
4: 저 그렇게... 여수에도 저런 게 하나 나타나.
0: 상어가 가라라.
4: 참 이게 아쉬워요.
0: 야,
4: 여수가 자꾸 그게 좀
0: 역시 저스티스 서 네, 약간 저... 나라를 생각하시네.
1: 그렇죠.
0: 야, 그렇구나. 고향은 대구예요. 장 변호사님.
3: 아니 저는 부산 시장님이 전재수 시장님이 네. 홍보 요정이구나.
0: 요정.
3: 어, 완전 제가 그러니까 부산 역 갔을 때 네. 제가 이제 재판 때문에 부산을 한때 되게 자주 갔거든요.
0: 아.
3: 근데 그 앞에 유명한 뭐 음식점 요렇게는 안 돼. 북한이 걸어서 7분 걸은 줄은 몰랐고
0: 아.
3: 나도 꼭 상어가 만약에 예, 지금 이제 나오지 않더라도 북한을 예. 한번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0: 설득됐어요. 지금.
3: 완전 설득돼서
0: 예. 예. 예,
3: 많은 분들이 정말 부산을 많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0: 예, 1박도 하시라는 거.
3: 아, 그러니까 깨알같이 예. 말씀.
0: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6: 아, 예. 부산 가고 싶습니다. 아, 지금 당장 떠나고 싶습니다. 저는.
0: 네.
6: 네, 떠날 쯤에는 상어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책을 또 세우시고 계시니까.
0: 예, 가을에 예. 오징어 좋아한다고. 예, 마른 오징어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던지시면 안 되고.
6: 네.
0: 저는 북한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 그 박성태 뉴스쇼 아침에 그 북한 얘기할 때 너무 웃겨가지고 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더 웃기게 해드리는데 막 근데 더 우리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네. 뉴스쇼가 최고예요. 네. 박성태 화이팅. 자 그럼 이제 오늘 현안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 이유는 이제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건데, 아, 일단은 이분이 그 어제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하는 자리에 대통령과 차담까지 했다. 다 알려지고 있는데 바로 오늘 또 대법원을 통해서 제재청은 공식 거부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영 기자.
1: 이게 이제 TPO를 좀 따져봐야 하는데.
0: TPO.
1: 예, 하필 오늘 순방을 대통령이 나간 이후.
0: 자리 없죠.
1: 그리고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0: 아.
1: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만난 이후입니다.
0: 아.
1: 자, 그러면. 네. 아, 이걸 좀 어떻게 볼 것인가.
0: 어떻게 볼
1: 이것을 노린 것이란가로 봤을 땐 이건 빈집털이.
0: 빈집털이다.
1: 예, 예,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0: 아.
1: 그리고 본인의 권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0: 아하.
1: 이렇게도 좀 해석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 본인이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재청권이 아니고
0: 아.
1: 사법개혁의 와중에서
0: 예.
1: 사법권, 그러니까 대법원의 권한을 최대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던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딱 지금을 골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0: 아. 예. 자, 우리 서변사 저스티스.
4: 예. 이게 62년에 들어갔거든요. 5차 개헌 때.
0: 예.
4: 그때는 이제 그 대법원장이 재청하면 대통령 임명할 해야 한다. 이래 돼 있어서 논란이 없었어요. 그런데
0: 예, 예, 예.
4: 지금은 이제 그 재청권, 동의권, 임명권이 대등하게 돼 있거든요.
0: 그 법상으로 보면 예. 병렬 구조로 돼 있죠.
4: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예. 임명권이 무력한 아니고요. 추천위원회 구성할 때 법무부장에 들어가잖아요.
0: 그렇죠.
4: 그러면 이게 4명 정할 때
0: 예.
4: 대통령 의견이 반영되고 그리고 이게 4명이 정해졌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또 대법원장의 재량도 있어야죠. 대법원장이 4명 중에 하나 했잖아요.
0: 예.
4: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진짜 김성원처럼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이게 여론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0: 예.
4: 이런 특별한 결격이 있으면 대통령 임명권에서 통제할 수가 있는데
0: 예, 예.
4: 지금 손봉기 판사는 아무 결격 사유가 없어. 그냥 실은 김명기 하고 싶은 게 대통령이. 이래가지고 자꾸 재재청 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명해버리면
0: 예.
4: 오히려 대법원장이 재청권이 형해야 됩니다. 따라서는 대통령이 이번에는 그냥 국회로 보내서
0: 예.
4: 정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부결시키면 되잖아요.
0: 예.
4: 민주당이 과반이니까.
0: 아하.
4: 이렇게 하든지
0: 예.
4: 아니면 이제 그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거든요.
0: 예.
4: 이 문제는 이게 재청권과 임명권이 충돌하잖아요. 그럼 저는 헌재에서
0: 예.
4: 좀 이게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달라.
0: 아하.
4: 이렇게 촉구합니다.
0: 아, 예. 우리 법률가 서 변호사님 의견이었고 우리 장윤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3: 저는 하호영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0: 아.
3: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시점을 골랐다면 말씀대로
0: 정부적
3: 평가대로,
0: 판단이 있었다?
3: 정부적 판단이 있었다면 진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0: 아.
3: 사법부가 왜 정치적 고려를 합니까? 이 부분이 재재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나왔어요. 상당히 시간을 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론의 자료 형태로
0: 대법원에서 보냈죠.
3: 대법원에서 네. 그것도 이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청와대에 어떻게 이 그걸 전달했는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대언론을 향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청와대가 잘못됐다고 밝히는 이 부분 그리고 그 내용도 엄청난 고민의 흔적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물론 법리 검토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0: 예.
3: 이게 이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되고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형식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 헌법상 근거를 우리가 재지청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서 할 수 없다. 대통령실에선 부서에서 전자문서로 보냈다는 거예요.
0: 예.
3: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런 설명을 이 시점에 하는 건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200일 동안 지금 공석인데 이게 과연 맞는 태도인지. 더더군다나 재청권과 임명권이 동일하다? 재청권은요. 법문상 그 문헌상 그러니까 예. 사전적 의미가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는 거예요.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종전의 헌법과 달라요. 임명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0: 예.
3: 대한 헌법권제 결단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와도 다릅니다.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 대통령이 3명. 그러니까 국회목과 대법원장의 몫은 형식적인 권한만 행사해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한다고 돼 있잖아요.
0: 예.
3: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서변호사님도 하신 말씀 있어 보이셨어요.
4: 이게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0: 예.
4: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제 보수 윤석열이고
0: 예.
4: 저쪽이 김명수다.
0: 어.
4: 이럴 때도 충돌할 수 있으니
0: 예.
4: 저는 선례가 되니까 헌재에서
0: 어.
4: 책임 있게 좀 헌법의 해석이잖아요.
0: 어.
4: 헌재가 막 결론 내려달라고 저는 촉구합니다.
0: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럼
4: 예.
0: 어디가 어떤 임명권과 재청권과 또 추천권 이게 예. 이제 어떤 국회 권한까지 어디 뭐가 최종적으로 위에 있는 것이 이 부분에 판단이 필요하다.
4: 지금 이게 애매하게 돼 있으니 대등하게.
0: 예. 예.
4: 그러니까 헌법의 해석은 헌재가 최종 권위가 있으니
0: 예.
4: 지금 국민의힘이 권한대 20% 했잖아요.
0: 예.
4: 좀 신속하게 판단해 달라는 거죠.
0: 아, 만약에 우리 서 변호사님이 헌법재판관이다. 뭐라고 판단하시겠어요?
4: 저는요.
0: 예.
4: 저는 그 사람이 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0: 예.
4: 짐승호처럼 뭐 음주나 위장전입이나
0: 김수호 후보님 그만해 인사인정된다고
4: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대통령이 제재청을 요구할 수 있으나
0: 있으나
4: 그게 아닌 경우 있으나. 이것처럼 이게 아무 사유가 없잖아요. 손봉기는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0: 예.
4: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저는 절충적으로 내리고 싶어요.
0: 아, 자, 요 서정욱 만약 헌법재판관의 네. 의견이었고 이제 만약 헌법재판관이시면 장영미 변호사
3: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했던 사람이 있고 본인의 예. 이제 색채가 뭐 진보 쪽으로 분류되기도 했고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 비토한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부터 조절이 됐어요. 조율을 했고 합의를 해가지고 결국에 대통령 뜻을 수용했습니다.
0: 아.
3: 그 부분의 전례는 왜 그런 부분이 남아 있겠어요? 임명권자는 대통령 때문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셨어요.
0: 예.
3: 왜냐하면 거기에 당사자다 우리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동의권을 침해당했다. 여기서 국회의 동의는 본회의에서 표결해가지고 대법관 동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절차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침해당했다 그 권한을 그래서 각하될 가능성이 좀 많아서 저도 한번 법리적으로 말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 판단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0: 현재가
3: 현실상.
0: 약간 좀 눈치 볼 것 같죠. 빨리
1: 그렇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게 맞는데 네. 지금 현재 대법관의 공석이 너무 길어졌고
0: 네.
1: 이것이 오롯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0: 그래요.
1: 오히려 정치적으로 푸는 게 맞다고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푸는 게 맞다고 봅니다.
0: 예. 그러니까
1: 지금 현재 절대 하면 안 되죠.
0: 어여부여하지 말고.
1: 그러니까 사실은 사법부에서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사법의 정치화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이것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0: 예.
1: 지금 상황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태도가 지금 스스로 정치의 무대로 올라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0: 네.
1: 전문적인 판단이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0: 예, 예.
1: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대화로 푸는 게 좋겠다.
0: 저스티스. 예.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 정치 행보입니까?
4: 저는 이제 법에, 그러니까 법치 행보를 봐요.
0: 법치 행보라고?
4: 예, 법에 충실해서.
0: 아, 정치 행보가
2: 법치가, 법치가 문제입니다.
3: 아니, 너무 똑같습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야?
2: 동의합니다.
4: 그러니까요. 이대로 가면 이게 계속 이게 정리가 될 거예요.
0: 법치 행보다?
4: 뭐, 제대로 가면 이게 뭐 조회대 대본제 정년이 내년이잖아.
0: 그렇죠.
4: 그때까지도 교착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 대법관 한 명이 없으면.
0: 예.
4: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국회를 빨리 보내시면 그게 맞다 봐요. 앞으로 뭐 12, 13명 더 임명할 거잖아요.
0: 그렇죠.
4: 어차피 12명 내리고 22명까지 임명할 겁니다.
0: 예.
4: 한 명 정도 양보하면 돼요. 김성수는 또 했잖아요.
0: 예.
4: 뭐 100% 다 자기가 다 할 겁니까?
0: 예.
4: 하나 정도는 양보해 주는 게 맞아요.
0: 예. 아유, 뭐 서 변호사 얘기들. 근데 장 변호사님 결코 승부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3: 약간 원칙의 문제여서 이런 선례를 남길 수는 없을
0: 없다?
3: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여지도 있고 빨리 국민 편익을 위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0: 예.
3: 이거는 대법원이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0: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어영부영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네 분의 설명이고 자, 강호식 실장, 이제 비서실장인데 어제 적극 사의를 표명했는데 일단 이제 장관 후보자 두 명의 낙마 이후에 책임을 지겠다. 인사위원장이다. 대통령 근데 아직 사의 표명 이후에 수용 여부를 결정 안 하고 지금 순방 떠났어요. 그럼 인사 논란 어떻게 일단 되는 거예요?
1: 일단은 본인이 순방하고 있는 와중에는 비서실장이 자리를 지켜야 하고
0: 그렇죠.
1: 원래 역할을 해야 하니까요.
0: 그렇죠.
1: 네, 사의를 밝힌 것을 받아들여져 버리면
0: 네.
1: 그 다음 순번이 해야 하거든요.
0: 아.
1: 그런 공석의 어떤 정치적 누수는 맞겠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기간을 둔 것 같고요.
0: 아.
1: 그리고 다른 포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을 상징으로 한 청와대 개편이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거든요.
0: 그렇죠.
1: 이 범위를 여론을 봐가면서 이제 추석 밥상에 여러 가지 여론들이 골고루 올라갈 거거든요.
0: 누가 적절할 것이냐.
1: 그렇죠. 여기저기서 감나라 배나라 할 거고 이것을 보면서 아마 그 수위나 폭을 조절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0: 자, 지금 한마평 엄청나고 있는데 자, 저스티스 서 자, 누가 가장 유력합니까 현재까지 본인의 정보통에 의하면?
4: 제가 볼 때 뭐 현역 의원들 많이 거론하더라고요. 한준호, 천준호.
0: 네.
4: 근데 저는 아닐 거로 봐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은요. 겸직이 안 돼요.
0: 아, 의원과 겸직이 안 되지.
4: 이거는 용해인처럼 그래 할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4: 그러면 이게 현역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0: 위원부담을 안고 있을 수 있다.
4: 보궐선거 하면 또 한 석이 날아갈 가능성이 많죠.
0: 민주당이?
4: 따라서 오히려 관료 출신으로 갈까? 처음에 정치인에서 두 번째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지역구에는 배지 던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요. 저는 강원식 시장이 왜 떠났냐.
0: 예.
4: 김종필 JP의 명언을 인용하면 자의 반 타의 반.
0: 아.
4: 자의 반 타의 반.
0: 예.
4: 김현지 부소수장하고 권력 다툼이 밀린 거야.
7: 이가이로 쫓겨나. 이게 사실 유파면 강력대화에 따른 청와대 입장이 있어요.
4: 사이반. 예. 그 다음에 자이반이라는 거는 네. 이미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침몰하는 이재명 호에서 빨리 탈출하자.
7: 아.
4: 정성호처럼. 그러니까 자이반, 타이반. 이게 제필한 말이에요, 옛날에, 63년에.
7: 예, 아, 자이반, 타이반만 제필한 얘기인데.
2: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아,
7: 그러니까. 소변사님, 이거 너무 괜찮아요. 개인 생각이죠?
2: 개인 생각입니다.
7: 예, 그러니까. 예, 한판성 편집하면서 아무 일치하지 않고 있고요.
8: K라디오.
9: 1회 홀 19 대 뉴욕 유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시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 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21불 99 대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하영 기자.
1: 뭐 자의반 타의반의 다른 내용이 담기겠죠. 아, 네. 경실장이 예, 물러난 거에 대해서 여러 설이 나오는데 예. 저는 이제 제가 언론인이지만 예. 이렇게 설이 직접적으로 활자화되는 것 이것이 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2: 아, 역시 한겨레.
1: 예, 그러니까 네. 김현지 실장이 했다. 라고 하는 팩트가 나오지 않고 했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2: 이름이 많이 나온다더라. 네,
1: 그런 이야기가 여권에서 나온다라고 예. 알려졌다고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2: 그러니까
1: 돌려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예. 굉장히 좋지 않은 위험 신호입니다. 사실은.
2: 누구의 위험이에요? 언론이 위험해요?
1: 언론에게도 위험하고 실제로 팩트를 받아들여야 하는 예. 예.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2: 아는 거죠.
1: 좋지 않은 상황이고, 네. 사실은 청와대에도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2: 그러네.
1: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 범위와 폭은 이것을 두고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네. 저는 좀 자제해야 한다, 모두가. 아. 확인되지 않은 팩트를 가지고, 아. 그런 설이 돈다라는 것이 활자화될 때는, 예. 이거는 사실은 누워서 침 뱉기나 마찬가지다라는 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2: 그러네요, 그러네요. 오늘 이제 보수 언론에서 김현지가 공격받자 강호식이 떠난다 이런 식의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예. 이런 것도 지금 양해야 된다.
1: 제가 보수 언론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2: 아, 아저 그냥 확인한 것만 얘기한 예, 거니까
1: 조심스러워서요. 제가.
2: 아, 또 동료 기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 그죠? 예. 자, 이사민 크리에이티브 보이싱 어떠셨어요?
3: 저는 모든 목소리를 서정욱 변호사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그맨이기 때문에 적인 예. 부분은 모릅니다.
2: 아, 예. 아유, 우리 또 이상의 크리에이터가 중립을 지키고
3: 서정욱이었습니다.
4: 지분이 맞네요.
3: 저는 정신 모릅니다.
2: 정신 모릅니다. 네. 잘 알면서.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오랜만에 또 한마디 거두셨는데 홍준표 시장님 나와주세요.
3: 최순실, 김건희, 김현지 여인들이 아주 문제입니다. 문제. 아주. 방자하다 내 그래 보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민심이 더 악화되기 전에 끊어내야 된다 내 그래 봅니다.
2: 홍 시장님 한판 승부에 나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
3: 왜 안 불러줍니까? 감독들 나가니까 전부 다 편집을 해가지고
2: 그렇지,
3: 남는
2: 그렇지.
3: 게 없습니다.
2: SNS에 굉장히 불쾌함을 표시하셨더군요. 아,
3: 내가 보니까 이제 네. 내는 네. 라이브 스타일이에요.
2: 아, 네.
3: 한판승, 라이브로 나갑니다.
2: 한판승 유튜브 한판승
3: 불러주세요.
2: 예, 딱 맞아.
3: 라카룸의 그 자리 비잖아.
2: 아 맞네.
3: 그렇죠.
2: 아예 정의적인 코너도 환영하고 있으니까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고마워요.
2: 예, 명절에 보내시고요. 자, 아무튼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인사위원장은 강원식 실장이지만 실제로는 경기 성남 라인이 또 인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풍문도 같이 다뤘어요. 풍문이에요, 풍문. 풍문이.

0: 근데 아까 우리 정문직필의 하우영 기자는 이런 건 정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전 기자 출신인 장윤미 기자 네. 전 기자
1: 장윤미 전 기자
0: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1: 출동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네. 말씀 들었을 때 되게 와닿은 게 네. 설을 활자화하는 부분 물론 풍문도 기사화할 수는 있지만 지금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아. 들어요. 이를테면 약간 나비효과 같기도 한데 예. 그냥 본인도 당사자도 농담이라고 했던 아 인사는 김현지가 다 하는 거 아니야 예. 완전히 목을 메고 있다라는 예. 국민의힘이 그리고 예. 이 부분을 이용하고 어떻게 보면 호도하고 싶어하는 예. 일부 뭐 사람들이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걸 했다더라 뭐뭐 카더라에서 예. 더 나아가는 게 없어요. 100번 양보해서 아 이거 인사 현지 누나한테 뭐 얘기해 볼게라는 문자는 나왔었죠.
0: 예. 경질이 됐었고 모 의원 예.
1: 경질, 그때는 그 직책이 예. 그냥 이해단체들 그 기업의 그 예. 연합체의 예. 어떤 그런 자리였어요. 이거 무려 국무위원이고요. 거기에 관여하는 라인이 인사수석실 민정 수석실, 정무수석실까지 해서 저는 야당이 이렇게 여러 검증 단계를 거치는데도 못 걸러내고 검증에 소홀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라고 공격하실 수 있다고 봐요. 예. 겸허히 새길 부분이 있고 예. 이건 대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싸우자는 거거든요. 예. 이런 공격은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0: 네, 아무튼 아유, 또 세 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 잘해주셨고요. 자, 화요일에 새로운 코너 어영무영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또 우리 선정호 변호사님 계속 언급한 분이죠. 김승환 후보자. 이제 사퇴 이후에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성추행 의혹을 담은 전 보좌진의 탄원서 논란이고. 그런데 문제는 당에서 이 사실을 언제 인지했던 것이냐. 또 이거 여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기자회견 전에 탄원서가 전달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김민석 당대표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하영 기자.
2: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당에서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예. 사실 이 사안이 자 시간을 좀 되돌려서 네. 만약에 지방선거 국면이라든가 총선 국면에 나왔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좀 봐야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2: 만약에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탄원서에서 언급된 그 의혹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그 국면에 나왔으면
0: 네.
2: 아주 단호한 조치를 내렸을 거거든요. 그리고 당대표는 유감을 표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미 이것을 걸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0: 예.
2: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제가 이거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만
0: 예.
2: 아마도 사과는 디폴트가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김승원 의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 프로세스에 얹을 것인가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0: 예, 사과는
2: 단호하고
0: 기본이다.
2: 엄정한.
0: 예. 사과는 기본이고.
2: 예.
0: 그게 이제 어떤 탄원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2: 예.
0: 이제 과연 민주당의 의원을 계속 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2: 왜냐하면은요. 사실은 제가 그 탄원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만
0: 예.
2: 이게 2030과 그리고 특히나 공정을 중요시 생각하는 중도층에는 예.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들입니다.
0: 아.
2: 예, 이 성비 문제라든가
0: 예.
2: 그 도당, 회계부정 의혹뿐만 아니라
0: 예.
2: 갑질 의혹이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0: 예.
2: 쉽게 말씀드려서 본인이 공인이 아님에도 연예인들 공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0: 맞아요.
2: 공인들, 그 연예인들이 이런 주제에 한 번 걸리면 보통은
0: 자숙기간을 갖죠.
2: 자숙기간을 갖죠.
0: 하차하고. 네.
2: 그렇게 생각한다면
0: 예.
2: 그냥 넘어갈, 지금 지지율 국면에서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뭐 그렇게 좀 받아들여집니다.
0: 예, 본인은 김성 후보자랑 같은 급으로 평가하신 서정욱 변호사님.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 저는 이제 그 가장 나쁜 사람은 김성원이에요.
0: 아,
3: 본인의
0: 그래요?
3: 잘못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0: 본인이 알면서요?
3: 본인이 다 알잖아요. 음주운전 뭐 여러 번 하고 성추행 논란이 있었고. 그러면 이게 숨겨지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따라서 저는 본인이 지명을 거부했어야죠. 제한대 뭐 장관 제한도 없겠지만 저는 오면요.
0: 네.
3: 거절합니다.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제 자신을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1: 고민조차 안 하실 거예요?
3: 그럼요. 저는 이게 하루 만에 낙마합니다.
0: 안 합니다.
1: 그래도 좀 반나절 이런 건 아니에요.
0: 반나절도 아니고.
3: 그래서 저는 제일 나쁜 게 김성호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아주 잘못했어요.
0: 네.
3: 왜냐하면 이게 알려진 거 음주나 네. 위장 전입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0: 사실 법무장관이잖아요.
3: 법무장관이 위장전이 음주 가지고 어떻게 음주는... 법무장관 합니까?
2: 예.
3: 역대 정권 있는 장관이 없어요.
0: 아니 그 임명할 때 법무장관인데.
3: 예. 그러니까요.
0: 음주운전은 그렇지 않아요?
3: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네. 세 번째 한 명 더.
0: 네.
3: 그게 김민석이에요.
0: 네.
3: 왜냐하면 경기도당 위원장 할 때 그 200만 원씩 월급 주고
0: 예.
3: 올려가지고 다시 페이백 받아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거는 전당대회 할 때 이미 그 보좌관이 김민석 후보한테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0: 예.
3: 뭐 성추행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0: 예, 예.
3: 최소한의 그 경기도당의 비자금은요. 그것도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김민석 대표 뭐랬어요? 아니, 볼수록 잘된 인사네? 이게 진짜 올해 들어서 최고의 저는 망언이라 봐요. 아니, 뭐 미담이 농기 하나 있어요? 볼수록 잘된 인사네? 국민 농락하는 겁니다. 저는 김민석 대표도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0: 예.
3: 그리고 이제 일단 나가 탈당해야 돼. 장경태도 나갔잖아요.
0: 예, 예.
3: 저는 성 문제가 있는 이상은 예. 빨리 탈당하고 예. 수사도 해야 된다 봐요.
0: 수사도 해야 된다. 예. 예. 장 변호사님이 좀 어려우실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해 네. 주세요.
1: 그러니까 제가 말씀 쭉 듣고 저도 예. 생각을 정리해 보면 예. 원리 원칙.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돌아갈 게 아니라 그냥 예. 저희 직진해야 돼. 그러니까 맞는 선택지를 골라야 돼요. 이게 저희 구성원이고 그리고 아끼는 뭐 동료 의원이고 그 사실이 지워지진 않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비위 사실 들여다봐야죠. 뭐 본인이 억울한 부분도 있다라는 항변을 하니까 예.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헤아리고 종전에 그런 무게감에 비위에 의혹을 받았던 당사자들을 당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게 윤리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처리하는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걸 뒷짐지고 있다가는 국민들이 이 부분을 민주당을 좋게 보지 않으실 국면까지 온 것 같아요. 예.
0: 많은 방송이나 이제 뭐 진행자나 패널들이 하는 얘기가 진실은 후보자 본인이 가장 잘 알았을 텐데 법무장관 후보자 제안을 왜 이분이 수락했을까가 미스테리하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럼 왜 했을까? 아까 서방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통과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다 반대해도 장관은 대통령 임명하면 임명할 수 있으니까 아마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하영 기자 어떻게 판단하세요?
2: 저는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면
0: 예.
2: 그 탄원서를 올린 보좌관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0: 예.
2: 본인이 직접 김승호 후보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김승호 후보자가 얘기한 대목이 나와요.
0: 예.
2: 형 나는 검찰개혁을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0: 아 보좌관이 나이가 나는 많았어요.
2: 정치, 예, 네. 나는 정치를 오래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검찰개혁을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0: 예, 예.
2: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어쨌거나 본인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위치와 예. 자기가 해야 할 일과의 어떤 혼돈이 온 것 같아요.
0: 아.
2: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 이전에
0: 예.
2: 내가 상황만 된다면 그것을 간절히 원했을 것으로
0: 검찰개혁을 정말 완성하는 그 사람이 되고
2: 그런
0: 싶다.
2: 그런 진정성은 있었던
0: 진정성이었다.
2: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는
0: 예.
2: 그 탄원서를 낸 보좌관이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얘기이기 때문에
0: 예.
2: 그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위치에 대한 잠깐 뭔가 좀 실수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0: 그러니까 예. 청문회 통과에 대한 그것도 약간 좀 덜 감수성 적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2: 그리고 또한 민주당의 판단도 있었겠죠.
0: 아.
2: 예,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과정도 보면
0: 예.
2: 이미 당에서 일치된 어떤 의견들이 있다는 걸
0: 법사위에서도
2: 맞습니다. 예. 본인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예. 법사위 간사였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를
0: 예.
2: 알고 있고요.
0: 예.
2: 이 지금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그리고 선거나
0: 예.
2: 임명이 된 사람들은 예. 이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2: 선거에 나간 사람은 당선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0: 예.
2: 임명이 된 후보들은 나는 임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0: 아,
2: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0: 아, 그래서 경험이 없길 바라요.
2: 아, 예?
0: 야심 있으시구나.
4: 아니요.
0: 하영 의원.
3: 네.
0: 그거 아니에요. 예. 미안합니다. 이건 사태예요.
3: 그런데 이 부분에서 김성원은 또 거짓말 했어요.
0: 아, 뭐했죠?
3: 19일날 사퇴할 때 뭐 대통령 기자회견 보고 이제 사퇴한다 했잖아요.
0: 예, 예.
3: 본인에게 청와대 탄원서도 모른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0: 예, 예.
3: 그 전날 만나서 보좌관이 두 살 많은데 고등학교 선배예요. 그러고 이 골수 운동권 유명한 분이에요.
0: 예, 예.
3: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배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폭로하겠습니까?
0: 하지 마라.
3: 그런데 설득을 했잖아요.
0: 예.
3: 그런데 안 되니까 그 다음 했는데 마치 청와대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것도 국민 상대로 거짓말인 거 아니에요?
0: 예,
3: 지금
0: 예.
3: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0: 아하.
3: 양모 씨 관계뿐만 아니라
0: 아하.
3: 저는 이게 누가 또 줬는지
0: 예.
3: 탄원서를 누가 김성은 후보자한테 줬는지 이것도 한번 이게 규명해 봐야 돼요.
0: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 그 인터뷰 보면 기자들은 어떤 중요한 인터뷰가 보면 행간을 계속 열심히 읽습니다.
0: 아,
2: 거기에
0: 아니.
2: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0: 예.
2: 만약에 이것이 진전이 된다면
0: 예.
2: 그 정무수석에게 텔레로 넘어가는 과정
0: 홍익표
2: 예,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텔레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그
0: 30분 만에 전화 왔대잖아요.
2: 예.
0: 텔레그램
2: 그 답. 이런 것에서 사실은 청와대가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그리고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법사위 위원들에게 구두로 이야기했다는 그 과정
0: 아하.
2: 이 과정까지 사실은 언론에서도 사실 취재할 거리는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0: 한겨레 들어갑니까?
2: 한겨레 달리고 있다고 봐야겠죠. 후배들이 믿습니다.
0: 아, 제 후배들 열심히 하고 있다.
2: 예.
0: 타고 있다.
2: 예. 제가 오늘은 뭐 방송이 있어가지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당연히 취재하고 있겠죠.
0: 아, 예. 저희 CBS도 열심히 하고 있겠죠.
2: 예. 예. 한동훈 의원이 CBS 한겨레가 열심히 하고 있다 늘 얘기하고 있다고.
0: 아, 그러니까. 왜 또 우리 이런 거 뺐지? 자, 말 나온 김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 행보도 눈에 띄고 있죠. 지금 이제 김성원 사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SNS 신경전을 주고받고 설전을 주고받고 있어요. 김병지 의원과 막 그죠? 막 하고 있고. 자, 민주당은 또 공식 논평에 조선 제일 관종 왕자병이다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아, 그건 막걸리잖아요. 말이 아니라. 제가 뭐 왕자라고요? 참 신내 나는 워딩입니다. 룸사롱 여동생 브로커를 공주님으로 모신 민주당. 죄송한데 자기 공주님이나 좀 잘 챙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조직원 건드렸다고 보복하는 조폭 깡패들도 아니고 참 마음대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때로 덤벼도 안 무섭습니다. 제가 오시면 이빨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SNS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4: 아, 치아가 아프신가요?
0: 아, 아니에요. 예, 예,
4: 저 여기 치아 아프신 게 아니고 제가
0: 건치예요.
4: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0: 건치예요. 건치. 예. 자, 치과에 가시기 바라고요. 치아에 문제 있으니까. 자, 한동훈 의원이 연예인 SNS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저 서정표의 사람들 좀 잘 보고 계시죠? 한동훈 의원의 지금 행보.
3: 예,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뭐 자료를 습득한 거는요, 문제 없다 봐요. 예를 들어, 누가 검사가 제안돼 기소해서 주면요. 예. 저도 받아요.
0: 예.
3: 그 기자가 안 받을 기자가 어디 있어요. 원래 누설한 사람만 처벌하고 받은 기자는 처벌 안 해요.
0: 통비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3: 그렇죠. 예. 통신비밀보호법은 이게 도처낸 걸 공포하면 안 된다고 노회찬 그 법이 있잖아요.
0: 예, 예, 예.
3: 따라서 저는 뭐 한동훈 대표 자료 취득은 크게 문제 안 삼는데 문제는 이게 민주당이 계속 한동훈을 때리면서 저는 정치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저는 이게 당권파의 장종이요.
0: 정무적으로 지지하십니까?
3: 그런데 예. 자꾸 한동훈을 키워줘요. 그러면 그게 보수에서 복당 여론도 높아지고 지지율도 올라가니까 저는 민주당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줄 때 에. 추미애가 막 압박하고 이럴 때 이거 이런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오히려 보고요.
0: 민주당이 오히려 한동훈 복당 있다. 여론을 키워주고 있다.
3: 그렇죠. 체급도.
0: 체급도.
3: 예. 근데 문제는 제가 한동훈 의원한테도 쓴소리 한번 하면요.
0: 해주세요.
3: 아 그래도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 덕보자 김성훈 뭐 덕보자 덕보잡 이런 방송에도 안 쓰는 이런 용어를요 쓰더라고 그게. 그거는 이게 본인한테 아주 많이 났습니다.
0: 아, 서정훈 변호사
3: 본인 재선 의원 보고 그래도 보면 덕보 그건 아니잖아요. 좀 이런 게 표현은 뭐 이게 좀 순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0: SNS 상의 표현이긴 하기도 했는데
3: 뭐 그게 말이든 SNS든
0: 말이든 SNS든
3: 저게 대권주자 다음 품격
0: 무게감이 좀 있어야 될 그렇죠. 필요가 있다. 예, 하 기자님 보시기에.
2: 저는 지금 한동훈 의원이 내놓고 있는 메시지를 분석을 해본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뭐냐면은 김성원 후보자 청문회 때 그 올려놓은 모든 메시지를 다 추려내서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많은지를 추려보니까
0: 빅데이터.
2: 빅데이터를 네. 그중에 4등이 한동훈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0: 오. 아.
2: 네, 1등은 당연히 김승원 얘기겠죠?
0: 한동훈 의원의 메시지 분석해 보니까.
2: 네, 그러니까 모든 단어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모든 단어를 분석해보니까. 1등은 당연히 이제 김승원이겠죠?
0: 네.
2: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0: 아.
2: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의도하고 있는 거는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라든가 본인이 이제 저스티스에 대한 관념보다는
0: 예.
2: 자기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어떤 메시지 전략으로 보여요. 그래서
0: 예, 예, 예.
2: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김승원 의원의 이슈가 지나갔지만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0: 예.
2: 언론이 김성원 후보자가 지나고 다른 이슈로 본인이 이야기할 때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0: 네.
2: 얘기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0: 아.
2: 이런 전략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0: 아, 예. 그렇군요.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저희 박성태 뉴스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복당 질문에 대한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따로 논의해야 될 거다. 또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본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서 변호사님?
3: 제가 보기에 복당은 힘들 것 같아요.
0: 힘들어요.
3: 왜냐하면 이게 활약하고요.
0: 복당은 별개다.
3: 지도부가 결정하고요.
0: 아.
3: 근데 뭐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일 반대하고 정동훈 대표도 반대하고
0: 그렇죠?
3: 최고위원들도 그렇고요.
0: 예.
3: 또 이게 그 중진들 중에 안철수도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0: 맞아요. 기억난다.
3: 또 이게 나경원 의원도 내심. 한동훈 하면 이를 갑니다. 옛날에 눈물까지 찍고 흘러 전당대회 때.
0: 공개했다고
3: 해가지고.
0: 맞아요.
3: 청탁.
0: 그렇지 그렇지.
3: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중진들 지도부가 전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복당은 제가 봐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 아니 그 반대 강도가 굉장히 깊어요.
1: 네, 그 비토 감정이. 네,
0: 감정이. 아주 잘 들어보면.
1: 예. 국민의 힘에서의 그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어쨌든 다지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둔 건데 그러면 신당 창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세요?
3: 대안이 없잖아요. 예. 마지막까지 친한계가 또 공천 주겠습니까? 장덕이 스타일상.
0: 예, 예, 예.
3: 그래서 뭐 저는 다음 총선에 그 조국당하고 민주당도 연대 어렵다 보거든요.
0: 아.
3: 그러면 이게 그 한동훈 덕에 그 당을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벌써 이게 몇 명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들은 사람도 있고요.
0: 아, 신당 창당을?
3: 다음 총선은 아무리 봐도 이게 다당제로.
0: 아.
3: 최하 두 당 두 당. 다당제로 이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0: 네 개. 최하.
3: 예, 최하.
0: 아, 예. 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 오늘은 이제 민주당 TV 민티로 좀 부르고 있는데, 민티 07 이렇게 불러야 돼? 뭐예요? 민티 07?
2: 07?
0: 네, 민티 07. 민티 07. 네.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씀했다고 하죠. 김민석 대표님?
5: 아, 적어도 여당의 의원급 정도 되는 분들은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0: 코 좀 풀고 오세요.
5: 클리닉스가 없어서요.
0: 예, 예.
5: 아, 문제 제기를 할 때도 내부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예. 하는 것이 맞다.
0: 그래서. 요즘은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5: 뭘요?
0: 아니, 그 소리, 이제 그 비음 많이 사라지셨어요.
5: 아, 요즘 또 환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0: 아,
5: 근데 환절기 네. 있을 때 성대모사를 예. 그렇게 둘러먹지 마십시오.
0: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5: 그렇게 뭐 바로 말해버리면은 국민의힘과 네. 다를 바가 없다. 알겠습니다. 아유, 춥네요.
0: 네. 예, 김민석 대표님. 한판 승부 나올 시기가 다가오고 있군요.
1: 아, 그러네요.
0: 자, 유시민 작가 또 정부에 대한 비판 이어지고 있고, 아, 탁현민의 더 뷰티풀이 나왔고, 또 오늘 미디어오늘 라이브 방송 나왔어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서 국민들을 속였다. 왕처럼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어, 세네요 이것도.
2: 그러니까 수위를 계속 올리고 있고 에스컬레이팅의 끝이 어딘가.
0: 예. 끝이 어딘가? 그 끝은 뭘까요?
2: 저는 에스컬레이팅의 끝은 어물전이라 봤거든요. 더 이상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 냄새를 얘기할 때는
0: 아, 네.
2: 영화도 이미 예예 그렇죠. 영화도 이미 나왔지만 이 냄새가 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나왔다라고 어. 보여지는데
0: 예.
2: 끝도 끝이지만 왜 끝나지 않냐라고 보냐면 어떤 사안을 두고 주장을 할 때 근거가 등장을 하면 해소가 예. 되거든요.
0: 어.
2: 근데 지금 유시민 작가가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0: 예.
2: 근거보단 주장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해설을 하기 위한 설명을 하기 위한 주장을 하고 비판을 해야 하는데
0: 예.
2: 그것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그냥 아주 강하게 공격만
0: 속였다.
2: 속였다라고 속였다라고 듣는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뭘 속였냐 이렇게 물어봐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0: 오만하다. 그러면 뭐가 오만하냐?
2: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기 뭐지? 때문에 사실 해소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1: 인정의 영역이구나.
0: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장동윤 국민의힘 대표가 여전히 올림픽공원에서 북을 치고 계신다는데 영상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잠깐 볼까요? 예, 장동윤 당대표의 올림픽공원 영상 북치는 장면 준비가 됐으면 보고 예, 준비됐답니다. 예, 아, 예, 영상을 준비해서 잠깐 저희가 1초 보여드리고
2: 예.
0: 북치는 장면 딱 보여드렸는데 북소리 들으셨죠?
2: 아니, 쳤으면 된 거죠.
0: 네, 딱 들었어요, 예. 우리는.
6: 아니,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데
0: 장동윤 대표님.
6: 둥둥둥 한 3천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5.20에서 북치는 거 갖다가 뭐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너무하십니다. 오늘 국회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0: 예.
6: 어쩌라고? 내려오라고! 제 목만 아플 뿐입니다. 장동윤입니다.
0: 야, 아유 이상한 캐릭터 열심히 준비하셨네. 예, 영상.
6: 캐디도 내려오라고.
0: 가방이 미쳐봤죠. 영상 준비됐다. 잠 들어볼게요.
6: 고맙습니다.
0: 예, 장동혁 당대표의 모습이에요. 예, 북을 치고 계시고 표정이 밝으십니다. 예, 표정이 밝은 상태에서 올림픽공원에서 북을 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볼까요?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서변호사님 논평해 주세요.
3: 저는 이제 이거 부정선거 의심한 사람도 많아요.
0: 예.
3: 장동에게 북이나 한동훈의 녹취록 다 이게 보수에 도움돼요.
0: 아.
3: 둘이 합쳐서 그렇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게
0: 예.
3: 저는 부정적으로 안 보고 북하면 칠 때마다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요.
0: 정말요? 자 일단 어영명 여기까지 할게요. 네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설 연휴 앞둔 내일은 흐릴 예정이고요. 낮 최고는 2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7: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 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박스 17불 99, 캘리포니아 밤 파운드당 9불 99, 캘리포니아 대추 파운드당 3불 99, 한국 원앙배 6과 7과 박스 각각 34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포도 600g 16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어제 저녁도 오늘 아침도 날씨가 추웠어요.
1: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옷 입은 거 보세요. 스웨터를 꺼내 입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1: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한 명은 반팔 입고 한 명은 또 이렇게 두툼한
0: 그렇습니다.
1: 스웨터를 입고요.
0: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슬슬 귀에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1: 무슨 이야기요?
0: 오, 추워. 이런 이야기가 귀에
1: 아니,
0: 들리기 시작했어요.
1: 뿐만이 아니라 저도 입 밖으로 절로
0: 네요?
1: 나옵니다.
0: 네,
1: 너무 추워요.
0: 야, 네. 이 계절의 변화 참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생각해보면 정말 참 신기합니다.
1: 맞아요.
0: 똑같은 길을 이렇게 매일 가는데
1: 네.
0: 어느 날부터 이렇게 추워진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1: 그리고 이제 잎사귀들이 서서히 색깔 변해가는 거 바라보는 것도
0: 잎사구? 잎사귀.
1: 아이 또 잡았다.
0: 잎사귀. 예.
1: 낙엽들이 또 떨어지고 이제 계속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변화들이. 그런 자연의 변화들을 보면은 너무 신기해요.
0: 맞아요.
1: 네, 예전에는 자연에 관심도 없었는데
0: 네.
1: 지금은 어쩜 이렇게 자연의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0: 그게 이제
1: 그렇죠. 네, 맞아요.
0: 그런 거예요.
1: 네, 그렇죠.
0: 인정?
1: 인정. 이제 벌써 추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 네, 그렇죠.
1: 네, 이번 주 금요일이 추석이죠.
0: 네, 한국은 네. 내일부터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1: 일요일까지 네. 긴 연휴가 시작이 되면 아 부럽네요.
0: 금요일이 추석이다 보니까
1: 네.
0: 양쪽으로 이틀씩.
1: 그렇죠.
0: 네. 여기는 왜 이런 게 없는 거야?
1: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0: 추수감사절?
1: 네. 조금
0: 하루 땡이잖아요.
1: 몇 달 기다려보세요.
0: 학생들이나 일주일 쉬지.
1: 그렇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죠.
0: 아, 네. 부러워요. 방학 있는 예전에 어른들이 참 그 말씀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1: 학생이 제일 좋다.
0: 그러니까.
1: 누가 두달씩 노냐. 그렇죠.
0: 자,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네. 방학간에서 그냥 떡만 드시느라고 쌀가루 빻고 뭐 동태포 뜬다고 또 이제 황태포 올려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사시는 분도 있지만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저희 집같이 이렇게 전통과 가문이 있는 집안들은 집에서 만들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저희는 이제 시장에 장 보러 가죠.
0: 그렇죠.
1: 네.
0: 이런 집이 부잣집이죠.
1: 주부님들도 네. 예전처럼 그렇게 추석을 세는지 모르겠어요.
0: 요즘요?
1: 네.
0: 요즘에는
1: 한국 풍경이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0: 저도 추석을 네. 한국에서 보낸 지가 꽤 오래됐는데.
1: 그러니까요. 요즘은 네. 요즘 친구들은 이제 여행을 보통 떠난다고 들었거든요.
0: 와,
1: 금요일이 길어지면
0: 네. 네.
1: 그 때 맞춰서 여행 미리 예약해뒀다가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0: 와. 뭐 전부 치느라 허리 끊어질 일 없고
1: 네.
0: 고속도로에서 온종일 갇혀 길바닥에 기름 버릴 일 없어 참 홀가분하다 싶다가도 이상하게 신호대기 중에 또 멍하니 있다가 추석인데 생각해보면 또 갑자기 헛헛해지기도 해요.
1: 그러니까요. 그런 한국에 막 명절이면은 며느리 증후군 막 이래가지고 명절 증후군.
0: 명절 증후군.
1: 네. 네. 그래서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또 막상 가족들이 옆에 없고 이런 명절이 다가오고 이러면은 그때 또 힘들었지만 그때가 좀 그리워지지 않나 싶어요.
0: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1: 감사해요. 네.
0: 정말
1: 내 곁에 없는
0: 좋은 표현이에요. 아, 정확한 표현인데 차마 제가 말을 못하다가 아주 시원하게 옆에서 해주니까
1: 네,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 겁니다.
0: 그런 건가요?
1: 네.
0: 아 추석이네요. 여러분 실감 나세요? 뭔 소리요? 아시죠? 이게 작년에 추석 때 그 모 방송국에서 기획을 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조용필 씨의 콘서트가 벌써 이게 1년이 됐어요.
1: 맞습니다.
0: 와, 참.
1: 1년 전에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0: 네, 정말 꿈 같네요. 이 노래는 꿈입니다.

0: M&M님. 네, 우리 1년이 됐어요. 아, 정말 꿈 같네요. 노래도
1: 여러분도
0: 꿈이지만.
1: 조용필 노래가 나온다 할 때는 예. 이어서 바로 이성훈 씨의 모창이 들어온다라는 노래 기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0: 자, 조용필의 꿈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또 추석을 함께 기다리시는 우리 단골 손님들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 아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 아재단 헬프라인 24시간 365일입니다.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의 영광과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에서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네게브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까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 전화는 718-500-3350, 늦어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1: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해드리고요.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어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게임을 스마트하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문의는 929-766-0088번으로 해주세요.
0: 모든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ICare를 통해 1차 진료와 예방 의료 서비스는 물론 필요한 의료기기, 저렴한 처방약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ICare 가입이나 갱신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로 문의하십시오. KCS가 여러분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어떤 집에선가 대형 냉장고에 문을 열어놓은 것 같은 그런 날씨. 써늘써늘, 어우, 추워. 이런 맞습니다. 소리가, 와, 이게 웬일입니까?
1: 아, 갑자기 그렇게 기온이 확 내려간 것 같아요.
0: 정말 간사해. 지난 주만 해도, 아, 더워, 진짜 에어컨 안 틀었어요. 막 이러면서.
1: 그러니까.
0: 그랬었는데.
1: 맞아요.
0: 누구야?
1: 이제 선풍기 또 보내줘야죠.
0: 와. 죽여버리려고요? 선풍기를? 죽여버리려고?
1: 이제 또 이제 비닐을 다.
0: 봉지 씌워가지고 질식시키려고 그러죠.
1: 맞아요. 저희 음악가방 주간 베스트.
0: 네,
1: 주제 네. 소개해드려야죠.
0: 이렇게 추운 날을 맞아.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는
1: 네.
0: 네, 금요일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번 주는 추석이죠. 네,
1: 맞습니다.
0: 여러분 추석의 추억. 추석의 추억들 많이 가실 텐데 네, 많이 보내주세요.
1: 성원님은 어떤 추석에 담긴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0: 저는 천천히 얘기할게요. 왜 이렇게 서둘러요? 워워워 천천히.
1: 여러분의 추석에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집에서 해먹던 송편. 우리 집은 이런 특별한 송편을 만들어 먹었었다 하시는 네. 분도 계실 것 같고요.
0: 송편 얘기만 해도 한 3, 4일을 할 수 있어.
1: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추석이면 저희 외숙모가 저희 오빠와 제 새 옷을 한 벌을 이렇게 선물로 들고 찾아오시곤 하셨거든요.
0: 그 전문용어로 추석빔이라 그래요. 추석빔.
1: 맞아요.
0: 왜 빔이라 그러는지. 네, 추석빔.
1: 그러게요. 왜 빔이라고 하나요? 설빔, 추석빔.
0: 이분이 매거진에서 다뤄요. 그런
1: 알겠어요.
0: 거를. 왜 추석빔이라고 하나.
1: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빔이 어디서 온 거야?
1: 아무튼 빔. 이 추석빔을 이렇게 가지고 찾아오셨었는데 저희 엄마가 안 사시는 네. 그런 좀 예쁜 디자인의 옷을 항상 사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0: 엄마는 예쁜 옷을 안 사주는군요.
1: 저희 엄마는 좀 제가
0: 딸 자식을 네. 사랑하지 않나요?
1: 사랑은 하지만 이 패션 센스가 좀 떨어지신다고 할까요?
0: 무슨 센스요? 발음을 잘해야지 지금 잘못한 빤스 무슨 패션이라고 들렸어요.
1: 패션 센스가 좀 부족하셔가지고
0: 패션.
1: 네, 저희 외숙모가 사가지고 오신 옷들이 참 저를 설레게 해드렸었습니다. 추석 전날이면은 그 옷을 기다리면서
0: 네.
1: 야 내일은 또
0: 그러니까.
1: 외숙모가 어떤 옷을 사오실까 네 설레었던 야. 그리고 사오시면은 얼른 또 갈아입고 또
0: 그렇죠.
1: 다음날 친구들하고 자랑하러 무조건 다니고
0: 무조건 추석 때는 추석빔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고
1: 맞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었더랬었죠.
0: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추억들 또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추억을 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0: 또 미국에서의 추억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신분도 불안하던 그 시절 일터에서 하루도 쉴 수 없이 추석날 또 가게에서 그 차디찬 베이글을 추석날 아침에 씹었던 그런 기억들.
1: 아 슬프다.
0: 정말 목이 메워요.
1: 아 너무 슬프다.
0: 베이글은. 근데 뒷맛은 맛있다 고소하고. 혹은 우리 한인 분들끼리 좀 가까우신 분들 초대해서
1: 네.
0: 그날 뒷마당에서 또 LA갈비 구워 먹고 막 이랬던 눈물겨웠던 그런 또 추억의 이야기들.
1: 네, 네. 지금은 그래도 마트에서 송편을 파니까 그래도 따로 추석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추석 느낌을 좀 물씬 느낄 수가
0: 그렇죠.
1: 있어서 참 편안하게 추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0: 네, 이번 주 어차피 금요일에 있어서 주간 베스트도 이번 주 한 주 내내 추석 얘기가 많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 추석 기억나시는 대로 바로바로 쏴서 우리 목요일 2시까지 마감이지만 수요일까지 미리 보내놓으세요. 네, 여러분들 또 상품 받으실 수 있어서 한 주 내내 즐거우실 거예요.
1: 네, 금요일에 저희와 함께 나눠보고요. 가장 많은 투표를 하신 분께 H마트 상품권 100으로 우송해드릴게요. 그리고 2등 하신 분께는
0: 네, 국수집에서 드리는 20불짜리 네. 상품권 네, 또 우송해드립니다. 아, 또 추석이라 또 준비해봤습니다. 이동훈, 박인수, 향수. 뿌리는 거 아니에요.

0: 고향을 그리며 함께 들어본 박인수, 이동원의 향수였습니다. 영어로는 퍼퓸이죠.
1: 봐드릴게요.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4: 벤쿠어퍼 홈모기지.
5: 벤쿠어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6: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7: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9: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연방의 지도자들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뉴 택시?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잇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

0: 먼저 뽀얗게 내려앉은 기억의 서랍을 열어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온기를 복원하는 그런 시간이죠. 화요일의 추억박물관. 오늘 첫 번째 전시진은 1970년 네, 전시진을 쓰는 네.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아주 한 큐 잡았구나. 오늘 첫 번째 전시실은 아, 우리가 숨 쉬었던 한국 추석의 풍경이에요. 계속 떠났잖아요. 네. 영화 시인은 추석하면은 제일 마음속에 그 아까 옷 말고 네.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1: 저는 아무래도요 추석하면은 그때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났던 아, 그 냄새들 있잖아요.
0: 후각.
1: 특히 그 전보치는 냄새, 맞아. 그 기름 냄새.
0: 맞아.
1: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앗간에서 떡 뽑아가지고 네. 그 막 하얀 증기 이렇게
0: 금방 나온 그 떡.
1: 그 떡 네. 냄새. 네. 네. 그 이런 것들이 네. 네. 후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0: 그거 뚝 잘라갖고 먹었다 안 먹었다?
1: 먹었다.
0: 먹었다. 거기에 조총 있었다 없었다?
1: 없었다.
0: 없었다.
1: 네.
0: 그 좀 사는 동네구나.
1: 아니 근데요 그때 그 떡은 방앗간에서 바로 이렇게 갓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 떡 딱 잘라서 주시면은 조청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너무 맛있잖아요.
0: 맛있잖아요.
1: 네.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네.
0: 저희 교회의 반사 선생님 집이 또 방앗간이었는데 예전에는 아세요? 방앗간 집이면 꽤 잘 살았던 집이에요.
1: 네. 전 집 방앗간 집 천이요. 네. 네.
0: 근데 정말 떡을 그렇게 싫어할 수가 없어요.
1: 본인의 방앗간에서
0: 지긋지긋한 거야. 지긋지긋해.
1: 아, 매일매일 냄새를 맡고 매일 먹다 보니까 배부른 고민이네요.
0: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제가 몸소 체험했다니까. 와 진짜 배부른 소리라는 게 저런 거구나. 우린 부러웠는데.
1: 그러게요. 아 근데 또 매일매일 그 떡을 시도 때도 없이 사실 뭐 그분은 추석이라고만 드셨겠어요. 누구 옆집 생일, 누구 옆집 뭐 환갑
0: 그러니까.
1: 이런 모든 날에 드셨을 테니까.
0: 맞아요.
1: 아, 또 그 애로사항이 좀 있긴
0: 있죠.
1: 하셨겠어요.
0: 있죠.
1: 네.
0: 자 우리 지은킴님께서도
1: 네.
0: 우리 뭐라 그럴까요? 콩나물을 지금 어머니하고 다듬고 계시대요.
1: 근데요 콩나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도대체 콩나물로 무엇을 하시려고 이 콩나물을 다듬고 계신지 네. 모르겠는데
0: 근데 예전에는 이게 다라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거
1: 네.
0: 그 약간 주홍 색깔인데 짙은 주홍 색깔
1: 맞습니다.
0: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거기 한가득 그냥 콩나물을 다듬으셨다나 봐요. 대단하시죠.
1: 아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다라이가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법.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정보입니다.
1: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 시주쿠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후코이단이 일반인들에게 생소하던 시절인 2003년 카메리카사는 세계 최초로 후코이단 전문기업을 열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 복합 후코이단이란 이름으로. 그 계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희 카메리카사의 모기업인 일본 최대의 명란 생산회사의 창업주께서 치료를 받으면서 바다의 자연식품인 후코이단의 신비로운 효능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3년간의 기초연구를 토대로 비로소 최고의 효능을 지닌 세계 최초의 후코이단 제품을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주쿠 후코이단과 한국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거기에 특별한 버게스 공법으로 재배한 베타글루칸의 보고인 아가리쿠스 버섯 뿌리 균사체가 풍부하게 함유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코이단 제품입니다. 3년간의 기초연구를 통해 모주쿠, 미역귀 두 가지 후코이단에 아가리쿠스 버섯을 황금 비율로 믹스해 만든 것이 바로 우미노 시주쿠 복합 후코이단입니다. 그런데 왜 복합일까요? 그 이유는 모주쿠 후코이단, 미역귀 후코이단 모두 생리학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구조, 구성 당류, 함유 물질의 차이가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는 역할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능을 위해서는 두 가지 후코이단이 필수입니다. 국제면역학회와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보고된 바 시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역귀 후코이단보다 우미노 시주쿠와 같은 복합 후코이단이 효능 및 면역력 지원에 더욱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그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면역력 지원을 위해 우미노 시주쿠만의 특별한 버게스 공법으로 재배한 베타글루칸의 보고인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를 첨가하여 더욱 빠르고 강력한 면역력 지원

0: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효능 면에서 다른 후코이단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우미노 시즈코의 복합 후코이단입니다. 866-566-9원9원으로 연락주시면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동반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2: 네, 바로 저희가 말씀드렸더니 또 우리 지은키님께서 또 주간베스트의 후보 사연을 또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그거 보면서 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시면
3: 금요일에
2: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들로 묶어서 그중에 가장 정말 좋은 사연들 네 분 정도 모아서 저희가 주간베스트 특집으로 매주 하는데 이번 주는 추석의 추억입니다. 주제는 뭐 어렵지 않아요.
3: 네, 네. 여러분 목요일까지 많이 보내주십시오.
2: 많이 보내주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재밌게 방송용으로 각색을 좀 해서 크게 이렇게 거짓말하는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매끄럽게 이렇게 재밌게 잘 편집을 해드리니까요. 그냥 던져놓으시면 네, 저희가 잘 만들어 드릴게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3: 저희 함께 해주시는 네. 분들 소개해드리죠.
2: 하겠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까지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2: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너무나 좋죠. 네, 제니의 뭉치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이제 뭐 아이들과 함께 산책 나가셔서 가셔도 되겠어요, 여기에.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의 뭉치.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분들께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서 특별 세일까지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를 구입하시면요.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개최하고요. 500불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1 플러스 1 행사에 더해서 핸드백을 무료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선착순으로 겨울 롱코트를 드립니다. 문의는 646-765-5117번입니다.
2: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4인이 한 팀이 되어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라운지 스크린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상금,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18홀 중 성적이 나쁜 3홀은 빼고요.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네, 점수를 합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 선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지만 선착순 마감이니까 네, 많은 5,000불 필요하신 많은 분들의 도전을 바랍니다.
3: 저 필요해요.
2: 네, 참고하세요. 전화번호는 929-766-0088번입니다.
1: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간 열리고요. 뉴저지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201-320-3330번입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네, 이사 공동 제공으로 1시의 음악다방 화요일 순서 추억박물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자, 추석하면 또 음식 중에 야, 이 또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죠.
1: 송편입니다. 네. 아, 예쁘기도 하죠, 송편은.
0: 송편 예쁘기도 하고.
1: 좋아요.
0: 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찐득찐득 이렇게 눌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1: 맞습니다.
0: 그, 주둥이를, 주둥이라고 뭐라 그러냐. 하여튼 그걸 닫아, 주둥이, 니, 그 입 다물라. 이게 다물어야 되니까.
1: 네.
0: 그래서 고개 이제 다듬는데.
1: 이 송편을 좀 예쁘게 빚어야지. 만두 빚을 때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만두를 예쁘게 빚어야지 예쁜 딸 낳는다, 예쁜 아들 낳는다.
0: 진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1: 맞아요. 송편도 마찬가지예요. 예쁘게
0: 우리
1: 빚어야지.
0: 우리 집은 어 그거에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1: 어머님이 못생기게 빚으셨나요?
0: 예외가 있는 것 같아요.
1: 엄마 왜 그랬어?
0: 궁금하신 분들은 AM1660 유튜브 라이브로 오시면 네, 어떤 송편으로 빚었는지 네, 성훈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아이들은 반죽으로 막 놀이처럼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막 만들잖아요.
0: 제가 만들었죠. 제가 이렇게 해서 왕성편 만들고
1: 그렇죠.
0: 그때 당시에 그 졸라맨의 아주 아주 오래된 전신인데
1: 네.
0: 약간 이렇게 울트라맨 같이
1: 네.
0: 그 대물이죠.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차라리 그걸 만들어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만드는데 아 제가 거기다가 콩콩을 집어넣고 만들어가지고
1: 등짝
0: 진짜.
1: 좀 맞으셨겠어요.
0: 뭐 늘 아주 등짝이
1: 네,
0: 단단합니다. 하도 맞아가지고 저는 네. 엄청 개구장이었기 때문에
1: 네.
0: 그래가지고
1: 되면, 네.
0: 궁금하더라고 그
1: 뭐가요?
0: 쪄서
1: 네.
0: 맛이 어떤지 근데, 진짜 궁금했어요.
1: 근데 사실 맛은 똑같지 않나요? 모양이
0: 정말 맛이 제일 기억에 맞지만 네. 한 입 때 먹고 정말 거지 같았어요.
1: 달라도 맛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에이. 달랐군요.
0: 그냥 맛이
1: 네.
0: 그 고무 인형 있잖아요. 그런 맛이야.
1: 아이 저런.
0: 정말 드럽게 맛없었어요.
1: 등짝을 마지막에 했네요.
0: 에이.
1: 그 아까운 송편을.
0: 그리고
1: 음식도 음식이지만 네. 추석 되면 또 아버지 손 잡고 엄마 손 잡고 저희가 또 끌려가는 곳이 있죠.
0: 야 추억 돋는다. 대중목욕탕이에요, 대중목욕탕.
1: 그렇죠, 목욕탕에 또.
0: 그때는 뭐 사우나는 정말 소수였고,
1: 맞습니다.
0: 대부분 다 이렇게
1: 목욕탕.
0: 이렇게 온기 올라가는 네. 세계 그려져 있는.
1: 맞아요, 온천 모양으로.
0: 온천 모양으로 된 목욕탕, 대중목욕탕이 인기였죠.
1: 맞습니다. 그러면 또 목욕탕 자주 안 가는 친구들은 그날 또 이제 뭐 몸무게 네. 한 몇백 그램 빠지는 날이죠.
0: 그러니까 목욕하기 전에 꼭 몸무게 재고
1: 네.
0: 목욕하고 나서 재보고
1: 네.
0: 진짜 그날 빡빡 밀린 날은 막 5kg까지 차이가 나가지고
1: 아니 살이 그리고 막 엄청 빨개지잖아요. 엄청 막 빡빡 밀어주시니까 살까지 거의 벗겨지다시피 해가지고 자국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막 나가고
0: 그 안에 탕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그 살이 막 쪼글쪼글쪼글쪼글해져가지고 그거 너무 재밌었어. 그거 보고 있는 게
1: 그렇습니다.
0: 그런 일도 있었고
1: 네.
0: 하여튼 그 전주 일요일은 와 정말 발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1: 목욕탕이 달방세방을 하죠. 네. 거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0: 여기가 타임스퀘어인가 목욕탕인가 그랬다니까 진짜.
1: 맞아요.
0: 비어치를 다 했는데 앞에가 안 끝나는 사람들이 줄서 있어가지고
1: 그러면 이제 눈 매워가지고
0: 막 그런 일도 있었고 목욕탕에서 별의 별일이 다 있어.
1: 목욕탕 하면은 정말 재미있는 추억들 목욕탕에서만 한 바가지 나올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언제 한번 추억 박물관에서
1: 네.
0: 이 목욕탕 특집을 한번 다룰게요.
1: 담긴 기억들은 어떤,
0: 네,
1: 것들이,
0: 어떤 것들이 있는지
1: 예,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네.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0: 재밌네요.
1: 네.
0: 그리고 이분이 오셨네요. 어제 잠깐 왔다 가셨는데
1: 어제 너무 금방 네. 왔다 가셨죠.
0: 오늘은 제대로 오셨어요.
1: 네. 네.
0: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1: 패티 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 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 Happy 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4: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3: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4: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3: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4: 제4회 K-Radio Cup 미주한인 여자축구대회
3: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3: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리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 최 로펌.
3: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4: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3: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이언김 합동법률사무소.
4: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4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4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3: 베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치킨하면 베리카나. 베리카나 치킨이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와 함께합니다.

0: 송편통 얘기, 추석 얘기 나누다 보니까 송편 다 먹지도 못했는데 지금 찌지도 않았는데 방송이 끝났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한 주 내내 내일은 좀 쪄볼게요, 송편을. 네. 그 안에 또 뭐 넣을 건지 이런 얘기도 하면서 내일 또 금요일까지 쭉 이번 주 네, 추석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우님 많이 땄나요, 콩나물? 아까 계속 따고 계시다 했는데.
1: 저희가 노동요를 보내드렸는데 네. 이 좀 능률이 오르셨는지 모르겠어요.
0: 자, 저희는 주말이 더 한껏 가까워진 수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야, 또
1: 재미있는 민담이 극장으로 또
0: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막 이성훈이었습니다.
1: 송년아, 내일 만나요.
0: 네, 끝곡은 토니 위넷의 Stand By Your Man. 귀성길에 참 많이 듣는 또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와 함께하는 행복 상속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산 승계, 상속, 증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과 세무 컨설팅 전문가 그룹이 함께합니다. 배진희 미국 변호사, 조원철 미국 회계사, 서순성 한국 변호사, 정찬호 한국 세무사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자산을 두고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과 세무 문제부터 법률 분쟁까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시는 10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뉴저지 포트레에 위치한 하이아트 호텔과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뉴욕 그레인넥 네오날즈 팔라조에서 개최됩니다. 선착순 마감으로 참가 신청은 필수이며 참석자에 한해 10월 2일 또는 10월 5일에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 201-676-0447 201-676-0447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말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미주 한인 축제가 펼쳐집니다. 해켄색 병원의 고혈압, 포도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무료 건강검진, 군 뉴스 보청기에서 무료 청각 테스트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KMI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한복 모델 콘테스트, K-POP 댄스 콘테스트, I Love Dance 팀의 BTS 랜덤 플레이 댄스,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한국의 맛과 멋을 모두 함께 즐기는 9월 25일과 26일 K-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벤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2시 비타민 김주연입니다. 추석 주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하면 또 보름달, 달나라 토끼가 떠오르죠? 자, 그런데요, 지금 화성에서는요, 요 발자국처럼 보이는 수상한 구멍들이 발견이 돼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생명체가 있는 걸까요? 물론 외계 생명체의 발자국이다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하고요. 과학자들도 그 정체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달나라 토끼에서 화생의 그 수상한 발자국까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는 오늘도 영화보다 영화 같은 그런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나른한 오후 2시를 깨우는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추석 주간이 넉넉한 마음과 함께 오늘도 음악과 이야기로 함께할게요.

야, 이 치치폭폭 소리 저희 집 밥솥, 밥 뗄 때 나오는 소리 같아요. 그 맨 마지막에 야 하고 끌 때 그 희야에 그 이승철 씨가 더 오래 끌었는지 김수희 씨가 더 쭉 오래 끌었는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의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수현의 2시의 비타민 항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 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K-라디오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자,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 화면을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고요.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클릭하시면은 껌뻑껌뻑하고 있는 커서 옆에 K-라디오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US K-Radio US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은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 신청곡 사연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모든 K-Radio 진행자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하시면서 물고 뜯고 함께 달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석 주간이라 그런지 요 며칠 한국 마트도 참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송편이 눈에 가득 들어오고요. 또 전 부채 재료도 하나둘씩 보이고 다 붙여놓고 따끈따끈한 거 파는 데도 참 많아요. 그리고 평소보다 사람들이 좀 더 오래 마트에 머무는 것 같기도 하고 만나면 나누는 스몰톡도 많아졌어요. 이럴 때 또 생각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데요. 미셸 자우너라는 분이 쓴 에세이예요. 제목이요. H마트에서 울다라는 책이에요. 제목 한 줄에 뭔가 본능적으로 오는 느낌들 있지 않으신가요? 이 책의 내용은요. 엄마를 떠나보낸 뒤에 H마트, 이 한국마트에 가서 한국 음식과 냄새를 마주하다 보면 또 엄마와 함께했던 기억이 떠오른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맞아요. 사람은 이렇게 멀리 있어도 음식 하나, 냄새 하나, 익숙한 포장지 하나만 봐도 순식간에 그때 그 사람, 그 집, 그 시간이 떠오르잖아요. 특히 이렇게 추석이 되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올해는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 죄송한 마음 한가득이죠. 그래서 뉴욕 뉴저지에서 맞는 추석은 한국과 풍경은 달라도 요 마음만큼은요, 요 마음만큼은 똑같은 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트에 들러 송편 한 팩 담고 또 갈비 한 팩 담고 가족 생각 한번 하고 그렇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추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님, 아, 여기는 롱 아일랜드예요. 여기는 롱 아일랜드라. 퀸즈같이 추석 분위기가 없네요 하셨어요. 떡도 냉동. 워낙 잘 만들어 오니 마트 자체 내에 송편은 없고 육아나 약과도 별로 없어요. 완전 보름과 자동 선물용만 판을 치고 있네요 해주셨어요. 유유 그쵸. 맞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도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추석을 함께 얘기하고 느낄 수 있는 곳 K-레디오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느끼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은 명절 기분을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왠지 우리 청취자님 그렇게 카톡을 보내주신 걸 보니 마음이 저도 썩 그렇게 가볍지 않네요.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오늘도요, 두세 비타민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참으로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에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21불 99, 대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1: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치러?
2: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1: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2: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1: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2: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3: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0: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겨울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2: 라디오 들으면서 콩나물 다듬고 있어요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함께 듣고 싶다고 이 곡을 청해주셨어요. 김부자가 부릅니다. 달타령.

듣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이 곡으로 퀴즈를 내면 참 재밌겠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2월에 뜨는 달은 무슨 달이었을까요? 기억나세요? 전미도가 부릅니다.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일이 여러분 세상에 이런 가족이 다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냐면요. 미국의 한 가족이에요. 5대가 전부 같은 날에 태어났대요. 어? 흔한 일인가요? 아니죠. 그 날짜가 바로 9월 14일인데요. 1907년에 태어난 고조 할아버지부터 해서 1949년, 72년, 97년 그리고 2025년에 태어난 아기까지 무려 118년에 걸쳐서 5대가 같은 생일인 거예요. 달만 같은 게 아니라 일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공식으로 올라갔죠. 아, 이제 이것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성별도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이 정도면 가족 달력 펼쳐놓고 이거 누가 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기도 해요. 5대가.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한 3대쯤 됐을 때 뭐 우연찮게 뭐 1대, 2대까지는 같이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3대쯤 되니까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자, 우리 3대까지 왔다. 한번 채워보자. 우리 집 기록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회의를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는 무조건 우리는 9월 14일에 출산하는 걸로 이렇게 말이죠. 이런 회의를 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물론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정말 놀라운 우연인 거죠. 특히 마지막에 아기 아서인데요. 아서. 유도분만이나 뭐 제왕절개로 이렇게 날짜를 맞춘 게 아니라 정말 원래 예정일이었던 9월 14일, 원했던 9월 14일에 자연스럽게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 엄마 어릴 때 이렇게 엄마가 어릴 때요. 이 그 할머니에게 너는 무조건 9월 14일 아기를 낳아야 한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랐대요. 이렇게 해서 5대 기록이 완성이 됐습니다. 신기하네요. 1907년 9월 14일

0: 네, 이 이야기가 며칠째 계속 마음에 좀 남네요. 지난 20일이었죠. 네, 지난 고원에 트로트 페스티벌에서 심수봉 선생님이 앞순서로 무대에 올랐던 나이 차이로 치면 한 53세 정도 차이가 난대요. 53년 후배 김다연 씨의 무대를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논란이 되는 일이 있었죠. 심수봉 선생님은 당시에 이 후배 가수의 노래를 두고 노래와 삶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고 또 앞으로 자신 앞에 그 가수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라는 말까지 공개 속삭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이 영상으로 퍼지면서 퍼지고 아주 논란이 커졌죠.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어떠한 발언을 하셨길래 이렇게 일파만파 논란이 되었을까요? 들려드려볼게요.
1: 노래 부르는 여자, 지금 머리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여기 혹시 그 매니저가 와 있나요? 아가씨가 노래가 뭔지 삶이 뭔지도 모르는 아가씨인 것 같아요. 아까 저 선수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알았죠? 이 노래라는 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0: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대 위에서. 네, 심수봉 선생님도 바로 사과를 했다고 해요. 지금 전해진 기사로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행사 당일 행사장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가 컸고 또 컨디션도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또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 또 어른으로서 또 후배 가수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건 분명히 자신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김다연 씨 그 후배 가수와의 가족에게도 이 김다연 씨의 아버지가 그 청학동 그 훈장 선생님이잖아요. 김봉현 씨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직접 이제 사과를 했고 이제 후배 가수와도 김다연 씨와도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김다연 씨가 직접 밝힌 걸 보면 심수봉 선생님이 사과뿐만이 아니라 격려와 또 따뜻한 위로도 해주셨다고 해요. 아니 이걸 보면서 저는 참 선 후배라는 관계가 어렵죠. 어렵기도 하고 또 참 미묘하다는 생각도 들고 좋을 수도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형님이라고 부를 때 뭐 형님, 예, 네, 형님, 선배님, 뭐 선배라고 부를 때 그 호칭에 그 호칭 안에 나이도 있고 또 경력도 있고 또 상대방을 대하는 존중의 의미도 있죠. 특히 내가 선배일 때는 아 내가 좀 가르쳐줘야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이죠. 근데 같은 말이라도 둘만 있을 때 조용히 해주는 말과 또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왜 우리 아기 키우시는 어머니들도 요즘에 엄마들 참 정보가 좋으니까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자 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훈육할 때도 사람들이 많은 데서 하지 않고 조용한 데로 데려가서 아이에게 이렇게 조곤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아이의 자존감 문제다 하면서 그런 것처럼 누가 나한테 아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 내가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싶은 좋은 의도로 받아들여지죠. 사람이 다 있는 데서 그걸 왜 그렇게 해 하다 보면 또 내용보다도 그 먼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 아마 이번 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쉽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배가 후배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조언은 후배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좋은 조언이라는 건 또 상대방을 작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말이 아닐까도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다행인 건요. 이번 일로 이제 결국 직접 사과를 하고 또 직접 통화를 하면서 또 서로의 마음을 풀어가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것보다 실수를 했을 때 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이 조금씩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또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김다현 씨가 팬들에게 마음을 잘 추스리겠다며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고 전했습니다. 아무튼 잘 됐어요. 이번 일을 보면서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말은 똑같은 말인데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참 많이 달라지는구나.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너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게 꼭 뭐 대단한 말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진심 짧은 한마디가 이렇게 진심이면 통하는 거니까요. 김다현 씨에게도 많은 응원의 말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참 묘하게도 그 심수봉 대선배님이잖아요. 이 선배님의 그 사과를 전하면서 또 김다현 씨가 심수봉 선배님에게 그런 말도 했대요. 선배님, 저 다른 공연에서요. 다른 트롯 공연에서 선배님의 백만송이 장미를 피아노를 치면서 직접 불렀답니다. 이런 얘기를 또 전달을 하니 또 마음이 또 많이 움직이셨다고 그런 또 후문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노래 그냥 음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를 듣고 올 텐데 이 노래 묘하게 이번 해프닝과도 잘 어우러지는 듯도 하네요.

노래가 상당이긴 해요. 아, 코스트코. 아, 말해버려 없네. 대형마트에 우리나라 보름달빵이 나와 있어갖고 신기했는데, 오늘, 그쵸. 한인마트에 가니까 여기 한 박스에 파는 게 보이네요. 득템했어 해주셨어요. 아, 이런 일상에 정말 작은 이런 소소함으로도 이 고국이, 한국이 더 그리워지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맛은 어떠셨어요? 살짝 데워가지고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12월의 달, 김부자 씨의 달 타령, 12월의 달은 무슨 달일까요? 퀴즈는 아니었는데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님 그리워 뜨는 달, 정답입니다.

0: 2022년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플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달 말까지 특별 이벤트 한벌 가격에 맞춤 양복 2벌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718-359-3600 718-359-3600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4인이 한 팀이 되어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 상금과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품 품까지 18홀 중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하여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요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와 선물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 오니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929-766-0088 929-766-0088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의 품은 상위 1% 생명력으로 오직 자연의 에너지로만 채웠습니다. 유기농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100% 원액 자연을 연구하는 야엘 제품 문의 718-500-3350 201-500-3350 지친 일상을 다시 설계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7불 99, 캘리포니아 밤 파운드당 9불 99, 캘리포니아 대추 파운드당 3불 99, 한국 원앙배 6과 7과 박스 각각 34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포도 600g 16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춤에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주말이면 오버팩파크에서 추석잔치 열리잖아요. 또 추석잔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한인들의 흥. 그중에서도 동포놀이자랑 지금 부릉부릉 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부릉부릉 하다가 시동이 꺼진 분들도 계실 것도 같고 트로트들 참 많이 불러주시죠. 그때 되면은 이렇게 몇 곡 다 준비했다가 현장 접수도 있을 수 있다 하니까 오늘은 내가 한번 불러봐야겠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또 후회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이불 킥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이불 노래방 하지 마시고요. 선물도 받고 박수도 받고 가족들과 웃고 떠들다 보면 또 그런 추억이 또 남잖아요. 마음도 넉넉해지고 양속도 넉넉해져서 이제 돌아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추석잔치 분위기 제대로 한번 올려보면서 인사드리고 싶은데요. 몇 년째 사랑받고 있는 트로트. 아우, 시간이 얼마 없네요. 바로 곡을 틀어드려야겠어요. 이 곡을 참 많이들 불러주시더라고요. 진또백이라는 곡이죠. 원래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면서 세워놓은 전통적인 숫대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두세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하브 유어 다이얼 셋 온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미국에서는 비 소식을 전할 때 보통 비를 샤워나 rain 뭐 요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은 좀 다릅니다. 낮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다가 밤부터 본격적인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같은 비 같지만 기상캐스터의 비에 대한 이름이 다릅니다. 하나는 소나기, 또 하나는 가을비. 여름날의 소나기는 놀이터에 풀어놓은 아이같이 정신없이 휘젓고 고래고래 목청을 높이고 그러다 제풀에 꺾여 금세 고라 떨어지는 것 같지만 반면 가을비는 오래 살아온 어른 같습니다. 음성도 크지 않아요. 요란하지도 않고 조용조용 꼭 적셔야 할 곳을 적셔주면서 계절의 공기를 바로 잡습니다.

어제도 밤새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지도 몰랐어요. 얼마나 조용히 내리던지. 비가 오는 날엔

0: 있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1: 어른스러운 가을비가 어제부터 그리고 좀 전까지만 해도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그친 듯 합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젠 계조도 확연한 가을로 바뀌었고요. 비도 어느샌가 소나기가 아니라 가을비로 차분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괜히 좀 쓸쓸한 느낌? 텅 빈 느낌? 뭐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 순간 분명 청취자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스튜디오에 이어폰 끼고 저 혼자 있어서 그런가 이 세상에 마치 저 혼자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음악이 나올 때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분이 싫지 않더라고요. 그닥 불편하지도 않고요. 이래서 그런가 요새 유튜브 보면요.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부터 나이가 들면 친구가 필요 없는 뭐 세 가지 이유, 다섯 가지 이유 등등등 혼자 지내는 법에 대한 짤이 많이 돌더라고요. 친구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어지는 거라고 하던데 젊었을 때는 할 일도 많고 갈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정말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고 바쁘게 지냈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마음도 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쓸데없이 사람 잘 만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일단 귀찮아. 예. 괜히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정치 얘기, 종교 얘기로 다투고 또 자식 자랑, 돈 자랑에 비교되고 그래서 속상한 것보다는 혼자서 마음 편히 지내는 게 속 편하다는 거죠. 어차피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세상인데 가끔 보고 싶을 때 부담 없이 차 한잔 나누며 바람 쐬는 사람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직접적으로 차 한 잔을 사드릴 수는 없지만 또 같이 옆에 앉아서 바람을 쐴 수는 없지만 늘 여러분 곁에 있는 것처럼 적어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요? 저 성은경이요. 여러분은 그저 그냥 귀만 열어놔 주세요. 좋은 글 있으시면 카톡으로 가끔 날려주기도 하시고요.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3: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2: 703-354-1950 703-354-1950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6: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5: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6: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5: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6: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7: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이 한국 시간 내일 오전 9시 6분에 시작을 합니다. 여기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8시 6분이 되겠는데요. 밤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참 반가운 날이지만 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쉬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가을로 접어든 셈이 되는 겁니다. 매일 4분씩 1초 시간이 줄어들고요. 12월 21일 동지까지 그 흐름이 이어집니다. 천문학적 현상으로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인 추분은 매년 두 번 발생하는데 하나는 3월 19일에서 21일 사이 북반구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이날을 기점으로 밤보다 낮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고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인데 반대로 낮보다 밤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을의 시작인 입추를 지나 일교차가 커지는 처서를 거쳐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백로에 이어 보다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16번째 절기인 추분. 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지는 추분이 되면 벼락이 사라지고 벌레는 땅속으로 숨고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이 가을을 거쳐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기 시작하는데 농사꾼들은 이맘때쯤 되면 1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을 거지를 시작합니다. 논밭에 곡식을 걷어들이고 목화도 따고 고추도 따고 말리고 때를 맞추어 곡식과 열매는 걷어들여야 1년 농사의 보람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낙네들은 겨울에 먹을 식량을 미리 준비해 두기도 하는데 호박고지, 박고지, 깻잎, 고구마 순 등 거두어들인 산채를 가을 햇볕에 잘 말려두었다가 겨울에 부족한 비타민을 섭취하는데 요긴하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각종 나무를 햇볕에 말리면 바이타민 D와 각종 무기질, 미네랄,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더욱 풍부해진다는 사실. 최근에 와서야 밝혀졌지만 우리 선조들은 대를 거쳐오며 터득한 삶의 지혜로부터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하는 방법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편 추분에는요, 국가에서 어르신들의 수명 장수를 기원하는 노인성제를 지내기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때부터 시행되어 온 풍습이라고 하는데 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추분에는 바람으로 이듬해 농사를 점치는 풍속도 있었다고 하죠. 이날 건조한 바람이 불면 다음에 대풍이 든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바람이 건방이나 손방으로 불어오면 다음 해에 큰 바람이 일고 간방에서 불어오면 겨울이 몹시 춥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추분에 작은 비가 내리면 기라고 날이 개면 흉년이라고 믿었다고 하는데 오 어제부터 비 왔잖아요.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 내년엔 모두가 다 기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절기든 농사에 풍요를 점치는 풍습은 꼭 하나씩 있는 것을 보면 선조들에게 농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였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추분과 관련된 속담도 한번 알아볼까요?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충분까지이다. 이 말은 더위와 추위가 절기의 순환에 따라 변함을 의미하는 속담인데 겨울에 추웠던 날씨도 충분히 지나면 봄이 찾아와 따뜻해지고 무덥던 날씨도 충분히 지나면 선선해져서 가을로 접어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추분이 지나면 우레소리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뜻은 추분이 지나면서 천둥소리가 없어지고 벌레들도 월동 준비가 된다는 그런 뜻의 속담인데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기상변화가 생기는 추분의 대표적인 징후들을 속담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긴팔을 입을까 반팔을 입을까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걱정하지 마시고 긴팔 입으셔도 좋을 듯합니다. DMB 지역 요일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해안
북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워싱턴 DC 지역은 내일까지 서늘하고 습하며 바람이 부는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간헐적인 비와 강한 북동풍 그리고 해일로 인한 침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꾸준히 내리겠고요. 부분적으로 안개가 끼겠고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젖고 낙엽이 미끄러워 시야가 제한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수요일에도 비는 계속 내리겠고요. 오전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후 오후에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최대 1.2cm의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시속 48km에 가까운 북동풍으로 인해 해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더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하늘에 구름이 가득해 흐리겠고요. 날씨 또한 건조해지겠지만 최고 기온이 60도 중간에 머무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춥겠습니다. 금요일은 아침에 쌀쌀하겠지만 오후에 햇살이 비추면서 낮 최고 기온이 71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하지만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역시 서늘한 가을밤이 되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6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8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이 곡은 원래가 영국의 Rare Bird라는 4인조 그룹이 불러서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한 노래 Sympathy입니다. 이 곡이 처음 나온 것은 1969년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펄모리아 악단이 뒤늦게 처음으로 소개한 곡으로 노래를 떠나서 정말 많은 연주자들이 각자 자기 스타일로 연주를 한 곡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먼저 Sympathy를 발표한 Rare Bird는 1969년 만들어진 영국 프로그레시브 락 그룹입니다. 오르간 주자 그레햄 필드와 키보드 주자인 데이브 카피네티의 강력한 연주력을 바탕으로 기타 연주자가 없는 다소 특이한 구성으로 결성이 된 그룹입니다. 데뷔 음반에서 싱글로 판매된 이 Sympathy는 영국의 라디오를 통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다가 싱글 차트에 진입해 8주간 머무르면서 27위까지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27위에는 더는 올라가지 못하고 탑10에 진입하는데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 반면 Sympathy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유럽 각국의 싱글 차트 상위권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폴모리아 악단의 곡으로 듣고 계시는데요.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1위에 올랐고요. 세계적으로는 50만 장 이상의 앨범이 팔렸습니다. 영국보다는 유럽에서 더 많은 인기를 끌었던 락 그룹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인데요. 특히 예전 경양식집이나 다방에 가면 반드시 흘러나오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였는데 그 가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당신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그리고 당신이 문을 잠그고 빗장을 내릴 때 저 밖에 차갑고 어두운 세상에 버려진 이들. 왜냐하면 이 세상엔 사랑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동정입니다. 동정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죠. 그대라 필요로 하는 유일한 것은 동정. 세상에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고받을 사랑이 부족해요. 세상의 절반의 사람들은 나머지 절반을 싫어하죠. 세상의 절반은 모든 음식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심하게 굶으며 누워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폴모리아의 연주곡으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Rare Bird의 Sympathy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 you climb

방금 들으신 레어버드의 심파티. 이 노래는 우리나라 가수 밤에 떠난 여인의 주인공 하남석이라는 가수가 1983년에 연민의 정이라는 곡으로 번안해 불러 역시 많은 관심을 받은 노래입니다. 특히 영화 겨울나그네에 삽입이 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심파티는 뭐 여러모로 우리나라 정서랑 너무 잘 맞는 국내 취향의 락 발라드가 아닌가 합니다. 하남석이 어떻게 이 노래를 취입하게 됐는지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다만 1949년생으로 70년대 당시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포크팝 가수로 노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974년 밤에 떠난 여인이라는 곡을 발표하며 정식 가수로 데뷔했는데 막차로 떠난 여인이라는 다른 제목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특히 그의 대표곡 바람에 실려는 미국 싱어송라이터가 부른 Settle the Wind라는 곡 리메이크한 곡으로 아마 이 시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 곡으로도요 방송 가요 대상 신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어요. 번안곡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밤에 떠난 여인은 데뷔곡이긴 하지만 뒤늦게 사랑을 받게 되는데 2년 뒤 라디오 DJ로 활약을 하면서부터 역시 하남석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비록 많은 히트곡은 없지만 바람에 실려라는 번안곡과 함께 사랑을 받았던 연민의 정. 레어버드의 심파티. 번안곡 하남석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0: 세금 문제, SB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스트하우스 역 703-539-8377. 703-539-8377.
1: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3: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4: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5: You see, paid family leave?
6: That prevents child abuse.
4: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5: Prevents child abuse, too.
7: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6: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3: we prevent child abuse
5: from ever happening.
7: Go to kidsave.org to learn more.
8: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 예멘 내전의 격화로 인해 긴급 대피한 피난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위한 식량 배급과 거처 마련 등 구호도 더욱 시급해졌다고 유엔 구호기관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전투 지역과 피난민은 늘어나고 구호품과 지원의 수요도 급증했지만 식수, 식품과 천막 등 가장 기본적인 구호품조차 여전히 공급이 미약하거나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구호협력국들과 함께 늘어난 피난민 가족들과 공경에 처한 대상자들을 향해 최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다만 이런 노력은 계속되는 구호자금 부족과 현지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여전히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예멘 전국에서 늘어난 피난민은 무려 2만 1천 가구에 달하는데 대부분 격전지인 타이즈주와 라히즈주에서 발생했으며 그 숫자는 난민 등록이 계속되는 대로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확인한 민간인 사상자 수는 36개 사건에 125명이었으며 32명이 목숨을 잃었고 9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달 들어 발생한 사상자의 80%는 여성과 어린이들이었으며 실제 사망자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구급차들이 공격을 당해서 운전자 한 명과 긴급 구호 요원 한 명이 살해되는가 하면 보건의료시설 9군데와 보건소들이 직접 공격을 당해 문을 닫거나 크게 훼손을 당했습니다. 부상자들을 받고 있는 병원들도 혈액과 마취제, 외과 수술용품이 크게 부족한 상태인데 최근의 확전으로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 추산으로는 현재 피난민 가운데 임산부는 2,700명이 넘고 그중 300여 명은 앞으로 2주일 이내에 출산할 산모들이며 최소 500명 이상이 산부인과 긴급진료와 신생아 돌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긴급산과시설이 모두 문을 닫아서 피난민 임산부들이 5개의 열린 공간에서 숙련된 의사나 돌보미의 도움 없이 출산을 해야 할 상황인데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약 13,000 가구의 산모 가족에게 신속 응급대응 키트와 출산용 긴급용품들을 전달했으나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네요. 아니 전쟁 통해 그래도 애는 생긴다고 말이오. 아니 우찌게 임산부들이 피난 갈 생각을 하냐고. 오죽하면 여보 커겄냐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치도 죽겠고 나도 죽겠고 뱃속에 애도 죽겠고 참 깝깝하네요. 나이키 자회사인 컨버스가 걸그룹 에스파에 카리나를 내세운 운동화 광고가 미국 백인 우월주의의 단체인 쿠글럭스 클랜 일명 KKK의 두건과 흑인 린치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자 광고를 내리고 사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컨버스가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린 광고를 삭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며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된 광고에는 카리나가 흰색 치마를 입고 별 모양 조명 아래에서 검은색 하이톱 운동화 한 켤레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광고는 단지 운동화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이 됐는데 일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조명을 받은 카리나의 흰 치마 부분이 마치 KKK 단원들이 쓰던 흰색 두건처럼 보이고 아래로 늘어진 검은색 운동화는 린치 희생자의 매달린 발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루이지애나주를 지역구로 둔 연방 하원 의원도 광고를 공개해 비판했는데 광고가 두건을 쓴 KKK 단원과 린치 희생자의 매달린 발처럼 보인다며 인종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이미지라고 지적했습니다. KKK는 미국 남북전쟁 이후 등장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로 흰색 두건과 흰색 복장이 상징처럼 사용됐으며 미국 역사에서 흑인을 상대로 자행이 된 린치 등 인종폭력과 결부돼 있습니다. 비판이 확산되자 컨버스는 자사 채널에서 광고를 삭제했으며 다른 곳에 게시된 이미지도 없애기 위해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나이키는 최근 수년간 광고와 마케팅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상반된 진영에서 모두 비판을 받은 사례가 또 있었는데 지난 4월에는 보스턴 마라톤 관련 광고에 달리는 사람은 환영, 걷는 사람은 마지못해 허용이라는 문구를 넣었다가 걷는 참가자를 비하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니, 하고 많은 광고 문구 중에 하필이면 고따위로 자극적으로 맨 건데요. 아무래도 실수가 아닌 것 같아. 노이즈 마케팅 아니오. 돼지우리. 바로 옆에서 수백 마리의 돼지를 바라보며 숙박할 수 있는 중국의 이색 객실이 현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저장성의 한 목장에서 운영하는 돼지 뷰 객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객실은 돼지우리 바로 옆에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객실 안에서는 유리창을 통해 수백 마리의 큰 돼지와 새끼 돼지가 먹고 마시고 잠자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데 심지어 돼지가 배설하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특히 8,888위안, 약 1,200달러라는 가격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목장 관계자는 이 금액은 실제 객실 1박 숙박료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과거 목장에서 판매했던 연간 회원권 패키지의 가격이라며 패키지는 돼지가 보이는 객실 1박 숙박권과 1년간 횟수 제한 없이 목장에 입장할 수 있는 이용권 그리고 랑토 우우 돼지 한 마리가 포함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랑토 우우 돼지는 지역명을 따서 진화 돼지라고도 불리며 중국의 4대명 돼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장 측에 따르면 사육기간은 12개월에서 14개월이며 껍질이 얇고 뼈가 가늘며 육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랑토 우우 돼지는 직접 입양할 수도 있고 회사의 도축과 해체를 맡긴 뒤 고기로 배송받을 수도 있는데 한 마리에서 100근, 약 50kg이 넘는 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목장 측 설명입니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실질적인 숙박료는 약 300달러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다만 해당 연관 회원권은 지난해 5월부터 판매가 중단이 됐으며 현재 돼지 뷰 객실은 과거 회원권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장 측은 높은 가격에 대해서도 돼지 뷰 객실이 주요 수입원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객실을 통해 지역 특산 돼지인 랑토우 돼지 문화를 알리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의미고 보시고 가네. 시상에 볼 것이 없어서 돼지 새끼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것을 돈 주고 본대요. 이 거기다 입양까지 해서 나중에 잡아먹겠다는 말은 또 뭔 소리요? 개 입양 온 다음 잡아먹겠다는 거하고 무엇이가 다르냐 말이죠. 지만은 미친 거 아닌지 모르겠네. 하여간 요상한 족속이요. 차이나. 조작한 계좌 잔고로 재력과 행세를 하며 20대 여성에게 고액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 차례 성관계를 맺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어처구니없는 본국의 소식입니다. 판사는 사기 및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65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는데 남성은 28세 여성과 27차례 성관계를 맺고 약속한 5천만 원과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있습니다. 한 마사지 업소에서 처음 만난 둘은 여성에게 5천만 원을 줄 테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만나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고 자신과 애인으로 지내면 생활비와 학비도 지원하겠다며 일을 그만두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잔액이 14억 원 넘게 찍힌 계좌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했지만 이는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남성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의 말을 믿은 업소 여성은 이를 그만뒀고 이후 약 6개월간 27차례 성관계를 맺었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260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5천만 원을 한꺼번에 주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인데 재판에서 남성은 5천만 원이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지원하려던 돈이었다고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사기죄로 재판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범행에 나선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여성도 성관계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한 점과 남성이 260만 원가량을 지급한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하네요. 그게 한마디로 화대를 안 줬다는 거 아니오, 시방이? 지상에 질로 치사하고 야비한 놈이 말이오. 화대 띠먹는 놈이라고도만서도 이라이. 띠먹을 것이 없어서, 이고, 차라리 네 것을 띄워버려라이. 두두두.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용산공원 주택공급 추진에 대해 비판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금을 충분히 보유한 자산가들은 오히려 주택을 더 쉽게 살 수 있는 반면 당장 현금이 없는 청년들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현 정부의 대출 규제가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준다면서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인데요. 서울 주택 인허가 착공이 과거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책임이 오 시장에게 있다고 대통령이 언급하자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이 주택난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는데 그는 용산공원을 둘러싸고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곳을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단 1cm도 내줄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서울에 대해 한강과 도심을 둘러싼 산이 있는 물과 산의 도시라면서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녹지에는 목마른 도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녹지는 런던 시민이 누리는 수준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아니, 그동안 당신은 뭐하고 다녔디야? 이?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 어이구, 너나 잘하세요. 원로 가수 심수봉이 지역축제 무대에서 수십 년 연하의 후배 가수 김다연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가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심수봉은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축제 무대 위에서 말 그대로 실언을 했다며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논란은 전북 진안군에서 열린 제10회 진안공원 트로트 페스티벌에서 불거졌는데 당시 무대에 오른 심수봉은 직전 순서로 공연을 마친 김다연을 겨냥해 거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심수봉은 관객들을 향해 제 앞에 노래 부른 여자가 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젊은 아가씨가 노래가 뭔지 삶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어 무대 뒤를 향해 혹시 매니저가 와 있느냐 앞으로 내 앞에 저 선수를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라며 노래라는 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인생 경험도 해보고 고생도 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발언이 담긴 현장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을 하면서 대중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공개적인 축제 자리에서 어린 후배에게 면박을 준 것은 어른답지 못한 처사이다. 개인적인 견해나 지적은 무대 뒤에서 전달했어야 마땅하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심수봉은 즉각 진화에 나섰는데 사과문에서 평소 가요에 대한 근심이 있었고 당일 행사장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컸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모두가 즐겨야 할 축제 현장에서 상식을 벗어난 말을 뱉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 순서 가수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특정인을 망신주기 위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어른으로서 후배 가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점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덧붙였는데 심수봉 측은 이후 김다현과 가족 측에도 연락을 취해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심수봉은 김다현 양의 부친에게 다현 양이 콘서트에서 피아노를 치며 백만송이 장미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연습했을까 싶어 눈시울이 뜨거웠다며 김다현 양과 가족, 팬클럽, 관객 모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비판의 대상이 된 김다현은 청학동 훈장 김봉곤 씨의 딸로 보이스트롯, 미스트롯2, 현역 가왕 등 주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입상을 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10대 고교생 트로트 가수라고 하네요. 아이, 지가 들어봤잖요? 아주 깜찍하게 자라더만. 그리고 말이요, 당신같이 삶의 고뇌를 겪어야만 꼭 노래를 현다는 무슨 개똥 같은 철학이 있대요. 아이, 그럼 새파랗게 젊디 젊은 이 BTS도 블랙핑크도 노래하면 안 되겠네. 아이, 왜 걔들은 트로트가 아니라서 그냐? 말이요, 말방구요. 아이고, 교만이 아직도 그냥 머리 끝에 붙어 있구만. 그래도 이니가 노래는 참 맛깔스럽게 잘 하긴 야.

라라랜드 1부 이 시간은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들으시면서 줄이고요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친절한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도 이어지겠습니다.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K-Radio Washington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미동부 지역 골프 동호회 왕중왕전이 10월 4일 일요일 메릴랜드에 위치한 머스켓 리치 골프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샷건 방식이며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받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PGA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드리며 홀인원 하신 분에게는 현금 $10,000를 드립니다. 골프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와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한 한인 골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치러질 이 대회에 많은 골프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인덕 회장 443-851-1180, 443-851-1180 또는 유승규 프로 443-878-9056, 443-878-905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지금은 비가 살짝 그친 것 같아요.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비가 제법 오더니 그리고 또 다시 오겠죠? 예, 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떤가요? 잔뜩 흐린 하늘인가요? 아니면 비가 아직도 오나요? 정말 오늘 내리는 비는 얼마나 반가운 비인지 모릅니다. 너무 가물었었잖아요. 내일까지 비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 제니퍼님의 곡을 오늘 2부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말씀하시는 거 맞는 거죠? 그러면서 신청곡은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신청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가을이고 또 날이다 보니 이 곡이 생각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제니퍼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신청해 주신 곡 2부 첫

0: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곡입니다.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들려드렸고요. 라라랜드 2부 이 시간도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보험철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들으시고 계속해서 친절한 폴리시 폴리스 로이치의 보안관과 함께 하는 폴리스 스토리 이어집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703-354-1950
1: 703-354-195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6: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7: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자, 오늘도 정복을 입으시고 뭐 대접받는 듯한 느낌인데요, 저도. 우리 로이츠의 보안관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그 정복이 한 몇 벌 정도 되세요?
1: 아, 저는 많이 받습니다. 한 네다섯 벌 받으니까 이제 빨아 입고 또 새걸로 입고 그러다 조금만 헤어지면 또 다시 바꿔주고.
0: 근데 지난번 옷하고 조금 달라요.
1: 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종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정복으로 입는 그런 옷이 또 있고 지금 오늘 입고 온 거는 이제 길에서 일하는 그런 옷이고.
0: 근데 얼핏 정복 같아요.
1: 아닙니다. 여기는 이거에다가 이제 위에 그 저기 뭐 방탄 조끼.
0: 아, 덥지 않나요?
1: 덥지만은 뭐 덥다고 안 입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총 맞으면 안 되니까.
0: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방탄 조끼도 총을 맞으면 일단 넘어지던데요?
1: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방탄 조끼라 그래서 뭐 다 총알을 막는 건 아닙니다. 그 방탄 조끼가 저기 한 건 뭐냐면 일반 권총 이 정도는 다 막을 수 있지만 말하자면 이제 라이플이라 그래서 그 좀 이렇게 기관자총이라 그래야 되나, 한국말로는 뭐라 그래야 돼, 좀 큰 거 있죠, 긴 거.
0: 장총.
1: 장총 있지만 아닌가? 좀 이제 요즘에 그 라이플이라고 조금 그 굉장히 좀 달라요.
0: 네네네.
1: 근데 그거는 뚫립니다.
0: 방탄 조끼 입으나 마나네요.
1: 그렇지만 그거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그런 총 갖고 다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보이기 때문에 길고.
0: 그렇지, 그렇지.
1: 예. 그러니까 보통이 다 권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탄 조끼를 입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방탄 조끼는 조끼가 왜 저희 가슴을 보호하잖아요.
0: 네네네. 그러니까
1: 모든 저희 중요한 장기가 다 이쪽에 안에 있기 때문에.
0: 네네.
1: 예, 뭐 다리에 맞거나 팔에 맞은 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경찰 하시다 보면 그래도 제일 무섭고 겁이 나는 거 경찰도 있으실 것 같아.
1: 있죠. 왜 사람인데. 네, 저희도 사람인데. 제가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0: 네.
1: 뭐 제 거는 아니고 제가 그때 무슨 컨퍼런스 갔다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만 알고 있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근데 예전에 그 왜 라스베가스에서 총격 사건 난 거 아십니까?
0: 네.
1: 그러니까 호텔 위에서 막 그 컨설트 할 때 막
0: 기억납니다.
1: 예, 막 사람들 막 꽤 오래됐어요. 그게 라스베가스에서 그쪽에서 일했던 경찰관이 그 동양 경찰관이 우리 그때 컨퍼런스 제가 왜 전번에 LA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0: 네네.
1: 그런 컨퍼런스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때 있던 경찰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핑 같이.
0: 예. 예,
1: 자기가 거기 직접 갔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으로 도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1: 근데 그때 네다섯 명이 같이 올라가는데 한 명이 다 거기 올라가서 자기는 못 가겠다 그러더래요.
0: 왜요?
1: 무서워서.
0: 그러니까
1: 이런
0: 말 하기 쉽지 않을 텐데.
1: 그렇죠. 근데 경찰도 그만큼 자기도 무서워하는 거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잡이 사람들을 프로텍트하고 사람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저희는 경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목숨은 그 다음이거든요.
0: 예.
1: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제 그런 친구들은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뭐 송은근 씨가 물어봤지만 그래도 경찰이 하면서 무서운 거 없느냐? 있어요,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그래도 겁이 나는 게 뭐냐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트래픽 스탑. 밤에 특히 교통 위반했을 때 그 풀오버 시켰을 때 그때 그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는 그 순간이 제일 긴장이 되죠. 무섭다는 것보다도 긴장이 되죠.
0: 누가 탄지를 모르니까.
1: 누가 탔는지 모르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걔가 범죄자인지 걔가 총을 갖고 있는지.
0: 일단 차는 조회를 하죠.
1: 그렇죠. 밖에서 조회는 하죠.
0: 네.
1: 그렇지만 그 차가 도난 차인지. 그 차가 100% 차주인이 운전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유리창이 또 까매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운전소 쪽은 뭐 유리창이 내리니까 보이지만 뒷좌석은 안 볼 수가 있거든요.
0: 그렇죠. 누가 타 있는지 모르니까.
1: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은 낮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 있으면 뒤에 창문도 내리라고 얘기를 해요. 예. 왜냐면 안을 봐야 되기 때문에.
0: 그러니까 경찰도 일단 프로텍트를 해야 되는군요.
1: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0: 그렇죠.
1: 한 집안의 아빠고 또 한 집안의 아들인데 우리도 세이프티 해서 하루 일과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저희 소원이거든요.
0: 그러면 걸렸을 때 물론 기분은 나쁘지만 경찰한테 나는 당신에게 해가 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미리 좀 보여주는 것도 좋겠어요.
1: 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오래전에도 얘기했지만 밤에 걸리면 안에 실내등을 켜준다든지 예. 네. 그다음에 갓길에 세웠을 때 비상등을 켜준다든지
0: 아하.
1: 예. 그다음에 경찰이 오기 전에 항상 두 손은
0: 핸들.
1: 핸들 위에 얹어놓다든지.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해주면 저희한테는 너무 고맙죠.
0: 아.
1: 네. 기본적인 거예요.
0: 좀 좋은 경찰. 네. 좀 사랑이 많은 네. 그런 경찰을 만나서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참 그래도 고맙다라는 그렇죠. 생각에 좀 어그레시브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 아, 그럼요. 네. 그리고 말은 잘 하시면 됩니다.
0: 아, 예.
1: 뭐 처음부터 뭐 싸우자는 식으로 나가면 안 되죠. 네. 너 나 왜 잡았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0: 공격적으로 하지 말아라.
1: 네. 그러면은 왜냐면 경찰들이 항상 드라이버 사이드로 오게 되면 자기가 왜 잡았는지 자기가 누군지는 소속은 다 밝히게 돼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는 왜 잡았다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은데 오기도 전에 뭐 야 너 나 왜 잡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뭐야? 그리고 제일 경찰들이 듣기 싫은 말이 그거랍니다.
0: 뭐요?
1: 나는 걸렸으니까 야 나 티켓 받겠다 이거잖아요.
0: 네네.
1: 근데 미리 자기가 경찰한테 나 티켓 안 줬으면 좋겠다. 나 안 받았으면 좋겠다.
0: 그 얘기 싫어요?
1: 그거 싫어하죠. 왜냐면 내가 경찰 경찰이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벌써 결정을 하고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경찰인데 이건 뭐야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0: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요?
1: 그냥 거기에 수긍을 하지만 내가 미안하다 나 못 봤다 내가 이렇게 속력이 좀 빨랐는지도 몰랐고 아니면은 또 뭐 내가 스피드 사인을 내가 잘 못 본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약간 뭐 다른 생각을 좀 한 것 같다 뭐 이런 다른 변명이 있잖아요.
0: 그래서 그때 그 경찰이 나 티켓 좀 달래. 아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좀 원익으로 바꿔주면 안 되겠다고.
1: 아니 안 돼.
0: 그랬더니 높.
1: 예, 그냥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예,
0: 그냥 진정 좀 얘기를 해주세요.
1: 예, 아니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떤 경찰에 따라 다 틀려요. 저는 티켓 잘 안 줘요. 뭐 줄 수도 있지만 네. 될 수 있으면 안 줘요.
0: 그러니까 워닝 쪽으로.
1: 네, 근데 제가 그 센터빌에서 일할 때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잡았는데 교인이었어요. KCPC. 근데 저는 그분을 처음 본 분이고
0: 네네.
1: 그분은 저를 많이 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주말에 KCPC 교회 앞에서 네네. 교통정리를 하고 이랬거든요.
0: 그러니까 다 알죠. 정교인이.
1: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 저분이 한국경찰이구나 이게 다 아는 거예요.
0: 네네네.
1: 근데 제가 잡히자마자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머리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저는 교회 안 다니거든요.
0: 성당 다니시잖아요.
1: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0: 반가운
1: 거기서는 반가운 마음에 다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어떻게 딱지줍니까?
0: 아이고.
1: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고. 예, 그러니까 어떤 경찰을 만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0: 네.
1: 그래도 기본적으로 분명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풀로업을 당한 거고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충분하게 듣고
0: 네.
1: 그 다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네네. 늦지 않는다는 거죠.
0: 예. 그리고 또 요새 뭐 교통도 그렇지만 이 자범들이라 그러죠.
1: 많죠.
0: 크고 작은 게 요새 또 소소하게 또 막
1: 많아요. 예. 지금 저기 뭐냐면 차량 절도범이 다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0: 아이고.
1: 그래갖고 지금 뭐 집 앞에다 세워도 그냥 열고 가져가요.
0: 아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 생일 다음 날 그냥 제 차 싹 털어갔어요.
1: 그러니까요. 근데
0: 집 앞에다 세워요.
1: 중요한 건 뭐냐면 차 안에다가 귀중한 걸 안 놔야 되는데.
0: 네. 왜 지금은 절대 안 하죠.
1: 예, 차 안에다가 희한하게 귀중한 걸 많이 놓으세요. 근데 이게 뭐 일반 돈, 그다음에 뭐 컴퓨터.
0: 네.
1: 예, 이건 기본으로 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고
0: 아유,
1: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개인총도 그냥 놓고 다녀요.
0: 아이고.
1: 그러면 이걸 잊어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리포트할 때 좀 복잡하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총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놓고 다니고. 차량 절도범들은 간단해요. 그냥 이런 주차돼 있는 거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땡겨봐요. 한국은 제가 들어보니까 한국은 이게 차가 잠겼다 안 잠겼다를 알 수가 있대요. 금방.
0: 사이드미러.
1: 그렇죠.
0: 네.
1: 여기는 그런 게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차들이 모르겠어요. 신형인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한국은 그거 보고 아 사이드미러가 안 접혀 있으면 저건 안 잠겼구나. 그래서 절도를 하는데
0: 네.
1: 여기서는 그게 없으니까 지나가면서 한 번씩 다 그냥 땡겨보는 거예요.
0: 좋은 차도 사이드 미러 안 접히는 게 또 설치를 하는 분도 계시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그게 없는 차량도 있고
1: 맞아요.
0: 그래서 그 사이드 미러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1: 못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범인 그런 차량 절도범들이 그것까지 알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그냥 한 번씩 땡겨보는 거예요.
0: 습관적으로.
1: 예. 그래서 또 열리면 이제 그때 들어가서.
0: 열리면 땡큐.
1: 그렇죠.
0: 안 열리면 다음 차.
1: 안 열리면 다음 차. 뭐 차들은 항상 있으니까.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는 이래서 저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거는
0: 네.
1: 주택절도. 이게 차량절도에서 주택절도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빈집털이죠, 말하자면. 근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뭐야 신문을 보니까 이게 아시안들 특히 업주들
0: 네.
1: 그분들이 타겟으로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0: 업주라면은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1: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에도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범인을 하나 잡았을 때 한국분이었는데 네. 그 남의 집 털다가 걸렸는데 이분 노트를 내가 한번 압수한 적이 있는데 그 노트에 예, 예. 지금도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적이지만 애난데일에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 그분의 가게에서 집까지 가는 그 루트를 다 적어놨더라고요.
0: 아 동선을.
1: 동선. 그러니까 몇 시에 나오고 몇 시에 가고 어디로 가고.
0: 계속 이걸. 지켜보고 있었네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잡아서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안 그랬으면은 좀 안 좋은 일 당했었죠. 아유, 그분이 생명, 여자분이었어요.
0: 생명까지도 위협 당할 그렇죠. 수 있을 뻔했네.
1: 그분이 예. 그 여자분이었었어요. 주인. 아. 예. 애난데일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
0: 그러니까 가끔 가다 엉뚱한 길로도 한 번씩 가줘야 된대요.
1: 그렇죠. 우리 경찰이 지금 제일 주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운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똑같은 길을 안 가요. 못 가게 해요.
0: 티켓 똑같은 네. 사람한테 두세 번 잽히면 네. 그 사람 집 어디 사나 궁금해. 솔직히 뭐 어떻게 하려는 것보다는.
1: 근데 경찰들은 우리가 경찰차 운전할 때 네. 어디 갈 때 네, 네. 똑같은 길로 안 가요. 그게 왜냐면 그 이런 것 때문에.
0: 이야, 이 비즈니스 하시면서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예. 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기 예, 바랍니다.
1: 예,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운전할 때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왜?
0: 느낌 있어요, 있어요. 예,
1: 어제 저 차를 봤는데, 오늘도 또 본 것 같아.
0: 그러니까 백미러도 가끔 한 번씩 봐야겠네요.
1: 아, 그럼요. 아, 백미러 안 보고 운전하십니까?
0: 뭐, 저는 안만 보고.
1: 아니, 가끔 옆도 보고 뒤도 보세요. 네네네네네. 제가 항상 그거 웃기는 게 뭐냐면 저는 운전할 때 이게 습관인지 모르지만, 네. 옆, 앞, 뒤 다 봐요. 그래서 옆에 차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아는 사람 지나갈 때 했어요.
0: 네네네.
1: 저 사람 지나간다면 우리 와이프가 막 뭐라 그래요. 운전이라 제대로 하지 또 저렇게 딴 데 쳐다보고 있다고. 그래서 맨날 혼나는데 네. 직업상이니까.
0: 그렇죠.
1: 근데 운전할 때는 네. 좀 그래도 가끔 옆도 보고 네네네. 앞도 보고 뒤도 보고.
0: 오늘부터 좀 그래봐야겠어요.
1: 네. 근데 너무 오래 보지는 마시고. 예, 또 옆에 지나간 잘생긴 사람이 있다고 너무 오래 보다가 네. 또 앞에 차 들이받을 수가 있으니까.
0: 아, 맞아요. 맞아요.
1: 예,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되 내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 번호를 한 번호판을 한번 적어놓는 것도 좋고 예, 아니면은 내가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고 또 볼 것 같아. 그러면은 네. 그 번호판을 찍거나 이러면 그걸 경찰서에다가 연락해서
0: 네네네.
1: 예, 경찰서로 찾아가셔서 리포트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0: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
1: 팁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다?
0: 예방.
1: 범죄 예방.
0: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리다 생각나는 게 돈을 갖고 이제 또 퇴근하실 때.
1: 그렇죠.
0: 그때는 더더욱이.
1: 그러니까 말하자면 캐시 비즈니스 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0: 그런 분들 많으시죠.
1: 이분들은 저녁 늦게 퇴근하면 저는 솔직히 서제스션 해줄 수 있는 거는 혼자 가지 말라. 대시수분 뭐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건 나쁘지 네. 않다.
0: 예, 예, 예.
1: 그리고 항상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CCTV를 항상 해놔라.
0: 그럼요. 그거 예. 반드시 하셔야 돼요.
1: 예,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다.
0: 네네네.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훔치겠다고. 달겨드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막겠습니까?
1: 막지,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주세요.
0: 예, 예. 막다가 생명까지.
1: 당연하죠. 예. 왜냐면은 그거 몇 푼 된다고.
0: 맞아요.
1: 옛날에 저는 뉴욕에 살 때, 네. 오래 전에, 저희 아버님이 항상 그랬어요. 주머니에다가 네. 단 10불짜리라도 갖고 다녀라.
0: 예, 네. 뉴욕은 20불짜리나 10불짜리 네. 갖고 다니라 그래요.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1: 더 해코지 다니.
0: 예, 기분 나쁘다고.
1: 저도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오래 사셨어가지고 옛날에 그거 저 미국에 오니까 바로 그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0: 쿼러 하나 때문에 차 유리창도 깹니다.
1: 맞아요.
0: 담배 하나 때문에.
1: 맞아요. 예.
0: 물론 이 버지니아는 뭐 그렇게 잡다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죠. You never know.
1: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1: 아닙니다.
0: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기약하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폴리시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카톡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곡 바로 1승의 곡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곡 들으시고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이 있을까요? 힌트 다시 한번 드리면 이번 주는 가수하고는 그닥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카톡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좋은 글 보내주시는 김윤호님이 보내주신 글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은 현명한 사람은 늙을수록 단순하게 산다.

현명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심플한 삶을 선택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미니멀리스트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삶의 지혜이다.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것. 그게 바로 단순하게 사는 방법이다. 첫 번째, 복잡한 게 너무 피곤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물건도 이것저것 사고 싶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다. 관리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도 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말이다.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 입을 옷이 없다고 고민하고 친구가 많아도 진짜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걸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오히려 삶이 훨씬 편해진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진다는 것이다. 젊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혼자 있으면 뭔가 외로워 보이고 재미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다. 진짜 나 자신과 편하게 지낼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혼자 커피 마시며 책 읽는 시간, 산책하면서 생각 정리하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마음을 충전시켜 준다. 세 번째, 어차피 죽으면 다 놓고 간다. 젊을 때는 뭐든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돈도 많아야 하고 친구도 많아야 하고 경험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살다 보니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옷은 정말 좋아하는 몇 벌만 있으면 되고 친구는 진짜 마음 맞는 몇 명이면 충분하다. 여행도 이곳저곳 다니는 것보다 한 곳을 깊이 있게 즐기는 게 더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 네 번째, 여백의 미를 발견하게 된다. 젊을 때는 뭔가로 꽉 채워져 있어야 안심이 됐다. 일정도 빽빽하게 집도 물건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유로운 게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된다. 아무 약속 없는 주말 오후의 여유로움, 깔끔하게 정리된 방에서 느끼는 평화로움, 이런 게 진짜 사치라는 걸 깨닫는다. 말로 꽉 채우지 않고 가만히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고 뭔가 계속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더 큰 힐링이 된다. 현명한 사람들의 단순한 삶은 뭔가 포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다. 삶이 복잡해 보이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나도 저랬는데 라고 웃으며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단순하게 사는 게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지를 말이다.

김윤호님이 신청해 주신 임희숙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데 와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때 노래방 가거나 누가 노래 시키면 이 노래 꼭 불렀었거든요. 제 18번이기도 합니다. 아 갑자기 옛날 생각이 아스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끝곡은 어제 퀴즈 당첨되신 우리 데니보이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박광현입니다.

박광현의 재회. 이 곡도 제가 한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곡인데, 와, 오늘 같은 날 들으면 정말 분위기 납니다. 데니보이 덕분에 이렇게 또 노래를 듣게 됐네요. 자, 박광현의 재회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이시훈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새 집을 사기 위해 빌더와 미팅을 하면서 지도를 내려다 봅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거나 우거진 나무들 혹은 이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코너에 위치한 집을 고르면 거의 대부분 랏 프리미엄이란 명목으로 작게는 몇천불, 많게는 10만불까지도 더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에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비싼 랏 프리미엄은 18만불이었습니다. 집값이 90만대였는데 랏 프리미엄이 18만불이니까 거의 20% 가까이 웃돈을 주고 골프장 그린과 호수를 내려다보는 대가를 지불한 경우였습니다. 그럼 이 집을 팔 때는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집 살 때 집값만 따지면 옆집과 똑같이 지불을 했는데 옆집이 100만 불에 팔렸다면 내 집은 프리미엄이 있었으니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노입니다. 빌더가 집을 지으면서 차지한 랏 프리미엄은 리세일 하실 때 그만큼의 동일한 수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랏 프리미엄의 베네핏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베네핏은 손님께서 그 집에 살면서 좋은 뷰나 프라이빗한 랏을 즐기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랏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댁에서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집을 샀는데 정작 수년을 살아가면서 댁에서 물가를 내려다보며 커피 한잔 마시지 못하고 친구들을 초청해 근사한 바베큐 파티 한번 못하시고 집을 팔아야 한다면 랏 프리미엄을 괜하게 지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 집의 위치가 좋고 근사한 주변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즐기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을 팔려고 내어놓았을 때 뷰가 좋지 않은 이웃의 다른 집보다 확실히 빨리 팔리는 이득이 있습니다. 앞뒤로 남의 집이 빡빡하게 막혀있는 위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프라이빗하거나 근사한 풍경이 보이는 위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집들이 나와 있을 때는 낯이 좋은 집이 언제나 빨리 계약이 성사됩니다. 세 번째 베네핏은 약간의 웃돈, 즉 같은 집이라도 가격을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는 이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내가 빌더에게 지불한 프리미엄만큼 본전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 베네핏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불한 돈을 다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은행의 감정가 때문입니다. 감정사는 집의 위치에 대한 베네핏을 빌더보다는 더 낮게 책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 한인들이 좋아하는 남양집의 경우 확실히 채광도 좋고 냉난방비도 절약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감정사가 남양집을 더 높게 밸류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뷰가 좋고 프라이빗한 위치에 있다면 분명 바이어의 눈길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보다 살짝은 높은 가격을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새 집을 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나와 있는 몇 군데 집 가운데 랏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집들의 마음이 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빌더가 책정해 놓은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그 액수가 이웃한 동네들의 집 가격과 비교해서 얼마나 리턴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살면서 즐기는 정도가 그만한 값어치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전문가 리얼터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프리미엄의 정확한 값어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음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이제야 쉼을 얻는 것만 같습니다. 절기상 추분을 지나는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바람을 느끼며 무엇이 저물고 무엇이 떠오르는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게 하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예수님의 사랑은 561장 찬송입니다.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이장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최고입니까?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서 겨루고 있는 건 아닌지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백의현과 구경순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예수 사랑하심을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휴의 찬양 이어집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때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박원성님의 신청곡 나무현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참 즐거운 노래를 고선미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선명회 합창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맥가이버님, 레이니 이모티콘으로 오늘도 인사 건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현면수님 출석합니다. 고센맘님, 샬롬, 내가 매일 기쁘게. 또 오직내사랑님, 갬성별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님께서는 고모님, 언니, 아우와 가을여행 2박 3일로 왔습니다. 참 좋은 자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내주셨나요? 추석 명절 앞두고 이렇게 또 가을 여행까지 정말 제대로 가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잘 다녀오시고요. 라신님, 오늘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삶일까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작은 예수님께서는 자녀분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어제 주의 장막을 마련했습니다. 약정서부터 잔금 지불할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보내주신 걸로 보아서 어떤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군요. 축하드립니다. 원성남님, 순찰 돌며 쭉 함께하겠습니다. 방인하루님께서도 샬롬 하고 들어오셨고요. 초이스님 반갑습니다. 또 믿음, 소망, 사랑, 행복님께서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셨는데요. 교회 여전도 총회장 마지막까지 잘 섬기며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담임 목사 은퇴, 새 목사님 취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진영님께서는 감기 몸살 친구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요즘 감기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건강 잘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동방현주에 다시 일어섭니다. 신청하셔서 준비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산님께서 신청하신 곡 십자가의 전달자. 그러고 보니 우리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뭔가 좀 어울리는 찬양이네요.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우리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가야금 병창으로 함께 하도록 하죠. 김보라의 찬양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792번께서 청하신 곡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K라디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프라미스 교회의 시간. 18억 5천만의 어린이 복음화를 통해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프라미스 교회의 시간으로 오늘은 프라미스 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남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오늘은 고난의 십자가와 영광의 면류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그는 자기가 믿던 오랜 그 율법과 그리고 전통에 얽매여 있는 그런 신앙의 굴레를 벗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대한 자유와 그리고 영혼의 영원한 소망을 확신하고 이 진리 이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하나님의 확신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나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그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는 이미 다 끝났어. 그리고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고, 바울이 말하기를 한 사람도 없다 그러고 도무지 없다 그러고 절대로 없다 그러고 아멘할 때까지 아멘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요. 그래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가 대신 갚아주심으로 어린 양 속죄의 양이 돼서 갚아주심으로 그 하나님이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운명적으로 사랑하시고 운명적으로 의롭다 하시고 운명적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이 릴레이션십,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어머니가 딸을 이렇게 운명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가 서서 십자가의 피로 이 관계가 형성돼서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 이게 천국 가는 거, 이게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는 왜 안 써?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랬어.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os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ankind by which we must be saved. 구원 받는 길을 알려주신 길은 그 이외에 천하에 하늘 아래 아무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것입니다.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 이게 복음을 가지고 일생을 다 뒤집어 놓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맨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옵니다. 원래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쓰고 어떤 분은 14권이라고 말합니다.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그 편지가 사도 바울의 편지였고 신약의 기독교 교리와 신학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만큼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그래. 하도 바울 얘기하니까 왜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바울 얘기만 하냐 그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난 바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 깨닫고 받은 복음의 핵심, 그 essence of the gospel, 그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거를 우리가 얘기하고 그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사는 방법, 그것을 전하는 방법, 그것을 전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써놓은 거니까 그걸 우리가 잘 보고 배워야 다. 그래서 바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른 사람 제자들도 못 알아봤어.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속에서 말하는데 너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그렇게 말했어. 귀신은 귀신같이 맞춰서. 내가 요즘 AI가 너무 잘 맞추길래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은 아닙니다. 그럼 너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식, 세상에 나온 지식들을 다 묶어가지고 소개하는 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예. 와, 그래서 내가 그것도 귀신같이 말한다. 아무튼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보고 깨닫고 처음에 몰랐으니까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가 누군지 한자리 하려고 했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잘 지키고 그 신앙을 오고 오는 세대에 잘 전할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그는 글을 계속 쓴 책이 바로 오늘 성경, 신약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쓴 책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분도 있고 갈라디아서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갈라디아서가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그 에베소 안디옥 교회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은 그런 건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가르쳐서 우리는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컬러와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화평과 평안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뭉쳐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그렇게 가리키니까 밥 먹고 식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데 색깔도 없어졌고 인간 경제적인 수준의 배경도 무너지고 그리고 교육 수준의 배경도 무너지고 다 갈라의 엄한 관계도 무너져서 서로 백인 흑인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율법자가 들어오니까 그냥 갑자기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할례 받은 사람과 비할례인이 갈라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 골치 아픈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예루살렘에서는 첫 번째 회의가 기독교 역사와 신자 오늘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준 중대한 결정을 했다고 했죠. 그 결정 이후에 만장일치로 결정된 결의문을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가지고 가서 그 편지를 보내고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선물로 받는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갈라디아에서 보냈는데 그 메시지가 첫 번째 책이 맞는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책이 아닌 마지막 책을 제가 소개하고 읽었는데 그 마지막 책은 언제 썼냐 하면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2년을 있으면서 세 책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네 책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책을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prison epistle.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해요. 감옥에서 썼으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쓴 책이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이 보통 전셋집에서 좀 자유롭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자도 받고 또 편지도 써서 보내기도 하고 또 동네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그때 내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석방이 된 다음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로마에서 그 폭정에 의해서 중형을 받는데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death penalty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집행날을 기다리면서 그는 마지막 운명이 다하고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을 받아 이제는 제물로 바쳐질 시간이 된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아들 믿음의 아들 번이 누구예요? 티모데에게 편지를 쓴 마지막 책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글에 보면 퍼스널한 게 마지막 편지면서 그의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얘기들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보면 내가 누가 나한테 너무 잘해줬다.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찾아와서 누가 그렇게 변함없이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줬다. 고맙다.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누가 나에게 속 되게 쓰였다. 그래서 나는 잊을 수 없지만 용서한다. 너는 조심해라. 그 얘기까지 했더라고. 조심해 그 사람 나 혼났어. 그런 말도 써서 평소에 쓸 수 없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갈피갈피 숨겨놨던 얘기들을 이제 죽음을 앞둔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음 다 터놓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유언처럼 영적 유언처럼 말을 구구절절히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퍼스널하게 그는 깊은 감옥에 그리고 추운 감방에 그리고 습기차고 어두운 그 캄캄한 방에서 저는 외롭고 떨면서 나는 춥다. 겉옷을 가져달라. 읽을 거리가 없으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보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쓰면서 그의 최후의 글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 마지막 영적 유언 같은 한 편지 속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던 쓰고 있는 내용의 키워드가 핵심 단어가 뭔가를 조심스럽게 찾아보니 단어 하나에 전체 문맥이 붙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가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누가 충성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다. 어떤 사람은 충성을 시작했지만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저리로 갔고 누구는 딴 데로 갔고 누구는 이리로 갔다. 이리저리 흩어져 다 떠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내가 평소에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마가도 데려와라. 뭐 이런 얘기를 썼던 걸 보면 그가 그 마지막 편지의 핵심이 충성이라는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이 유언처럼 썼던 책 속에 핵심 단어로 썼던 충성스러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너는 어머니, 할머니,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네 믿음이 네가 충성되게 나를 섬기는 것과 같이 너도 충성된 사람을 택해서 이 위대한 복음,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그 사람들이 충성된 마음, 로열티를 가지고 이 복음의 핵심을, 이 진주와 같은 이 보석과 같은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다음 사람에게 또 가르쳐줄 것이다. 그 사람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충성되게 달려가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은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핵심이니까. 그래서 그 핵심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오늘 그 바울이 깨달았던, 만났던 예수, 바울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캐리하는 애티튜드와 우리 자세에 뭐가 옳은가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주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 혼자만 떠들면 안 되잖아. 크게 한번 아멘 하시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따라오시고 있어요? 예, 같이 가요. 빨리 가야 돼요. 밥 먹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충성이라는 단어에 힘주어서 충성되게 섬긴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진 복음은 충성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전달될 것이다. 이 말씀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뭐 집안에 있는 무슨 뭐 이런 뭐 과구나 뭐 이런 거를 야, 너 이거 잘 간직해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 땅 문서라든지 보석이라든지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든지 이런 거는 이걸 아무에게나 주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그걸 맡으면 너 이거는 대대로 내 조상 때부터 물려서 오는 거고 우리 가정의 보배다. 너 이걸 잘 가지고 충성, 이거 뺏기면 안 되고 팔아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주면 그걸 또 다음 세대 아들에게 또 아들은 아들에게 또 아들은 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충성된 것을 그걸 말한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 충성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한문 쓰면 한문에 뭐라고 충성이 뭐예요? 가운데 중자. 그렇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어. 여기 있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 가운데 있고, 마음 가운데 있고, 말씀, 입에. 말한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찬송했는데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목숨이라도 바치고 했으니까 말로 한 거를 이룰성자니까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너무 입만 살아있지 않는가? 정말 중심에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죄사함 받고 감격했을 때 내가 정말 영원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결정했을 때 그 처음 첫사랑과 첫 고백을 끝까지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성이란 마음에 있었고 입에 있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렇게 충성이라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인 이르되 잘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그러니까 잘했다, 착하다. 그 faithful servant, 충성된 종인데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즐거움에 참여하라. 근데 거기 보니까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했어.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어. 사실 이걸 보면 this is unfair.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재주가 많고 장사 수완이 많고 매니지먼트 스킬이 많아서 비즈니스를 잘해서 다섯 개 남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재주가 없어. 그래서 그냥 잊어버릴까봐 본전이라도 잊어버릴까봐 갖다 묻었다 갖다 내놨어. 그러면 야 본전은 됐다 괜찮다. 아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다. 그랬고 그냥 놔둬야지 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막 그냥 심한 말을 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사이는 주인을 향하는 마음, 주인을 대하는 마음, 주인에 관하여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악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와서 주인 기쁨에 참여하도록 주인은 그 마음이 고마워서 믿어주고 잘못했거나 실수했어도 다 보상해주고 이루어주고 뭐 그렇게 좋은 분으로서 생각하고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은 나중에 와서 말한 걸 보니까 말 속에 말이 있다고 당신은 아주 굳은 사람이고 당신은 아주 굳으세고 그 말이요. 당신은 잔인한 사람이고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고 괴물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을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충성은 어디서 생기냐 하면 마음의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대하는 마음이고 그거는 어디서 생기냐면 이 속에 사랑에서부터 생겨.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여기서부터 마치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오듯이 마치 생수가 솟아나듯이 끊임없이 그런 충성심이 여기서 올라오는 거지 충성해야 되지 그러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하여. 사랑하는 만큼 충성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충성하는 거야. 사랑 없으면 충성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말했잖아요. 사랑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럼 뭐 부부간의 사랑만 늘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랑은 별로 안 생각했죠. 솔직히 말해봐요. 나도 그랬으니까. 아멘요. 그래서 뭐 이 사랑은 뭐 꽃다발을 주고 뭐 반지를 주고 뭐 생일을 축하하고 뭐 에, 그런 얘기들만 우리가 사랑이거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은사, 사람의 말을 하고 천사의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무슨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뭐에 자기 몸을 불살라서 구제로 내놓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mean nothing.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뭘 종교적인 의식과 무슨 구제 사업과 뭘 해도 it mean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뭐 사랑이 뭐냐 그랬어. 그리고 나서 사랑은 꽃다발 주고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는 게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와, 예. 나는 오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고 적어도 우리가 소속된 교회와 우리가 소속된 크리스천이티와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해서 로열티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올림픽에서 1등을 하면 월계관을 쓰지만 그건 며칠 지나면 시들지만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인내하고 잘 싸우고 끝까지 달려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면류관을 보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라고 그걸 말씀하셨으며 그 영광 바라보고 고생해도 잘 참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불쌍해. 세상에 나가서 한번 신나게 놀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가서 한번 화 한번 못 내고 세상에 나가서 한번 싸움도 못 해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간 이런 분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벌어서 고생하고 총 맞아가면서 헌금하고 그래서 그 돈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에 일하겠다고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정말 목숨 걸고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영광스러운 상급밖에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프라미스 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남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130-30, 31에비뉴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저지 레오니아의 지역성전을 두고 4살부터 14살까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414 윈도우 선교 비전으로 지역과 세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과 교회 소식에 관한 궁금한 내용은 전화번호 718-321-7800, 718-321-7800이나 웹사이트 www.promise414.com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프라미스 교회의 시간을

0: K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정석훈의 천중산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여러분께 건강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함께 나왔습니다. 장석훈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저희가 지금 방송 시작 전에 따뜻한 산삼차를 한 잔 마시고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여름에도 마시고 나니까 마음이, 그 다음에 속이 뭐랄까요? 편안하게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할까요? 이렇게 흥분된 감정도 좀 가라앉고, 마음도 심신이 좀 편안해진 느낌을 받는데요. 확실히 이 차 한 잔으로도 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1: 차 한 잔에 여유가 생기죠. 마음에 네. 여유가 생기고, 네. 네, 몸에 여유가 생기고, 네. 차 한 잔 하시면 만사가 좀 편안해지실 겁니다.
0: 네. 네. 요즘, LA 쪽도 날이 많이 무더웠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찬 음료만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찬 음료를 계속 마시면 일시적으로 몸이 시원함을 느끼는데 왠지 소화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산삼차 한 잔이 이렇게 속을 편안하게 다스려주는구나 라는 걸 새삼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중산삼을 드시는 분들 가운데 소화력이 많이 좋아졌다, 위와 장 건강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1: 네,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도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따뜻한 차를 마심으로써 몸에 있는 열기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빼서 약간 시원한 느낌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따뜻한

0: 식도염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1: 네, 이렇게 따뜻하게 차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꿀삼을 따뜻한 물에 이렇게 잘 개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네. 이렇게 산삼 자체를 우려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0: 그렇죠.
1: 산삼 우릴 때 사실 아깝다고 막 삼탕 사탕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을 한강처럼 잡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가 네. 적정량일까요?
0: 저희가 판매하는 그 이제 건산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00불짜리 건산삼 한 팩이 한 달분이에요. 그 건산삼 300불짜리 한 팩을 슬로우쿡에 넣고 물 1갤런을 부어서 온도는 그 슬로우쿡의 로우에 맞춰 놓으시고 24시간이 지나서 우러난 물은 따로 덜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거기에 다시 1갤런의 물을 부어서 온도는 같은 온도에 맞춰 놓고 3일간 72시간을 다시 우리시면 이제 재탕하는 것까지가 완성이에요. 그래서 2갤런을 아침에 6온스씩 한 잔, 저녁에 6온스 한 잔, 이렇게 하루에 두 잔을 드시면 2갤런의 양으로 대략 한 25일에서 한 28일 정도 드시는 그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 두 달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 소화력, 기력 다 회복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1: 네. 그 간혹 이거 막 먹었는데 효과가 안 나타났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너무 짧게 드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복용량을 잘못 조절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0: 네,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복용량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복용량을 정해드리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생각 없이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오히려 그걸로 인한 어지러움증이나 또 그런 것들을 느끼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효과를 너무 세게 보시니까 그 다음에 오는 그런 명현상들이 워낙 심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또 너무 적게 드셔서 그런 효과를 너무 못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당량을 정해드리는 거고요. 혹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해드린 양을 드시고 효과가 좀 떨어진다,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본인이 조금 양을 늘려서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1: 네, 네. 본인의 체중이나 또 어떤 상태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 조정을 네. 좀 잘하시면 될 것입니다. 적어도 꾸준히 한 두 달 정도 드셔봐야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또 기다리고 계시는 프로모션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이번 주가 이제 지금 다음 주가 저희가 추석이잖아요.
1: 그렇죠.
0: 추석 맞이해서 이번 주에 좀 세일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생산삼이 이렇게 지금 날씨나 뭐 이런 것들 관계로 그런 건지 아직 그 채취하는데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이 지금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만 딱 세일 해드릴게요. 생산삼 그 200불짜리 있습니다. 요거 200불짜리는 15년에서 25년 정도 되는 산삼이고요. 15불이 요거 200불짜리 오늘 160불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300불짜리 요거는 30년 정도 되는 산삼이 10불이가 들어있는 거고요. 요게 말려서 차로 우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달치 티를 만들 수 있는 그 산삼 입니다. 요거 오늘 240불에 세일 해드리고요. 500불짜리는 제가 400불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0불짜리는 오늘 그 다음 추석이니까 그거 맞이해서 저희가 좀 세일을 해드릴게요. 700불에 요거는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700불에 세일 해드리니까 요게 제일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1000불짜리 산삼이 요거 700불에 세일 해드리겠습니다. 요렇게까지 오늘 세일 해드리고요.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있고요. 전화번호가 718-879-2340번입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
1: 네, 이번 주 프로모션

0: 좋습니다. 바빠서 못 나가는데요, 매장에. 그러신 분들은 전화로 주문 예약하셔도 되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복용하는 과정 속에서 더 추가 질문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전화번호 718-879-2340번, 718-879-2340번이고요. 159-25 노던 블루버드의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사 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따뜻한 산산이죠. 산산차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추석 맞이해서 그 선물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좀 타주나 이런데 좀 쇼핑도 가능한가요?
1: 네, 그럼요. 그 타주 지금 현재 한국에 보내는 게 좀 막혀 있어서 네. 한국으로는 그 우편이 이전에는 우편으로 많이 보내드리고 했는데 네. 지금은 그 관세 문제랑 뭐 정부 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한국으로 보내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1000불짜리까지는 그 본인이 직접 한국으로 가지고 가실 때 예, 들고 나가시는 거는 또 괜찮거든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타주는 저희들이 쇼핑비를 10불 차지를 따로 하고요. 예, 전국 어디든 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한국에 아예 직접 가지고 가시는 건 괜찮죠?
1: 네, 1000불짜리까지는 한국에 가져가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0: 네, 네, 네. 이거 뭐 추석 맞이해서 가까운 분들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들께 선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이번 주 할인까지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은 가격에 아주 훌륭한 선물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 주변에서 요즘에 그 여성분들 화장품 중에서요, 홍삼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3위 화장품 속에 들어가서 우리 피부에 발라줘도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라는 기능성 화장품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피부에 발라서 효과를 보는 것보다 제 생각에 먹는 게 훨씬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네. 이 3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사포닌을 포함하고 있는 산삼, 그것도 천종산삼을 내가 직접 몸으로 흡수해서 먹으면 피부에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그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홍삼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포닌 성분일 겁니다, 아마. 네. 저희가 그 화장품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한때 한국에서 그, 홍삼 자체를, 특수 발효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홍삼 자체를 발효시켜서 특정한 사포닌만 그 홍삼을 발효를 시키면 특정한 사포닌 수치만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잠깐 여기 잘라줘요. 미안한데. 특정한 사포닌의 함량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사포닌만 캡슐에 담아서 판매를 하는 것들도 한국에서는 있었어요. 이제 그거가 이제 뭐 머리에도 나고 그래서 각종 샴푸나 화장품에도 그 사포닌을 많이 활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네. 그 성분일 것 같고요. 한때 광고도 있었죠.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네. 그래도 피부에 바르시는 것과 드시는 것의 사포닌은 분명히 다르니까.
0: 그렇죠.
1: 네. 드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포닌, 그러니까 산삼을 많이 드시면 혈액순환이 일단 좋아지죠. 혈액순환이 네. 좋아지고 노폐물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피부도 투명해지고 예, 그 밝아지고 네. 예, 그런 기미나 잡티가 노폐물에 의해서 피부 노폐물에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예방하고 또 방지할 수 있다고 봐야죠.
0: 네, 네. 그래서 천종산삼 꾸준히 드신 분들이 뭔가 얼굴에 생기가 있다. 네, 그다음에 네, 네. 얼굴이 좀 맑고 화사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천종산삼이 이 우리 피부에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뭐 두피에도 좋을 거고, 두피도 피부니까요. 두피에도 좋을 거고.
1: 그렇죠.
0: 여러모로 참 천중산삼이 정말 팔방미인이다라는 생각을 매번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천정산삼이 뭐 어디에 좋을까 수도 없이 많이 좋은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이 어르신들이 뭔가 기력이 약해졌을 때 이걸 드시고 나서 좀 입맛이 돌고 기력을 회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종종 뵙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1: 그렇죠. 그 어르신들이 이제 그 몸에 기운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보면 장의 활동이 약해지고 그 드시는 대로 소화나 흡수의 이제 어떤 신진대사 자체가 약해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약해지시면 먹는 거, 움직이는 거 다 귀찮아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덜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약해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아요. 산삼을 드시는 이유 중에 이제 그 어르신들을 보면 기력 보강이다 이런 것도 물론 맞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신진대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산삼이. 그래서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가 맑아지고 신장 기능과 간 기능이 좋아지면 그런 신진대사에 의해서 대사물질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식욕도 왕성해지고 그 식욕이 왕성해지면 다시 대사 가 원활하게 되고 그런 그 반복적인 역할을 해주는 매개체로서 산삼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다고 봐야죠.
0: 네, 네. 아, 참 천정산삼이 이렇게 우리 몸에 좋다면 온 가족이 때되면 한 번씩 먹어서 우리 건강을 계속해서 다져가며 네,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프로모션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꼭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 주 그 다음 주 추석을 맞이해서요. 생산삼만 간단하게 생산삼만 딱 세일해드릴게요. 200불짜리 생산삼 160불에 해드리고 있고요. 300불짜리 240불에 해드리고 있고 500불짜리는 400불에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특별하게 1000불짜리만 저희가 700불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주소는 159-25 노던블루버드에 있고요. 전화로 예약 주실 분들은 718-879-2340번으로 연락 주시면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0: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오늘 그 할인해드리는 제품은요, 생산삼입니다. 건산삼이 아니라 생산삼입니다. 9월달부터 판매가 가능한 생산삼을 지금 세일해드리고 있는데요. 간혹 이 생산삼이, 이거 신선한, 금방 채취한 산삼이니까, 이거 그냥 씹어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씹어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괜찮은가요?
1: 네, 저희가 보통 이제 500불짜리 정도 되면 보통 산삼이 한 40년 이상 되는 산삼들이거든요. 그거는 한 뿌리 정도를 그 하루에 개인이 씹어서 드셨을 때는 약간 명예현상이 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심하게. 그래서 보통 저희가 생식으로 드시는 거를 200불짜리나 300불짜리 정도를 생식으로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하루에 한 뿌리 정도씩 깨끗이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셨다가 하루에 한 뿌리 정도씩 생식으로 이렇게 드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0: 네네. 아, 생산삼을 이렇게 드시는 경우도 있군요. 자, 그리고 또 그 생산삼을 좀 오래 보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말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네. 그 이제 보통 그 대게 가지고 가시면 차를 우릴 때도 저희가 말려서 하시라고 꼭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술을 담그실 때도 말려서 술을 담그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산삼을 말리면 그 마르는 과정에서 사포닌의 어떤 함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꼭 그 차를 드시거나 술을 담그실 때는 말려서 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네. 이 술을 담그시는 분들은 이제 생산삼을 말린 후에 마른 삼으로 술을 담그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그 삶하고 그 술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나 해야 될까요?
1: 저희가 이제 예를 들자면 500불짜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500불짜리가 이제 40년 이상 된 산삼이 10뿌리 정도 되는데요. 요 10뿌리를 술로 담그시면 술을 2.5리터 정도를 담그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 담그시면 되는 양이고,
0: 네.
1: 그 이상, 이제 그 매장에 오시면 저희가 술 어느 정도 양을 담그실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은 설명을 또 따로 드릴게요.
0: 네네. 이 산삼주 담으실 때, 아, 그냥 싼 소주로 담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야, 이 귀한 거를 아주 좋은 위스키나 꼬냑 같은 데 담가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술이 제일 좋을까요?
1: 그냥 일반적으로 소주에 담그시는 거는,
0: 네.
1: 산삼술 맛은 나는데
0: 네.
1: 산삼주의 효과는 별로 기대하시긴 어려울 거예요.
0: 아~ 네.
1: 왜냐하면 이제 이 우리 화학 물질도 그 화학 물질 추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보통 고알콜 98도짜리 고알콜에서 추출해야 속에 있는 것까지 싹 추출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이런 거는 화학 제품은 아니니까
0: 네.
1: 술이 도수가 높을수록 산삼 안에 있는 사포닌과 미네랄과 이런 각종 유효 성분들이 잘 빠져나옵니다.
0: 아.
1: 예, 그래서 조금 도수가 높은 술을 쓰시는 게 좋고요.
0: 네.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스키나 꼬냑이나 이런 술들은 이미 자체 오크통 안에서 숙성되면서
0: 네.
1: 그 안에 이제 그 위스키 회사마다 자기네들의 독특한 향이 있죠. 뭐
0: 있죠.
1: 바닐라를 넣는다든지 네. 뭐 이런 향들이 첨가가 돼요.
0: 네.
1: 그래서 산삼주를 담궈 놓으면 저도 해봤습니다만
0: 네.
1: 산삼주를 담궈서 먹어보면 산삼주의 맛과 이 위스키의 맛이 섞여서 약간 좀 곤란하더라고요.
0: 아... 네.
1: 그래서 저는 가장 깨끗한 게
0: 네.
1: 그 백주라고 하죠. 화이트 술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주인데
0: 네.
1: 도수가 높은 것.
0: 네.
1: 약간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약간 고급주,
0: 네.
1: 증류한 소주.
0: 아.
1: 그래서 40도가 넘어가는 증류된 소주들.
0: 네.
1: 아니면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드카 종류들.
0: 아.
1: 네, 그런 종류들의 술이 제가 해본 결과로 제일 좋더라고요.
0: 아.
1: 그리고 중국 술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0: 네.
1: 중국 술도 괜찮습니다.
0: 아,
1: 중국 소주도.
0: 중국 소주. 네,
1: 50도 넘는 거 이런 것들도
0: 네.
1: 괜찮습니다.
0: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켓에서 살 수 있는 좀 저렴한 소주들은 이게 증류주가 아니라 희석주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네. 어느 정도 도수가 좀 세고 또 증류주일수록 이 소주가 아니라 이 산삼주를 만들었을 때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게다가 다른 향이 있는 술들을 섞어버리면 우리가 산삼 본연의 향을 즐기기 어렵기 때문에 향은 없고 증류주를 좀 독한 술이 좋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보드카나 예, 그야말로 증류한 아주 좀 도수가 높은 소주 같은 게 좋겠네요.
1: 네.
0: 네.
1: 증류주가 좋은 점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산삼주를 담그고 한 1년 정도 후에부터 드시라고 하는데요.
0: 네.
1: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 이 산삼주 자체가 시간이 오래될수록 스스로 조금 더 발효를 해요.
0: 네.
1: 그래서 좀 더 부드러워지고 맛도 더 깊어지고 그 성분도 진해집니다.
0: 아, 네. 네.
1: 그래서 네. 좀 더 오래 두고 드시는 것들을 추천하죠.
0: 네. 그 산삼주를 밤에 주무시기 전에 조금 소주잔으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통증도 못 느끼고 깊이 잠도 자고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1: 예, 예. 그 한 네. 잔 정도만 주무시기 전에 한 잔 정도만 주무시고 드시면 주무시는 내내 혈액 순환도 훨씬 활발하게 되고요.
0: 네.
1: 취할 정도로 드시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0: 네.
1: 한 잔 정도만 저희가 이제 주무시기 전에 드시라고 권해드려요.
0: 아, 네.
1: 그러면 슬립 아주 딥 슬립도 좀 하게 되고
0: 네. 네.
1: 신경 안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0: 네. 네.
1: 그렇게 좀 드시면 약처럼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0: 네. 이 산삼주가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는 예, 잘 조절하셔야 될 것입니다. 와, 몸에 좋은 거니까 부어라 마셔라 하시면 네, 절대 안 되고요.
1: 독이 됩니다.
0: 독이 되죠. 예, 딱 한 잔 정도 아주 적당한 양을 주무시기 전에 드시면은 편안하게 밤새 통증 때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되거든요. 잠을 많이 못 주무시면. 근데 통증도 가라앉히고 잠도 푹 주무실 수 있게 해주니까 이 산삼주가 여러모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718-879-2340 신만희 장석군의 천종산삼 뉴욕 매장의 전화번호입니다. 718-879-2340 718-879-2340으로 오늘 프로모션 아주 좋으니까요. 전화하셔서 예약 주문하셔도 되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추석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선물용으로 많이 사시잖아요.
1: 아,
0: 만족해
1: 예, 그렇죠.
0: 하시던가요?
1: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추석 때 저희들이 뭐 1년에 몇 번 이제 매출이 막 그 굉장히 많을 때가 있죠.
0: 네.
1: 추석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때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설날 때가 저희들은 매출이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때인데요. 작년에도 그 꽤 많은 분들이 좀 그 여러 군데에 여러 곳에 그러니까 친척들, 친지들, 친구들 서로 나눠서 건강 챙겨 줘야 된다 이러면서 많이들 구매하시는 편이시죠.
0: 네. 뭐 우리가 추석이라고 해서 뭐 새로운 날이 아니라요. 우리가 늘 똑같이 살아가는 일상 중에 또 다른 하루이길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석이라고 부리고 서로 이것을 즐기고 서로 이렇게 이 명절을 기리면서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이웃들 또 가족들 또 건강도 생각해주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면서 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데 이 명절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과 감사하고자 하는 분들께 이 좋은 천종산삼 선물해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의 할인을 잘 활용하셔서 감사한 분들께 표현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만희 장석훈의 천종산삼만큼 만족도가 높은 선물이 없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장석훈 이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제 겨울도 다가올 겨울을 위해서도 가족 건강을 위해서 천정산삼 챙기시고요.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 추석 선물을 위해서도 신만희 장석군의 천정산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만희 장석군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국회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AI 주도권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미국은 기술 주도권을, 프랑스는 제3의 길을, 유엔은 국제적 안전장치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분쟁이 이어지면서 유엔의 역할과 한계를 둘러싼 비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CNN, MS나우,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 금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매체의 이란 전쟁 관련 보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입장입니다.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기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대신 초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지능이 현재 AI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리키는 기존 용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SNS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려는 호주의 규제안에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검열을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호주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난민 수용 상한을 17,500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남아공 백인 아프리카노가 될 전망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AI 차례를 겸임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재 무역정책과 국제청 등 여러 핵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메타가 AI 비서의 전화 업무를 인간 계약직 직원이 대신 처리하는 휴먼 컨시어지를 시험했다가 중단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계약직 직원의 인종차별 발언 논란 등이 불거졌습니다. 미국 내 놀이공원 식스플래그의 롤러코스터 X2 탑승 후 뇌손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2년간 100명 넘는 부상 주장이 나온 가운데 X2는 지난 7월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수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여 국제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일반토의가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한 가운데 인공지능이 차세대 국제 질서를 좌우할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AI 시대의 기술과 규칙을 누가 주도할지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유엔 무대를 통해 본격적으로 표출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반 토의 연설에서 국제적 규제가 AI 발전을 억누르는 데 반대하며 미국 기술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은 AI를 통제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며 나는 산업혁명보다 더 큰 것이 될 기술의 성장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가 위험을 일으킬 경우 기존 산업체계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를 통해 이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AI가 인류의 실존적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에 대해서도 과장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미 정부 문서에서 AI 대신 슈퍼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AI 패권을 놓고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번 유엔 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중국에서는 한정 국가 부주석이 대표로 참석합니다. 이에 반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AI 강대국에 대한 기술적 종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이 컴퓨팅 자원과 투자 역량을 결집해 개방형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자는 제3의 길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강대국의 속국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오픈소스 프론티어 모델, 최첨단 모델 구축을 위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FP통신은 강대국이란 미국과 중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첨단 AI 모델과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를 중심으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유럽과 다른 중견국들이 기술 자원을 공동으로 구축해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만들자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말 임기를 마치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AI 패권 경쟁을 냉전시대 핵무기 위험에 빗대며 국제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냉전의 시기에 경쟁국들은 공동의 실존적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당시에는 핵무기가 대상이었다면 오늘날에는 AI가 긴박감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I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을 향해 가장 강력한 AI 역량을 가진 정부들은 인류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다며 대화와 투명성, 신뢰, 협력을 위한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넘어 독립적 감독체계를 갖춘 다자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제안하고 생사를 결정하는 일을 결코 기계에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AI가 스스로 표적을 선정 공격하는 킬러 로봇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H1B 비자의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앞서 이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실제 징수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와 관련한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을 내년 9월까지 연장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H1B 프로그램과 관련한 보고문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보고문에 따라서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을 새로 H1B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주는 기존 비자 관련 비용과 별도로 1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는 조치가 오는 2027년 9월 21일까지 연장됩니다. H1B는 IT와 공학, 과학 등 전문 분야에서 미 기업이 외국인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하는 비이민 취업 비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기업들이 미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H1B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통해 제도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9월 이 정책을 처음 도입한 이후에 대형 IT 아웃소싱 업체들의 H1B 신청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은 H1B가 미국 내 전문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제도라면서 높은 비용이 기업들의 인력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도 10만 달러 수수료에 대해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수수료는 미국 밖에서 새로 H1B 근로자를 데려오는 경우가 핵심 적용 대상입니다. 미국에서 학생 비자 등으로 체류하면서 H1B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나 기존의 H1B 비자의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추후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보스턴 연방법원은 지난 6월 10만 달러 수수료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연방 제1순회 항소법원은 정부의 시행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항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10만 달러 수수료 조치를 2027년 9월까지 연장했지만 법원에서 위법성 여부를 다투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롱아일랜드의 한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장에서 상대 학교 선수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비하성 응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 선수 여자친구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한 피켓까지 등장했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에는 같은 학교 학생들이 상대 선수에게 인종차별적인 야유를 보냈다는 논란도 일면서 학부모들이 학교 측의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합니다.
3: 롱아일랜드 세이캠 노스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포츠 경기장에서 상대 학교 선수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응원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18일 열린 윌리엄 플로이드 고등학교와의 풋볼 경기입니다. 당시 세이캠 노스 학생들이 관중석에서 상대 선수들의 여자친구 사진과 이름을 넣은 피켓을 들고 응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켓에는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학부모들은 학교 관계자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피켓에 자신의 사진이 사용된 한 여학생이 학생들에게 피켓을 치워달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학생 한 명이 이 여학생에게 침을 뱉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에는 세이캠 노스와 베이슈어 고등학교의 배구 경기에서도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세이캠 노스 학생들이 흑인 선수에게 원숭이 소리를 내며 야유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이처럼 비슷한 논란이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해당 학생들이 앞으로 스포츠 경기나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학부모들의 항의가 오는 수요일 열리는 세이캠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될 예정입니다. 세이캠 교육군은 현재까지 이번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Radio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온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등굣길에 학교 앞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튀르키예 서부의 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11명이 다쳤는데요. 22일 튀르키예 마니사주 투르구툴루 지역의 한 직업기술고등학교 건물 앞에서 괴한이 등교하던 학생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다친 학생 가운데 두 명은 생명이 위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은 용의자는 다름 아닌 15살 학생이었습니다. 현지 방송 하베르 티르크는 책가방을 맨 채 장총을 들고 학교 주변을 뛰어가는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CCTV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경찰은 이 학생이 할아버지 소유의 산탄총을 가져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의자의 할아버지와 부모도 함께 구금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튀르키예에서 최근 학교를 겨냥한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월에는 남부 카흐라만 마라슈에서 한 중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총을 쏴 최소 9명이 숨졌고 비슷한 시기 샨느우르파에서도 한 고등학교 졸업생이 모교를 찾아가 학생과 교사에게 총기를 난사해 16명이 다쳤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개인이 총기를 소유하거나 휴대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총기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잇따른 사건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총격 사건이 반복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가보겠습니다. 모스크바 도심 한복판에서 북한 식당들은 손님이 북적거리는데요. 그런데 한국인이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뜻밖의 말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모스크바 중심가 트베르스카야 대로변에 있는 북한 식당 승리에서 한국 사람도 괜찮으냐고 입장하면서 묻자 식당 종업원들은 남조선 사람은 봉사 안 합니다 라고 말하며 한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북한 식당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현재 모스크바에는 북한 식당이 최소 4곳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2009년 문을 연 고려가 한동안 사실상 유일한 북한 식당이었지만 2024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전후해 평양관과 승리, 릉라도가 잇따라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부쩍 가까워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모스크바의 식당 숫자에서도 드러나는 셈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모스크바에 사는 한국인들이 북한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북한을 떠나 탈북할 가능성을 북한 당국이 경계하고 있고 직원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지시를 내리고 있었는데요. 한국인이 북한 식당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니고 최근에는 관련 행정규 제도 완화됐지만 러시아의 북한 식당들은 여전히 한국인 손님을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북한 음식 자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현지 지도 서비스 얀덱스에서 이들 식당의 평점은 4.5점에서 5점 사이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한 외국인 손님은 매운 당날개 조림을 먹은 뒤 향신료 냄새가 강하고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매웠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북한 식당의 운영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북한 식당 역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식당 운영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북한 식당의 개업을 잇따라 허용하는 모습은 동러관계가 한층 가까워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동물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몸 길이가 3m를 넘고 몸무게가 100kg을 훌쩍 넘기도 하는 현존하는 가장 큰 도마뱀 가운데 하나인 코모도 왕도마뱀을 이제 한국에서도 직접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평범하게 들어온 개체가 아니라 밀수됐다가 구조된 코모도 왕도마뱀인데요. 한국 국립생태원이 23일부터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코모도 왕도마뱀은 2024년 인천공항세관이 인도네시아 등에서 희귀생물을 밀수하던 조직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압수됐습니다. 이후 국립생태원 보호시설로 옮겨져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며 지내왔는데요. 이제는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안에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 즉 사이테스 동물보호시설에서 관람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이름 그대로 인도네시아 코모도섬을 비롯한 일부 섬과 해안지역에서만 살아갑니다.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포유류까지 사냥하고 심지어 같은 종의 새끼를 잡아먹기도 하는 강력한 포식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한 코모도 왕도마뱀도 야생에서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먹이까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의 적색 목록에서도 멸종 위험이 높은 종으로 분류돼 있고 국제협약에 따라 상업적인 국제거래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튀르키예의 학교 앞에서 벌어진 등굣길 총격 사건부터 한국인에게는 여전히 문을 닫고 있는 모스크바의 북한 식당들, 그리고 밀수됐다가 구조돼 이제 관람객들을 만나게 된 코모도 왕도마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충격적인 사건부터 흥미로운 현장의 모습, 그리고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곳곳의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온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 세계는 지금입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나 잘 있으면 돼야.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3: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 Happy 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AI 차르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 통지를 인용해 22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세마포가 이 소식을 처음으로 보도했지만 재무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정계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할 위험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AI에 대한 우려를 거듭 일축하며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AI군을 창설할 것이라면서 AI군 창설을 총괄하는 AI 차르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20일 뉴욕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AI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베선트 장관에게 미국 무역 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을 주도하고 우크라이나와 핵심 광물 관련 협상을 진행하며 소비자 금융보호국 국장 대행도 맡긴 바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재 국세청 청장 대행도 맡고 있습니다. 미 교통부가 항공편 지연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항공관제 지원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워싱턴 DC 인근 공항 세 곳에서 먼저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다만 관제사 노조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보였습니다. 정석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미국 교통부가 항공편 지연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인공지능 도구를 선보였습니다. 첫 시험 무대는 워싱턴 DC와 인근의 공항 세 곳입니다. 리건 내셔널 공항과 댈러스 국제공항, 그리고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입니다. 새 시스템의 이름은 스마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날씨와 공항 혼잡도, 비행기 운항 상황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비행기가 어떤 경로로 이동하면 공항의 혼잡과 지연을 줄일 수 있을지 관세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숀 더피 교통장관은 직접 시연에 나서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비행 경로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AI가 직접 비행기를 통제하거나 영공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피 장관은 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예측과 분석을 위한 도구라며 최종적으로 영공을 관리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인 항공관제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도 특히 리건 내셔널 공항의 경우 현재도 항공편 운항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며 AI를 활용하면 공항의 수용 능력과 실제 항공 수요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항공관제사 노조인 전미항공관제사협회 NATCA는 새로운 기술이 관제사의 경험과 훈련, 전문적인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치권에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리건 내셔널 공항이 있는 지역구의 민주당 돈 베어 연방 하원 의원은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AI 시스템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항에서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어 의원은 특히 리건 내셔널 공항이 지난해 치명적인 항공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항공관제사들이 시스템 개발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고 공항 도입을 앞두고 별도의 교육도 받지 못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보스턴에 본사를 둔 한 소프트웨어 업체와의 8억 7,5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통해 개발됐습니다. 우선 워싱턴 DC 지역 공항 세 곳에서 시험한 뒤 성과와 안정성을 검토하고 오는 2028년까지 미국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항공 지연을 줄이기 위한 AI 기술이 실제 공항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 또 관제사의 판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가 이번 시범 운영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1: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 국채 장단기 금리차가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2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국채 현물시장에서 경기 전망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장중 한때 17.9베이시스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날 장에서 2년물 수익률은 4.747%, 10년물은 4.95%로 장단기 금리차는 20.8베이시스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장중 기준으로는 지난달 18일 55.5베이시스포인트였던 금리차가 한 달여 만에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셈입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배팅이 강해진 영향입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21일 인공지능 수요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언급했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가 점친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인상 확률은 54.2%로 일주일 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릭 맥클러 체리레인 인베스트먼츠 파트너는 금리 인상이 강한 경제를 반영하는 단계에서 경제를 둔화시키는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뉴욕은 오전까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 들어 차차 하늘이 맑아지면서 비교적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비 소식은 없겠고 바깥 활동하기에도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71도, 섭씨 2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한층 선선한 가을 기운이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출퇴근이나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큰 기온 변화 없이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 기온 72도, 섭씨 22도, 최저 기온 58도, 섭씨 14도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햇볕을 보기 어려운 가운데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아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수도권 낮 최고 기온 66도, 섭씨 19도, 최저 기온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이 5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제법 선선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하늘은 흐리겠지만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워싱턴 수도권 낮 최고 기온 67도, 섭씨 19도, 최저 기온 52도, 섭씨 11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모두 낮 기온이 70도 안팎에 머물면서 한낮에는 비교적 활동하기 편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3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1: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여행 어디로 갈까?
1: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0: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찬란한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석회 온천 톨랑통고까지 $990 플러스 항공.
1: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리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0: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프렌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6: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5: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6: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5: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7: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5: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6: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8: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9: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10: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9: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10: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9: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10: 제4회 K-Radio Cup 미주한인 여자 축구대회
9: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0: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스 앤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0: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1: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리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 최로펌.
1: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0: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1: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 라앤 김 합동법률사무소.
0: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와 함께합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1: 미 정부가 SNS 이용자에게 추천 알고리즘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호주 정부의 규제 방안과 관련해 검열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2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주 호주 미국 대사관은 호주 정부가 최근 공개한 디지털 주의 의무 제도에 대해 미국 기업의 과도한 규제 준수 부담을 지울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미 대사관은 서면 의견에서 정부가 모호하게 규정한 안건 기준에 따라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를 억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가 문제 삼은 것은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SNS 알고리즘 규제입니다. 호주 정부는 SNS 이용자가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이용자는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하는 콘텐츠를 차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피드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호주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은 호주의 규제가 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과 시장 접근, 통상 대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호주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앤서니 엘버리지 호주 총리는 미 정부의 반발에 관해 사람들이 자신의 기기에서 무엇을 받아볼지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호주의 국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서 180일 넘게 체류한 뒤 재입국할 경우 공적 부조 관련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다만 장기 해외 체류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취소되거나 재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뒤에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공적 부조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새로운 공적 부조 심사 기준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의 재입국 과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기존 공적 부조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민당국은 신청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가족관계, 재정 상황, 교육과 기술, 근로, 경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에 재입국할 때 공적 부조 심사를 다시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을 떠난 기간이 연속해서 180일을 넘으면 법적으로 입국 신청자로 간주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 공적 부조를 포함한 입국 불허 사유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180일 이상 해외에 있었다 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재입국이 거부되는 건 아닙니다. 또 공공복지 혜택을 이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적 부조 판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당국이 재정 상황과 가족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 간병이나 치료, 가족 문제, 은퇴 등을 이유로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는 영주권자라면 출국 전에 자신의 상황이 공적 부조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미국 내 거주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길 예정이라면 출국 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도란맘단이 뉴욕시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담은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합니다.
3: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도란맘단이 뉴욕시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맘단이 시장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하마스 테러범들을 지지하고 뉴욕 유대인들을 향해 소요 사태를 선동한 맘다니 시장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유엔에 입국해 용감한 이스라엘 군인들의 진실은 물론 맘다니 시장 당신의 실체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네타냐후 총리를 전범이자 가자지구 제노사이드의 주동자로 규정하며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체포영장 집행과 네타냐후 총리의 뉴욕 방문에 반대하는 시위를 촉구해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네타냐후 총리의 영상이 공개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네타냐후 총리가 영상에서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진실은 그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대상이자 전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맘다니 시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나 가자지구 관련 이슈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화는 오직 뉴욕시와 뉴욕 시민들을 위한 사안에 집중됐다는 설명입니다. K라디오입니다.
0: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생생한 현지 영어 표현을 함께 전달하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익 뉴입니다. 2026년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가의 지형을 흔드는 중대한 정치적 변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표를 안겨주었던 히스패닉 표심이 불과 2년 만에 이탈하며 민주당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 시간에는 뉴욕타임스 기사 Hispanic voters abandoning Trump are transforming the midterm map. 트럼프를 떠나는 히스패닉 유권자들 중간선거 지형을 바꾸고 있다를 통해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와 핵심 영어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President Trump's enormous gains among Hispanic voters in the last election propelled him to victory. Two years later, that talk is over. 지난 대선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서 얻은 트럼프 대통령의 엄청난 득표는 그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Enormous gains among Hispanic voters.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서 크게 지지율을 높였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gains는 이익이 아니라 지지율이나 득표율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Propelled him to victory. 그를 승리로 이끌었다 라는 의미죠. Propel A to B라고 하면 A를 B로 밀어올리다, A를 B로 밀어내다, 추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hat talk is over. 그런 이야기는 끝났다. 여기서 talk는 실제 대화라기보다 그동안 나왔던 주장이나 논의를 뜻합니다. 지난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의 승리를 견인했던 핵심 동력이었던 히스패닉 표심이 불과 2년 만에 이탈하면서 공화당이 기대했던 장기적인 정치적 재편, political realignment, 구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A shift toward Democrats on anything like this scale could remake the electoral map, representing a final unraveling of his winning coalition. 이 정도 규모로 민주당 쪽으로 지지가 이동한다면 미국의 선거 지형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승리를 이끌었던 유권자 연합이 결국 붕괴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A shift toward Democrats, 민주당 쪽으로의 지지 이동이란 의미인데요. 여기서 shift는 여론이나 유권자의 지지 성향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On anything like this scale, 이와 비슷한 규모로, on this scale, 이 정도 규모로 라는 뜻이죠. Anything like this scale 하면 이 정도에 가까운 규모의 변화가 있다면 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emake the electoral map, 선거 지형을 재편하다, 선거 판도를 바꾸다 라는 뜻인데요. Electoral map은 직역하면 선거 지도지만 각 정당의 세력 판도나 선거 지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unraveling은 실타래 등이 틀림 또는 시스템 연합 등의 붕괴나 해체를 뜻하는데요. 기사는 트럼프를 당선시켰던 유권자 연합 Winning Coalition이 완전히 해체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Texas and Florida would become ground zero for a possible Democratic tsunami. 민주당이 대규모로 약진할 경우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그 변화의 핵심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Would become 무엇무엇이 될 것이다 또는 무엇무엇이 될 수 있다 라는 의미죠.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Ground Zero, 원래 폭탄이 폭발한 지점이나 대형 재난의 진원지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정치 뉴스에서는 거대한 여론 변화나 대형 선거 승패의 최대 격전지 또는 핵심 발상지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히스패닉 인구 비중이 높은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거센 반격이 시작되는 핵심 격전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네요. The same Hispanics who helped you get to the White House in 2024 feel betrayed today.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탰던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이제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Who helped you get to the White House? 당신이 백악관에 입성하는 데 도움을 준 이란 의미입니다. 여기서 get to the White House는 실제로 백악관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되다 라는 정치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eel betrayed, 배신감을 느끼다 라는 뜻인데요. betray가 배신하다 라는 동사이므로 수동태 형태 betrayed로 써서 배신당했다고 느끼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마리아 엘비라 살라사르 하원 의원이 공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직접 던진 발언인데요. 높은 물가와 경제난 그리고 강경한 이민 정책 등으로 인해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며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기사는 한때 특정 정당의 강고한 지지층이라 여겨졌던 유권자 그룹도 국정 운영의 성과와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민심의 향방을 바꿀 수 있다는 정치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히스패닉 표심의 대이동이 실제 미 의회의 주도권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와 함께하는 행복 상속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산 승계, 상속, 증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과 세무 컨설팅 전문가 그룹이 함께합니다. 배진희 미국 변호사, 조원철 미국 회계사, 서순성 한국 변호사, 정찬우 한국 세무사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자산을 두고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과 세무 문제부터 법률 분쟁까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시는 10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하이아트 호텔과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뉴욕 그레인넥 네오날즈 팔라조에서 개최됩니다. 선착순 마감으로 참가 신청은 필수이며 참석자에 한해 10월 2일 또는 10월 5일에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 201-676-0447 201-676-0447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말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미주 한인 축제가 펼쳐집니다. 해켄색 병원의 고혈압, 포도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무료 건강검진, 군 뉴스 보청기에서 무료 청각 테스트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KMI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한복 모델 콘테스트, K-POP 댄스 콘테스트, I Love Dance 팀의 BTS 랜덤 플레이 댄스,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한국의 맛과 멋을 모두 함께 즐기는 9월 25일과 26일 K-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국제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AI 주도권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미국은 기술 주도권을, 프랑스는 제3의 길을, 유엔은 국제적 안전장치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분쟁이 이어지면서 유엔의 역할과 한계를 둘러싼 비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권한이 집중된 현행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CNN, MS나우,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금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매체의 이란 전쟁 관련 보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입장입니다.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기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대신 초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지능이 현재 AI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리키는 기존 용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SNS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려는 호주의 규제안에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검열을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호주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난민 수용 상한을 17,500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남아공 백인 아프리카노가 될 전망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AI 차례를 겸임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재 무역정책과 국제청 등 여러 핵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메타가 AI 비서의 전화 업무를 인간 계약직 직원이 대신 처리하는 휴먼 컨시어지를 시험했다가 중단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계약직 직원의 인종차별 발언 논란 등이 불거졌습니다. 미국 내 놀이공원 식스플래그의 롤러코스터 X2 탑승 후 뇌손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2년간 100명 넘는 부상 주장이 나온 가운데 X2는 지난 7월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의 통제 상실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엔 산하 독립 전문가 패널은 최근 AI 에이전트의 해킹 사례를 인류가 AI 통제를 잃을 수 있다는 조기 경보로 평가하면서 기업이나 국가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가 공통된 가드레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유엔 산하 인공지능 전문가 패널은 오픈AI의 AI 에이전트들이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건에 대해서 인류가 AI 통제를 잃을 수 있다는 조기 경보라고 평가했습니다. 22일 전 세계 독립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AI에 관한 독립 국제 학술 패널이 발표한 보고서 AI 에이전트 정렬 실패와 인간 통제 상실 위험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위험은 유능한 AI가 인간의 의도를 넘어서거나 이와 상충하는 목표를 지속해서 추구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널은 허깅페이스 해킹이 단발적인 기술 오류가 아니라 며칠에 걸쳐 AI 에이전트 집단이 평가자를 속이고 속임수를 은폐하며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믿는 접근 권한과 정보를 획득한 사건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AI가 추구하는 목표를 인간의 의도와 일치시키는 정렬 작업에 실패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패널 특히 오픈AI가 사건 이후 내놓은 자체 보고서에서 제시한 안전장치만으로는 AI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오픈AI는 자체 보고서에서 자사 공개 AI에 안전장치와 가드레일을 추가 적용했으며 자동 검토 시스템을 통해서 향후 이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패널은 이렇게 자체 보고된 시험만으로는 해당 제어 장치가 모든 환경에서 특히 외부 감시 상황에 더 뛰어난 능력, 적응력을 갖춘 미래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신뢰성 있게 작동할지 입증하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AI 위험의 특징을 고려해서 단일 기업이나 국가가 아닌 국제사회 차원의 가드레일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패널은 단일 AI 시스템이 일으키는 위험은 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국제적 합의에 기반한 위험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3일 AI의 미래와 국제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는 크레망 드랑그 허깅페이스 CEO가 참석해 관련 내용을 이사국들에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문가 패널 공동의장인 벤지오 교수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브리핑에 나섭니다. 최근 AI 속도 조절론을 주장해서 업계에 찬반 논란을 불러온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도 화상으로 참석해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7 회계연도에 난민 17,500명을 받을 것이며 이들 대부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백인들일 것이라고 연방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CNN 방송이 22일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난민 자격으로 입국하는 이들이 주로 남아공 출신 아프리카너들일 것이라며 이들은 본국에서 차별을 겪는다고 보고서에서 주장했습니다. 통보문에서 미합중국은 남아공 출신 아프리카너들이 미국 시민들을 위한 납세자 지원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완전히 동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나라들이 아프리카너들을 재정착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한된 17,500명 규모의 난민을 미국에 재정착시키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은 약 5억 달러로 제시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다음 날인 작년 2월에 거의 모든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한 가운데 남아공 백인들에게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미국에 입국시키는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설정한 2025 회계연도의 난민 입국 허용 상한선은 12만 5천 명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이 도입한 토지 수용법이 백인 소유 토지를 강탈하기 위한 차별이라고 비난하고 백인 농부가 박해 살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작년 5월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백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차별이나 박해가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9월 말 2026 회계연도에 난민 입국 허용 상한선을 7,500명으로 제한하면서 주로 남아공 출신 아프리카너들일 것이고 모국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차별을 받은 다른 피해자들 사이에 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5월에는 2026 회계연도의 난민 입국 허용 상한선을 기존의 7,500명에서 17,500명으로 늘리겠다는 긴급 결정을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음식 배달업체 도어데시가 배달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뉴욕시 조사와 관련해 1억 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배달을 하지 않고 앱에 접속해 대기한 시간의 임금 계산부터 지급이 늦어지거나 아예 빠진 임금까지 문제가 됐는데요. 관련 소식 정석윤 기자입니다.
2: 음식 배달 업체 도어데시가 뉴욕시와 1억 3,15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뉴욕시의 조사와 관련된 합의인데요. 뉴욕시 소비자 노동자 보호국은 도어데시가 일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 자체를 늦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금 가운데 약 1억 1,500만 달러는 배달 노동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도어데시에서 배달하는 노동자들을 대셔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구제금은 약 26만 4천 명의 대셔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노동자가 앱에 접속해 배달을 기다리고 있던 시간과 관련돼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는 앱에 로그인한 뒤 주문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놓고 도어데시와 뉴욕시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합의금 가운데 8,300만 달러가 바로 이 대기 시간에 대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1,230만 달러는 아예 지급되지 않았거나 며칠에서 몇 주씩 늦게 지급된 임금을 보전하는 데 쓰입니다. 1,670만 달러의 벌금도 있습니다. 도어데시에 따르면 문제의 상당수가 자치구 경계를 넘나드는 배달이나 한 주문에서 픽업이나 배달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주문이 일부만 처리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발생했습니다. 또 일부는 기술적인 오류나 대셔 계좌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어데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킨 기술적 오류는 이미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셔들이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도어데시는 1인당 중간 지급액이 약 48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뉴욕시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노동자 임금과 팁 지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뉴욕시는 약 8개월 전에도 도어데시와 경쟁업체 우버이츠가 배달 노동자들의 팁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모두 5억 5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도어데시와 우버이츠, 그럽허브 등 뉴욕에서 영업하는 배달 플랫폼들은 그동안 노동자 임금과 팁, 고객 정보 등을 둘러싸고 뉴욕시와 여러 차례 법적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합의로 도어데시는 뉴욕시와의 임금 관련 조사 가운데 상당 부분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배달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이번 합의가 실제로 얼마나 지급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시민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뉴욕 합동 응원전 일정이 다시 변경됐습니다.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리는 뉴욕시티 FC와 LAFC의 경기가 당초 11월 4일에서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당초 5월 6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LAFC의 콘카케프 챔피언스컵 준결승 진출로 일정이 연기된 데 이어서 다시 한번 조정됐습니다. 기존에 구입했던 티켓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4월 VIP 입장권 200장과 일반 입장권 100장을 구매했으며 손흥민 선수 응원을 위한 한인 응원단 모집과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또 관계 단체들은 이번 경기를 코리안 나이트 형태의 한인 축제로 확대한다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3세의 나이에도 활발한 집필과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미충효회 임형빈 회장이 8번째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임형빈 회장의 신간 세월은 가건만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 출판 기념회가 지난 19일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 지역 교계와 한인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임 회장의 100년 넘는 삶과 봉사, 신앙을 기념했습니다. 또 매일 독서와 글쓰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건강과 삶의 활력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책에는 한 세기를 살아온 임 회장의 다양한 경험과 추억, 신앙과 사회활동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103세의 나이에도 꾸준히 글을 쓰며 새로운 책을 내고 있는 임 회장의 삶이 다음 세대에도 삶의 지혜와 용기를 전하는 기록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시는 시니어 여러분과 가족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금융사기 예방 정보입니다. 최근 시니어를 노린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에게 사고가 났다며 급하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 또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오는 9월 23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시니어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시니어들이 자주 겪는 금융사기와 금융착취 사례를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금전 요구를 구별하고 대응하는 방법, 또 개인정보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해서 전화로 즉시 송금을 요구하거나 기프트카드나 비트코인으로 돈을 보내라고 재촉한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교육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과 참가 방법은 Fairfax County Family Service 웹사이트에서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검색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KBL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7불 99, 캘리포니아 밤 파운드당 9불 99, 캘리포니아 대추 파운드당 3불 99, 한국 원앙배 6과 7과 박스 각각 34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케포도 600g 16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케이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T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엄마, 별일 없죠?
3: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4: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0: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놀이공원 식스플래그 매틴 마운틴이 이용객들의 뇌손상 논란을 일으킨 롤러코스터 X2로 인해 결국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22일 CNN 방송에 따르면 민사 변호사인 크리스토퍼 블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식스플래그는 사람의 목숨으로 도박을 해왔다. 그런 놀이기구는 존재해선 안 된다며 식스플래그를 상대로 세 건의 소송을 이번 주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나 뇌손상과 관련 없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수백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발렌시아에 있는 식스플래그의 대표 놀이기구인 X2는 약 2분 동안 시속 80마일의 속도로 질주하는 동안 좌석이 360도 회전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낙하와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등으로 전 세계에서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CNN은 식스플래그의 X2를 탑승한 후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최근 2년 동안에만 100명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지난달 X2 탑승과 관련된 10여 건 이상의 심각한 부상과 입원 사례를 보도하며 X2의 위험성을 공론화했습니다. 이 사례는 최소 2명의 사망사고도 포함됐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X2의 위험성이 제기됐지만 이 보도가 있기 전에는 관련 사실이 대부분 은폐됐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소송인들은 식스플래그 관계자들이 X2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도 계속 운행을 허용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40세 파멜라 길런과 26세 나오미 글리아 윌킨스는 지난 7월 X2에서 내린 후 의식을 잃었고 심각한 뇌손상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고는 일주일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CNN이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이들을 담당한 의사들은 두 사람이 X2를 타는 동안 겪은 급격한 감속과 가속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길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고 걷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고 심한 두통과 집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약을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어 윌킨스는 뇌수술 이후에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던 마이클 윌크는 지난 2월 X2를 탄 후 뇌출혈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심각한 두통과 기억상실, 집중력 부족 등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식스플래그는 놀이공원 방문객과 의료 전문가 등의 경고에도 X2를 계속 운행하다 지난 7월 12일 밤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두 건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지 약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였지만 운행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식스플래그 측과 캘리포니아주 관련 당국은 이번 사안에 관한 논평 요청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식스플래그 변호인들은 모든 놀이기구 이용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탑승객들에게 경고하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고 X2는 정기 점검을 받는다며 놀이공원 측을 옹호했습니다. 컨트리 가수 엘라 랭글리의 노래 추진 텍사스가 빌보드 핫100에서 최장기간 1위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추진 텍사스는 비연속 23주째 정상에 오르면서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세운 22주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20대 여자 가수가 부른 컨트리송이 크리스마스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가 세운 대기록을 깨고 빌보드 1위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빌보드는 22일 차트 예고 기사에서 빌보드 메인 싱글순위 핫100 최신 차트 1위에 엘라 랭글리의 추진 텍사스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 텍사스는 비연속 23주째 빌보드 핫100 정상을 차지한 곡이 됐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인기 캐럴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후에 역대 최장 기간 기록인 22주를 넘어선 셈입니다. 빌보드 핫100은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로 스트리밍 데이터, 라디오 방송 점수, 판매량 데이터를 종합해 순위를 냅니다. 1999년 엘라베마에서 태어난 랭글리는 2024년 데뷔 초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가수였습니다. 랭글리의 추진 텍사스는 지난해 11월 1일 핫100 차트에 진입했으며 올해 2월 1위에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흑인과 라틴계 가수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고 K-POP도 세를 넓혀가는 빌보드 차트에서 랭글리가 잔잔한 컨트리송으로 인기를 끌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인기 요인으로는 남부의 정서를 잘 담았다는 점이 꼽힙니다. 남부 출신이라면 익숙한 투스텝 춤과 잭 다니엘 위스키, 맨피스 블루스, 카우보이 등을 가사에 끼워넣었고 텍사스와 테네시 여자 사이에 고민하는 남자를 등장시켜서 두 지역의 은근한 라이벌 의식을 구취하기도 했습니다. 제2의 테일러 스위프트라고도 불리지만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후보를 공개 지지한 민주당 지지자인 스위프트와는 다른 길을 걷는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그래프는 랭글리가 정치 성향을 드러내진 않지만 성경을 읽고 말을 사랑하는 촌뜨기 여자를 자처하며 남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메타 플랫폼이 새로운 개인용 인공지능 비서인 뮤즈의 업무를 인간이 보조하는 휴먼 컨시어지 기능을 시험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이 메타의 사내 게시글을 인용해 22일 전했습니다. 지금은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휴먼 컨시어지는 AI와 통화를 꺼리던 사람들의 속성을 감안해 뮤즈가 사용자 대신 거는 전화 일부를 메타 소속의 인간 계약직 사원이 조용히 대신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과 쇼핑, 여행 예약은 물론 미용실 예약이나 매장 재고 확인 등을 위해 상대방과 직접 통화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메타 직원들은 뮤즈가 수행하는 통화 과정에서 민감 정보가 콜센터 계약직 사원에게 흘러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 직원은 사내 게시글에 버그 한 건만 발생하면 인간 통화 담당자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다른 직원은 뮤즈로 인터넷 케이블 요금 협상을 요청했다가 통화 기록에서 인간 계약직 직원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메타의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 부문의 부사장은 적절한 고지 없이 계약직이 전화를 걸도록 시험한 것은 실수였다며 기능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간이 통화를 처리하면 성공률이 95%에서 98%로 AI 단독 통화보다 높았다며 휴먼 컨시어지 도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종차별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인력을 향후 메타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시험 목적이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과 기능 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시험이 기술 기업들이 자율형 AI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뒤에서 인간 노동에 의존하는 실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0년 전에도 메타는 메신저의 AI 통화 비서 M을 도입했다가 2년 반 만에 종료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에이전트 업무의 약 70%가 실제로는 사람이 처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뉴욕은 오전까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 들어 차차 하늘이 맑아지면서 비교적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비 소식은 없겠고 바깥 활동하기에도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71도, 섭씨 2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한층 선선한 가을 기운이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출퇴근이나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큰 기온 변화 없이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 기온 72도, 섭씨 22도, 최저 기온 58도, 섭씨 14도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햇볕을 보기 어려운 가운데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아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수도권 낮 최고 기온 66도, 섭씨 19도, 최저 기온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이 5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제법 선선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하늘은 흐리겠지만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워싱턴 수도권 낮 최고 기온 67도, 섭씨 19도, 최저 기온 52도, 섭씨 11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모두 낮 기온이 70도 안팎에 머물면서 한낮에는 비교적 활동하기 편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3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네이버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게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6: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질서를 뒤흔드는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각국 정상들이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유엔 실패론을 또 한 번 강조하며 강대국 중심의 유엔 안보리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전쟁은 미국, 러시아와 다른 3개국이 행사해온 유엔 지배력을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세계 지도자들의 오래된 요구에 새로운 추진력을 더했다며 유엔 총회에서 제기된 유엔 안보리 개혁 주장을 22일 소개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이란 전쟁 등 주요 분쟁에서 유엔 안보리가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유엔의 무력함과 현행 안보리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진 겁니다. 유엔은 193개 회원국이 활동하지만 국제평화 안전보장과 같은 핵심 업무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가 맡습니다. 임기에 따라 선출되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과는 달리 상임 이사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특히 상임 이사국은 안건 통과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보리 권력이 지나치게 이들에게 집중

0: 유엔 사무총장도 오래된 유엔 안보리 개혁론에 다시 한번 힘을 보탰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80년 전의 권력구도가 아니라 오늘날 변화한 세계경제와 국가의 상대적 중요성 현실을 반영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이날 호소했습니다.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안보리 개혁을 촉구하지만 개혁의 당사자로 분류되는 상임이사국 당사국은 안보리 권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특정 국가 통제 집중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등 단 두 강대국만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권력 집중 논쟁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역할 대신 자국의 입장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란과의 전쟁을 결정한 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개 오디션 TV 프로그램 결선에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군단과 합을 맞춘 스트릿댄서가 진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22일 AFP 통신에 따르면 중국 남부 스촨성 출신의 스트릿댄서 우이페이의 팀 호미스가 아메리카 갓탤런트 결승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호미스가 주목받은 것은 단순히 뛰어난 춤 실력과 동양적 무대 구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이페이는 중국의 선도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의 로봇들과 쿵우를 기반으로 한 군무를 연출했고 심사위원들의 호평과 관객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이페이 팀의 무대를 본 심사위원은 살면서 이런 엄청난 것은 처음 본다며 완전 압도적이라고 외쳤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은 솔직히 조금 무섭다면서도 합격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중국의 설 특집 TV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진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화려한 춤 기량이 미국 시청자들에게 처음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휴머노이드들의 무대가 인기를 끌며 크고 작은 행사마다 로봇을 섭외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춤 경력 13년의 우이페이는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댄스팀과 무대에 오르면서 마법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훈련을 함께한 로봇들에 대해서는 차갑고 생명력 없는 기계 그 이상으로 느껴진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공연 준비를 담당한 예술감독 팡정화는 로봇에게 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 한 영혼을 창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봇에게 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인간 무용수의 몸짓이 하나하나 다 입력돼 있어야 합니다. 실제 공연 중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과의 현장 협업도 필수입니다. 로봇이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은 안무는 애초에 배제되기도 합니다. 특히 신체적 유연성이 중요한 안무가 그렇습니다. 또한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됐더라도 현장에서 음악이 갑자기 바뀌면 로봇은 인간처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중국 업계에서 로봇을 대중적 무대에 올리는 것은 성능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 중 이름을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엔터테인먼트 이외 분야에서 로봇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봇이 AI 챗봇 모델인 챗GPT처럼 일반인 사이에서도 흔하고 유용한 존재가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인공지능 대신 초지능이라는 표현을 쓰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용어 변경 제안에 전문가들이 회의적 반응을 보인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일반 토의 첫날 기조연설 도중 AI에 대해 언급하면서 AI라는 용어 때문에 AI 기술이 가짜인 것처럼 들린다며 그 대신 초지능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지능의 새로운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시점부터 모든 미합 중국 문서는 인공이 아니라 더 정확한 용어인 초를 쓰는 것으로 바뀔 것이라며 세계 전체가 자신의 용어 변경을 따르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최근 일주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

제철에서 AI라는 용어를 대체할 표현으로 무엇이 좋겠느냐는 의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 단계로 이뤄진 사용자 투표에서 우월지능, 극단지능, 최고지능 등을 제치고 SI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용어 변경이 기술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될지는 불명확하다고 BBC는 짚었습니다. 이는 초지능이라는 말이 테크업계와 철학계에서 이미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인간의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온 작업을 기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기술을 가리킵니다. 이와 달리 초지능이라는 말은 스웨덴 출신 철학자이며 저술가인 닉 보스트롬이 2014년 낸 슈퍼 인텔리전스, 경로, 위험, 전략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널리 쓰이게 된 표현으로 의미가 다소 다릅니다. 보스트롬은 이 책에서 초지능을 사실상 모든 관심 분야에서 인간들의 인지적 수행 능력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지성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과학적 창의성, 문제 해결, 사회적 기술 등 모든 지적 영역에서 가장 뛰어난 역대 인간 천재들의 능력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미래 인공지능의 지성 수준을 가리키는 말로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초지능은 아직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윤리를 가르치는 사이먼 콜런 멜버른대 부교수는 BBC에 트럼프의 용어 변경 제안에 대해 초지능이라는 말이 쓰일지는 의심스럽다. AI의 현재 역량을 과장한다는 점이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만약 초지능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기술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산학자인 코킬 자이드카 싱가포르 국립대 부교수는 오늘날 모든 AI 플랫폼이 초지능의 분위기를 풍기진 않는다며 초지능이라는 표현이 연구자들이 훨씬 더 큰 도약에 대해 쓰는 용어의 권위를 차용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0: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21불 99, 대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호프 제공입니다.
4: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5: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4: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5: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4: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5: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4: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6: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7: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0: 뉴욕시가 공공주택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한 기술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했습니다.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에 마련된 모델 아파트에는 창문형 히트펌프와 인덕션 스토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창문 등이 설치됐는데요. 앞으로 뉴욕시 공공주택에 실제 적용될 기술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석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의 뉴욕시 공공주택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아파트가 공개됐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시 주택청 NYCH가 마련한 모델 지속가능 아파트입니다. 이곳에는 앞으로 NYCHA 공공주택에 적용될 친환경 기술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창문형 히트펌프입니다. 히트펌프는 계절에 따라 실내와 실외 사이의 열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냉난방을 하는 장치입니다. 화석 연료를 직접 태워 열을 만드는 기존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최대 4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덕션 스토브도 설치됐습니다. 특히 120V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개발돼 오래된 건물에서도 대규모 전기 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리창을 3겹으로 만들어 집안에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 고효율 창호와 전기를 이용해 주변 공기보다 사람과 물체에 직접 열을 전달하는 적외선 난방 패널도 전시됐습니다. NYCH의 입주민들은 물론이고 건축 설계와 시공 관계자, 건물 관리자들도 이 기술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5년 동안 NYCH의 아파트 2만 가구의 난방 방식을 히트펌프로 바꾸고 1만 가구에는 새로운 인덕션 스토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차 충전 시설과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과 침수 등에 대비하는 기후 대응 시설도 함께 강화할 예정입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공공주택 주민들이 필요한 투자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며 이번 모델 아파트를 통해 더 깨끗한 난방과 냉방, 현대적인 가전제품 등 공공주택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기술 가운데 일부는 NYCHA가 기업들과 함께 공공주택에 맞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특히 오래된 공공주택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때 대규모 공사나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모델 아파트는 한 번 공개하고 끝나는 전시 공간도 아닙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이곳에 계속 추가해 최신 친환경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NYCHA에 56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한 공공주택을 보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후변화에도 대비하는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미 법무부가 언론사 CNN과 폴리티코, MS나우에 대한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당하다며 이들 매체 보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22일 CNN 등이 취재 권한을 복구해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백악관 출입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백악관 내에 있을 수 있는 국가 안보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구역을 통제할 수 있다며 차별이라는 관점이 있더라도 적어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 대한 출입은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원고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 여러 건의 취재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런 보도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문제 삼은 CNN의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동관 연회장 아래에 1급 기밀 벙커를 만들려고 계획했다는 내용과 이란 전쟁 관련 보도 다수입니다. MS나우에는 이란 전쟁 관련 보도와 정보 유출 수사 관련 기사를, 폴리티코에는 이란전 관련과 백악관 연회장, 러시아 제재 관련 기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CNN은 법무부가 출입 금지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사의 백악관 취재권을 박탈하려 할 때마다 언론의 편에 서왔다고 짚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 CNN 등에 보낸 서한도 증거 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CNN 등이 소송에서 백악관이 어떠한 서면 경고도 없이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해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한 겁니다. 법무부는 언론사들의 보낸 서한에서 해당 매체가 보도한 다양한 기사를 출입 금지 조치의 사유로 언급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CNN은 가짜뉴스, MS나우는 시청자와 신뢰도 부족으로 MSNBC에서 최근 이름을 변경한 매체라고 비난하면서 출입 금지 조치를 즉각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리티코에 대해서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800만 달러어치를 불법 구독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과 쿠바에 대한 강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군사작전을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란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이란은 중동에 불량배였다. 쿠바는 완전히 실패한 나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세계 각국 정상과 외교관들이 빼곡히 들어찬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 연단에 올라 이란과 쿠바 등 적대국들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서 두 번째 연설자로 나서 연설 전반부 상당 부분을 지난 6개월간 펼쳐진 대이란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적 작전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취지로 그들은 중동에 불량배였지만 이제 더는 불량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란과 협상을 통해 재건의 기회를 주거나 이란을 전멸시킬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각국 대표단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엔 총회에서 이 같은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는 건 이례적입니다.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자 총회장에 앉아있던 이란 대표단들은 항의의 뜻으로 실무급 대표부 직원 한 명만 남겨둔 채 단체에 퇴장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애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때 총회장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향해서 우리 행정부는 쿠바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쿠바는 완전히 실패한 국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전례 없이 무너지고 있고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회장에 앉아 있던 쿠바 대표단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도중에 총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다자주의와 국제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모이는 유엔 총회장이었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과 대립해온 국가들을 거론하며 직접 압박하는 무대가 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을 비판했습니다. 유엔이 선출된 적도 없는 글로벌 리스트 관료들의 극좌 의제를 주권 국가들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라디오.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제4회 미 동부지역 골프 동호회 왕중왕전이 오는 10월 4일 일요일 메릴랜드에 자리한 머스켓 리치 골프클럽에서 개최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샷건 방식이며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받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 PGA의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드리며 홀인원 하신 분에게는 현금 $10,000를 드립니다. 골프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와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한 한인 골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치러질 이 대회에 많은 골프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가티 골프 동호회 김인덕 회장 443-851-1180 또는 유승규 프로 443-878-905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0: 이번 대회에 90% 정도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까지.
1: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고.
0: 제조업 강국이라 그렇습니다. 아저씨 이거 좀 만들어주세요. 그럼 만들어줘요.
1: 그래서 젠슨왕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0: 어디 가는지 살펴보세요. 네, 네. 얘네들 데이터 있나 보고 있는 거예요.
1: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AI 그럼 꼭 따라온 단어 있습니다.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그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세계가 주목하는 무대에서 두 번이나 우리나라 로봇 회사의 로봇 이름을 언급해서 화제가 된 분이 있습니다. 앨리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아버지이자 A로봇의 CTO,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건 교수님 모셨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세바시 대표 로봇 강연자.
0: 그렇죠.
1: 아, 로봇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로봇을 만드는 세바시 1년 했을 때 이제 박사님 알게 돼서 우리가 14년 지기. 네.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젠슨 왕이 언급했던 거는.
0: 네, CES하고 GTC 두 번 행사에서 저희가 언급이 됐죠. 그 깜짝 놀랐어요.
1: 아, 이게 어떤 짜고 한 게 아니라.
0: 예, 약속대로는 아니었고, 그 자료를 달라고는 했습니다. 미리. 그래서 뭐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줘야지, 뭐 버틸 이유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줘야지. 줬는데 그게 그렇게 쓰일지는 몰랐죠.
1: 네. 앨리스를. 앨리스잖아, 이름이.
0: 네, 저희 휴머노이드 로봇,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이름인데, 그 조선소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조선소를 지향하는 휴머노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근데 그렇군요.
0: 저희 앨리스는 뭐 설계 자체가 배를 만들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설계를 하거든요.
1: 그렇구나.
0: 조선향이라고 하죠.
1: 아, 그러니까 조선의 최적화된 로봇.
0: 뭐 최적화까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1: 최적화라고 합시다.
0: 아, 그러면 딴 건 못하는 것처럼 들려서 딴 것도 잘하는데.
1: 딴 것도 잘하지만.
0: 그래서 그 뭔가 특이하다 이렇게 그렇구나. 보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1: A로봇의 이제 창업자이자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엄윤설 대표님은 원래 디자이너였죠. 키네틱 아티스트.
0: 그렇죠. 키네틱 그렇죠? 아티스트였죠. 그래서 전공이 미술이다 보니까 그런 뭔가 DNA가 있습니다.
1: 아, 그래. 그것도 좀 특이하네요. 미술을 전공한 분이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의 이제
0: 대표이자 공학 박사이기도 해요.
1: 아니, 공학 박사를 따셨죠. 네. 나중에. 네. 와, 진짜 대단한 인물이죠. 사실은 두 분이 되게 지금 30년 가까이 흘렀는데 서로 죽고 못 사는 부부시고, 그죠? A로봇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CEO, CTO를 맡고 계십니다. A로봇은 어떤 회사입니까?
0: A로봇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로봇. 하나의 로봇이거든요. 하나의 로봇으로 많은 일을 하겠다라는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로봇 만들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목적으로 쓰이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해답이 저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보고 있고 인간형 로봇은 그냥 인간형처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다목적으로 쓰이려고 로봇을 만들다 보니 인간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A로봇은 욕심이 좀 많은 회사죠. 그게 결국에는 로봇을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답이 되게 하겠다. ROI 나오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그 우리가 이제 최근에 로봇 AI 때문에 로봇에 대한 관심도 되게 커지고 네. 뭐 여러 회사들이 뛰어난 로봇들을 막 그 유튜브 영상에 올리곤 하잖아요.
0: 그쵸.
1: 근데 사실 저는 그거 보면 네. 저게 진짠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네. 그게 어디까지 연출이고 어디까지가 진짜입니까?
0: 역시 편집을 업으로 하고 계신 분이라 그런 걸 보시는군요. 많이들 못 보시는데 일단 뭔가 컷이 많으면 좀 의심을 해요.
1: 그렇죠. 뭐 이렇게 자빠졌는데 그건 편집하고 다시 시도하고 뭐 이런 거 아닐까.
0: 그래서 동영상을 볼 때 얼마나 원테이크로 찍었느냐. 갑자기 장면 바뀌고 막 이런 거 있으면 좀 의심한다. 거꾸로. 그러면 앨리스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한 10분짜리 롱테이크 영상을 막 찍어갖고 올립니다. 그러면 좀 믿어주세요.
1: 걷는 거, 그죠?
0: 걷는 거를 비롯해서.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월드컵 때문에 또 유명해진 그 아틀라스가 막 공차는.
0: 라보나킥하고.
1: 라보나킥하고. 그건 컷이 많아요.
0: 컷이 많지만 진짜다. 그 컷 없는 컷과 컷 사이에 보이는 거는 진짜다.
1: 굉장한 기술이다.
0: 그럼요. 그거 쉽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일일 막 코딩해갖고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막 트라이얼 에러로 막 시행착오를 인간이 막 직접 하면서 꾸역꾸역 해냈다면 요즘에는 시뮬레이터들이 많이 하죠.
1: 그러면 이제 로봇이 상황 판단을 하고 지가 움직이는 거고.
0: 일단은 강화학습이라는 걸 써요.
1: 그 강화학습.
0: 네, 그 인간도 뭐 한번 넘어지면 아 아파 하면서 이렇게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지라고 뭔가 프로세스가 돌잖아요. 그리고 칭찬 받으면 아 또 칭찬 받아야지라고 또 그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로봇도 강화학습을 통해서 점점 진화를 하는데 이 강화학습을 실제 물리적인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하기보다는 시뮬레이터 컴퓨터 안에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 시뮬레이터를 잘 만들면 잘 만들수록 실제 로봇이 잘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 시뮬레이터를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보나킥 연습하는 것도 사실 시뮬레이터 안에서 막 수천 번 했을
1: 거다.
0: 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세대가 됐어요. 이제는 강학습을 비롯해서 모방학습을 비롯해서 각종 학습으로 이 많은 것들을 극복해내는 이런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1: 아니 뭐 이제 그 축구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또 우리 한재건 박사님 하면 로봇 월드컵. 로봇컵이라고 부르죠. 그 로봇컵에서도 우승 경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꾸준히 앨리스를 데리고 이 로봇컵에 출전하셨잖아요.
0: 네네네.
1: 놀라운 거는 지난 6월에 이 로봇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렸다면서요.
0: 그렇죠. 로봇컵이라는 대회가 세계 최고의 대회거든요. 최대의 규모와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
1: 그 로봇들이 막 축구하는.
0: 네. 근데 그 축구를 리모트 컨트롤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1: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0: 이거 1997년에 생겼는데 그때부터 그랬어요.
1: 그렇죠.
0: 그 시절부터 AI의 A도 모르던 시절부터 이거 로봇이 스스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2050년을 목표로 2050년에 인간의 월드컵 우승팀을 로봇들이 이기도록 한다. 이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50년간
1: 스페인이 우승했으니까 그렇죠. 이 스페인 국가대표팀하고 로봇 대표팀하고 해서 로봇이 이기는 게 목표로 네네. 97년에 시작된 거다.
0: 네네.
1: 지금 이제 그러면 30년 됐죠. 가까이 됐네요.
0: 그렇죠. 내년이 이제 30주년.
1: 30주년이고.
0: 그런데 그 50년간의 계획을 그 시대에 만들었어요.
1: 그러네. 대단하네.
0: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1: 그렇구나.
0: 오히려 약간 당겼습니다. 요즘 들어서 계획 대비 지금 현재가 좀 더 빨라요.
1: 2050년까지 갈 필요 없다.
0: 그래서 이제 1년 1년씩 빨라지고 있어요.
1: 아, 진짜?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로봇컵을 2012년부터 지켜본 사람으로서 거기에 출전한 로봇들의 움직임이나 뭐 최근에 로봇들의 움직임이나 크게 달라 보이진 않아요. 뭐 라보나킥 이런 거 없어요.
0: 네, 뭐 실제는 그렇습니다. 라보나킥 하려면 수십 번의 실패를 하다가 한 번 딱 성공하면 그거 편집 잘해갖고 하는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하지만 이건 실전이니까 실제 경기니까.
0: 실제 경기 또 다르죠. 그래갖고 이 정도 능력이 되지만 경기에서 이기려면 좀 더 안정성 있게 나 더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늦게
1: 안정적으로
0: 속도를 맞추고 뭐 이런 전략들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로봇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좀 답답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1: 아니 그래도 보기에 지금 한 15년 정도 흘렀는데 이렇게 막 천천히 이렇게 딱딱딱딱딱 가서 발로 띡 이렇게 차잖아요. 이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
0: 그런데
1: 메커니즘은 변했겠지 지금 그죠?
0: 그런데 그 결승전 같은 거 보면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선전 때 보던 영상과 결승전 때 보는 영상은 좀 다를 겁니다.
1: 아, 그 좀 잘하는 로봇들이니까 좀 달라지겠구나.
0: 네네네.
1: 그럼 이번에 우리 그 송도에서 개최됐잖아요.
0: 네네네.
1: 어떻게 한국에서 이것도 뭐 이렇게 추첨해서 나라를 추첨해서 뭐
0: 유치전을 하죠.
1: 아, 하는군요.
0: 월드컵 뭐 엑스포 뭐 비슷해요.
1: 그런 것처럼.
0: 네, 올림픽 뭐 비슷해요.
1: 우리나라에서 유치한 그 어떤 그 스토리는 뭡니까?
0: 일단 저희 A로봇의 엄윤설 대표님과 제가 유치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1: 아, 우리가 했군요. 우리 A로봇이.
0: 가서 그 심사.
1: 우리 나라가 한 게 아니라.
0: 나라.
1: 정부가 한 게 아니라.
0: 인천시.
1: 인천시와 함께.
0: 인천시하고 같이.
1: 발표를 직접 엄윤설 대표님하고 한재근 박사님이 직접 하신 거구나.
0: 네,
1: 우리나라에서 로봇컵을 개최합시다.
0: 네.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 페더레이션, 그 연맹, 그 위원들 쫙 앞에다 놓고 발표를 했죠.
1: 경쟁 발표였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경쟁이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이었고 그리고 또 중국의 텐진. 이렇게 그리고 한국의
1: 개최지가.
0: 인천 이렇게 세 도시가 경합을 붙었어요.
1: 로봇으로 뭐 강한 3개국 가네요. 진짜. 그랬는데
0: 우리가 표를 더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인천에서 하게 됐고.
1: 특히 세바시 강연자 출신들이라서 발표를 잘한 게 아닐까 하는.
0: 그렇죠. 여기서 갈고 닦은 거죠. 내가 세바시 강연도 하는데 이걸 못할까.
1: 그렇지. 뭐 그건 좀 그건 낮은 단계지. 네.
0: 진짜 사실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그래서 그 유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사실 가장 최약체라고 평가를 그렇겠다. 받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인천에서 하면은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포텐셜들을 다 뿜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열렸다.
1: 그렇지.
0: 한국 사람들은 이 로보컵의 이 열정과 이 기술들을 아예 모른다. 이런 대열 자체를 모른다. 그게 가장 큰 무기였어요. 우리한테 주면 우리 로봇 확산시키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다. 그리고 서브로 저 이제 선수잖아요. 선수 입장에서 마음을 알거든요. 공항이 가까워요.
1: 아, 오고 가는 게 편해요. 네. 아, 그렇게.
0: 공항 내리면 바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뭐.
1: 그렇죠, 그것도.
0: 추가 점수가 됐던 거로 알고 있어요.
1: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개최가 어떻게 됐잖아요. 6월에 됐죠. 했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래갖고.
1: 상황이 잘 됐나요?
0: 가장 성공적인 대회 중에 하나로 평가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다들 좋아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잘 모르시던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엔지니어들은.
1: 그렇죠. 그쪽 분야 사람들은.
0: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한국 로봇 잘하는 건 알겠는데 한국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그치, 많습니다. 그치. 그런데 이번에 와서 한국의 로봇 생태계를 보고 다들 감동을 하고 갔어요.
1: 어떤 부분에서?
0: 되게 뭔가 이 포인트들이 많았는데 이번 대회가 좀 특이했어요. 이번 대회에 그 로봇들이 90% 정도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중국 팀들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국 로봇을 사가지고 출전을 한 팀 거예요.
1: 아, 그게 궁금한. 저는 그냥 그 각 나라에서 개발된 로봇들이 나와서 이 그렇죠. 경기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0: 여태까지 그랬죠.
1: 남의 로봇을 사와서 할 수가 있어요?
0: 뭐 하지 말라라는 법이 없었으니까.
1: 아, 그런 규칙은 없구나.
0: 네, 그냥 로봇 자기가 개발해갖고 오는 게 너무 상식같이 여태까지는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대회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개발했던 거 다 안 하고 그냥 매년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꾸역꾸역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룰을 따라잡아가면서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50년간의 계획을 자기의 힘으로 따라잡으면서
1: 해왔는데
0: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그냥 사서 왔어요.
1: 아, 그건 말이 안 되지.
0: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1: 왜 그걸 그랬을까? 규칙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0: 뭐 다음에는 규칙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1: 거예요. 니네가 개발한 로봇을 갖고 와야지.
0: 다음에는 그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당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1: 아, 그러니까 중국산 로봇들이 우리 용병이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국가대표 중국인을 귀화시켜서 우리나라로 만든 다음에 국제대회에 출연시키는 그런 게 이제 됐다는 거구나.
0: 그렇죠. 그래서 그 하드웨어를 중국산을 사가지고 자기 AI를 넣어서 출전한 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90%.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뭐 네덜란드, 심지어 미국까지.
1: 미국도?
0: 미국.
1: 유럽이야 뭐 로봇 기술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
0: 아, 유럽도 잘했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미국조차도 그래 현상을 보고 나서는 너무나 놀란 거예요. 관계자들이 다, 선수들도 다 나만 그럴 줄 알았겠지. 나만 이렇게 하면 좋은 전력이겠지. 근데 딱 와보니까 옆에 나라도 그렇고 그 옆에 나라도 다 그러고 있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유독 한국만이 안 그런 거예요.
1: 우리 로봇으로.
0: 네.
1: 그건 A 로봇뿐만 아니라 또
0: 다른 한국 팀들도
1: 팀도 있고.
0: 그래서 10%가 중국산을 안 썼는데 그 10%가 누구냐? 한국이에요.
1: 다 한국이에요?
0: 다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1: 거의 대부분이 한국. 아,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0: 그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1: 겁니까? 국뽕에 차올라야 되는 겁니까? 대단하다 한국. 그것도 있지 뭐.
0: 자랑스럽지. 있죠. 자랑스러워 해야 되죠. 남들은 유혹에 넘어갔는데 우리는 넘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 유혹이 남들만큼 그렇게 세지는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1: 그러면 어떤 해석인가요?
0: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로봇 기술 막 막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거를 따라잡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닐까. 특히 하드웨어 쪽에서.
1: 하드웨어 쪽에서는 중국을 따라잡기는 이미
0: 너무 힘들다.
1: 힘들다. 이미 그리고 늦었다 우리는.
0: 그것도 그렇고 가격이 싸다.
1: 가격도 싸다. 가성비가 있다.
0: 자기가 업그레이드 하려면 돈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업그레이드 해갖고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중국 로봇 사는 게 더 싼데? 그리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든다면 경기에 이기고 싶으면 사서 오는 그렇구나. 게 논리적이에요.
1: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고.
0: 그럴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희 A로봇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내가 만드는 게 더 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싸게 판다 한들 내가 만드는 게 더 싼데?
1: 우리가 만들어 왔으니까. 네.
0: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라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우리나라 갖고 있는 자산이 국가적 자산이 밑바탕이 탄탄해서. 왜냐하면 뭐 저희 학교 안산에 있는데 차로 30분 거리만 가면은 뭐 만들어져 와요.
1: 그러니까 제조 공장들이 있으니까.
0: 아, 안산시와 반월공단 여기.
1: 반월공단.
0: 네, 뭐 수만 개의 그 제조업체들이 뒤에 딱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렇고 가서 아저씨 이거 좀 만들어주세요. 그럼 만들어줘요.
1: 설계도만 드리면.
0: 네.
1: 공당공당해서. 네.
0: 잘 나와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런데 그런 곳이 있는가?
1: 다른 나라는 없는 거지.
0: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로봇을 만들어내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을
1: 갖고 있다. 로봇 강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0: 그러면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로봇컵에 이제 중국산 로봇들이 이제 막 판치는 거 아니에요?
0: 네.
1: 이게 흡사 이 로봇 시장을 중국이 먹는 것과도 같은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이미지 아닙니까? 네. 맞죠?
0: 맞아요. 왜냐하면 로봇컵에서 보여진 현상은 몇 년, 한 2년, 3년 텀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나타나겠지. 보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이제 로봇 시장에 중국산 로봇들이 점령하는 거잖아요. 네.
0: 비단 로봇 축구 경기만 그럴 거냐.
1: 그게 아니지. 거죠.
0: 산업은 어떨 거냐. 그렇지. 산업 현장은 똑같은 일 벌어지는 거죠. 산업 현장도 나 자동화하고 싶어. 로봇 들여와야 돼. 그런데 보니까 중국 로봇 너무 싸. 그러면 이제 중국 로봇 사서 쓰는 유혹에 빠져나갈 그건 방법이 없어요.
1: 그렇죠. 싼 걸 살 수밖에 없지.
0: 그 특히 이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데 만약 한국은 그럼 어떤가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국 로봇이 중국 로봇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면서 그리고 한국 로봇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면 특히 이제 보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되게 첨예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또 국가적인 역학관계 이런 걸 발휘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로봇컵에서 유일한 중국 로봇이 아닌 로봇으로 출전했듯이 산업 현장에서 우리 로봇이 거의 유일하게 중국 로봇이 아니게 산업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로봇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까지 상상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1: 아니 그래도 이제 뭐 이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게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도 있고 이 로봇 시장에서 이제 중국산들이 판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좌시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0: 아유, 그러니까 그냥 두 명
1: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 자체 카테고리 하나를 잃게 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0: 그럼요.
1: 약간 로봇은 우리 기간 산업이다. 이렇게 정해서 뭐 보호는 모르지만 막 육성 지원을 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네 맞습니다. 그게 주권 산업입니다. 주권이
1: 그러니까 주권
0: 산업. 주권이 달려.
1: 아 그래 맞아요. 우리 엄인설 대표님이 세바시 강연에서
0: 네, 맞아요.
1: 로봇 산업은 주권 산업이다.
0: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1: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가 로봇 회사들에게 충분한 어떤 뭐 지원과 혜택을 좀 주나요?
0: 얼마 전에 6월 말에
1: 맞아요.
0: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잖아요.
1: 청와대 뭐 국민보고대회가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계신 곳에서 같이 로봇 했죠. 회사들, 산업 관계자들이 모여서 했죠.
0: 거기서 말한 게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 다시 말해서 로봇이에요.
1: 로봇.
0: 우리나라의 세 가지 집중 투자할 분야 중에 하나로 키우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 뒤로 후속 작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살려나가야 될지가 중요하죠. 뭐 돈 준대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요. 돈 주니까 좋지 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알토란 같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봤자 중국에 비해서 많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정말 적재적소에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지금 강구해 나가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1: 아니 그래서 내가 그 보고대회보다 깜짝 놀랐잖아. 아, 아는 얼굴이 갑자기 막 카랑카랑한 목소리. 아니 A로봇의 그 엄윤설 대표님. 네.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누구 시켰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시작해서 네. 내가 들어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어. 아이디어더라고요. 아, 데이터 수매제. 네,
0: 데이터 수매제 해주십시오.
1: 딸처럼. 네.
2: 안녕하세요. 휴머노이드 기업 이끌고 있는 A로봇 엄윤설입니다. 로봇 기업으로서 저희가 제일 필요한 거는 사실은 러데이터입니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동작을 원시 데이터로 취득을 하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 데이터를 마치 쌀을 수매하는 것처럼 수매를 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 기업들이 혹은 뭐 대학이나 연구소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누구나 자유롭게 액세스를 해서 쓸 수 있게 해주시면은 데이터의 표준도 세울 수가 있고요. 모두에게 데이터를 사드릴 수 있고 그거를 또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 한번 내봅니다.
3: 아주 매우 훌륭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0: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1: 아니,
0: 들어요.
1: 그래도 말을 잘해서.
0: 그렇죠.
1: 저도 이해가 됐거든요. 많이들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0: 많이들 이해를 하셨는데 이게 좀 약간 변질이 되어갖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뭐냐면 일반 제조업체들 다시 말해서 개인 사업자 또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할 때 그냥 자기 일을 꽁닥꽁닥 만들어갖고 그냥 팔고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꽁닥꽁닥 만드는 거 그 자체가 데이터다.
1: 그러니까 만드는 만들 때 나의 몸의 움직임들,
0: 손의 움직임, 손의 움직임, 팔의 움직임, 그 순서, 일하는 순서, 이 모든 게 값어치 있는 데이터다.
1: 이게 데이터화돼서 로봇이 배우는 데이터가 되는 걸 거다. 말하는 거죠.
0: 근데 지금 그 데이터가 없어서 로봇이 그렇죠. 진화를 잘 못하고 있으니 그 데이터를 모아주십시오. 근데 그 데이터 모으는 게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바디캠 하나 장착하면 됩니다.
1: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제조사에서의 그 이제 노동자라면 내가 일하는 이 손동작, 뭐 이런 움직이는 모습들이 바디캠을 통해서 영상화 찍히겠죠. 찍히게 되면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학습하는 거예요, 로봇이. 네.
0: 정부는 그 찍힌 영상을 사주면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여기다 바디캠 하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무슨 뭐 세바시 공장이다. 네. 그러면 사장은 우리 직원들이 모은 그 동작 영상 데이터를 팔면 되는 거고.
0: 그렇죠. 정부가 사주면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정부가 쌀을 이렇게
0: 수매하듯이.
1: 예, 농부들에게 사듯이. 그래서 그 데이터를 사서.
0: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또는 기업들 또는 연구소들에게 나눠주자. 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제조사가 없잖아요, 미국에는.
0: 없어요.
1: 중국이 잘하는 것도 제조사가 많기
0: 그러니까요.
1: 때문에.
0: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제조업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 데이터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1: 그렇네.
0: 그거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 근데 저희 A로봇 같은 작은 회사가 그걸 일일이 다 모으려면 그게 가능이 나가겠습니까?
1: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0: 그 규모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건 정부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1: 너무 좋은 아이디어.
0: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 데이터 뭐 팩토리를 세우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 그건 아닙니다. 그냥 자영업자분들, 개인사업자분들 부수입 올려주세요. 부수입
1: 지원도 되고.
0: 네.
1: 지금 데이터도 없고.
0: 어렵잖아요. 그냥 얘기 그러니까 그냥 일하고 그냥 끝내지 마라. 일하는 거 그 자체를 일하는 동안에 찍어라. 그리고 그거를 팔면 부수입이 되니까. 또 경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1: 요새 무슨 뭐 반도체 회사들 초과 이익을 이제 좀 세금으로 더 걷어들여서 뭐 그
0: 기본소득 얘기도 하고
1: 뭐 사업 산업 발전에 쓰겠다 그러면 그거 하면 되겠네.
0: 그렇죠. 그 기본소득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죠. 또 지역 화폐로 풀면 그 지역 상생도 도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지 않나.
1: 데이터 수매제.
0: 데이터 수매제.
1: 이거는 진짜
0: 밀고 있습니다.
1: 괜찮은데.
0: 도와주십시오.
1: 그러니까 로봇이 뭔가 피지컬 AI라는 걸 장착한 로봇이 뭔가를 배우는 방식은 인간의 동작이군요.
0: 그렇죠. 그렇죠. 그 피지컬 AI의 데이터가 뭐야라고 했을 때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쉽습니다.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행동이 데이터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 휴머노이드는 그걸 그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거를 해보자는 거죠. 특히 움직임 중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면 이 움직임이면 좋아요. 왜냐하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면 일하는 하는 움직임이었으면 로봇은 그걸 따라서 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테니까. 돈을 벌 테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 집에 언제쯤 로봇 들어와요? 뭐, 나 설거지하고 싶지 않고 빨래하고 싶지 않고.
1: 우리는 그게 더 궁금하죠.
0: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아요. 그럼 그 데이터가 있는가? 식세기에다가 이 접시 집어넣는 데이터가 있는가? 별로 없어요. 그 일일이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1: 지금.
0: 네. 그럴 바에야 이 집에서 일을 할 때 그냥 바디캠 쳐고 이렇게 일하자 이거죠. 그리고 그냥 부수비 올리려면 그걸 팔자는 거죠.
1: 그럼 가정용 로봇에게는 제 데이터 주면 되겠네요.
0: 우리나라 5천만 명인데 가정 한 1천만 가구라고 한다면 와 지금 생각만 해도 뿌듯하네.
4: K라디오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6: 세금 문제, SBI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7: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8: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 AI니까 우리가 경험한 AI들은 그냥 말하면 알아듣잖아.
0: 네.
1: 그건 LLM의 네, 경우는.
0: 네, 네, 네.
1: 근데 이 피지컬 A는 이렇게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0: 아니요. 말 씁니다. 우리는 그걸 VLA라고 하고 있어요. 정확히 학술적인 용어로. Vision, V. 일단 로봇이 보고. L, Language. 인간이 명령을 하면 그걸 듣고 알아들어서 그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추론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아 이런 걸 원하는구나 라고 추론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행동 A, 액션 어떻게 모터를 움직여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까지 그게 AI가 해주는 거고 그게 피지컬 AI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VLA가 정말 잘 돼야 아 우리가 원하는 로봇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그러나 그것은 행동 데이터가 필요한 거냐.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말까지는 지금 많이들 해왔어요.
1: 해와서.
0: 그리고 판단까지도 잘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액션까지 못 가는 거예요.
1: 그렇구나.
0: 그 데이터가 없어.
1: 어렵구나. 그건 데이터가 없어서.
0: 네. 그건 모델이 좋아서 뭐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없어서. 그걸 풀어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잘 풀 수 있으니 우리만 딱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다른 나라 로봇 산업을 추월하거나 또는 중국과 미국을 바짝 따라 붙거나 하는데 그렇군. 굉장한 힘이 될 거다.
1: 아니 A로봇은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구하고 있어요?
0: 일일이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요.
1: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일일이 만든다는 거는 내가 무슨 뭐 신발을 만드는 공정을 학습시키려면 난 신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0: 네, 연구원들이.
1: 아, 그 동작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지금 공장에 들어가서 뭐 이런 거 이렇게 옮기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연구원들이 가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게 무슨 연구원이야?
0: 아니 그러니까 그 고급 인재들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근데 어떻게 없으니까.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거 일단 하시는 분들이 하자.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 만들자.
1: 뭐 정부가 지금 당장 그 우리 엄윤설 대표님이 제안한 데이터 수매제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뭐 정부는 아니더라도 뭐 그 하위 지자체나 뭐 이렇게 같이 해서 뭐 그 반월공단에 이렇게 A로봇과 이렇게 MOU 맺어서
0: 좋습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1: 아, 제가 낸 건가요 지금? 네, 네.
0: 자 안산시장님 듣고 계신가요?
1: 안산시 제조 근로자들은 그 자기 행동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고
0: 그렇죠. 안산시에 팔고 안산시는 지역 화폐로 보답을 하고 그러면 지역 상권은 또 살아나고 아 좋다. AI는 데이터가 만들어요. 좋은 AI는 좋은 데이터가 만듭니다.
1: 자, 또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거는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을 네. 글로벌 지향에서 그 세계 지형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미국, 중국이 패권을 다투고 있는
0: 그렇죠.
1: 이 틈 사이에서 우리나라도 좀 뭐 좀 이렇게 목소리 좀 낼 만한 실력이 되는 건가요?
0: 일단 yes and no. 두 단어를 다 써야 되는데요.
1: 아직 아니란 얘기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0: 아직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건데,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다행이긴 합니다.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갖고, 둘이 손잡고 막 잘하고 있다? 와, 우리는 희망이 없다.
1: 아, 진짜. 이게 오히려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0: 이게 그래도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이렇게 작은 규모로 그냥 겨우 뭐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미국은 지금 AI가 로봇을 이끌고 있어요. 걸출한 그렇지, AI 기업들, 그렇지. MS라든가 또는 구글이라든가 사실 뭐 오픈 AI, 뭐 딥마인드 이 얘기를 한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좋은 초거대 LLM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그 AI 기술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를 똑똑하게 만들면서 휴머노이드 기술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좀 성격이 달라요. 중국은 하드웨어 기술, 특히 막강한 생산력 이걸 바탕으로 값싼 로봇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운동 성능을 어필을 하면서 하드웨어 이점을 살리면서 로봇 기술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피지컬 AI라는 거예요. 피지컬 반, AI 반, 하드웨어 반, 소프트웨어 반이라는 겁니다.
1: 그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으면
0: 끝나는 거예요.
1: 끝나는 거네.
0: 근데 이 두 국가 간의 장단점이 명확한데 서로 간의 장점을 그렇구나. 지금 막 끝간데 없이 발전시키면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사이에서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은 중국하고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하드웨어를 필요로 할 때 그러면 중국 하드웨어를 쓸 거냐?
1: 아, 중국하고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네. 그러면, 한국 걸 쓸 것이다. 네.
0: 그리고 특히 미국 내에서 뭐 만들 수는 있겠지만 미국 내에서 만드는 게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
1: 그것도 안 되겠지. 네.
0: 그리고 휴머노이드라는 게 휴머노이드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딱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부품 저 부품

0: 플랜 B로 보고 있다.
1: 아,
0: 네. 우리를 통해서 중국에 대응할 힘을 기르려는 생각을 할 거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연합하는 구도, 이게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1등, 2등, 3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등과 친한 3등이 되는 거죠.
1: 아, 1등과 친한 3등. 아. 야, 무슨 그 어떤 외교 전략 같다.
0: 아, 그렇죠. 그래서 이 뭐 삼국지 같은 그런 현상이
1: 그래서 젠슨왕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0: 젠슨왕뿐만 아니라 뭐 별 그냥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CEO들은 지금 한국에 막 번지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리고 어디 가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1: 어디를 가나요?
0: 공단에 다닙니다.
1: 공단에 다니고.
0: 얘네들 데이터 있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망 체인, 서플라이 체인은 얼마나 강력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재차 방문하는 거는 보고 왔는데 아 이것도 있나? 그럼 또 오고 아 그럼 이건 또 있어? 그럼 또 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구나.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그냥 넋놓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잘 이용할까라는 그렇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공급망만 하고 말 거냐 라는 얘기를 또 해야죠. 공급망은
1: 그렇지. 그냥 1등과 친한 3등에 머무를 거냐.
0: 공급망은 공급망이고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고 이거 왜 우리가 로봇 못 만들어? 뭐, 저희 A로봇 같은 회사도 꼼딱꼼딱 하잖아요.
1: 그렇죠.
0: 뭐, 삼성, 현대, LG, 뭐, 안 할 이유가 없어요.
1: 뭐, 한다고 삼성도 이제 로봇 한다고 뭐, 뉴스도 났고.
0: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들,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투자하고 뛰어드는 게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1: 그렇군요.
0: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좀 위협적일 거예요. 한국이 저렇게 그치, 좋은 그치, 걸 갖고 그치. 지들끼리 다 해버리면 큰일인데?
1: 그럴 수 있는 나라니까.
0: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1: 아, 그럼 우리 미래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로봇 기업들이 나오겠네요.
0: 로봇 부품 기업이 나올 수가 있고요.
1: 그러니까.
0: 그리고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I가 뜨는데 메모리 반도체 딱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뜬 거잖아요.
1: 그렇죠.
0: 로봇이 떴을 때 로봇의 어떤 중요 부품을 우리가 딱 잡고 있으면.
1: 액추에이터 같은 거 막 우리만. 관절, 로봇 관절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0: AI 칩, 뭐 이런 거. 뭐 배터리, 뭐 이런 거 딱 잡고 있으면 이것도 어마어마해질 수 있어요.
1: 이 주식을 사야 되나?
0: 네. 부품들 잘 보세요.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는가. 그래서 이제 요 막강한 공급망을 바탕으로,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우리 A로봇 같은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치고 나가주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1: 빠르게 성장하는 거.
0: 네. 스타트업의 장점은 속도잖아요.
1: 그렇죠.
0: 대기업들은 규모가 장점이고 스타트업은 속도가 장점이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또 잘 조합을 하느냐 이것도 국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1: 아, 엄청 중요한 산업이네요.
0: 네네.
1: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까 그 데이터 공급망의 그 데이터 수매제가 제가 상상해서 만약에 우리 정부가 제조사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그 미국 큰 빅테크들이 막 굽신거리면서 그거 좀 저에게 좀 이러겠네요.
0: 어떻게든 빼가려고 막 눈이
1: 어떻게든 빼가는 게 아니라 돈 줘야지 돈.
0: 해킹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일단.
1: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반도체만큼이나 큰 그 우리의 대표 상품 상품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0: 다음 먹거리. 반도체 그럴까? 버금가는 다음 먹거리가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것도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0: 이미 많이 갖추고
1: 연구 개발할 있습니다. 필요가 없이 그냥
0: 이미 갖추고 있다.
1: 아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차가 이제 로봇에서는 가장 앞선 기업인데
0: 네네.
1: 현대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는 또 뭐 로봇을 훈련시키는 오픈 소스의 플랫폼을 갖고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세히 모르거든요. 요것도 한번 세계적 지형들, 세계적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0: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또는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면 좀 색깔이 명확하게 다른 게 뭐 재미라면 재미, 관전 포인트라면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단 우리가 자랑하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얼마 전에 구글의 딥마인드와 MOU를 맺었어요.
1: 딥마인드는 그 저기 뭐 알파고 만들었던 구글의 자회사죠.
0: 네, 네. 이 두 조합은 굉장히 강력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수십 년간 정말 최고의 로봇 회사였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요즘 들어서 특히 20년대에 들어서 좀 존재감이 좀 낮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AI가 부각해서예요. 피지컬 AI에 AI가 진짜 중요하네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계만 잘 만들어.

0: 그건 안 되네.
1: 그러니까 약간 피지컬이 조금 줄어드는 네. 상황.
0: 근데 피지컬 영역에 있어서는 BD,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최고였거든요.
1: 그러니까.
0: 그런데 이제 이 가치가 이제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AI가 막 늘어나니까. 그래서 BD는 AI가 좀 약했어요. 그런데 이 피지컬 AI가 정말 뜨기 시작하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이게 반대예요. 나 AI는 잘하는데. 나 알파고도.
1: 근데 사실은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구글 거였죠.
0: 예전에.
1: 구글이 참, 현대차에 판 거지.
0: 아까울 거예요. 그런데 나는 AI는 잘하는데 로봇은 없어. 하드웨어는 없어. 이런 두 집단 간의 반대 이해관계가 뭉쳤습니다.
1: 맞아떨어져서 둘이 연합을 했구나.
0: 그러다 보니 이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할 거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AI를 얻었고 구글이 로봇을 얻었어요. 이 조합, 피지컬 AI를 완성된 그림, 이거 좋은 조합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주자가 됐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그 뭐랄까요 색깔이죠. 내가 다 할 거야.
1: 내가 다 다 해먹을 거야.
0: 못 믿겠어 남들. 내가 다 할 거야. 그래서 액추에이터부터 자기가 만들어요.
1: 다 네. 모든 부품까지도 네. 다 안에서 만들어요.
0: 하나하나 다 자기가 깎아요. 연구실 가보면 막 선반 밀링 뭐 CNC 뭐 코빅 머신 다 있어요. 지들이 다 해요. 그래갖고 수직 계열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아니 뭐 십수 년간 자율자동차를 만들면서 그렇지. FSD를 했잖아요. Fully Self Driving. 자율자동차를 만들면서 익혔던 AI 기술. 사실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의 딱이거든요.
1: 딱 적용하면 되는 것이 뭐. 네,
0: 똑같아요, 사실. 그 AI 기술도 자기가 갖고 있고. 자동차 만들면서 쌓았던 하드웨어 만드는 기술도 자기가 갖고 있고, 그리고 모터도 내가 잘 만들고, 그게 다 자기가 혼자 해요.
1: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 전기차가 모터잖아요.
0: 네, 맞아요.
1: 모터 하나는 잘 만들겠네, 진짜.
0: 모터의 사이즈는 좀 줄이고, 개수는 늘리고, 그러면 휴머노이드예요.
1: 그러네.
0: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색채가 젠슨 왕이에요.
1: 엔비디아.
0: 엔비디아는 일단 자기들이 잘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AI가 성장하면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가 될 수 있었던 그 원리를 똑같이 씁니다. AI를 모두가 다 쓰게 만들었어요. 엔비디아는. 그러면서 자기 GPU를 쓸 수밖에
1: GPU를 사가게
0: 사갈 수밖에 없는 전략을 세웠죠. 그런데 그 전략 그대로 엔비디아가 AI를 만들면서 피지컬 AI의 여러 툴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걸 오픈소스로 쫙 뿌려요.
1: 그렇죠.
0: 오픈소스 전략은 엔비디아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걸 다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공짜니까. 그래갖고 전 세계 연합을 만들어요. 전 세계 연합군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하는 것. 이거를 엔비디아는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엔비디아 솔루션을 쓰고 있긴 해요.
1: 그렇군요.
0: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거 벗어나고 싶습니다.
1: 아, 벗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0: 그래서 피지컬 AI의 AI 부분을 우리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벗어나는 게 A로봇이 하겠다도 있지만 A로봇이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다른 AI 기업이 하는 것을 쓰고 싶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우리도 LLM 하고 있잖아요. 그거 진짜 잘해야 돼요. 뭐 소버린 AI, 소버린이 주권이란 말이잖아요. 소버린 AI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발해야 되고 이게 진화하면 피지컬 AI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응원은 하고 있는 중이죠.
1: 아니 근데 그래도 천문학적인 투자와 개발 막 하고 있는 그 빅테크들의 LLM AI를 독파모 우리나라 뭐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잖아요.
0: 뭐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1: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냐.
0: 하고 있잖아요.
1: 해야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우리가 이만큼 가면 쟤들은 막 이만큼씩 가버리니까.
0: 그 기울기를 봐야 돼요. 얼마만큼 성장하는가. 이 성장하는 기울기 속도. 좀, 기울기는 우리나라가
1: 그 간격이 좀 좁아들고 있나요?
0: 압도적 1위입니다. 간격 계속 좁히고 있습니다. 기울기 성장 속도는 우리가 1등이에요. 단지 이제 절대값 그러니까 그 수치가 좀 밑에 있는 것뿐이지 빠르게 쫓아가고 있고 이미 프랑스는 제쳤잖아요. 이미 프랑스는 제쳤어요.
1: 아, 프랑스가 뭐 있긴 했었어요.
0: 있었죠. 그래도 3등이 프랑스였어요.
1: 아 진짜요? 네. 넌 몰랐네. 네.
0: 근데 그 프랑스는 눌렀고
1: 아 이미
0: 그래갖고 이제 3강이라고 하면 미국 중국은 뭐래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세 번째긴 맞죠. 그래서
1: 잘 되면 좋겠네요.
0: 네, 이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봇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도 그거 만들 수 있는 국가다라는 거를 잘 살리면 우리 이 좋은 기회를 잘 살려나가면 우리 후세에 정말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줄 수
1: 그럴
0: 있다.
1: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좀 철학적으로 좀 이제 한번 가본다면 네. 뭐 박사님 세바시 지난 세바시에도 이 주제를 다뤘지만 노동의 종말 이런 아. 걸 얘기하잖아요.
0: 네네네.
1: 그죠? 네. 노동이 사라진 시대 뭐가 좋을까요?
0: 저는 노동이라는 것의 정의가 이제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생각하는 노동이라는 그 개념 이건 사라질 거다. 이건 인간의 일 아니다라는 얘기를 막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약간 전통적인 이제 좀 뭐랄까 마르크스 경제 학자들 몇몇은 노동이 이제 진정한 인간의 가치다.
0: 아, 유물론.
1: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일 안 하고 살면은 그 의미를 어디서 찾냐? 노동을 통해서 사회적 기여를 만들고 타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노동인데.
0: 1800년대나 900년대 초면 그 말에 동의를 했을 것 같아요.
1: 그 말은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
0: 네, 때에 따라서 모든 정의는 바뀌는 거고 가치는 바뀌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100년 전,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혹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이 가치가 있었던 거는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고 그게 숭고했던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기 그렇지. 때문이에요. 누군가 노동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이라는 이 종족이 살 수가 있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생존 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1: 있었지만 지금 이제 로봇이 그거를 대신하면
0: 하면 그러면 그 가치는 글쎄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건가?
1: 그럴 수
0: 라고
1: 있겠네요.
0: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노동을 재정의해보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인간의 활동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0: 그렇게 보면 지금 노동은 가치 없는 거냐 뭐 이렇게 반론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지만 일단 위험한 일 그리고 또 너무 힘든 일
1: 그치.
0: 이런 것들은 그냥 인간이 하기보다는 인간이 아닌 기계가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냐.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 지금 목숨 걸고 일하는 거 너무 많아요.
1: 그렇죠.
0: 산재도 너무 많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우리가 하기 좀 꺼려하는 일일수록 그냥 로봇한테 주자. 꺼려하는 거는 왜 꺼려하겠어요.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막 하는 거잖아요.
1: 그럴 수도 있지.
0: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 내가 하고 싶은 일 쪽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자는 거죠.
1: 그러면 A로봇이 뭐 우리가 지금 현대차 부르듯 A로봇을 부르는 그 시대가 오는 겁니까?
0: 그게 저희 그 사원들의 목표가 그러네. 되겠죠.
1: 야. 아니 한재건 박사님이 이제 그 데니스 오프 박사님의 제자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런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미래.
0: 네.
1: 그리고 이제 뭐 대략 한 20년 넘게 시간이 흐른 현재.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0: 와, 그때 당시 떠올리면 지금 너무 다르죠.
1: 완전히 상상 이상의 세상이 펼쳐진 거죠.
0: 그 당시는 제가 일일이 코딩을 했어요. 기계도 제가 밀링 머신 돌렸고 깎아서 그치. 만들고 일일이 제어기 코딩하고
1: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0: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갖고는 아이고 인간의 일을 어떻게 다 해요. 그렇죠? 인간의 일을 다 하려는 포부를 갖고 휴머노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코딩한다?
1: 그때는 이걸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이었고 지금
0: 네, 꿈은 기술이. 똑같았는데 그때는 그치, 지금 꿈은 그치, 똑같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구나.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1: 근데 그런 게 다 실현되는
0: 네. 지금 진짜. 뭐 AI가 발달하면서 학습이라는 그 방법이 개발이 되면서 예전에 꿈으로만 여겨졌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다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한재건 박사님은 행복한 사나이 맞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좋죠. 것들이 점점 가능해지고 수월해지는
0: 네네.
1: 방향으로 세상이 발전하니까.
0: 아, 재작년까지만 해도 참 좋았는데.
1: 아, 또 아니에요.
0: 작년 올해 들어가면서는 무서워요.
1: 무서워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0: 너무 빨라서.
1: 너무 빨라서.
0: 내가 이거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라는 조바심. 내가 꿈꿔왔던 세상이 왔는데.
1: 아, 이제 내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0: 내가 그걸 못 따라가면 나는 그걸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만들고 싶은데.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1: 불안하구나.
0: 불안 초조하면서 세바시 강연을 봅니다.
1: 아니야, 세바시 강연도 좋지만 내가 쓴 책 마음을 읽는 감각을 보세요.
0: 책.
1: 아, 그리고 네. 우리 똘마니 아니라 똘망이.
0: 똘망.
1: 똘마니가 아니라 똘망이. 로봇 똘망이 세바시에 출연한 지가 12년 전이더라고요.
0: 그렇게 오래됐나요?
1: 똘망이가 무대에 자기가 걸어 나와서
0: 자기가 스피치를 했죠.
1: 발화, 그러니까 내레이션을 우리가 성우 목소리를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12년 전이에요.
0: 야, 오래됐다.
1: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8월에 있을 특별한 강연에 또 앨리스가 세바시 강연자로 출연한다는 사실을 좀 미리 공개하고 싶네요.
0: 아, 좀 다를 겁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코딩하지 않습니다.
1: 지가 알아서.
0: 네. 이런 건 네가 좀 알아서 좀 적당히 잘 해봐. 아, 라고 하고
1: 여러분
0: 있습니다.
1: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세바시 채널을 통해서 그 앨리스의 강연도 공개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또 로봇 세상이 이제 우리 목전까지 왔으니까 인간다움은 무엇이 될까요? 로봇의 시대의 인간다움.
0: 제가 로봇하는 이유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싶어 해서 하는 거죠. 로봇은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간다움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막 거창한 뭐 얘기를 할 능력과 재주는 없어요, 제가. 저는 이제 엔지니어다 보니까 숫자에 밝은 사람이지 글자에 밝은 사람은 아니어서. 그런데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1: 그게 더 인간다움의 정이다.
0: 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일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그러네. 자기 자신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정답이 있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근데 그 답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갖고 있을 거냐? 아, 나 저거 하고 싶어. 라고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나 저거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걸 했을 때 느끼는 자신의 뿌듯함, 자아성취, 그리고 하루하루 삶의 보람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인간다움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왜 못하고 있느냐.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하나는 이제 뭔가 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어쩔 수 없이를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그게 로봇이다.
0: 네. 그러려면 로봇만 갖고는 안 되죠.
1: 그렇죠, 사실은.
0: 이 로봇은 하나의 조건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1: 전부는 될 수가 없으니까.
0: 제가 꿈꾸는 인간이 좀 더 인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들이 다 도와줘야 됩니다.
1: 그러네요.
0: 근데 로봇이 없으면 아예 얘기 시작이 안 되는 거고 로봇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소득은 어떻게 할 거며 지금 부가가치가 만들어진 로봇이 부가가치를 막 만들어내 근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가 다 같이 공유하면서 또는 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잘 선순환을 시킬 거며 이런 얘기들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의 사이즈를 넘어서요. 다 그래도, 같이, 다 같이 해야 돼요.
1: 그래도 좋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공학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회학적인 이야기로 마무리 짓는 아주 우리가 더 나은 인간다움의 조건들과 그것을 성취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AI 로봇의 시대가 오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아무리 정교해져도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만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내딛는 인간의 의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 네. 차가운 철의 몸에 따뜻한 심장을 달아가고 있는 우리 한재건 교수님과 앞으로 세바시 강연에서 보시게 될 앨리스의 그 다음 걸음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1: 자, 세바시 45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한 남자가 왕을 죽이려고 칼을 품고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에게 깊은 원한이 있었고 오늘이야말로 복수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을 죽이려던 그 남자가 오히려 왕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자신이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왕이 밤새 그의 상처를 씻고 붕대를 감아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남자는 왕 앞에 용서를 구하지요. 원수가 친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세 가지 질문 내용이죠. 이야기의 시작은 한 왕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고 싶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 질문의 답을 쉽게 하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또 인생에 꼭 알고 싶은 질문은 어떤 질문들이 있으신가요? 왕은 이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학자와 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왕도 이 답을 몰랐던 거죠? 이 학자와 현자들은 여러 가지 답을 내놓지요.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현명한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신하다, 성직자다, 의사다, 군인이다. 대답도 제각각이었지요. 하지만 왕은 그 어느 답에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숲속에 사는 한 늙은 은자를 찾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은자, 왕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땅만 파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힘들어 보이자 왕은 삽을 받아서 대신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해가 저물 무렵 피투성이가 된 한 남자가 뛰어와 왕 앞에 쓰러집니다. 왕은 질문도 잊은 채 그의 상처를 씻고 피를 멎게 하고 밤새 돌봅니다. 다음 날 그 남자가 고백을 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당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은자를 도와주느라 예상보다 늦게 돌아가는 바람에 계획이 어긋났고 오히려 왕의 호위병에게 상처를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의 생명을 살렸고 그의 용서까지 받아들입니다. 그제야 은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였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친 남자가 나타났을 때는 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하지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 어쩌면 그토록 찾고 찾던 답이 좀 너무 단순한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한 것을 참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다 말하지 뭐. 고마운 사람에게도 다음에 말하지. 그리고 조금 미안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조금 지나서 말해야지. 그리고 또 미루기도 하지요. 사랑을 미루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을 미루기도 하고 그런데 톨스토이의 이 세 가지 질문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진 시간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요. 9월 23일,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특별한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이 바로 그런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마음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진 않은지 또 좋아하면서도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고 고마우면서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꼭 말로 해야 하나 해야 아나 라는 그런 또 표현으로 그냥 혼자서 알고만 계시진 않으신지요. 늘 곁에 있으니까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이 순간,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표현을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또 나와 또 함께하는 사람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참 단순한데 듣는 사람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와일드 싱에 삽입됐던 이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참 좋습니다. 최성곤의 네가 좋아.

네, 지금 뉴욕이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서 아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세계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그리고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깜짝 만남도 있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고요. 우선 미국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엔 총회 때문에 세계 정상들이 뉴욕에 모여서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유엔 연설에서 가장 또 강하게 나온 메시지는 역시 이란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를 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훨씬 강력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상당한 강한 표현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또 바로 몇 시간 뒤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이날도 대화를 하고 있으며 관계가 진전이 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이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 이란 대표단도 함께 했었지요. 미국 관리들과 이란 측의 유엔에서 간접 협상을 이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측에서도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완화하고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풀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역설적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한쪽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협상이 동시에 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군사적 압박을 최대한 높여놓고 그것을 다시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다만 실제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지요. 핵 문제뿐만 아니라 제재와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안보 문제까지 서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이 길어지는 것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지요. 군사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중동 불안이 에너지와 운송시장에도 영향을 계속해서 지금 미치고 있고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가 높아지는 것이 이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말 자체보다 미국과 이란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서 무엇을 주고받느냐 이걸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전쟁이 협상을 위한 압박수단이 될지 아니면 협상이 깨지면서 전쟁이 더 확대될지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 못지않게 중요한 외교 일정이 바로 또 미중 정상회담이지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또 워싱턴을 방문하기도 할 예정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대만 문제가 또 아주 민감한 사항이죠.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1982년 미중 공동성명을 근거로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셔핑 주미 중국 대사도 대만과 인권 문제에는 중국이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을 갖고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는 대만 관계법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없지만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말 지켜봐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경제 협상과 분리해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인지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 문제 한국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높아지면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안보와 반도체 공급망, 해상 운송까지 모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한미 안보와 조선, 핵 잠수함 문제를 논의를 했고 바로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뉴욕과 워싱턴에서 이어지는 정상 외교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전략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를 함께 지켜봐야 하겠지요. 그리고 UN에서 또 중요한 만남이 있었지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방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는 이른바 에너지 휴전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겨울을 앞두고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죠. 발전소와 전력망 같은 에너지 시설이 계속 공격을 받으면 군사적인 피해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 자체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여러 방안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 외교 방식이 여러 가지 또 시험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중동에서는 이란을 상대로 군사적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대만 문제를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꺼번에 이 커다란 세계의 큰 외교 안보 현안이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 트럼프 대통령, 이런 세계 정세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요? 중간 선거에서 이득이 되는 결정들을 해나갈까요? 아니면 표를 잃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이어나갈까요? 네, 이번에는 미국 국내 문제로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오바마 케어와 관련해서 큰 소식이 지금 나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76만 명이 넘는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의 등록을 중단시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가입자들의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연방정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사망한 사람의 사회보장 번호가 사용이 되었거나 같은 사람이 여러 주에서 중복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거나 가입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세금 낭비와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이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 그리고 메디케이드 관련해서 사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한인 동포분들도 실제로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정말 정당하게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사실은 여러 꼼수로 이것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국민들이 낸 그 정말 피 같은 세금이 새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정말 내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 좀 양심껏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법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으로서의 또 책임과 의무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면 오바마 케어 지지단체와 일부 보험 관계자들은 정부의 검증 과정에서 행정적인 오류가 발생하면 실제로 보험이 필요한 사람까지 갑자기 보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맞지요. 잘못된 행정적 오류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 또한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한인사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주소가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가족관계가 변경이 됐는데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분들은 정부나 보험거래소에서 오는 자격 확인 통지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으로 보험료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네,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야겠죠. 하지만 또 사기를 잡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가입자까지 보험을 잃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가려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책임과 양심을 가지고 법을 잘 지키면서 또 실행을 해야겠지요. 누구 한편의 희생과 또 양보 그리고 사기로 어떤 한쪽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원으로 올라간 사건을 하나 좀 짚어보겠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친팔레스타인 활동으로 알려진 한 외국인 학자의 구금을 허용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부는 이민법상 외국인의 체류와 출항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사자 측에서는 정부 정책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인 정치적 표현을 이유로 사람을 구금하거나 추방하려 한다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을 추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가? 그리고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과 헌법상의 권리가 충돌할 경우 법원이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연방법원에서는 그 정책의 범위를 둘러싼 소송이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상당수 문제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하나씩 더 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미국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여러 개의 공이 동시에 날아와 있는 것 같지요. 이란과는 전쟁을 하면서 협상도 해야 하고 중국과는 경쟁을 하면서 관계도 관리를 해야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휴전의 돌파구도 찾아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의료보험에서는 정부 지출과 가입자 보호 사이에 문제가 있고 이민정책에서는 대통령의 권한과 개인의 헌법상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법정 다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하고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외교에서는 실제 협상 성과로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국내에서는 법원이 그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란과의 협상이 실제 진전을 보이는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 것인지 이 상황을 며칠 안에 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깜짝 회담이었죠. 그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났지요. 사실 이번 회담 미리 올해 잡혀있던 일정이 아니라 당일 최종 성사된 그야말로 정말 깜짝 회담이었습니다. 아마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기도 했는데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저녁에 약 30분 정도 좀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많은 이야기들은 나눈 것 같아요. 대미 투자부터 핵 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 재처리, 조선업 협력,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그리고 북한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이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어떻게 이런 많은 논의들을 했을까요? 또 바로 회담 직전에 한국의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 투자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첫 번째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 화력발전소가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미국 내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LNG 사업도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연간 투자액은 200억 달러, 전체는 2천억 달러를 넘지 않겠다는 원칙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은 한국이 원하는 안보 산업 분야의 협력에 문을 더 열어가는 그림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물론 여기서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상들이 핵 잠수함이나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당장 실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미국의 법과 제도, 또 양국 간 협정, 기술 문제까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의 의미가 해결이 되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막혀있던 후속 협상을

네, 꼭 실현하고 싶다는 전작권 전환 문제. 이 전작권 전환 문제도 정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도 논의가 되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건을 충족해 가면서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문제 역시 앞으로 실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죠. 북한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다시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데, 또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른바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북미 대화의 물꼬를 터보자는 뜻을 같이 했는데요. 다만 현재 구체적인 북미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는 발표까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 성과를 확정한 회담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거래하고 협상할 판을 넓혀놓은 회담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2천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는 만큼 그 돈이 미국 경제에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한국 기업에 어떤 기회가 돌아오는지, 핵잠수함이나 원자력 협력에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앞으로 워싱턴에서 이어질 실무 협상에서 하나하나 꼭잘 챙겨서 실제 이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상끼리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외교에서는 악수보다는 합의문에 무엇이 들어가고 실제 무엇이 실행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이번 정상회담의 진짜 성적표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워싱턴 메트로 지역 DMV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지역 경제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의 주요 경제 기관들이 포토맥 리지널 얼라이언스라는 새로운 협력체를 만들었습니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를 함께 끌어오자는 것인데요. 왜 이런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까요? 워싱턴 지역 경제 규모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크지요. 하나의 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DMV 지역을 따로따로 떼어서도 미국에서 14번째 정도가 될 만큼 큰 경제권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성장 속도라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이 지역 경제 성장률이 약 7%로 비교 대상인 다른 대도시 지역의 평균 약 13%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DMV 지역에서는 더 피부에 와닿는 숫자이기도 한 것이 2025년 이후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서 연방정부 일자리가 약 6만 3,900개가 줄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이 지역의 연방정부 일자리는 약 31만 1,900개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9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공무원 숫자만 줄어든 걸까요? 워싱턴은 연방정부 직원과 정부 계약업체가 컨트랙을 맺은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지요. 그리고 이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부 계약업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줄게 되면 식당이나 상점, 주택시장 같은 지역 경제에도 차례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DMV가 워싱턴이니까 정부잡이 많은 곳이니까 안전하다고 비교적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분들도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죠. 워싱턴이니까 경제는 괜찮겠지라고 더 이상 안심할 수만은 없는 그런 현재입니다. 연방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기업과 새로운 산업을 얼마나 키우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졌지요. 주변에서 갑자기 정부 잡을 믿고

공무원으로 또 젊은 분들도 사실 타 사기업에 비해서 정부잡이 급여는 조금 덜 하더라도 안전성에 그리고 끝까지 평생 할 수 있는 직장이라는 그 메리트를 가지고 지원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어려워진 워싱턴 지역, DMV 지역의 경제를 앞으로 함께 협력을 해서 어떻게 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의 주요 경제 기관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지 함께 또 응원하면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버지니아에서는 스프링필드 지역 페어팩스 커넥터 버스 노선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프링필드와 타이슨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노선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프링필드에서 타이슨스까지 출퇴근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차가 없으면 참 불편합니다. 제대로 된 연결 노선이 생긴다면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겠지요. 다만 버스는 노선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40분, 1시간 기다려야 한다면 출퇴근용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죠. 결국 배차 간격과 운행 시간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만드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경찰국장이 갑자기 물러난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요. 마크 야마다 경찰국장이 라스베가스 업무 컨퍼런스에 자신의 아들을 동행시켰다는 겁니다. 아들도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관이었는데요. 문제는 감시관 조사에서 야마다 국장이 아들의 선정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조사 결과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면서 휴가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이 되었고 또 한 번은 골프대회 참석도 포함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크 엘리츠 카운티 국장이 직접 사임을 요구했고 야마다 국장은 즉시 물러났습니다. 이 사안에서 아들을 출장에 데려갔다는 사실이 이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공식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감사관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조직의 책임자에게 오히려 더 높은 투명성과 신뢰가 요구될 수밖에 없지요.

많은 지역 사회 동포들로부터 또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또 위엄을 갖고 있는 우리 경찰관들 힘내시고요. 이런 분들이 또 다는 아니겠지요. 또 정부 요직에 계신 분들 함께 응원을 하지만 또 굉장히 누구보다도 더 청렴하게 업무를 실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소식 짧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경제 쪽에서 모처럼 반가운 숫자가 나와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3.2%로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1.9%로 봤는데 이번에 다시 3.2%까지 올렸습니다. 불과 5달 사이에 전망치가 1.3%포인트나 올라간 거죠. 수출이 좋아지고 있고 소비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도 2.3%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경제 성장률이 3%를 넘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나는 왜 경기가 좋아졌다는 느낌이 없지? 이게 바로 또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거시경제 숫자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그리고 일반 가정의 살림살이까지 그 온기가 얼마나 빨리 내려오느냐가 더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또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이 한국에서 집 문제지요. 이제 추석이 이제 곧 시작이 되고요. 추석 연휴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요.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면은 한국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이 연휴가 지나면 보통 이제 정치인들의 신뢰도 조사,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들이 또 다소 내려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는 것이 국민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많은 또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의 아파트 분양 시장이 상당히 굉장히 바빠질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전국에서 약 6만 5,600 가구가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10월에는 3만 가구가 넘게 몰려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이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집값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몇만 가구 공급합니다라는 발표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그리고 중산층과 젊은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산 꼭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비가 왔다 그치기를 반복하는데 지금은 좀 비가 좀 그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비가 많이 왔었죠. 워싱턴 DC와 북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 오전까지는 비가 이어지겠고 오후에도 흐리고 간간히 비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온이 이제 많이 내려갔죠. 어제가 추분이어서 밤과 낮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고 했는데 오늘 해지는 시각이 7시 4분입니다. 점점 더 해지는 시각이 빨라지고 있지요. 그리고 기온도 이제 점점 더 내려가는 것 같고 현재 기온이 56도인데 체감온도는 훨씬 낮습니다. 49도까지 내려가니까요. 제법 쌀쌀함을 느낄 수 있지요.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63도입니다. 최저 기온은 54도이고요. 북동풍도 다소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가 더 서늘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포토맥강과 체스픽만 주변은 바람과 높은 조수 때문에 해안 침수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일부 저지대에는 해안 홍수 주의보와 또 감시가 내려져 있으니까 강변도로나 물이 자주 차는 지역에서는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비는 오늘을 고비로 조금 물러날 것 같은데요. 목요일부터 조금씩 개기 시작하고 금요일에는 햇살이 돌아오면서 60도 후반 그리고 주말에는 70도 초반까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어제 추분 지나면서 정말 날씨도 달력에 맞춰서 가을로 들어선 느낌인데요. 오늘은 조금 축축하고 쌀쌀하지만 주 후반부터는 제법 기분 좋은 날씨, 초가을 날씨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 라디오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웹사이트로 듣고 계신가요? 앱으로도 듣고 계실 수 있습니다. 네, K-Radio, 저희 라디오, 라디오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radio.us를 검색을 하시면은 우리 K-Radio 웹사이트가 뜰 건데요. 거기서 우측 상단 온에어를 누르시면은 바로 우리 방송과 연결이 됩니다. DMB 방송 AM1310을 클릭하시면은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생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 또 방송국으로 우리 어르신들 근처에 오셨다가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화면을 저희 웹사이트를 전화기의 바탕화면 첫 화면으로 옮겨드렸거든요. 혹시 어려우시면 저희 방송국 구경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저도 만나실 수 있고 언제든지 방문하시면은 또 전화기에다가 바탕화면으로 제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하시려면 앱으로 K-Radio를 검색하셔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 kradio.us 저희 웹사이트를 홈스크린 애드로 하시거나 바탕화면 추가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기 맨 앞에서 언제나 검색을 하셔서 찾는 것이 아니라 쉽게 또 누르셔서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카톡으로도 친구 맺게 하셔서요. 저희 방송에 또 원하시는 말씀이나 좋은 노래들도 함께 신청해 주시면 그 노래들 함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또 초대 손님과 함께 하겠는데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님과 함께 우리 건강에 관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정석 조갑경이 부릅니다. 사랑의 대화.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에 눈을 뜨고 계지개를 쭉 한번 켜면은 몸이 걷더라고 기분도 상쾌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와 무릎뿐 아니라 목과 어깨, 손목과 손가락까지 온몸이 뻐근하고 아프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밤에는 몸이 불편해 자꾸 뒤척이고 아침에는 푹 잔 것 같지 않다고도 하시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온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깊이 자고 가벼운 몸으로 아침을 맞을 수는 없을까요? 네, 오늘 그 해답을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박사님과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박사님, 샌디초이 박사님을 소개를 하면요.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선정한 2026 갈라 어워드에서 미국 통합의학 분야 선구자상을 수상을 하셨고 또 한인 최초로 통합의학 박사 및 양한방 통합진료를 실천을 하면서 예방과 회복 중심의 의료 철학을 꾸준히 전해오고 계신 분이십니다. 치료를 넘어 회복으로 이 말을 주장을 하시는데요. 현대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건강한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초이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1: 반갑습니다. 네. 강현아의 워싱턴 철에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초이입니다.
0: 네, 박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또 너무 반갑고요. 박사님을 통해서 또 어떤 건강 이야기들 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잘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1: 네.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몸 여기저기 불편하고 잠을 자는데 수시로 깨서 뒤척이다 보니까 뭐 젊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한잠 자고 나면 다 괜찮은데 나이가 드니까 젊을 때처럼 깊은 잠도 못 자고 또 그중에서는 아파서 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잠을 설치다 보니까 몸이 더 무겁고 쑤셔서 아프다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그 지시 내추럴에서 허리, 무릎, 온몸 관절 마디마디가 편안해질 수 있게 하고 또 잠도 깊게 푹 잘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홍화 페로라라는 제품을 좀 더 좋게 포뮬레이팅 한 게 홍화 페로라 플러스입니다.
0: 네, 뼈가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신비의 약초 홍화 페로라, 소문난 효과 홍화 페로라지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제품을 좀 더 좋게 만드셨다고 하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좋게 만드셨나요?
1: 네,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미국 CDC 조사에서 따르면요, 65세 이상 되신 시니어 분들이 약 31%가 거의 매일 또는 그 매일 만성적인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여기에서 그 만성 통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벼운 통증이나 온몸이 뻐근함과 불편함을 느끼는 시녀들까지 함께 합치면 그 수는 반도 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통증이나 몸이 뻐근함을 이 잠자리에 이렇게 누웠을 때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몸을 뒤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도
0: 네.
1: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깊은 수면을 방해하죠. 몸이 불편해서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 시간을 충분하게 길게 가지었다고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무겁고 뻐근하고 개운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밤 사이에 이 몸에서 그 피로와 긴장이 충분히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뻐근하고 쑤시고 예를 들면 허리, 무릎뿐만 아니라 목과 어깨까지 뻐근하고 뻣뻣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네. 이거는 이제 그 통증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통증과 수면은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이게 몸이 뻐근하고 불편하면 깊은 잠이 어렵다라는 거 아시고 두 번째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다 보니까 다음날 몸이 천근만근 더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픔을 더 크게 느껴서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0: 네.
1: 네. 그래서 이런 만성 관절염이나 뭐 허리 통증,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진통제를 드시는 게 먹자마자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를 오랫동안 드시기는 부담스럽다고 하신 분들은 많아서 이런 진통제를 꼭 장기간 의존하지도 않고도 수면 깊게 잘 수 있고 몸도 편안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홍화페르라 플러스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 홍화페르라 플러스는 이 허리와 관절뿐만 아니라 온몸의 근골을 편안하게 하고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그 뼈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라는 신비약초로 해서 홍화페르라 플러스는 전 미주에 심지어 한국에서도 아주 그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제품인데 그동안은 그냥 허리 관절에 좋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0: 네.
1: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홍화페르라 대해서는 허리, 무릎뿐만 아니라 온몸을 더 편안하게 하고 잠을 푹 잘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저도 보통 이제 이 통증과 수면을 같이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잠을 자지 못하면은 또 몸이 아프니까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또 몸의 뻐근함과 불편함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있는 가운데 기존의 허리와 관절뿐 아니라 온몸의 근골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몸이 편안해지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홍화페르라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네, 또한 깊은 수면을 통해서 밤사이 온몸의 피로와 긴장을 풀리도록 돕는 홍화페르라 플러스 이번에 새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홍화페르라 플러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많은 연구와 투자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동안 많은 우리 그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 또 저희 그 고객님들, 꾸준히 사랑해 준 덕분에 제가 꾸준한 모니터링 할 수 있었고, 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에는 주로 허리, 무릎, 이게 뻣뻣할 때 먹으면 그냥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해서 네. 정말 이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런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0: 네.
1: 요즘에는 7, 80대도 왕성하게 일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0: 그렇죠.
1: 60대 네. 넘으면 이게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막 뻑뻑하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불편해서. 네, 그래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허리 무릎뿐만 아니라 목과 어깨, 손목, 손가락 그리고 우리 전 척추, 척추라는 게 우리 목부터 경추부터 등, 흉추, 허리, 요추, 그리고 고관절까지, 그리고 또 내려와서는 발목과 발가락까지 이 온 몸의 근골에 모두 효과가 있게 포뮬레이팅했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 밤에 몸이 불편해서 뒤척이는 분들이 더 편안할 수 있는 이런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요즘 지금 저희 고객들이요 너무 너무 좋다고 하거든요.
0: 네, 그렇군요. 네, 허리 관절에 효과가 좋기로 사랑받은 홍화페르라가 이제는 온몸의 근골을 더 편안하게 하고 또 더군다나 깊은 잠까지 돕는 홍화페르라 플러스로 새로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근골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네. 좀 근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네. 근골. 이거는 사실 한문에서 온 건데, 근은 우리 몸을 그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에는 200개 넘는 뼈와 수백 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연결하고 지탱하는 수많은 근육과 힘줄 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 몸을 받쳐주고 움직이게 하는 뼈와 관절, 근육과 힘줄, 인대를 함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 있고 걷고 앉고 일하고 물건을 들고 손가락을 움직이게 해주는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에 있어서 사용하게 되는 이런 인체의 부분이거든요.
0: 네, 어느 한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뼈, 관절, 근육, 힘줄, 인대까지 다 이르는 말이군요. 그러면은 이 홍합회로라 플러스가 온몸의 근골을 건강하게 해서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식사도 하시고 장도 보시고 샤워도 하고 하시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우리가 목을 돌릴 때에도 목에 척추 관절이 있잖아요. 네. 경추라고 하는 그 관절과 근육이 움직여야 이게 우리 목을 돌릴 수가 있고, 팔을 올릴 때에도 어깨와 팔이 근육과 힘줄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고,
0: 네.
1: 병뚜껑을 열거나 또 단추를 채울 때는 손목과 손가락, 이 관절이 그 근육과 힘줄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0: 네.
1: 침대에서 우리가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 어구구구 하는 분들 많고, 일어날 때 몸을 돌리기 힘들고 무릎이 힘이 확 빠져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넘어져서 또 주저앉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0: 네.
1: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도 우리가 허리와 고관절, 무릎과 발목이 모두 함께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0: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좋다고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도 좋은지도
1: 네.
0: 말씀을 더 해주시겠어요? 네, 좋은 네, 거는 네. 알겠어요. 네.
1: 네네. 이 어깨가 굳으면은요, 목과 등이 함께 뻐근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관절이 불편하면 허리와 무릎이 대신 힘을 더 써야 하고요. 발목이나 발가락이 불편하면 걷는 자세가 달라져요.
0: 네, 그렇죠.
1: 무릎과 허리까지 부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화페로라 드시는 분을 보면은 아, 이거 부병을 먹고 나니까 교회 갔는데 목사님을 저를 못 알아봤어요, 뒤에서. 왜냐하면 권사님이 전에는 이게 네. 고관절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아서 지팡이 짚고 걸었는데 양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걸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똑바로 걸으니까 누군지 못 알아봤다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아픈 곳이 한 군데만 있어도 이 온몸의 인대와 근골이 모두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우리 자세가 바뀌고 행동하는 것이 좀 굼떠지고 그렇게 되는데, 홍화페로라 드시게 되면은 너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실제로 드시고 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변하신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1: 맞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드시고 주변에 추천도 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나이가 들면은 또 근골이 약해지고 온몸이 뻐근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1: 맞아요. 나이가 들면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키도 줄고
0: 네.
1: 키도 더 작아진다고 그러죠.
0: 그렇죠.
1: 그리고
0: 네.
1: 근육이 양도 줄어들고 힘줄도 딱딱해지다 보니까 조금씩 더 줄어들고 힘이 없어져요. 약해지죠. 근육과 힘줄 인대도 젊었을 때는 부드러워서 쭉쭉 잘 뻗었고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게 행동이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기폭이 작아집니다. 이게 그 퇴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0: 네.
1: 관절도 더 뻣뻣해지고, 특히 이게 관절을 싸고 있는 거를 주머니를 관절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0: 네.
1: 주머니인데 그 주머니도 압력이 더 높아지고 안에 있는 윤활유 같은 활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관절도 더 뻣뻣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걷고 움직이는 또 시간도 또 줄어든단 말이에요. 나이가 네. 들면서.
0: 네.
1: 그러면서 몸이 더 쉽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이게 어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근육 양도 줄어들고 또 뻣뻣해지고 그런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그 삶에 어쩌면 노화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시면서 허리를 이렇게 막 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셔서 침대에서 첫 발을 내딛으면서 아 무릎이나 발목이 뻣뻣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을 봬도. 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처음에는 보면 이게 아침에 잠깐 뻐근한 정도일 수 있는데 체행선 같은 경우는 한 30분 좀 움직이면 좀 괜찮아진다고 해요.
0: 네.
1: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잠에서 깨서 아침에 1시간 이상 이게 뻣뻣함이 풀리는 시간이 더 걸리고 잘 안 풀린다는 분 계셔요. 그래서 퇴행성하고 류마티스가 우리 증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별점이 그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으면 근육이 더 약해지고 몸도 더 굳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연세 있는 분들한테는 꼭 좀 설렁설렁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0: 네.
1: 네.
0: 설렁설렁 조금씩 움직이시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네네. 것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추천하시는 그 행동, 네. 좀 알려주십시오.
1: 네. 우리가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날 때 좀 이렇게 손도 잼잼이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0: 네.
1: 어릴 때 했던
0: 어릴 때,
1: 거. 네. 손도 이렇게 잡았다 폈다 이렇게 쭉쭉 좀 이렇게 뻗어주고 발가락도 손뿐만 아니라 발가락도 잼잼이 좀 해주고 이렇게 까치발처럼 누워서 누워있는
0: 네.
1: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당겼다 또 밀었다 이렇게 해서 또 돌렸다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러고 서서히 일어나면은 이 관절이 다시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은 활액이 좀 더 나오고 좀 더 부드러워져서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또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 오르고 오르기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지요. 많이 하시면은 무리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홍화 펠라 플러스 드시면 깊은 숨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0: 네.
1: 많은 분들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잠을 자는 동안에는 보통 한 자세로 이렇게 잘 수가 있어요.
0: 네.
1: 깼을 때는 서 있다도 좀 불편하면은 살짝살짝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잘 때는 아무래도 한 자세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눌릴 수가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돌아 누울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무슨 문제 생기냐. 깊은 잠을 끊겨서 잠에서 깬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인대 힘줄을 푹 이거를 부드럽게 해서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0: 네, 그렇군요. 밤에 잠을 정말 잘 주무셔야 그 다음날 활동도 잘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잠을 못 자면은 굉장히 생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몸의 건강에 이상징후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 왜 이렇게 이제 깊은 잠이 우리 몸에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깊은 잠은 단순히 우리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은 아니죠. 하루 동안 지친 몸과 뇌를 푹 쉬고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낮에 많이 썼던 근육과 힘줄, 인대 쉴 수 있고 몸도 편안하게 좀 덜 예민해질 수가 있는데
0: 네.
1: 그리고 뇌도 이렇게 자는 동안에 깊이 자면 그 정보를 우리 낮 시간에 눈으로 들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던 이런 정보들을 정리하고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뇌에 쌓인 노폐물을 치우는 뇌를 청소하는 시간도 되는데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활발하게 이런 움직임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깊은 잠은 기억력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데도 중요하고요.
0: 네.
1: 또 이렇게 깊은 잠을 잘 때 사실 우리 심장 맥박도 조금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맥박수가.
0: 네.
1: 낮에는 우리 이게 뭐 80, 90, 뭐 조금 운동하면 100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저녁에 잘 때는 이 맥박을 우리가 보면은요, 많이 떨어져요. 6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네. 많습니다. 그게 우리 심장을 쉬게 하는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 혈관도 쉬워지는데, 그래서 혈압과 혈당 조절하는데도 굉장히 긍정적인 거 반드시 필수한 조건이고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도 안정이 되고, 왜냐하면 깊은 잠을 못 자면 그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아져서 똑같은 운동하고 처방약을 드시고 식이요법 해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겠어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뭐 홍화페르라 플러스를 드셔서 당뇨병이 심장병 뭐 치매가 치료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뭐냐, 몸을 편안하게 하고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와주고 몸 전체에 있는 근력을 더 부드럽게 해준다, 이런 데 돕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잠을 누구나 다 잘 자고 싶지만 잠을 잘 못 자는 것이 현대인의 또 굉장히 큰 고민이기도 한데, 이런 그 잠을 잘 자게 하고 몸의 건강을 자는 동안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또 홍화페로라 플러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홍화페로라 플러스의 남다른 효과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1: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홍화 페르라 플러스는 이렇게 캡슐로 되어 있고요.
0: 네.
1: 100% 과학 한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약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는 전통 한약은 이렇게 가마솥 다려서 줄 짜서 마시는 이렇게 액체로 된 형태를 우리가 알고, 또 환으로 된 거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학 한약은 그 원료 사용부터 제조 과정이 너무너무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다 현대의학 임상 데이터로 해서 현대 그 기술로 해서 우리 어떤 한의원이, 저도 한의원에서 약을 많이 짓고 하지만 그 한의원에서 어떤 원장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0: 네.
1: 우선 이 제조 원료 선택과 제조 과정이 다르고 개발한 그 취지가 다르고요. 여기에서 성분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100% 약초로 만든 제품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약초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알고 있을 거예요. 두충이라는 약초가 있고요.
0: 네.
1: 예, 그리고 녹함초가 바로, 요거는 한방 이름인데, 약초 이름인데, 이게 뭐냐면 뼈 부러진 사슴이 뜯어 먹었다는 그 풀이에요. 약초.
0: 네.
1: 녹함초. 이는 허리와 무릎을 비롯한 그 근골을, 말하자면 관절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그런 기운이 있고요. 그리고 독활, 강활이라는 약초가 있습니다. 그 강황이 아니고요. 강활입니다.
0: 네.
1: 그래서 독활, 강활, 그리고 해붕 등. 이거는 독활, 강활은 우리 몸에서 허리부터 대퇴골이라고 그러죠. 우리 고관절, 그리고 무릎, 발목, 이게 인체 하반신에 있는 모든 관절에 안에 있는 혈액순환과 염증을 해소하고 인대를 쭉 펴려주는 이런 연관하고, 강활은 허리에서부터 우리 몸의 위쪽으로 올라가서 등이며 어깨며 목척추며 팔꿈치, 팔목, 손가락까지 쫙 뻗어 올라가서 있는 관절에 가서 일하는 그런 약초고요. 해붕 등은 바다 해, 풍은 바람 풍인데, 등은 넝쿨이란 뜻인데, 바다의 바람을 듬뿍 맞으면서 자란 넝쿨 식물이다. 약초인데 말하자면 바람과 습기에 한기에 강하다. 그런 속에서도 쭉쭉 뻗어나가서 잘 자란 약초인데, 그 기운을 우리 몸에 쓰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무겁고 굳어지고 뻣뻣함 이런 거를 풀어줘서 움직이면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기운이 있고요. 그 외에도 또 계혈 등 있는데, 유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스비리아를 많이 알고 있을 건데요.
0: 네.
1: 학명은 유향입니다. 이런 약초가 같이 더불어서 배합이 잘 돼 있어서 원래 홍화페로라의 장점을 살려서 안에 있는 약초 배율만 조금 바꾸니 우리 몸에서 불편함으로 인해서 잠을 설치고, 또 잠을 설치다 보니 몸이 불편하고 이거를 몸 전체 이렇게 다스려주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주 정밀하게 배합해 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아, 정말 뭐 두충, 녹함초, 독활, 강활, 해풍동, 해풍 등 계열 등 유향 굉장히 많은 그런 정말 약재들, 약초들이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그냥 어떻게 개인이 구해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귀한 약재들로 잘 만들어진 홍화페로라 플러스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1: 네, 우선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렇게 관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필요하시고 또 디스크나 디스크 말하자면 우리 허리 디스크 있고 목 디스크 네. 있고 또 척추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협착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침치료 병행하는 것을 제가 추천합니다. 그리고 홍화페로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해지고요. 그리고 어식견 있는 분들 계시고 또 팔꿈치로 힘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손목, 발목 불편한 분도 계시고 꼭 뭐 이렇게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아닐지라도 나이 들면서 이렇게 굳어지는 또 젊은 친구들은 30, 40대인데도 컴퓨터에 오래 앉아있고 그리고 운동 부족 그리고 냉방이 너무 빵빵 터져 있는 이런 데서 오래 같은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런 분들도 오는 통증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면서 다는 아니지만 그 약으로 오는 이런 근육통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필요하고요. 특별한 병은 진단받지 않아도 이렇게 힘드셨다 그러면 홍화페로라 플러스를 드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어떤 그 특정한 분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더 나이가 들면서 누구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생활하기 위한 온몸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홍화페로라 플러스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 맞습니다. 몸이 편안해야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고 화장실에서도 우리가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옷도 입고 음식을 직접 또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고 장도 보고 또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하루가 더 이렇게 풍요롭게 할 수 있는데
0: 네.
1: 이 목과 어깨, 손과 손가락, 허리, 고관절, 무릎과 발목 모두 필요하거든요.
0: 그렇죠.
1: 예,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걷고 움직이고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갖는 것은 우리 시니어분들 모두가 원하는 그 소망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만 정말 불편해도 온몸이 이렇게 그거를 감지하고 기분도 나쁘고 또 그러다 보니 잠을 못 자서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 더 추춤해고 밖으로 안 나가고 이런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낮에는 안전하게 꾸준히 설렁설렁 좀 움직여주시고 밤에는 자기 전에 좀 이렇게 드시고 몸을 편안하게 쉬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아, 낮에는 설렁설렁 움직이시고 밤에는 편안하게 잘 주무시면은 정말 내 힘으로 걷고 움직이는 우리 노후의 건강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홍화페로라가 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홍화페로라 한인사회에서 관절 제품으로 가장 큰 사랑을 받아온 제품입니다. 이번에 새로워진 홍화페로라 플러스 기존의 관절 건강에 더해서 온몸의 근육과 힘줄, 인대와 관절을 편안하게 하고 또 깊은 잠까지 돕도록 업그레이드를 한 그런 제품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관절에 효과가 좋기로 사랑받아온 홍화페로라인데 이제 한 단계 더 새로워졌죠. 허리, 무릎뿐만 아니라 목과 어깨, 손목, 손가락, 척추, 고관절, 발목, 발가락까지 온 몸을 생각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 했고요. 여기에서 밤에 몸이 불편해서 뒤척이는 분들이 더 깊고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서 더 지금 무리가 엄청 많거든요.
0: 네. 문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복용법도 좀 알려주십시오.
1: 네. 그 한 병에 60 캡슐 들어있어서 네. 거기에는 한 두 알씩 자기 전에 드시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알 먹어도 저는 그냥 푹 자요.
0: 아, 네.
1: 눈 뜨면 아침에 6시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에버리지를 보니까 물론 좀 3알씩 드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좋다는 걸 얘기를 들어서 요번에 이사할 때는 저녁에 남편과 둘이서 그냥 3알씩 먹었대요.
0: 네.
1: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 눈을 딱 떴는데 그 전날에 이삿짐을 그렇게 움직이고 아팠는데 있을 텐데 전혀 그게 불편한 게 없어가지고 계속 일을 했다고 하는 네. 분이 찾아오셔서 네. 감사하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그냥 잠자기 전 한두 시간 전에 두 알씩 드시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한두 시간 전에 이제 두 캡슐 정도 드시면 된다고 권장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상담도 하시고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더 궁금한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를 제가 좀 말씀해 드릴까요?
1: 네, 네네.
0: 네, 714-870-7582. 네, 외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치료 빨리 7582라고 네, 번호가 그렇고요. 714-870-7582. 네, 각 지역에 또 한인약국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직접 상담하셔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드시는 것도 또 상담 개인에 따라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GC Natural, GCNATURAL. 네, 카카오톡으로도 아이디 하셔가지고 연락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식 웹사이트 있습니다. GCNatural.net. 전 제품 굉장히 우리 오늘 홍합페로라 플러스 말씀드렸는데 다른 건강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상세하게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GCNatural.net, GCNatural.net. 그리고 네 전화 그냥 저희 방송국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네, 온몸의 편안함과 깊은 잠까지 도와주는 홍합페로라 플러스 두 병을 구입을 하시면 한 병을 더 주실 수 있으신가요?
1: 네, 저희가 전에는 네. 3 플러스 1으로 행사를 했는데요.
0: 네.
1: 오늘은 추석 맞이.
0: 아, 추석 맞이.
1: 특별 이벤트로, 네, 네 저희가, 2 플러스 1으로 해드리고요. 본사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한국에다가 저희가 무료 배송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무료 배송까지 해주시는군요. 네, 두 병을 사시면, 한 병을 더 선물로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까지 무료로 배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추석은 지금 이제 뭐 내일 모레지요. 24, 25일 우리 전통 추석 선물 조금 늦게 받으셔도 좋죠. 네, 선물은 언제나 받으면 좋은 거니까 우리 부모님 건강 생각하시고 또 주변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 있으면 홍합효로라 플러스 굉장히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또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1: 네, 지금 저희가 지금 1부가 지금 끝났고
0: 네.
1: 1부에서는 지금 저희가 그 관절 건강 깊은 수면에 대해서

0: 광고 듣고 다시 돌아와서 2부 얘기 나눌까요, 박사님?
1: 네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네. 앞에서 홍화페루라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또 아주 훌륭한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치매라고 하면 가장 먼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억력과 인지기능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치매를 굉장히 걱정하고요. 20세기에는 우리 암이 난치병,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조기 사망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나날이 발전해서 암 치료는 더 이상 지금 우리가 난치병, 불치병이 아니 됐습니다. 근데 21세기 들어서는 뇌 건강이 문제가 됐습니다. 바로 치매죠. 파킨슨 포함한 뇌의 퇴행성 질환이 21세기에 우리 100세 건강을 지금 발목 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억력과 인지 기능 저하부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지키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먼저 왜 기억력이 약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지 우리 알아야 이거를 우리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 뇌세포 건강하게 지키고 젊은 뇌를 더 오랜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뇌세포 손상을 막는 건데 그러면 뇌세포 손상을 막으려면은 뇌세포에 먹이고 살리는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는 뇌의 미세혈관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하면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해서 우리가 오메가3 먹어야 되고 피를 잘 흘러가게 우리가 뭐 베비 아스피린도 먹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요거 지금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특히 뇌의 미세혈관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따라서 기억력, 인지능력 지키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박사님, 치매 예방에 왜 뇌 미세혈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1: 네. 바로 가까이까지 혈액을 보내줍니다. 혈액을 통해서 뇌세포가 필요하는 산소와 영양 전달하는데요. 우리 뇌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계속 공급을 받아야 하고 이때 산소와 영양소를 뇌세포에 배달해주는 마지막 통로가 바로 뇌의 미세혈관입니다.
0: 네.
1: 네. 우리가 그 중풍, 뇌졸중, 뇌경색, 심장, 심근경색, 심장마비 두려워서 고혈압 있으신 분들 혈당 조절을,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뇨 조절을, 그리고 콜레스테롤 있는

0: 분들은 또 우리 콜레스테롤 약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 뇌 미세 혈관 건강하게 하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데, 근데 여기에서는 큰 혈관들이 남아 관리 잘 되는데, 요렇게 우리 눈 안에 망막이라든가, 콩팥 안에 사구체라든가, 뇌 세포의 깨라든가, 요런 작은 미세 혈관들이 관리는 굉장히 어렵고, 손상이 아주 쉽게 일어나고, 느낌도 별로 없어서 아주 아주 많이 망가져서 시력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 이게 망막이 문제 생겼구나. 콩팥 기능 수치 문제됐을 때, 사구체가 문제됐으니 콩팥에 있는 미세혈관이 문제됐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서 관리를 잘 하시더라도 나이 들면서 우리 생기는 만성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은 이게 우리 뇌의 미세혈관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이거를 지금 길게 설명드렸는데, 네네. 그래서 듣는 분들이 그래요. 나 혈압도 괜찮고 혈당도 괜찮고 콜레스테롤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피검사에서는 다 정상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왜 이게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라는 질문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통해서 제가 이런 정보를 드리는데 우리 뇌 혈관을 잘 보호하려면은 우선 큰 혈관. 그러자면 우리 고혈압, 고혈당, 콜레스테롤은 잘 관리해야 되는 건 근본이고. 그런데 그 미세혈관 관리에는 우리 현대 의학에서 한계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연구팀하고 함께 개발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성분이 있는데 바로 PNS라는 이런 사포닌인데요. 이 사포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산화 스트레스와 이런 만성 염증을 줄여줘서 우리 뇌 그 혈관을 구성하는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야 우리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이런 기본 기능을 손상되지 않게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미세 혈관이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에서는요 또 중요한 구조가 있는데 그거를 뇌 혈액 뇌 장벽이라고 하는데 얘는 우리 뇌에서 검문소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일 하나? 혈액이 심장에서 나와서 온몸을 돌고 심장에서 나와서 뇌 속으로 피를 보내줄 때 혈액 속에 있는 해로운 물질이 뇌 안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조치입니다. 도움을 주는 우리한테 이런 거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다시 말씀드리면 고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에는 이 뇌의 미세혈관을 막아 그 손상을 막아주는데 기본인데 문제는 그 미세혈관까지 어떻게 해줄까? 여기에서 PN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긴 내용인데 좀 짧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를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실제 많은 임상을 통해서 PNS 포화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YBB라는 제품인데요. 영브레인 바디라는 제품인데 네. 그 안에 주성분이 PNS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아, 이 PNS라는 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PNS 사포닌은 뇌 미세혈관과 혈액 뇌 장벽을 보호하고 뇌 세포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거군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PNS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그 영브레인 바디 제품을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미세혈관은 산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네.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거. 즉 뇌세포의 인앤아웃을 도와준다. 그래서 뇌세포 손상을 막는다. 그래서 그 영브레인 바디는 PNS 중심으로 해서 뇌혈관을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함께 향상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 네. YBB, Young Brain Body. 이 제품 제목에서도 왜 이렇게 정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YBB가 단순히 기억력만 생각한 제품은 아니군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또 그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까지 함께 돕는 것이군요.
0: 맞습니다.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지키려면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뇌의 미세혈관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해로운 물질을 막아주는 혈액 뇌장벽 그리고 뇌에서 노폐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함께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 브레인 바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돕기 위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1: 네,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단순히 기억력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뇌 미세혈관의 손상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렇다면 YBB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습니까?
0: 네, 먼저 고혈압이나 당뇨, 높은 콜레스테롤 등으로 인해서 뇌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최근 연구를 종합해보면은 치료하지 않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고혈압이 없는 분들보다 이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이 36%가 더 높다고 나와 있고 또 당뇨 있는 분들은 당뇨 없는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59%가 더 높다고 나와 있고 그러면 저희들 아마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혈압, 당뇨 함께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당연히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이름이나 그 약속을 자주 잊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병원 예약을 깜빡 잊고 또 중요한 모임인데 안 나왔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이렇게 찾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전보다 집중력이나 판단력이 좀 흐려지고 떨어졌다. 이런 분들이 꼭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이고, 나는 이미 뇌졸중이 왔어요. 말하자면 뇌경색이라든가 뇌출혈.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운 분들 계시거든요.
1: 네.
0: 며칠 전에도 제가 방문한 환자 59년생이에요. 남성분인데. 신경 안정제도 드시고 이렇게 우울증 약도 드시고 잠을 잘 못 자요. 그런데 혈압은 괜찮은데요. 치매 증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1: 네.
0: 예, 뇌 검사에서 4점이면은 최악인데 3점을 받았는데 뇌 안에 보니까 이미 군데군데 이렇게 하얗게 그 섬같이 생겨서 섬유화됐다, 칼슘화됐다 그러죠. 그런 것들 나타났는데 뇌졸중은요, 몇 번 왔더라고요, 뇌경색이. 이분이 문제는 뭐냐? 담배. 담배를 하루에도 너무 많이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꼭 담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 일단 네. 이런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을 이미 겪은 분들이 뇌 건강 관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영브레인 바디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또 가정력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참 많은 분들이 영브레인 바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치매의 증상, 심해진 다음에 관리하는 것보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건강할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0: 맞습니다. 치매는 어느 하루에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라서 예방은 기억력이 많이 나빠진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부터 뇌 미세혈관과 뇌세포를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영 브레인 바디 굉장히 또 정말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뇌 미세혈관과 혈액 뇌 장벽, 뇌세포를 함께 보호하고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지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도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 번 또 알려드릴게요. 714-870-7582 714-870-7582 네. 카카오톡 아이디 GC 내추럴 그다음에 공식 웹사이트 gcnatural.net. 전 제품 상세히 보실 수 있고요. 박사님, 특별히 네. 또 네네. 아주 특별한 프로모션을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네, 앞에서 저희가 추석 맞이 이벤트를 네. 해서 홍화 페라 플러스 파격적으로 해서 2 플러스 1을 해드렸는데 한국에도 무료 배송해드리고 영 브레인 바디 2 플러스 1으로 같이 해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침에는 영 브레인 바디, 저녁에는 홍화 페로라 플러스 이렇게 드시면 네. 뇌도 깨우고 뇌세포도 보호하고 기억력, 인지 영역 향상하는 우리 물질도 섭취해서 보호하고 저녁에는 또 푹 자고 온몸이 건강해지고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뇌에도 청소돼서 또 노폐물을 씻겨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방 작용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1: 그렇죠. 네.
0: 아 다는 못해드리고요. 죄송한데 열 분께만 저희가 영브레인 바디 세병하고 홍화 페르라 플러스 세병하면 이게 총 780불인데 10분께만 저희가 480불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와.
0: 한국에 무료 배송해드리고요.
1: 그렇군요. 네, 정말 선물로 드리시면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직접 드셔도 참 이번 기회에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착순 10분에게만 주신다고 하니까요.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침에 영 브레인 바디 YBB, 저녁엔 홍화 페로라 플러스 네, YBB 3병 플러스 홍화 페로라 3병 네, 총 780불인데 선착순 10분에게 480불로 드린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전화 직접 하시거나 또 방송국으로 전화 주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알려드릴게요. 714-870-7582, 714-870-7582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샌디 박사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0: 네, 해피 추석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해피 추석. 네, 우리 박사님도 좋은 추석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0: 감사합니다.
1: 네,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님이시죠. 샌디 최 박사님과 함께 우리 좋은 제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건강이 정말 가장 중요하죠. 네, 우리 오늘 박사님 말씀과 함께 건강을 잘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날들 되시길 바라고요.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3: Kiun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새 집을 사기 위해 빌더와 미팅을 하면서 지도를 내려다 봅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거나 우거진 나무들 혹은 이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코너에 위치한 집을 고르면 거의 대부분 랏 프리미엄이란 명목으로 작게는 몇천불, 많게는 10만불까지도 더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에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비싼 랏 프리미엄은 18만불이었습니다. 집값이 90만대였는데 랏 프리미엄이 18만 불이니까 거의 20% 가까이 웃돈을 주고 골프장 그린과 호수를 내려다보는 대가를 지불한 경우였습니다. 그럼 이 집을 팔 때는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집 살 때 집값만 따지면 옆집과 똑같이 지불을 했는데 옆집이 100만 불에 팔렸다면 내 집은 프리미엄이 있었으니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노입니다. 빌더가 집을 지으면서 차지한 랍 프리미엄은 리세일 하실 때 그만큼의 동일한 수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랍 프리미엄의 베네핏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베네핏은 손님께서 그 집에 살면서 좋은 뷰나 프라이빗한 랍을 즐기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랍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댁에서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집을 샀는데 정작 수년을 살아가면서 댁에서 물가를 내려다보며 커피 한잔 마시지 못하고 친구들을 초청해 근사한 바베큐 파티 한번 못하시고 집을 팔아야 한다면 랍 프리미엄을 괜하게 지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 집의 위치가 좋고 근사한 주변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즐기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을 팔려고 내어놓았을 때 뷰가 좋지 않은 이웃의 다른 집보다 확실히 빨리 팔리는 이득이 있습니다. 앞뒤로 남의 집이 빡빡하게 막혀있는 위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프라이빗하거나 근사한 풍경이 보이는 위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집들이 나와있을 때는 낯이 좋은 집이 언제나 빨리 계약이 성사됩니다. 세 번째 베네핏은 약간의 웃돈, 즉 같은 집이라도 가격을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는 이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내가 빌더에게 지불한 프리미엄만큼 본전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 베네핏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불한 돈을 다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은행의 감정가 때문입니다. 감정사는 집의 위치에 대한 베네핏을 빌더보다는 더 낮게 책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 한인들이 좋아하는 남향집의 경우 확실히 채광도 좋고 냉난방비도 절약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감정사가 남향집을 더 높게 밸류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뷰가 좋고 프라이빗한 위치에 있다면 분명 바이어의 눈길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보다 살짝은 높은 가격을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새 집을 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나와 있는 몇 군데 집 가운데 랍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집들의 마음이 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빌더가 책정해 놓은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그 액수가 이웃한 동네들의 집가격과 비교해서 얼마나 리턴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살면서 즐기는 정도가 그만한 값어치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전문가, 리얼터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프리미엄의 정확한 값어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기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대신 초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지능이 현재 AI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리키는 기존 용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AI 주도권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미국은 기술 주도권에, 프랑스는 제3의 길을, 유엔은 국제적 안전장치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분쟁이 이어지면서 유엔의 역할과 한계를 둘러싼 비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CNN, MS나우,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 금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매체의 이란 전쟁 관련 보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SNS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려는 호주의 규제안에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검열을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호주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난민 수용 상한을 17,500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남아공 백인 아프리카노가 될 전망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AI 차르를 겸임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재 무역정책과 국제청 등 여러 핵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메타가 AI 비서의 전화 업무를 인간 계약직 직원이 대신 처리하는 휴먼 컨시어지를 시험했다가 중단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계약직 직원의 인종차별 발언 논란 등이 불거졌습니다. 미국 내 놀이공원 식스플래그의 롤러코스터 X2 탑승 후 뇌손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2년간 100명 넘는 부상 주장이 나온 가운데 X2는 지난 7월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수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2026년 중간선거가 오는 11월 3일 실시됩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에서도 유권자들이 본 선거일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버지니아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18일부터 조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조기 투표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지며 유권자는 자신이 등록된 지역의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은 10월 2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선거 당일까지 현장에서 등록과 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임시 투표 용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 역시 10월 23일까지입니다. 이어서 메릴랜드의 조기 투표 기간은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 거주하는 카운티 내에서 어느 조기 투표 센터에서든 투표가 가능합니다. 유권자 등록의 일반적인 온라인 우편 신청 마감일은 10월 13일입니다. 다만 등록하지 못한 유권자도 조기 투표 기간이나 선거 당일 거주 지역의 투표소에서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등록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조기 투표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조기 투표 센터는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DC 유권자는 자신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어느 조기 투표 장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DC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 기간에 DC를 떠나 있을 예정인 유권자는 별도로 우편 투표 용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 투표 용지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지정된 투표함에 넣어 반환할 수 있습니다. 세 지역 모두 유권자 등록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 투표 장소 역시 각 지역 선거관리당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미국 중간선거 본투표일은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유권자분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등록 마감일과 조기 투표 장소,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서 180일 넘게 체류한 뒤 재입국할 경우 공적 부조 관련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다만 장기 해외 체류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취소되거나 재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뒤에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공적 부조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새로운 공적 부조 심사 기준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의 재입국 과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기존 공적 부조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민당국은 신청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가족관계, 재정 상황, 교육과 기술, 근로, 경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에 재입국할 때 공적 부조 심사를 다시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을 떠난 기간이 연속해서 180일을 넘으면 법적으로 입국 신청자로 간주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 공적 부조를 포함한 입국 불허 사유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180일 이상 해외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재입국이 거부되는 건 아닙니다. 또 공공복지 혜택을 이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적 부조 판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당국이 재정 상황과 가족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 간병이나 치료, 가족 문제, 은퇴 등을 이유로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는 영주권자라면 출국 전에 자신의 상황이 공적 부조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확인하고 미국 내 거주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길 예정이라면 출국 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에서 워싱턴행 전용기에 오르면서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시 주석은 11년 만에 진행하는 이번 국빈 방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소화합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이후 약 4개월 만에 마련되는 정상회담으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세 번째 이뤄지는 겁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전면적인 갈등 해소를 시도하기보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무역 휴전을 연장하고 인공지능 등 주요 경쟁 분야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정상회담 직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벌인 협상에서 AI 사고 통보 체계와 무역 분야의 구체적인 협의 방안이 논의되면서 두 정상이 이를 어느 수준까지 합의로 끌어올릴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양국 전략 경쟁의 핵심인 첨단 AI 반도체와 관리 장비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는 별도의 사안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에 논의되는 AI 협의 메커니즘에 첨단 AI 칩과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 문제에서도 미 측 당국자들은 최근 고위급 협상 이후 별도의 진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도 베이징 회담과 마찬가지로 충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분야에서 합의를 축적하는 방식의 휴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AI 모델의 통제 불능이나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양국이 이를 서로 통보하는 등의 안전장치 마련을 중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AI 패권 경쟁이 이번 정상회담을 관통하는 핵심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양국이 AI 발전을 경제 군사 경쟁력의 중요 요소로 보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과 미국 기술 복제 의혹, AI 산업 규제 등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중국은 미중 경제수장 사전회담과 관련해 관영 신화통신 등을 통해 양측이 AI에 대해 논의했고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 의견 교환을 했다는 수준의 사실만 전하는 등 구체적 의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AI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는 시 주석의 수행단 구성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AI 핵심 인재 보호를 위해 시 주석의 방미 수행단에 딥시크, 문샷 등 주요 AI 기업 수장들을 제외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역 분야에서는 지난해 부산 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성된 무역 휴전의 연장 여부와 농산물, 에너지, 희토류 수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케이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21불 99, 대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다음 소식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AI 차르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22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세마포가 이 소식을 처음으로 보도했지만 재무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전개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할 위험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AI에 대한 우려를 거듭 일축하며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AI 군을 창설할 것이라면서 AI 군 창설을 총괄하는 AI 차르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20일 뉴욕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AI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베선트 장관에게 미국 무역 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을 주도하고 우크라이나와 핵심 광물 관련 협상을 진행하며 소비자 금융보호국 국장 대행도 맡긴 바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재 국세청 청장 대행도 맡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공공주택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한 기술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했습니다.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에 마련된 모델 아파트에는 창문형 히트펌프와 인덕션 스토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창문 등이 설치됐는데요. 앞으로 뉴욕시 공공주택에 실제 적용될 기술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석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의 뉴욕시 공공주택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아파트가 공개됐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시 주택청 NYCH가 마련한 모델 지속가능 아파트입니다. 이곳에는 앞으로 NYCHA 공공주택에 적용될 친환경 기술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창문형 히트펌프입니다. 히트펌프는 계절에 따라 실내와 실외 사이의 열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냉난방을 하는 장치입니다. 화석 연료를 직접 태워 열을 만드는 기존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최대 4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덕션 스토브도 설치됐습니다. 특히 120V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개발돼 오래된 건물에서도 대규모 전기 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리창을 3겹으로 만들어 집안에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 고효율 창호와 전기를 이용해 주변 공기보다 사람과 물체에 직접 열을 전달하는 적외선 난방 패널도 전시됐습니다. NYCH의 입주민들은 물론이고 건축 설계와 시공 관계자, 건물 관리자들도 이 기술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5년 동안 NYCH의 아파트 2만 가구의 난방 방식을 히트펌프로 바꾸고 1만 가구에는 새로운 인덕션 스토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차 충전 시설과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침수 등에 대비하는 기후 대응 시설도 함께 강화할 예정입니다. 남단이 뉴욕시장은 공공주택 주민들이 필요한 투자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며 이번 모델 아파트를 통해 더 깨끗한 난방과 냉방, 현대적인 가전제품 등 공공주택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기술 가운데 일부는 NYCHA가 기업들과 함께 공공주택에 맞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특히 오래된 공공주택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때 대규모 공사나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모델 아파트는 한 번 공개하고 끝나는 전시 공간도 아닙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이곳에 계속 추가해 최신 친환경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NYCHA에 56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한 공공주택을 보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후변화에도 대비하는 새로운 주거 환경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1: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놀이공원 식스플래그 매틴 마운틴이 이용객들의 뇌손상 논란을 일으킨 롤러코스터 X2로 인해 결국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22일 CNN 방송에 따르면 민사 변호사인 크리스토퍼 블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식스플래그는 사람의 목숨으로 도박을 해왔다. 그런 놀이기구는 존재해선 안 된다며 식스플래그를 상대로 세 건의 소송을 이번 주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나 뇌손상과 관련 없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수백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발렌시아에 있는 식스플래그의 대표 놀이기구인 X2는 약 2분 동안 시속 80마일의 속도로 질주하는 동안 좌석이 360도 회전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낙하와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등으로 전 세계에서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CNN은 식스플래그의 X2를 탑승한 후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최근 2년 동안에만 100명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지난달 X2 탑승과 관련된 10여 건 이상의 심각한 부상과 입원 사례를 보도하며 X2의 위험성을 공론화했습니다. 이 사례는 최소 2명의 사망사고도 포함됐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X2의 위험성이 제기됐지만 이 보도가 있기 전에는 관련 사실이 대부분 은폐됐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소송인들은 식스플래그 관계자들이 X2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도 계속 운행을 허용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40세 파멜라 길런과 26세 나오미 글리아 윌킨스는 지난 7월 X2에서 내린 후 의식을 잃었고 심각한 뇌손상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고는 일주일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CNN이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이들을 담당한 의사들은 두 사람이 X2를 타는 동안 겪은 급격한 감속과 가속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길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고 걷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고 심한 두통과 집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약을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가 SNS 이용자에게 추천 알고리즘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호주 정부의 규제 방안과 관련해 검열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2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주 호주 미국 대사관은 호주 정부가 최근 공개한 디지털 주의 의무 제도에 대해 미국 기업의 과도한 규제 준수 부담을 지울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미 대사관은 서면 의견에서 정부가 모호하게 규정한 안건 기준에 따라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를 억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가 문제 삼은 것은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SNS 알고리즘 규제입니다. 호주 정부는 SNS 이용자가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이용자는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하는 콘텐츠를 차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피드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호주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은 호주의 규제가 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과 시장 접근, 통상 대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호주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앤서니 엘버리지 호주 총리는 미 정부의 반발에 관해 사람들이 자신의 기기에서 무엇을 받아볼지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호주의 국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세계 곳곳에서 들려온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등굣길의 학교 앞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튀르키예 서부의 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11명이 다쳤는데요. 22일 튀르키예 마니사주 투르구툴루 지역의 한 직업기술고등학교 건물 앞에서 괴한이 등교하던 학생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다친 학생 가운데 두 명은 생명이 위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은 용의자는 다름 아닌 15살 학생이었습니다. 현지 방송 하베르 티르크는 책가방을 맨 채 장총을 들고 학교 주변을 뛰어가는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CCTV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경찰은 이 학생이 할아버지 소유의 산탄총을 가져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의자의 할아버지와 부모도 함께 구금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튀르키예에서 최근 학교를 겨냥한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월에는 남부 카흐라만 마라슈에서 한 중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총을 쏴 최소 9명이 숨졌고, 비슷한 시기 샨느우르파에서도 한 고등학교 졸업생이 모교를 찾아가 학생과 교사에게 총기를 난사해 16명이 다쳤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개인이 총기를 소유하거나 휴대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총기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잇따른 사건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총격 사건이 반복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가보겠습니다. 모스크바 도심 한복판에서 북한 식당들은 손님이 북적거리는데요. 그런데 한국인이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뜻밖의 말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모스크바 중심가 트베르스카야 대로변에 있는 북한 식당 승리에서 한국 사람도 괜찮으냐고 입장하면서 묻자 식당 종업원들은 남조선 사람은 봉사 안 합니다 라고 말하며 한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북한 식당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현재 모스크바에는 북한 식당이 최소 4곳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2009년 문을 연 고려가 한동안 사실상 유일한 북한 식당이었지만 2024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전후해 평양관과 승리, 릉라도가 잇따라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부쩍 가까워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모스크바의 식당 숫자에서도 드러나는 셈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모스크바에 사는 한국인들이 북한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북한을 떠나 탈북할 가능성을 북한 당국이 경계하고 있고 직원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지시를 내리고 있었는데요. 한국인이 북한 식당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니고 최근에는 관련 행정규 제도 완화됐지만 러시아의 북한 식당들은 여전히 한국인 손님을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북한 음식 자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현지 지도 서비스 얀덱스에서 이들 식당의 평점은 4.5점에서 5점 사이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한 외국인 손님은 매운 당날개 조림을 먹은 뒤 향신료 냄새가 강하고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매웠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북한 식당의 운영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북한 식당 역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식당 운영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북한 식당의 개업을 잇따라 허용하는 모습은 동러관계가 한층 가까워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동물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몸 길이가 3m를 넘고 몸무게가 100kg을 훌쩍 넘기도 하는 현존하는 가장 큰 도마뱀 가운데 하나인 코모도 왕도마뱀을 이제 한국에서도 직접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평범하게 들어온 개체가 아니라 밀수됐다가 구조된 코모도 왕도마뱀인데요. 한국 국립생태원이 23일부터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코모도 왕도마뱀은 2024년 인천공항세관이 인도네시아 등에서 희귀생물을 밀수하던 조직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압수됐습니다. 이후 국립생태원 보호시설로 옮겨져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며 지내왔는데요. 이제는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안에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 즉 사이테스 동물보호시설에서 관람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이름 그대로 인도네시아 코모도섬을 비롯한 일부 섬과 해안지역에서만 살아갑니다.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포유류까지 사냥하고 심지어 같은 종의 새끼를 잡아먹기도 하는 강력한 포식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한 코모도 왕도마뱀도 야생에서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먹이까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의 적색 목록에서도 멸종 위험이 높은 종으로 분류돼 있고 국제협약에 따라 상업적인 국제거래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튀르키예의 학교 앞에서 벌어진 등굣길 총격 사건부터 한국인에게는 여전히 문을 닫고 있는 모스크바의 북한 식당들, 그리고 밀수됐다가 구조돼 이제 관람객들을 만나게 된 코모도 왕도마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충격적인 사건부터 흥미로운 현장의 모습, 그리고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곳곳의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온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 세계는 지금입니다.
1: K-Radio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뉴욕은 오전까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 들어 차차 하늘이 맑아지면서 비교적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비 소식은 없겠고 바깥 활동하기에도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71도, 섭씨 2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한층 선선한 가을 기운이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출퇴근이나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큰 기온 변화 없이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 기온 72도, 섭씨 22도, 최저 기온 58도, 섭씨 14도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햇볕을 보기 어려운 가운데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아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수도권 낮 최고 기온 66도, 섭씨 19도, 최저 기온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이 5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제법 선선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하늘은 흐리겠지만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워싱턴 수도권 낮 최고 기온 67도, 섭씨 19도, 최저 기온 52도, 섭씨 11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모두 낮 기온이 70도 안팎에 머물면서 한낮에는 비교적 활동하기 편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3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최기호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여 국제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일반 토의가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한 가운데 인공지능이 차세대 국제 질서를 좌우할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AI 시대의 기술과 규칙을 누가 주도할지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유엔 무대를 통해 본격적으로 표출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반 토의 연설에서 국제적 규제가 AI 발전을 억누르는 데 반대하며 미국 기술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은 AI를 통제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며 나는 산업혁명보다 더 큰 것이 될 기술의 성장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가 위험을 일으킬 경우 기존 사법체계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를 통해 이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AI가 인류의 실존적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에 대해서도 과장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미 정부 문서에서 AI 대신 슈퍼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AI 패권을 놓고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번 유엔 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중국에서는 한정 국가부주석이 대표로 참석합니다. 이에 반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AI 강대국에 대한 기술적 종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이 컴퓨팅 자원과 투자 역량을 결집해 개방형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자는 제3의 길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강대국의 속국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오픈소스 프론티어 모델, 최첨단 모델 구축을 위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FP통신은 강대국이란 미국과 중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첨단 AI 모델과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를 중심으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유럽과 다른 중견국들이 기술 자원을 공동으로 구축해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만들자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H-1B 비자의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앞서 이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실제 징수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와 관련한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을 내년 9월까지 연장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H-1B 프로그램과 관련한 보고문과

0: 업체들의 H1B 신청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은 H1B가 미국 내 전문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제도라면서 높은 비용이 기업들의 인력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도 10만 달러 수수료에 대해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수수료는 미국 밖에서 새로 H1B 근로자를 데려오는 경우가 핵심 적용 대상입니다. 미국에서 학생 비자 등으로 체류하면서 H1B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나 기존의 H1B 비자의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추후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보스턴 연방법원은 지난 6월 10만 달러 수수료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연방 제1 순회 항소법원은 정부의 시행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항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10만 달러 수수료 조치를 2027년 9월까지 연장했지만 법원에서 위법성 여부를 다투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롱아일랜드의 한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장에서 상대 학교 선수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비하성 응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 선수 여자친구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한 피켓까지 등장했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에는 같은 학교 학생들이 상대 선수에게 인종차별적인 야유를 보냈다는 논란도 일면서 학부모들이 학교 측의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2: 롱아일랜드 세이캠 노스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포츠 경기장에서 상대 학교 선수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응원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18일 열린 윌리엄 플로이드 고등학교와의 풋볼 경기입니다. 당시 세이캠 노스 학생들이 관중석에서 상대 선수들의 여자친구 사진과 이름을 넣은 피켓을 들고 응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켓에는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학부모들은 학교 관계자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피켓에 자신의 사진이 사용된 한 여학생이 학생들에게 피켓을 치워달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학생 한 명이 이 여학생에게 침을 뱉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에는 세이캠 노스와 베이슈어 고등학교의 배구 경기에서도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세이캠 노스 학생들이 흑인 선수에게 원숭이 소리를 내며 야유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이처럼 비슷한 논란이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해당 학생들이 앞으로 스포츠 경기나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학부모들의 항의가 오는 수요일 열리는 세이캠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될 예정입니다. 세이캠 교육부는 현재까지 이번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Radio입니다.
1: 미 법무부가 언론사 CNN과 폴리티코, MS나우에 대한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당하다며 이들 매체 보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22일 CNN 등이 취재 권한을 복구해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백악관 출입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백악관 내에 있을 수 있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구역을 통제할 수 있다며 차별이라는 관점이 있더라도 적어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 대한 출입은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원고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 여러 건의 취재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런 보도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문제 삼은 CNN의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동관 연회장 아래에 1급 기밀 벙커를 만들려고 계획했다는 내용과 이란 전쟁 관련 보도 다수입니다. MS나우에는 이란 전쟁 관련 보도와 정보 유출 수사 관련 기사를, 폴리티코에는 이란전 관련과 백악관 연회장, 러시아 제재 관련 기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CNN은 법무부가 출입금지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사의 백악관 취재권을 박탈하려 할 때마다 언론의 편에 서왔다고 짚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 CNN 등에 보낸 서한도 증거자료로 함께

0: 제출했습니다. CNN 등이 소송에서 백악관이 어떠한 서면 경고도 없이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해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한 겁니다. 법무부는 언론사들에 보낸 서한에서 해당 매체가 보도한 다양한 기사를 출입 금지 조치의 사유로 언급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CNN은 가짜뉴스, MS나우는 시청자와 신뢰도 부족으로 MSNBC에서 최근 이름을 변경한 매체라고 비난하면서 출입 금지 조치를 즉각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리티코에 대해서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800만 달러어치를 불법 구독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개 오디션 TV 프로그램 결선에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군단과 합을 맞춘 스트릿댄서가 진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22일 AFP 통신에 따르면 중국 남부 스촨성 출신의 스트릿댄서 우이페이의 팀 호미스가 아메리카 갓탤런트 결승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호미스가 주목받은 것은 단순히 뛰어난 춤 실력과 동양적 무대 구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이페이는 중국의 선도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의 로봇들과 쿵우를 기반으로 한 군무를 연출했고 심사위원들의 호평과 관객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이페이 팀의 무대를 본 심사위원은 살면서 이런 엄청난 것은 처음 본다며 완전 압도적이라고 외쳤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은 솔직히 조금 무섭다면서도 합격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중국의 설 특집 TV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진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화려한 춤 기량이 미국 시청자들에게 처음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휴머노이드들의 무대가 인기를 끌며 크고 작은 행사마다 로봇을 섭외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춤 경력 13년의 우이페이는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댄스팀과 무대에 오르면서 마법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훈련을 함께한 로봇들에 대해서는 차갑고 생명력 없는 기계 그 이상으로 느껴진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공연 준비를 담당한 예술감독 팡정환은 로봇에게 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 한 영혼을 창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봇에게 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인간 무용수의 몸짓이 하나하나 다 입력돼 있어야 합니다. 실제 공연 중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과의 현장 협업도 필수입니다. 로봇이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은 안무는 애초에 배제되기도 합니다. 특히 신체적 유연성이 중요한 안무가 그렇습니다. 또한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됐더라도 현장에서 음악이 갑자기 바뀌면 로봇은 인간처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중국 업계에서 로봇을 대중적 무대에 올리는 것은 성능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 중 이름을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엔터테인먼트 이외 분야에서 로봇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봇이 AI 챗봇 모델인 챗GPT처럼 일반인 사이에서도 흔하고 유용한 존재가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메타 플랫폼이 새로운 개인용 인공지능 비서인 뮤즈의 업무를 인간이 보조하는 휴먼 컨시어지 기능을 시험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이 메타의 사내 게시글을 인용해 22일 전했습니다. 지금은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휴먼 컨시어지는 AI와 통화를 꺼리던 사람들의 속성을 감안해 뮤즈가 사용자 대신 거는 전화 일부를 메타 소속의 인간 계약직 사원이 조용히 대신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과 쇼핑, 여행 예약은 물론 미용실 예약이나 매장 재고 확인 등을 위해 상대방과 직접 통화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메타 직원들은 뮤즈가 수행하는 통화 과정에서 민감 정보가 콜센터 계약직 사원에게 흘러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 직원은 사내 게시글에 버그 한 건만 발생하면 인간 통화 담당자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다른 직원은 뮤즈로 인터넷 케이블 요금 협상을 요청했다가 통화 기록에서 인간 계약직 직원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메타의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 부문의 부사장은 적절한 고지 없이 계약직이 전화를 걸도록 시험한 것은 실수였다며 기능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간이 통화를 처리하면 성공률이 95%에서 98%로 AI 단독 통화보다 높았다며 휴먼 컨시어지 도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종차별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인력을 향후 메타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시험 목적이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과 기능 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시험이 기술 기업들이 자율형 AI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뒤에서 인간 노동에 의존하는 실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0년 전에도 메타는 메신저의 AI 통화비서 M을 도입했다가 2년 반 만에 종료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에이전트 업무의 약 70%가 실제로는 사람이 처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음식 배달업체 도어데시가 배달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뉴욕시 조사와 관련해 1억 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배달을 하지 않고 앱에 접속해 대기한 시간의 임금 계산부터 지급이 늦어지거나 아예 빠진 임금까지 문제가 됐는데요. 관련 소식 정석윤 기자입니다.
1: 음식 배달업체 도어데시가 뉴욕시와 1억 3,15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뉴욕시의 조사와 관련된 합의인데요. 뉴욕시 소비자 노동자 보호국은 도어데시가 일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 자체를 늦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금 가운데 약 1억 1,500만 달러는 배달 노동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도어데시에서 배달하는 노동자들을 대셔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구제금은 약 26만 4천 명의 대셔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노동자가 앱에 접속해 배달을 기다리고 있던 시간과 관련돼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는 앱에 로그인한 뒤 주문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놓고 도어데시와 뉴욕시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합의금 가운데 8,300만 달러가 바로 이 대기 시간에 대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1,230만 달러는 아예 지급되지 않았거나 며칠에서 몇 주씩 늦게 지급된 임금을 보전하는 데 쓰입니다. 1,670만 달러의 벌금도 있습니다. 도어데시에 따르면 문제의 상당수가 자치구 경계를 넘나드는 배달이나 한 주문에서 픽업이나 배달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주문이 일부만 처리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발생했습니다. 또 일부는 기술적인 오류나 대셔 계좌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어데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킨 기술적 오류는 이미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셔들이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도어데시는 1인당 중간 지급액이 약 48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뉴욕시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노동자 임금과 팁 지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뉴욕시는 약 8개월 전에도 도어데시와 경쟁업체 우버이츠가 배달 노동자들의 팁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모두 5억 5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도어데시와 우버이츠, 그럽허브 등 뉴욕에서 영업하는 배달 플랫폼들은 그동안 노동자 임금과 팁, 고객 정보 등을 둘러싸고 뉴욕시와 여러 차례 법적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합의로 도어데시는 뉴욕시와의 임금 관련 조사 가운데 상당 부분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배달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이번 합의가 실제로 얼마나 지급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연방 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 국채 장단기 금리차가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2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국채 현물시장에서 경기 전망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장중 한때 17.9베이시스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날 장에서 2년물 수익률은 4.747%, 10년물은 4.955%로 장단기 금리차는 20.8베이시스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장중 기준으로는 지난달 18일 55.5베이시스포인트였던 금리차가 한 달여 만에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셈입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배팅이 강해진 영향입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21일 인공지능 수요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언급했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가 점친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인상 확률은 54.2%로 일주일 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7불 99, 캘리포니아 밤 파운드당 9불 99, 캘리포니아 대추 파운드당 3불 99, 한국 원앙배 6과 7과 박스 각각 34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케포도 600g 16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제4회 미 동부지역 골프 동호회 왕중왕전이 오는 10월 4일 일요일 메릴랜드에 자리한 머스켓 리치 골프클럽에서 개최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샷건 방식이며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받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 PGA의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드리며 홀인원 하신 분에게는 현금 $10,000를 드립니다. 골프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와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한 한인 골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치러질 이 대회에 많은 골프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가티 골프 동호회 김인덕 회장 443-851-1180 또는 유승규 프로 443-878-905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요 다이얼 셋 온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 볼까요? 컷웅의 북도들배. 해토력 가득한 이름만큼 용맹한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반갑습니다. 용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벌레는 잘 잡습니다. 네, 우주먼지
3: 벌레 잘 잡으면
4: 네. 뭐. 그 얼마 전에 옆방에 있는 교수님이 네. 벌레 잡아달라고 저한테 하셔가지고 예, 예, 예. 제가 대신 잡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3: 역시 천문학자분들이 귀여우셔. 역시 용맹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이죠. 스타리안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타레스라는 별을 예, 만나볼 계획인데요. 이 안타레스가 우리 벌레 잘 잡는 지웅배 교수처럼 굉장히 용맹한 별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4: 네.
3: 별이 어떻게 용맹할 수 있죠?
4: 진짜 그 옛날 사람들이 밤하늘에 있는 별, 행성 이런 거 보고 이야기 만든 거를 보면 진짜 상상력 대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안타레스가 정갈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별인데 네. 이 별의 가장 그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붉게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밤하늘에서 붉게 빛나는 그 천체 하면 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화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일찍이 화성을 먼저 보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당당하게 그 태양이 가는 길목을 따라서 행군하고 있는 어떤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붉게 빛나고 있으니까 그게 약간 핏빛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3: 네.
4: 그래서 호전광, 전쟁의 신을 상징하는 아레스로 이제 연결을 시켰습니다.
3: 아, 예.
4: 아레스는 또 다른 이름으로 마르스라고
3: 그렇죠,
4: 불리죠.
3: 마스, 예.
4: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성을 마스라고 부르는데 그 마스, 아레스 못지않게 또 여름마다 네. 정갈자리 중심에서 붉게 빛나고 있는 별이 하나 있는 거죠. 그 친구가 오늘 소개해드릴 안타레스입니다.
3: 네.
4: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네. 화성이 이제 천천히 1년 동안 계속 밤하늘을 가로질러서 움직여요. 근데 또 정갈자리가 그 행성들이 지나가는 황도라고 하는 그 길목에 거의 놓여 있거든요.
3: 아, 네.
4: 그래서 정갈자리도 이제 우리가 황도 12궁 별자리 중에 하나인데
3: 아.
4: 그 화성이 가끔씩 2년 정도에 한 번씩 이 전갈자리 심장에서 붉게 빛나고 있는 안타레스를 되게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3: 지금 전갈자리 심장이 저 가운데 크게 네. 큰 동그라미?
4: 네, 맞습니다.
3: 아, 저기가 안타레스예요?
4: 네. 그래서 되게 화성이 약간 이제 그 화성이 무심하게 안타레스를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옛날 사람들이 또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3: 어떡해요?
4: 이제 안타레스가 몰래 화성이 지나가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이제 매복을 하고 있는 거죠.
3: 예.
4: 네, 똑같이 붉은 별 대 별이니까 서로 호적수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화성이 더 센 거죠. 그래서 화성이 허접한 놈이 숨어 있군 이러고 무심하게 지나가는 거다.
3: 아, 안타레스가 막아섰는데 네. 화성은 그냥 지나가니까.
4: 네. 그래서 이제 안타레스가 매번 네. 주기적으로 화성과의 결투에서 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3: 예.
4: 그래서 되게 또 재미있는 게 그래서 별의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은 전쟁의 신 아레스라고 했잖아요.
3: 예, 예.
4: 그러면 아레스에게 대적하는 거의 유일한 존재라고 해서
3: 아하.
4: 안티 아레스.
3: 그러네.
4: 그래서 안타레스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지는 거죠.
3: 야, 옛날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구나.
4: 네.
3: 이 안타레스처럼 화성을 좀 가로막듯하다고 생각했던 별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4: 네. 이제 또 똑같이 이번에 안타레스는 그 여름철 은하수 중심부에서 볼 수 있는 붉은 별이었다면 이번엔 반대로 또 겨울철 하늘에서 붉게 빛나고 있는 유명한 우리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베텔기우스가 있죠.
3: 폭발 임박.
4: 맞습니다. 예. 이 베텔기우스는 이제 굉장히 또 선명하게 붉은 빛으로 빛나고 있어서 똑같이 이 친구도 전쟁을 좋아하는 놈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3: 베텔기우스도 화성 길목을 막고 있나요?
4: 사실 안타레스만큼 정면으로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을 지나가긴 하지만 약간 좀 멀리 벗어나 있죠. 그래서 약간 재미있는 게 안타레스는 그 화성이 지나가는 길목에 훨씬 가까이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용감한 놈인 거예요. 반대로 이 베텔기우스는 좀 멀리 벗어나 있으니까 네. 좀 겁쟁이.
3: 쫄쫄.
4: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재미있는 게 우리가 그 신화를 보면 네. 이제 베텔기우스가 빛나고 있는 별자리가 밤하늘의 사냥꾼 오리온 자리인데 네. 이 오리온이 한창 허세를 부리다가 네. 한번 이제 전갈 독침을 맞고 큰 고생을 하는 적이 한번 있습니다.
3: 아, 그랬어요?
4: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네. 정확하게 이제 오리온 자리는 겨울철 별자리고 네. 전갈 자리는 여름철 별자리예요. 네. 같은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정반대 하늘이어서 네. 정갈과 오리온이 같은 그 시간, 같은 순간에 같이 떠 있는 순간이 없거든요.
3: 아, 그래서 척을 졌다.
4: 그렇죠. 그래서 정갈이 떠오르면 오리온이 도망가는 거예요.
3: 재밌네.
4: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이야기를 만든 거죠.
3: 이건 평생 기억할 수 있겠다. 정갈은 여름철 별자리, 네. 오리온은 겨울철 별자리.
4: 네, 맞습니다.
3: 그렇습니다. 약간 그 도르마무 앞에서 계속 이제 들이대는 닥터 스트레인지 생각도 나는 것 같고 오늘 시작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화성은 사실 행성이고.
4: 네, 맞습니다.
3: 안타레스는 별이잖아요.
4: 그렇죠.
3: 이제 체급이 안타레스가 더 위 아니에요, 사실?
4: 아, 맞습니다. 네. 이제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좀 문학적으로 다가갔지만 네네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이제 T의 모먼트로 가보면
3: 좋습니다.
4: 뭐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눈으로 봤으니까 화성이건 안타레스건 다 점으로 보였겠죠. 네. 그래서 붉은 점끼리 대결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는 화성은 조그만한 행성에 불과하죠. 화성은 지구에 비해서도 지름이 절반밖에 안 돼요. 반면에 안타레스는 훨씬 큽니다. 네. 심지어 태양보다 커요.
3: 아, 엄청 큰 별이구나.
4: 태양의 지름보다도 거의 680배 정도 더 큰 별입니다.
3: 진짜 큰 별이네.
4: 그러니까 만약에 네. 실제로 화성이랑 안타레스를 같은 링 위에 올려놓고 네. 어느에 붙어봐라고 하면 안타레스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네. 화성이 도망가겠죠.
3: 화성은 깔릴 것 같아요.
4: 그렇죠. 네. 뭐 깔릴 새도 없이 아마 사라질 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안타레스가 훨씬 더 강력한 붉은 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거대한 적색 거성으로 이제 안타레스를 보고 있는 거죠.
3: 네. 이 안타레스는 누가 발견한 별인가요? 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4: 네, 굉장히 이제 묘한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레스는 그 이름이 지어질 때부터 전쟁과 연관된 이제 역사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안타레스의 정체를 밝혀냈던 천문학자도 네. 전쟁과 묘한 그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잠깐 좀 역사 이야기를 드리면 네. 그 1862년 4월 12일 날 그 미국이 한창 남북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대담한 좀 흥미로운 스파이 작전이 하나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북주 연방군이었던 스파이 네. 제임스 앤드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네. 남부 연합이 몰고 있던 화물 기관차를 탈취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관차를 몰고 북쪽으로 네.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기관차를 잡기 위해서 중간중간 철도를 끊고 이제 또 기관차 추격전을 벌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네. 작전은 실패했지만 이 철도와 통신망을 노렸던 소수정의 그 스파이 작전이라서 되게 유명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대기관차 추격전이라는 이름의 아마 영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 그 미국의 남북전쟁을 다루는 역사 사건들 중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건인데 네. 이때 당시 이 작전을 승인하고 지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옴즈비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3: 예.
4: 근데 이 미첼이 지금은 그냥 군인처럼 보이지만 네. 원래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천문학자였어요.
3: 아, 그래요?
4: 네.
3: 왜 나중에 입대를 했대?
4: 근데 이 미첼이 조금 되게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3: 왜요?
4: 이 미첼은 원래 천문학자였는데
3: 왜요?
4: 원래는 어떤 일을 했냐면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런 천문학자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거금의 그 기부금을 마련해서 네. 자기 대학교에다가 미국 역사상 가장 커다란 망원경 하나를 드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프로젝트였고 실제로 그 망원경을 건설하는 행사에 그때 당시 퀸시 애덤스, 존 애덤스 대통령까지 와서 예. 이제 축사도 해주고 그랬어요. 야. 그래서 이제 그 망원경이 올라갈 산도 애덤스 마운틴이라고 이제 이름까지 지을 정도로 엄청 대규모 프로젝트였던 거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망원경이 이제 배를 타고 쭉 오고 있는데 망원경이 항구에 도착하기 하루 전에 이 신시내티 대학교에 큰 화재가 벌어집니다.
3: 하루 전에 그 대학교에 화재가 벌어져요.
4: 네. 그래서 대학교 건물이 진짜 도서관 건물 하나 빼고 다 타버렸어요.
3: 아, 전소됐구나.
4: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 연구자들까지 다 그 직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미첼도 대학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 망원경이 도착하고 나서 불이 난 게 아니라
3: 아 그게 다행이네 진짜.
4: 진짜 그 불 난 다음 날에 이제 뒤늦게 그 망원경이 도착했기 때문에 망원경만큼은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3: 좋은 망원경을 해외에서 산 건데.
4: 네, 맞습니다.
3: 오는 와중에 불이 났구나.
4: 그래서 그 막 이제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미첼은 한동안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망원경으로 천문대를 어쨌든 무사히 지어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대중 강연도 하고 또 철도 회사에서 일도 하면서 이제 돈벌이를 하고 이제 그렇게 생계를 이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철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전쟁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기관차 추격전을 하는 그 작전에 투입이 되었던 거죠.
3: 기관이 됐구나.
4: 네, 맞습니다. 예.
3: 아, 또 그런 사연이 있었네.
4: 네. 근데 이 미첼이 이제 이 안타레스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3: 좋습니다.
4: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화재 직후 들여왔던 거대한 망원경으로 이제 이별 저별을 막 관측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안타레스를 이제 우연히 보고 있었죠. 그런데 안타레스가 사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놓인 또 꽤 덩치가 큰 별이다 보니까 어지간한 망원경으로 봐도 단순히 점이 아니라 약간 사이즈가 있는 얼룩으로 보여요. 근데 당시 미첼이 이 안타레스를 잘 보다 보니까 안타레스 옆에 뭔가 조금 작은 애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3: 그래요?
4: 네. 그래서 안타레스가 혼자 살고 있는 단일 별이 아니라 옆에 파트너를 두고 있는 그 쌍성 아닐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미첼의 발견은 크게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3: 왜요?
4: 이제 그 망원경 기술 자체가 아직은 좀 성숙하지 못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시각적인 착각을 한 게 아닐까, 뭐 별빛이 흔들리면서 뭐 일렁거리는 걸 좀 잘못 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미첼은 노랗게 빛나고 있는 안타레스 옆에 뭔가 좀 녹색빛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기록을 남기기는 했지만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3: 실제로 쌍성은 맞는 겁니까?
4: 쌍성은 맞죠.
3: 네. 그렇구나. 안타레스는 진작에 좀 알려져 있었고
4: 네.
3: 그 옆에 그 작은 거를 미첼이 보긴 봤네요.
4: 네, 맞습니다.
3: 예. 미첼 전에는 그 안타레스의 동반성을 발견했던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까?
4: 이게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게 사실 공식적으로는 이제 기록을 남기고 발표를 했던 최초의 인물이 미첼이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미첼이 그 안타레스의 쌍성을 밝혀낸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 역사를 보면 좀 흥미로운 그 목격담들이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1819년 4월 13일 날 당시 오스트리아 빈의 밤하늘에서 아주 재미난 현상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제 달이 천천히 밤하늘을 가로질러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뒷배경에 있는 별들을 가끔 가리고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달 원반 때문에 뒷배경의 별이 숨는다라고 해서 달에 의한 별 엄폐라고 불러요. 그러면 달 원반이 별을 가렸다가 또 달이 흘러가면 다시 또 별이 드러나겠죠. 이제 그런 과정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 보고 있던 한 천문학자가 되게 재미난 걸 하나 목격을 합니다. 달 뒤에 숨어있던 안타레스가 다시 달이 흘러가면서 다시 나타났는데
3: 갑돌이 갑순이 공연하듯이
4: 맞아요. 다시 이제 싹 달이 흘러가서 숨어있다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아주 잠깐 안타레스가 녹색으로 보인 거예요. 원래 안타레스는
3: 붉은 빛이잖아.
4: 화성의 호적수라고 불릴 만큼 붉은 별이었잖아요. 근데 달 뒤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잠깐 아주 잠깐 녹색빛으로 몇 초 보이다가 다시 붉은색으로 변한 거예요.
3: 감질나. 잠깐 보인 거예요?
4: 네, 잠깐 보인
3: 그럼
4: 거죠.
3: 자기 눈으로 의심할 것 같은데.
4: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 천문학자도 처음에는 자기가 뭘 봤는지 의심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레스 옆에는 커다란 붉은 별이 있고 조그만한 파란 별이 있어요.
3: 아, 원래 그 조그마한 파란별이에요?
4: 네, 파란별인데 네. 단지 이제 안타레스가 워낙에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별이다 보니까 좀 멀리까지 그 붉은 대기가 퍼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보게 되면 붉게 퍼진 대기와 네. 그 옆에 있는 파란 별빛이 좀 섞여서 보다 보니까 아하. 좀 이제 노란 그 녹색 빛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3: 아, 그래서.
4: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달의 엄폐를 봤던 천문학자가 네. 뭘 봤을지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이 미르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네. 그 사람이 뭘 봤을지를 생각해 보면 붉은 안타레스 그다음에 옆에 파란 파트너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달 뒤에 숨었다가 달이 흘러가면서 바로 옆에 붙어있던 파란 파트너별이 먼저 잠깐 모습을 드러낸
3: 아,
4: 거죠.
3: 또 먼저 보고.
4: 그리고 예. 바로 옆에 붙어있던 주황색 별이 다시 뒤늦게 나타난 거예요. 아. 그래서 아주 잠깐이지만
3: 섞였구나.
4: 그쵸. 아. 그 녹색의 순간을 봤던 거죠.
3: 야. 그러네. 아, 나 같았으면 아예 잘못 봤겠지 이러고 말았을 것 같아요.
4: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안타레스, 그 붉은 안타레스가 워낙에 거대하고 밝다 보니까 이 바로 옆에 숨어있는 푸른 동반성, 동반자 별을 알아보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곁에 숨어서 매복하고 있는 이 파란색의 동반자를 되게 교활한 동반자라고 불러오기도 했죠.
3: 아, 그래요?
4: 네, 네. 되게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까다로운 친구다라고 해서 교활한 놈이라고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3: 어, 근데 아까 그 사람도 매복했잖아요.
4: 아, 그러게요.
3: 그죠?
4: 네. 예, 굉장히 아까... 재미있는 네. 또 우주와 연결된
3: 시시네티 천문학자.
4: 네, 예. 요한 우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 네. 미르크 그 오스트리아 천문학자 말고도 안타레스가 쌍성일 거라 짐작한 사람이 또 있다면서요?
4: 아,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워낙에 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밝은 별이다 보니까 또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동인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천문학자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사람 이름은 이제 제임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은 당시 미첼이 이 안타레스 옆에 동반성이 있습니다라고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2년 전에 똑같이 또 자기의 작은 망원경으로 네. 안타레스를 관측을 했어요. 아. 그리고 안타레스 옆에 또 뭔가 작은 게 보인다라고 이제 기록을 했죠.
3: 예.
4: 하지만 자기 혼자 관측 노트에다가만 기록을 했고요. 어디 아. 논문이나 아. 학회에 나가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3: 아.
4: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중요한 발견이라고까지는 당시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3: 네.
4: 예,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미첼의 발견이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3: 네. 아까 그 달의 엄폐라고 하셨죠?
4: 네.
3: 달이 가렸다가 이제 다시 뒤에서 드러나는 거. 그런 경우에만 그런 지금도 보려면 그런 경우에 봐야 되는 건가요?
4: 사실 달뿐 아니라 네. 요즘에는 소행성들도 가끔씩 배경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것들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관측인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소행성의 사이즈를 재고 싶어요. 그러면 소행성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면서 배경별을 몇 초 정도 가렸다가 다시 별이 드러나는지 그 시간을 재면 그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그 방해꾼, 네. 소행성의 사이즈도 잴 수 있겠죠.
3: 별의 사이즈를 아니까?
4: 그렇죠. 또 네네. 반대로 우리가 달의 어떤 사이즈를 알면 네. 또 똑같이 반대로 안타레스와 같이 별의 사이즈가 크다고 하면 네. 그 별빛이 숨어있다가 드러나는 과정을 또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별 원반의 사이즈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3: 네네.
4: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관측이고 네. 요즘에도 다양한 뭐 소행성들에 의해서 별이 지나가고 하는 그런 엄폐들을 놓치지 않고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4: 네.
3: 자, 안타레스가 있는 전갈자리와 관련해서 이제 같은 별들을 보면서도 남반구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은 전갈 대신 다른 걸 떠올렸다고 합니다.
4: 네,
3: 뭐를
4: 맞습니다.
3: 떠올렸을까요?
4: 이게 이제 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남반구 원주민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또 많이 만들었거든요.
3: 네.
4: 또 특히나 이제 옛날부터 고립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동식물과 달리 좀 다양한 생명체들이 많이 살았어요.
3: 그렇죠.
4: 이 호주 뉴질랜드 지역에 살고 있는 좀 흥미로운 동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에뮤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3: 타조 비슷하게 생긴
4: 네 맞습니다. 이 친구도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새이긴 한데 날지는 못해요.
3: 네.
4: 약간 그 키위새처럼
3: 아, 예.
4: 전반적으로 약간 그 남반구 살고 있는 새들이 너무 평화로워서 그런지 날 생각을 안 한 것 같거든요.
3: 급하지가 않아.
4: 네. 예. 그래서 이 에뮤가 이제 굉장히 또 대표적인 남반구 동물 중에 하나인데
3: 예.
4: 일단 재미있는 게 우리가 보통 별자리를 그리면 밤하늘에 밝게 빛나고 있는 별을 점 연결해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3: 그렇죠.
4: 약간 우리 어렸을 때 그 애기 때 봤던 책 같은 거 보면 점에 번호 찍어가지고
3: 네, 이어 그리기.
4: 그렇죠. 이어 그리기 하듯이 이제 네. 그림을 그려요.
3: 네.
4: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 남반구 원주민들은 음각으로 별자리를 그렸어요.
3: 음각으로.
4: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별이 길게 흘러가는 은하수를 보면 네. 그 은하수가 빼곡하게 별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짙은 먼지 구름으로 별이 가려져 있어서 네. 마치 뒤에 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네. 좀 거뭇한 지역들이 있어요.
3: 예.
4: 막 은하수의 강줄기가 막 갈라지고 좀 얇아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거뭇하게 은하수가 한 가운데 이제 뻥 뚫려서 좀 강줄기가 얇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구간.
3: 예. 그러니까
4: 비유하자면 한강의 밤섬 같은 구간이 있는 거죠. 예. 그 밤섬 같은 구간의 실루엣을 보니까 에뮤가 날아가는 모습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저 은하수에서 이제 거뭇하게 예. 별이 좀 적게 보이는 구간 있잖아요.
3: 에뮤 목 부분이요?
4: 아, 에뮤의 몸 다.
3: 아, 몸 다?
4: 네.
3: 아.
4: 그래서 비록 예. 지구에서 에뮤는 날지 못하지만 밤하늘에서는 이제 에뮤가 날 수 있게 해준 거죠.
3: 이렇게 또 포장해 주시니까 감동이 있네요.
4: 네. 근데 저 에뮤의 이제 머리 쪽에서 네. 저 등으로 쭉 이어지는 저기에 붉게 네. 빛나고 있는 별이 있어요.
3: 네,
4: 그게 이제 안타레스인데 저 안타레스를 보고 네. 당시 원주민들이 아주 재미난 생각을 떠올립니다.
3: 어떤 생각을 했죠?
4: 전설 속에 따르면 와이 네. 용갈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저 안타레스 별을 불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붉은 황토로 몸을 치덕치덕 바른 남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똑같이 그 안타레스가 붉게 빛나고 있으니까 붉은 황토로 몸을 바른 그렇지.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겠죠.
3: 네.
4: 그래서 신화에 따르면 이제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해마다 어떤 중요한 의식, 성인식 같은 걸 치르는 이제 날짜가 다가오는데
3: 네.
4: 그때가 되면 남성과 여성의 잠자리가 엄격하게 제한됐습니다.
3: 네.
4: 근데 이 와이 용갈이라고 하는 남자가 이제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신의 형의 아내가 둘이 와가지고 에뮤로 변해서 자기를 유혹한 거예요.
3: 아, 이런 전설이 있어요.
4: 네, 그래서 그만 거기에 홀려버려서
3: 예.
4: 그만 그 형수님과 예. 사랑에 빠져서 이제
3: 형수님 두 분?
4: 네,
3: 두 분?
4: 두 명의 형수님과 예. 이제 사랑을 나눕니다.
3: 예, 예, 예.
4: 근데 그 사실을 알고 형이 화가 났겠죠.
3: 당연히 화나죠.
4: 그래서 이제 아침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그 두 명의 아내와 자기 동생이 머물고 있던 그 숙소에 횃불을 들고 와서 불을 지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란 이 불륜 3인방이
3: 네, 3인방.
4: 이제 열심히 밤하늘로 사다리를 펼쳐서 도망갑니다.
3: 아, 그래요?
4: 그래서 네. 그 와이 용가리가 이제 안타레스 붉은 별이 되었고
3: 네.
4: 그 밤하늘을 잘 보시면 네. 안타레스 양 옆에 네. 또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별이 하나씩 있거든요.
3: 예, 예, 예.
4: 그 별 두 개가 네. 함께 이제 그 숙소에 머물렀던 형수님들
3: 모시고 왔구나.
4: 네, 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3: 실제로 그러면 안타레스는 얼마나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밝기가 변하나요?
4: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너무 불규칙해서요.
3: 네.
4: 정확하게 몇 년 주기로 이 별의 밝기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3: 아, 주기가 몇 년으로도 안 될 정도예요?
4: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별들을 이제 불규칙 변광성이라고 부르는데
3: 네.
4: 일부 주장에 따르면 아주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1600년에서 1200년 정도 텀으로 보면 그 중간중간 자잘자잘한 불규칙한 패턴이 있기는 하지만 넓게 보면 뭔가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하는 패턴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긴 하지만
3: 예.
4: 워낙에 긴 주기여서 사실은 검증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안타레스는 이미
3: 네.
4: 태양의 질량에 비해서 15배 이상 무거운
3: 네.
4: 아주 아주 무거운 별이고요.
3: 네.
4: 이 정도로 무거우면 안타레스는 아마 1400만 년밖에 못 살고 죽을 거예요. 근데 이미
3: 네.
4: 안타레스는 1200만 년을 살았습니다.
3: 야, 얼마 안 남았네.
4: 그러면 대충 계산해봐도 앞으로 200만 년 안에는 확실히 자신의 생을 다 할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 안타레스 붉은 별을
3: 네.
4: 안타레스 A라고 부르고
3: 네.
4: 옆에 살고 있는 파란색 별을 안타레스 B라고 하는데 안타레스 A가 워낙에 크고 밝아서 그렇지
3: 네.
4: 안타레스 B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별이거든요.
3: 네.
4: 안타레스 B도 온도만 보면 18,000도를 육박하는 아주 새파란, 아주 뜨거운 별이에요.
3: 그래, 새파란 녀석이지.
4: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자외선을 내뿜고 있고요.
3: 네.
4: 안타레스 A가 빠른 속도로 뿜어낸 항성풍의 물질이 안타레스 B가 토해내고 있는 강렬한 자외선과 충돌하면서 엄청나게 강한 빛이 새어나옵니다. 뭐 자외선, 엑소선 같은 빛도 새어나오고 있죠.
3: 네.
4: 그래서 그런 그 두 별이 죽음을 앞둔 채로 이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생생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3: 그 힘겨루기, 그 약간 불안정한 모습이 별의 모습을 관찰하면 또 티가 난다던데요.
4: 아,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베텔기우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별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대부분의 별은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 봐도 점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베텔기우스, 안타레스 정도로 큰 애들은 이제는 어설프긴 하지만 점이 아닌 조그만한 면적이 있는 얼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전역에 한 200m에 달하는 넓은 영역에 똑같이 생긴 안테나가 쫙 깔려있는 안테나를 가지고 이제 관측을 하는 전파 간섭계 기술로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름이 200m에 달하는 커다란 망원경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파 간섭계, 대표적으로 VLTI라고 하는 망원경이 있는데 네. 이 망원경으로 안타레스를 찍어보면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뭔가 동그란 별 원반 위에 이곳저곳에서 불규칙하게 항성풍을 토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또 최근에는 어떤 시도까지 하고 있냐면 이 별이 물질을 토해내면 그 속도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도플러 효과, 그 물질에 관측되는 파장이 달라지는 효과도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속도까지 반영된 거의 준 3차원의 버금가는 모습으로 별의 얼굴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천문학은 별을 점으로만 봤기 때문에 1차원의 선의 과학도 아니고 0차원의 점의 그렇죠. 과학이었잖아요. 점이죠, 그냥 별은 점광원, 포인트 소스였기 때문에. 근데 그 점 자체를 점점 키우고 키워서 2차원의 동그라미 심지어 3차원의 어떤 입체적 구조로까지 상상할 수 있게 된 거니까 네. 정말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천문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아, 그러네요. 네. 예. 괜히 천문학자가 아닙니다. 아, 정말 비유가 주옥 같아요. 이제 마치면서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예.
4: 아, 네. 저는 이 밤하늘을 이제 계속 볼 때마다 정말 다양한 순간순간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어딘가에선 또 새로운 별이 태어나고 있고 또 어디선가에선 또 오랜 시간 함께했던 별이 사라지고 있고 이런 다양한 별의 순간순간들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우주는 전혀 지루하지 않다. 계속해서 밤하늘을 보시면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우주를 계속 많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알면 알수록 재밌는 우주 이야기 다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찬란하게 흔들리며 우주의 시간을 품고 있는 붉은 별 안타레스를 우주먼지 지용배 교수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5: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7: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3: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타임즈의 박홍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3: 아, 반갑습니다.
8: 네.
3: 첫 방 출연하신 거 보셨죠?
8: 네, 봤습니다. 정말 많은 피드백을 받았고 이 정도로 네, 이 정도로 그 저를 잡지사에 추천하신 분 누군지 찾았습니다.
3: 아, 그때 묘령의 추천인.
8: 네. 예. 이제 누군지 노출되기 원하지 않으셔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3: 아, 찾았는데
8: 네, 아마 편집장님도 들으셨을 거고 네. 이제 에디터분들도 아실 텐데
3: 네, 네.
8: 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 귀한 분을 알게 돼서 좋습니다. 박홍준 기자와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8: 네, 문득 도로를 지나가면서 보다가 우리나라가 미국도 아닌데 이렇게 SUV가 많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을 나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SUV가 많지 않거든요.
3: 우리가 진짜 유독 많은 것 같아요.
8: 네, 그죠?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일본이나 유럽처럼 도로가 좁은 나라를 가면은 대부분 이제 작은 SUV들이 많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SUV의 체급을 막론하고 되게 다양한 차들이 다니는 건 저도 미국이나 우리나라 외에는 딱히 못 본 것 같습니다.
3: 신기해. 네. 예. 사실 아마 저도 SUV 차량을 타고 있긴 한데 신기하긴 신기해요.
8: 네, 그렇죠. 예, 예, 예.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뭐 열에 아홉 가지는 아니더라도 한 여섯 분 정도는 SUV를 타고 계실 거예요.
3: 아, 그 정도예요?
8: 네. 실제로 이 신차 판매 비중을 보면은 SUV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어간 지는 꽤 오래됐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내가 타는 SUV 기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3: 아, SUV의 역사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정확히 어떤 차를 SUV라고 하는 건지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 네, 일단 SUV의 뜻은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그러니까 레저 활동에 특화되어 있는 다목적 차,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3: 네.
8: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 거친 노면을 달릴 수 있도록 사륜구동으로 제작된 큰 승용차, 이렇게 표현을 해요.
3: 네.
8: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뭐 사륜구동이 아닌 SUV도 되게 많고
3: 예.
8: 뭐 꼭 크지 않아도 소형 SUV도 나오고 경차도 SUV로 나오고 다양한 형태의
3: 그렇지.
8: 차가 있기 때문에
3: 예.
8: 네. 이 SUV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졌고 이런 다양성이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자동차 회사들은 자신들의 차들이 굳이 SUV라고 뭐 표현을 안 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3: 네. 그러니까 브랜드마다도 좀 부르는 명칭 같은 게 다를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성능의 차이라기보다는 브랜드마다의 그 이유가 있는 거죠?
8: 네, 맞습니다. 뭐 일종의 고유 마케팅 용어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3: 네.
8: 이 우리나라의 이 어떤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SUV가 워낙에 좀 투박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자신들이 출시한 SUV는 좀 더 도심지향적이고 좀 더 여성 소비자들이라든지 좀 SUV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 SUV는 더 이상 투박한 차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SUV의 S를 스포츠가 아니라 이제 섹시라고 표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3: 아, 한 브랜드에서?
8: 네. 특정 브랜드가 자신들의 SUV는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 아니라 섹시 유틸리티 비클입니다.
3: 아,
8: 라고 표현을 했던 네.
3: 예, 예.
8: 그런 적도 있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뭐 벤츠와 BMW 이야기를 했었지만
3: 네.
8: BMW는 또 여기서 남다릅니다.
3: 뭐라고 하나요, 네. BMW는?
8: 아무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BMW는 좀 자신들 정말 운전의 재미라든지 이런 걸 중요시하는 브랜드잖아요.
3: 맞아, 예.
8: 네. 그래서
3: 드리프트하라 그러고
8: 맞아요.
3: 그게 네. 제일 기억이 나요.
8: 맞아요.
3: 예, 예, 예.
8: 그래서 자신들의 차를 SUV라고 표현 안 하고 SAV라고 표현합니다.
3: SAV는 뭐의 약자죠?
8: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3: 네.
8: 지금 저 BMW가 판매하고 있는 XM이라는 자동차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3: 네.
8: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 그러니까 뭐 스포츠 활동에 최적화된 차는 맞는데 우리 차는 뭐 아웃도어, 뭐 흙길, 산 이런 데보다는 좀 더 도로에 가깝고 이 험로를 얼마나 잘 주파하냐보다는 운전이 얼마나 재밌냐. 이런 쪽에 좀 성향을 맞춘 차예요.
3: 네.
8: 람보르기니도 SUV를 만들고 있는데
3: 네.
8: 람보르기니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3: 네.
8: 자신들의 SUV를 SSUV라고 얘기를 합니다.
3: S 하나를 더 붙였네요.
8: 네, 네. 슈퍼 SUV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슈퍼카 회사다 우리는.
3: 예, 예.
8: 그렇다 보니까 우리 SUV는 특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3: 어떻게
8: 자신들의 SUV를 SUV라고 얘기 안 합니다.
3: 슈퍼 울트라 SUV?
8: 아닙니다. 그냥 예. 스포츠카라 그래요.
3: 네. 그냥 스포츠카?
8: 네, 그냥 스포츠카라고 표현을 해요.
3: 또 다르네.
8: 아무래도 이 자신들은 태생부터 스포츠카를 만들었던 회사다 보니까
3: 네.
8: 우리가 만든 차는 그게 바디 타입이 어떻건 다 스포츠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3: 다릅니다. 다 브랜드마다.
8: 네.
3: 궁금한 게 그 RV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8: 맞아요.
3: RV는
8: 네.
3: SUV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8: RV는 이제 레크리에이션 비클, 레저용 자동차라고 표현을 하는 말인데
3: 네.
8: RV가 좀 더 광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3: 맞다.
8: RV에 SUV가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 전 RV 하면 그냥 캠핑카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더 넓은 개념이네요, RV가.
8: 맞습니다. 캠핑카도 RV에 포함이 되고요. 예. 뭐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미니밴이라든지 뭐 픽업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RV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네. 뭐 그 외에도 뭐 요즘은 되게 다양한 형태의 차가 있는데 가끔 도로 보면 이게 세단이야, 해치백이야, SUV야 좀 애매하게 생긴 차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차들을 CUV,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비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차도 RV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9: 아, RV가 또 광의의 개념이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SUV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건지가 역사를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일단 최초의 자동차라고 네. 하면 보니까 이제 뚜껑도 없고 네. 마차 비슷한 형태였다고 하네요.
8: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칼 벤츠가 발명한 세계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당시의 차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마차 형태에 가까웠고 3륜차였습니다.
9: 그렇죠. 세발 차였죠.
8: 네. 바퀴가 세 개 달린 자동차였고 이후에 이 페이턴트 모터바겐 이후 이 벤츠의 공동 창립자였던 고트립 다임러가 세계 최초의 이 가솔린 4륜차를 만들고요.
9: 아, 네.
8: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아르망 푸조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딴 이 4륜차를 똑같이 만드는데 뭐 사실 바퀴가 3개냐 4개냐의 차이긴 하지만 네. 뭐 그 기원은 대부분 비슷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뚜껑이 없고 정말 말 없는 마차의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9: 네.
8: 이 디자인이 바뀌기 시작한 게 1910년, 1920년대부터예요. 이때부터 이 디자인, 스타일 이런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뭐 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던 이 천장이 이 철판으로 바뀌기도 하고 엔진룸과 운전석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9: 네.
8: 뭐 그거랑 또 별개로 재밌는 건 자동차가 점점 많아지고 도로가 발달하고 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길어지면서 네. 이 자동차의 고속 주행 능력을 정말 중요하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9: 네.
8: 네. 이런 점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공기 역학이라는 개념이 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면서 차체는 낮아지고 바퀴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 엔진의 성능은 더 강력해지고 하면서 지금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단이라는 세단. 개념이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9: 그렇지. 도로 상황도 깔끔해지고 이러니까.
8: 네. 예. 디자인도 좀 공기의 저항을 덜 받게 좀 유선형으로 매끈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SUV나 예전에 말없는 마차 같았던 투박한 스타일은 다소 좀 촌스러운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9: 그럼 그 차체의 높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예전에 그 말없는 마차도 네. SUV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8: 그렇죠. 사실 그 당시에 그렇죠? 뭐 이게 예. SUV다, 이게 세단이다 구분은 없었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워낙에 도로 조건이 좋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걸 SUV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SUV의 개념이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9: 그럼 SUV의 네. 개념이 생긴 건 언제부터인가요?
8: SUV의 개념이 생긴 거, 그러니까 최초의 SUV가 뭐였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 네. 부분은 좀 들어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 네네.
8: 네. 이 첫 번째 주장이.
9: 네. 예.
8: 1930년대, 이 쉐보레에서 등장한 서버번 캐리올이라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네. 이 자동차가 사실 외형은 당시의 승용차와는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근데 차고가 조금 높았고, 네. 일반적인 승용차와는 다르게 3열 구조가 있었습니다.
9: 아, 그러네요.
8: 네. 예. 그래서 8명이 탈 수 있는 8인승 네. 구조의 자동차.

0: 이 3륜 오토바이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 기동성을 정말 중요시 생각했고 이 부분도 익숙하게 봤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1940년대 이 연합군이 덩케르크에서 철수한 1940년에 미 국방부가 자동차 회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를 불러 모아서 우리 군용차 만들 건데 우리가 내가 몇 가지 조건을 줄 테니까 이거에 맞춘 차를 만들어 봐라고서 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공개 입찰을 띄우는 거죠.
1: 네.
0: 여기서 내놓은 조건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SUV의 형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네. 사륜구동이어야 됐어요.
1: 사륜구동.
0: 네. 사륜구동이어야 됐고 네. 구조가 단순한 이 사각형 차체였어야 됐고
1: 네.
0: 이 앞유리를 왜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유리를 열고 닫을 수 있었어야 됐고요.
1: 네. 아 옛날 차들 그렇더라고요. 네, 앞유리가 열리더라고요.
0: 네, 앞유리 네. 교체가 가능할 수 있어야 됐고 네. 또 이제 독특한 게 아 이거 미터법 아닌데 네. 네, 미터법 아니긴 하지만
1: 예, 박지희 작가가 안 보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예. 600파운드를 견딘 채 600파운드의 무게를 얹은 채로 달릴 수 있는 이런 적재 중량을 버텨야 된다.
1: 변환 정도는 해주실 수 없네요.
0: 네, 한 260kg에서 270kg 정도.
1: 아,
0: 네, 이 정도의 적재 중량을
1: 200kg 넘게.
0: 네, 그 정도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목표치를 제시를 했어요.
1: 예, 예.
0: 네,
1: 많이 참여했나요?
0: 이 당시에 이 입찰을 붙었던 회사가 미국의 포드 그리고 이 윌리스 오버랜드라는 회사 이 두 회사가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1: 네.
0: 최종적으로 낙찰된 회사가 윌리스 오버랜드라는 회사가 만들어낸 윌리스 MA라는 시제차였습니다.
1: 윌리스 MA.
0: 네, 이 윌리스 네. MA가 양산된 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윌리스 MB라는 자동차입니다.
1: MB가 되는 거구나.
0: 네.
1: 저게 지프차의 기원이에요?
0: 네, 그렇죠. 이 차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약 60만 대 정도가 생산돼서
1: 예.
0: 이 유럽과 이 태평양 전쟁 전선에 투입이 되는데요.
1: 네.
0: 이 차가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지프차의 기원이 됩니다.
1: 그렇구나. 예. 그러면 지프차의 원조 윌리스 MB는 전쟁터에 딱 어울리는 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0: 네, 그런 차였습니다.
1: 예.
0: 이 차의 성능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뭐 사실 당연히 독일에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독일에도 군용차는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독일차의 장점과 단점의 독일군이 운영하는 차의 완전한 대척점에 서 있는 차였습니다.
1: 네네.
0: 당시 독일군이 운영하던 차가 되게 다양했어요. 뭐 지휘차였던 코만데어바겐, 뭐 이제 그리고 수송물자였던 수송용으로 활용됐던 뭐 이런 퀴벨바겐, 뭐 수륙양용차였던 슈빈바겐, 정말 다양한 차가 있었는데
1: 네.
0: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 이 폭스바겐 비트를 기반으로 설계를 한 차거든요.
1: 그러네요.
0: 당시에 독일의 예. 국민차였던.
1: 예.
0: 네. 이 차를 기반으로 설계했는데 당시 폭스바겐 비틀의 특징이 뭐였냐면 엔진도 뒤에 있고 뒷바퀴를 굴리는 RR 구조의 자동차였어요.
1: 아, 저게 엔진 뒤에 있어요?
0: 네, 저 당시의 차는 엔진이 뒤에 있습니다.
1: 딱정벌레 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0: 네, 예. 이 딱정벌레 차를 기반으로 군용차를 설계를 했는데
1: 예.
0: 장점은 분명했습니다. 엔진이 뒤에 있고 구동축도 뒤에 있으니까 전장에서 돌진하면서 앞에서 총을 맞아도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차가
1: 그러네.
0: 기동성이 꽤 괜찮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반대로 뒤에서 피격당하면
1: 네.
0: 이건 엔진도 손상을 입고
1: 네.
0: 구동축도 손상을 입으니까 네. 아예 구동 불능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1: 그러네요. 예.
0: 반대로 이 윌리스 MB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앞에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앞에 장갑을 좀 두텁게 대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 독일 차들처럼 뒤에서 피격을 당한다고 해도
1: 네.
0: 사륜 구동이었기 때문에 뒷바퀴가 안 굴러가게 되더라도 앞바퀴로 굴러가면
1: 그렇지,
0: 되는 문제였거든요.
1: 그렇지. 예.
0: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동성이 뛰어난 걸로 전해졌고요.
1: 네.
0: 이런 점 때문에 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당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사령관은 이 윌리스 MB가 연합군이 이길 수 있게 한 연합군의 핵심 3대 전력 중 하나였다. 이렇게 윌리스 MB를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핵심 전력으로 인정을 받고
0: 네.
1: 윌리스 MB의 사륜 구동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 요인으로까지 인정을 받았다는 건데 지프의 기원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우리가 이제 집차라고 하는
0: 네.
1: 지프라는 말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0: 이 지프라는 말에 대해서 네. 정말 여러 가지 기원이 있어요.
1: 네.
0: 당시 군용차를 이 군인들은 GP, General Purpose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GP라는 말이 GP, GP, GP, GP 해서 뭐 지프가 됐다. 뭐 이런. 전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뭐. 네.
1: 예, 예.
0: 그런 이.
1: 약간 선김 선생님 스토리텔링을 좋아한다더니 그 느낌 약간 났어요.
0: 저 이렇게
1: 약간 GP, GP, GP, GP, GP.
0: 네. 저 방금 전에 사실 2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야 될 때 타임머신 켜야 될까? 약간 고민했었어요.
1: 예. 자신감 있게 하세요. 다 네. 받아들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예, 예.
0: 네. 그런 설이 예. 있었고요.
1: 네.
0: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애니메이션 중에 뽀빠이라고 있었는데
1: 뽀빠이 예.
0: 네 아시죠
1: 시금치 먹는 뽀빠이
0: 네
1: 예.
0: 사실 이거 알면 이젠 저희 건강검진 받아야 될 나이긴 한데
1: 네. 좋아요
0: 네.
1: 예 좋습니다
0: 네.
1: 예.
0: 이 뽀빠이에 나오던 캐릭터 중에 예. 유진 더 지프라는 강아지 캐릭터가 있었다고 해요
1: 강아지 있었...
0: 네.

0: 이 캐릭터의 이름에서 따왔다라는 설이 있고요. 한 가지 설이 더 있는데 당시 군인들이 이 신병들 약간 좀 어리버리하고 약간 네. 이 어느 정도 얘 좀 약간 삐리한데 약간 네. 소위 네. 이런 표현으로 아 저 친구 되게 집하다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1: 집하다.
0: 네. 그래서 당시 전장에 투입된 지 얼마 안 됐던 이 윌리스 MB의 성능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이 차를 지프라고 불렀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1: 아, 확실하지는 않은가 본데 한 세 네. 가지 설 정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차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민간에서도 쓰이기 시작한 건가요?
0: 네, 그렇죠. 이 전쟁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당시에 이 차 정말 비포장로에서 전장에서 정말 잘 달렸는데 아, 이 뭐 우리 캠핑 갈 때 아니면 뭐 아, 우리 고향 농사 짓는데 힘든데 그런 그렇지. 데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고요. 예. 이 차를 만들던 윌리스 오버랜드 입장에서도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쟁 군수물자는 더 이상 안 만드는데 다른 목적으로 그렇지. 뭔가 차를 팔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1: 판매 활로를 찾아야죠.
0: 네, 활로를 예. 찾아야 되는데 예.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윌리스 오버랜드라는 회사가 나중에 이제 카이저라는 회사에 인수가 됩니다만 아. 이 회사가 이 지프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는데요.
1: 네.
0: 윌리스 MB가 파생시킨 차가 근데 지프만은 아닙니다. 방금 전에 이제 네. 차를 방금 전에 되게 많은 차들이 남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1: 네.
0: 네. 이 차가 세계 대전이 끝난 유럽에 정말 많이 남아 있었는데.
1: 예.
0: 영국 같은 경우에 이 버려진 윌리스 MB를 농장에서 정말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영국의 이 도로 환경에 맞춰서 차를 개량해서 만든 차가 디펜더라는 자동차였고요.
1: 디펜더?
0: 네. 이 디펜더라는 자동차는 우리가 잘 아는 랜드로버의 기원이 됩니다.
1: 아, 랜드로버.
0: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1: 예.
0: 이 그리고 우리가 필리핀 가시면은 이게 버스도 아니고 트럭도 아니고 되게 화려하게 생긴 이상한 차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1: 아, 저 차 네, 인도에도 많고 저런 거.
0: 네.
1: 예, 그렇죠.
0: 이 저 차를 예.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지프니라고 하는데
1: 맞아.
0: 이 윌리스 MB 그러니까 미군이 운영하던 윌리스 MB를 기반으로 설계한 차가 저 지프니라는 자동차고요. 한 가지가 또 있는데
1: 예.
0: 그 일본의 미쓰비시가
1: 네.
0: 이 윌리스 오버랜드의 민수용 버전. 그러니까 이 민간 판매용 윌리스 MB를 생산했던 적이 있어요.
1: 네.
0: 이 미쓰비시 J시리즈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이 자동차가 나중에 미쓰비시 파제로라는 자동차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고요. 이 미쓰비시 파제로는 네. 나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네. 갤로퍼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됩니다.
1: 네. 갤로퍼까지요죠.
0: 네. 윌리스 MB가 정말 이 후손이 많은 거예요. 네.
1: 그쵸. 후손이 진짜 그 SUV계의 시조 느낌이네요.
0: 네. 그래서 MB가. 실제로 지프는 와. 이 자신들의 브랜드 슬로건을 얘기를 할 때 네. 모든 SUV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1: 말 됩니다.
0: 네. 네,
1: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얘기 나온 김에 그 윌리스 MB처럼 전쟁이 그 자동차 역사에 영향을 준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특히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0: 네, 일단 대량 생산이라는 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잖아요. 전쟁의 특성 중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당장 엄청 많은 물자를 아주 신속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자동차 생산 구조 자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1: 네.
0: 이 표준화, 뭐 모듈화, 뭐 컨베이어 생산 방식 이런 게 대표적인데
1: 네.
0: 당시에 이 포드의 정말 특허 혹은 포드만의 독특한 생산 방식 중 하나였던 컨베이어 생산 방식이 이 자동차 산업 전반에 표준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1: 네.
0: 독일의 아우토반도 이 전쟁의 영향을 받았어요.
1: 아우토반? 예.
0: 네.
1: 뭐 히틀러가 뭐 아우토반 만들었다.
0: 네, 그렇죠.
1: 네.
0: 사실 이 아우토반을 히틀러가 만들었는데 네. 사람들은 사실 히틀러가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서 만들었던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는데
1: 예.
0: 이건 반만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네 사실 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싱싱 달리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겠지만 본 목적은 이 군수물자 병력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 운송하기 위한 목적이 더 짙었거든요.
1: 그렇군요. 예.
0: 그러니까 아우토반은 어떻게 보면 이 독일의 산업의 중요한 역할도 하긴 했지만 네. 일종의 전쟁 인프라 역할을
1: 그러네요.
0: 했던 거죠.
1: 예.
0: 네.
1: 또 있나요?
0: 반대로 자동차 산업이 전쟁에 기여한 점도 있는데요.
1: 자동차 산업이 반대로 전쟁에 기여한 사례?
0: 네, 네. 그렇죠.
1: 네.
0: 뭐 흔히 아시겠지만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정말 대표적인 중공업 산업이잖아요.
1: 네.
0: 이렇다 보니까 전쟁이 나면은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 군수 생산 시설로 전환이 됩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 미국의 크라이슬러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B-29 폭격기를 생산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영국의 제규어 같은 경우도 이 영국군의 스피트파이어 전투기를 생산을 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1: 예.
0: 그 외에 뭐 일본이나 뭐 프랑스, 뭐 독일 많은 자동차 회사들의 공장이 군수 생산 시설로 운영이 됐었죠.
1: 아.
0: 네. 네. 아, 특히나 그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1: 프랑스 자동차 회사요?
0: 네. 예. 프랑스가 전쟁 초기에 이 독일에 함락되잖아요.
1: 그렇죠. 예.
0: 이러면서 프랑스에 남아있던 자동차 회사들의 행보가 좀 재밌었습니다.
1: 왜요?
0: 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지금도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푸조, 시트로엥, 르노, 이 세 군데 회사.
1: 네.
0: 이 회사들의 행보가 다 달랐습니다.
1: 네. 또 어땠나요?
0: 이 푸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스가 점령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공장을 폭파시켜버려요.
1: 아, 저기, 나치한테 쓰일까봐? 네. 활용될까봐?
0: 네, 우리 생산시설이 아~ 저한테 쓰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고 폭파시키고, 예. 핵심 기술자들, 경영진들 다 영국으로 도망갑니다. 시트로엥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럴 새도 없이 이제 공장이 이제 독일에 뺏겼는데,
1: 예.
0: 좀, 소위 말해서, 대충 일했다 그래요. 네.
1: 아, 대충 일했다?
0: 네. 이 독일군에 트러블 납품하는 일을 했었는데,
1: 예, 예, 예.
0: 아유, 이거 전쟁이라 물자고 하기 힘드네요 하면서 뭐 늦게 주고.
1: 침대 축구하듯이.
0: 네. 만드는 네, 것도
1: 시간 끌고.
0: 막, 네, 대충 만들어가지고 막 되게 고장나기 쉽게 만들어서 주고.
1: 이런. 나름의 저항을 한 건데.
0: 네. 나름의 소극적인 저항을 했다고 하고요. 예, 예. 르노 같은 경우에는 이 독일군의 전차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이 당시 경영진들이 좀 나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경영진들이 이후에 처벌을 받기도 했었고요. 네, 지금까지도 약간 르노가 부끄러워하는 일종의 흑역사로 남아있습니다.
1: 좀 확연하게 구분이 되네. 재밌습니다. 네. 자, 자동차 산업을 관통하는 전쟁의 흔적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의 SUV 차량이 들어오고 자리 잡은 것도 한국전쟁 이후라면서요?
0: 맞습니다. 이 윌리스 앤비가 2차 세계대전에서도 활약했지만 한국전쟁에서도 정말 활약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윌리스 앤비가 유엔군 수속으로 대거 투입된 데에 이어서 이 윌리스 앤비의 후속작으로 만들어졌던 카이저 지프도 한국 전쟁을 계기로 데뷔를 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예.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차들이 뭐 유럽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대거 불화가 되고 폐차 처리가 될 거잖아요. 이 부품들을 갖다가 모아서 만든 자동차가 좀 발음에 유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들 예상하시는 시발 자동차가.
1: 아, 우리 네. 시발 택시 할 때 배웠었죠. 네. 예, 맞습니다.
0: 이 자동차가 윌리스 앤비의 부품을 활용해서 만든 자동차였고요.
1: 예.
0: 우리가 흔히 뭐 미군의 군용 지프를 가지고서 뭐 드럼통을 펴서 자동차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여기서 얘기하는 미군의 군용차가 윌리스 앤비였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동차가 이 시발 자동차였습니다.
1: 야, 근데 그때는 우리 뭐 도로 인프라 같은 게 엄청 형편 없었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사실 네. 뭐 옛날 영상들 보면은 막 광화문 한복판 도로도 막 흙받치고 그러잖아요. 네. 비 오면 막 진창되고.
1: 네.
0: 이렇다 보니까 아마 당시 우리나라 도로를 생각하면 이 시발 자동차는 정말 대단한 존재였을 거예요. 이 진창길이 돼가지고 막 다른 차들은 못 지나가는데 이 차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을 테니까요.
1: 네.
0: 이렇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SUV라는 거는 저 SUV라는 존재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차라는 인식이 우리한테 바뀌기 시작했고요.
1: 네.
0: 이렇다 보니까 SUV는 단순한 탈 것을 넘어서 든든한 도구다 이런 인식이 우리한테 기억이 되게 됩니다.
1: 네. 그렇다면 국내에서 생산한 최초의 국산 SUV는 어떤 차종인가요?
0: 사실 뭐 시발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차는 이 미군의 중고 지프 그리고 뭐 이제 폐차된 부품을 조립해서 만든 차였기 때문에
1: 네.
0: 완전 신차였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좀 제대로 본격적으로 생산된 건 1969년 신진 자동차 공업이 생산한 신진 지프라는 차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아, 그때 신진 지프라고 했구나. 네, 69년에.
0: 이 차도 신진 지프라고 판매가 됐었는데.
1: 예쁜데요?
0: 그렇죠. 지금 봐도 꽤 스타일 꽤 괜찮죠.
1: 예, 예.
0: 이 신진 지프가 이 당시 이 윌리스 앤비의 명맥을 이어갔던 카이저가 생산한 CJ5라는 자동차를 그대로 조립 생산한 자동차예요.
1: 네.
0: 이 신진 지프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코란도의 이 전신이 됩니다.
1: 아, 그렇구나.
0: 네, 나중에 코란도로 탈바꿈을 하게 되고요.
1: 예.
0: 이 신진 지프에 기반이 된 CJ5라는 자동차는 네. 나중에 이 지프를 대표하는 오프로더 SUV 랭글러가 됩니다.
1: 제 한때 드림카가 지프 랭글러였거든요.
0: 아, 우리가
1: 좀 끌리더라고.
0: 네. 그렇죠. 비슷한 스타일을 갖고 있어가지고
1: 그러네.
0: 어떻게 보면은 코란도와 랭글러의 조상이 같은 셈인 거죠.
1: 그러네요. 네. 군용 차량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정말 SUV의 용도와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SUV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0: SUV가 인기가 많아진 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운전이 편합니다.
1: 운전이 편하다.
0: 네, 차고가 높잖아요.
1: 그렇죠. 잘 보이고.
0: 저는 뭐 세단을 운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SUV 운전하다가 세단 운전하면 좀 답답해서 운전 못한다는 분들 덜어 있더라고요.
1: 네.
0: 네. 특히나 이 도심에서 주는 시야가 너무 쾌적하다 보니까 네네. 이 운전할 때 주는 느낌이 다른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1: 운전하기 좋다.
0: 네. 이 두 번째로 생활 구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 예전보다는 뭐 이제 아웃도어 활동도 되게 활발해졌고
1: 예예.
0: 이 뭐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카시트도 실어야 되고 유모차도 실어야
1: 그렇죠,
0: 되고 뭔가 네. 좀 실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졌어요.
1: 패밀리카 개념이
0: 네. 가족용 차에 대한 개념이 정말 커지면서 옛날에는 작은 차가 이거보다 훨씬 작은 차 갔다가도 4인 가족이 다 탔는데
1: 그러니까,
0: 어떻게
1: 그러니까.
0: 정말 저희 이모가
1: 그때 어떻게 산 건지 이모님이 왜요?
0: 네, 저희 네. 이모 이제 4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외갓집에 몰 때마다 막 티코를 4시서 타고 왔었거든요. 강원도를
1: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에요.
0: 네, 이게 가능했던 정말 네. 강한 자만 살아났던 90년대였는데
1: 실제로 약간 그 코로나 이후에 네. 좀 이제 야외 레저 활동 많이 하면서 SUV 더 늘어난 느낌도 받는 것 같고
0: 맞아요. 네. 그때 한참 차박이라는 것도 유행을 하면서 나만의 공간이 중요해지고 예. 그러면서 SUV가 꽤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1: 네.
0: 이 제조사 입장에서도 좀 SUV가 매력적이긴 합니다. 이 차체를 키우기도 쉽고 되게 다양한 파생차들을 만들 수 있어서
1: 네.
0: 이 뭐 지금은 뭐 경차뿐만 아니라 뭐 대형차, 뭐 고성능차, 슈퍼카, 뭐 고급차 이런 것까지 SUV 타입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1: 네.
0: 이렇다 보니까 SUV는 뭐 차종이 아니라 약간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일종의 기본 틀이 된 게 아닌가
1: 그러네.
0: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그러네. 이제 큰 차가 많아진 만큼 좀 이제 주차는 더 힘들어지고
0: 주차는 네 사실 저도 오늘 부득이하게 SUV를 한 대 타고 왔는데 좀 주차하기 힘들더라고요. 네.
1: 대형 SUV 두 대 양쪽에 있으면 주차 내릴 수가 없어.
0: 어떻게 내려야 되지? 이게 애먹잖아요.
1: 네. 아, 이런 것도 좀 넓어지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네. 사정상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0: 네.
1: SUV의 시작과 기회보, 미래까지 우리 잡식인이로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타임즈의 박홍준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쯤이면 퇴근 이후 고향을 향해 이동 중이신 분들 많으시겠죠. 지금 출발하면 서울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7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음은 넉넉하게 운전은 여유롭게 저희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를 들으시면서 안전하게 고향에 도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유엔 총연설에서는 북핵 단계 접근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역할도 강조했죠. 주요 내용 살펴보고요. 지난 21일 비무장지대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상태죠. 대법관 후보 추천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설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크아웃 단연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꼼꼼히 짚어봅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명절을 앞둔 저녁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먼저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3: 컴온 컴온 박재홍. 너무 기다렸어요.
1: 아야,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환영의 인사해 주셨네.
3: 자, 안녕하세요.
1: 또, 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준혁 전 국민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아유 감사합니다.
4: 고생하셨어요.
1: 예, 아이자 두 분이 다 이게 또 저희 병상에 있을 때 문자나 전화 연락을 주셔가지고, 야, 이 한판 승부는 역시 우리 게스트 선배님들이 참 의리가 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제가 괜찮죠? 그 이거가 네. 비슷하시죠?
4: 비슷한 게 아니고 더 나아진 거.
1: 더 나아진 거. 한 달 동안 밖을 안 나가가지고 얼굴 혈색이 약간 네. 좀 좋아졌다 이런 평가도 있고. 예예. 자, 일단 우리 곽우신 기자가 그 명절 특수로 인해서 약간 차가 밀려가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뉴스를 전해드리면 오늘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문빈 대화 재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30분만 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북미 대화에 트럼프 대통령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무엇보다 뜻깊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패스메이커, 미국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라고 했고요. 전략 투자 사업, 핵 추진, 잠수함 연료, 우라늄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업 협력, 전자권 전환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는 소식이고요. 유엔 총연설도 있었습니다. 아, 북핵 문제에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를 했는데 약 7분간 연설을 하면서 우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나가겠다 밝혔는데 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피스메이커를 규정을 하면서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시키고 이를 종전과 평화체제 논의로 발전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남북체제를 서로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위기관리의 장치를 만드는 안정적 평화공존, 그리고 동북아 평화까지 연결하는 책임있는 평화공존, 세 가지 청사진도 제시했다라고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두 분의 만남 30분간 이어졌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김유정 의원님부터.
3: 네, 골프 얘기로 시작해서 골프 얘기로 훈훈하게 마무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12월에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네. 골프를 칠 수도 있겠다.
1: 아, 마라라고 리조트.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마라라고 리조트 유명하잖아요.
3: 네. G20 네. 정상회의가 열리니까요. 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도 30분간 정상이 이제 세 번째 만남인데 만남을 네.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미투자 협상이 그래도 조금 진척이 있고 네. 예,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이라서 아마 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1: 네.
3: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작년에 얘기했던 팩트 시트에 나와 있던 내용들 다 얘기를 했고
1: 네.
3: 특히 전작권 관련해서 정상 간에 최초로 얘기가 있었다는 거 저는 그 점은 조금 진척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1: 예.
3: 트럼프 대통령 조선업 관련한 얘기했다고 하는데
1: 예.
3: 그나마 저는 분위기가 좀 괜찮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는
1: 예.
3: 호르무즈 파병 문제 논의가 이제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 그러네요.
3: 만약에 분위기 안 좋았으면 뭐라도 또 압박을 했을 거예요.
1: 왜 안 가나? 가장 많이 네, 석유 뭐, 수입하면서
3: 그렇죠. 뭐 언제 보낼 거야? 막 이렇게 예, 나왔을 예. 수도 있는데
1: 예, 예.
3: 그런 거 없었던 것은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았던 게 아닌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우리 김정혁 최고께서는
4: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그동안에 진보 정권이 했던 얘기가 다 거짓말로 판명이 돼서 사실은 뭐라고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1: 예.
4: 그러니까 굉장히 공허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점점 예. 줄여서 나중에 우리가 평화로 갈 수 있다. 예. 전 세계 역사에 그렇게 핵을 가진 국가가 스스로 핵을 포기한 경우를 보셨습니까?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1: 예.
4: 더구나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인 북한이
1: 예.
4: 핵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환상입니다. 결국은 그건 힘의 균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1: 예, 예.
4: 그럼 핵을 가진 국가를 상대하려면 우리가 핵을 개발하든가 우리가 핵우산을 쓰든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국민들한테 민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의 김정일이는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렇게 대국민 사기극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1: 예.
4: 그러다가 지금 북한이 뭐 60개를 갖고 있다느니 무슨 수소폭탄을 갖고 있다느니 이 꼴이 됐는데 지금도 또다시 무슨 뭐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뭐 북한의 핵을 줄여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 예.
4: 정말 저는 이거는 지금 이거는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4: 미국은 그럴 수 있죠. 트럼프는 대화 저 김정은하고 대화를 해서 나중에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고
1: 예.
4: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란 전쟁 때문에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나 호전광 아니고 나 가장 호전적인 김정은이하고도 내가 대화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선전 선동을 위한 그런 쇼를 할 수가 있지만
1: 예.
4: 과연 우리나라가 그게 거기에 장단을 맞춰준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에
1: 예, 예.
4: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1: 예.
3: 그래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도 유엔 연설에서 35년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유엔 동시가입했다 그런 얘기도 꺼내면서
1: 예.
3: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다자간 협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북 그다음에 미중 이 다자 협상을 위해서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을 설득해서 북미 정상회담도 만들어내고 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1: 예.
3: 얘기도 또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다고 생각하고
1: 시진핑
3: 주석이 조금 전에 베이징 출발했다고 하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24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진전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또 11월, 12월 그 사이에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1: 예.
3: 거기에 대해서 한미 간의 어떤 찰떡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 필요성 이런 것들을 유엔 기조연설에서 저는 강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해 봐야죠. 또 노력을 또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1: 그러니까 이제 북미 간만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정부는 좀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이제 북한이 계속 이제 미국과만 얘기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역할을 또 강조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언급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4: 아니 그러니까 예. 뭐 우리로서는 남북 대화,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들러리만 서서 우리의
1: 예.
4: 운명을 놓고서
1: 예.
4: 북한과 미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지켜보는 건 좀 한심한 일이죠.
1: 예.
4: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건
1: 예.
4: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1: 예.
4: 여기서 무슨 남북의 체제를 서로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공허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아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때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했습니까?
1: 예.
4: 근데 북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삶은 소대가리, 앙천 광소. 그 다음에 뭐, 겁먹은 개. 미국산 앵무새. 저능한 청와대.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1: 예.
4: 그러면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거의 바보를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북한입니다.
1: 예.
4: 그게 김정은이에요. 근데 자꾸만 진보 정권 들어서면 마치 뭐 그 사람들이 평화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무슨 자기 국민들을 무슨 위에서 정권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상식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럼 전쟁하자는 거야?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있습니까? 전쟁은 안 하려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지.
1: 예.
4: 그럼 우리가 옷 다 벗고 다 예를 들면 걔들한테 항복하듯이 하면 걔네들이 우리를 제대로 상대해 줍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하듯이 한다고요. 우리가 굴욕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1: 예.
4: 걔네는 문재인 대통령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1: 예.
4: 저는 결국은 국제관계에서는 힘의 논리밖에 없고 동맹의 논리인 것이고 그래서 미국과도 북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정확히 현실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해나가야지 자꾸만 좋은 얘기만 한다고 해서 이 남북관계 해결되지 않는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예. 예,
3: 김정은 대통령이 우리는 늘 나는 김정은과 사이가 좋고 예. 잘 지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 이번에 그 뉴욕에서 30분간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 저기 미중 정상회담 정말 이 성공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도 했잖아요. 예. 이제는 대통령이 그게 다 우리의 어떤 다자 회담을 위한 포석이랄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북한이야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늘 그렇게 생겨 먹은 걸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예. 해서 지난 정권이나 역대 보수 정권에서 이 남북 관계에서 뭔가 또 해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4: 저는 그거를 뭐 어려운 처지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뭐 북한이 핵을 왜 개발하게 됐냐, 누구 때문에 핵을 개발하게 됐냐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미 현실이 돼버렸는데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1: 예.
4: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현실주의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를 믿을 수도 없어요.
1: 예.
4: 그리고 북한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고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북한에는 굉장히 저자세인 그것들이 한 번도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지 트럼프 발목을 잡아서 뭔가 우리가 안보에 대한 보장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현실적이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무슨 뭐 트럼프 만나갖고 아 이제 남북관계 그다음에 북미관계 모든 게 다 잘 돌아갈 거야 라는 식의 희망 고문은 수십 년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1: 예,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마지막 퍼즐을 잘 맞춰주기를 좀 김정관 산자부 장관 또 대미 투자 관련해서 세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익이 최우선들은 그러한 결과물들이 더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과구신 기자가 도착했습니다.
5: 네.
1: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유, 우리 과구신 기자 얼굴을 딱 보니까 그냥 아주 그 마음의 평안이 착 네. 찾아왔어요.
4: 그래요? 왜?
1: 아니, 또 이게 제가 하면 잘 못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게 불안하시잖아요. 자, DMZ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이게 안타까운데. 단순한 수색 과정이 아니라 북한의 그 지뢰매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 중에 벌어진 게 확인됐다고요?
5: 예, 이게 이제 지난 21일이었죠. 서부전선 DMZ에서 군 간부 3명이 다친 이번 폭발 사고,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유엔사 현장 조사를 준비하다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1: 예.
5: 군이 최근 이 MDL 이남에서 수상한 지형 변화를 발견해서 유엔사에 현장 조사를 요청을 했고, 조사단이 들어갈 수색로를 만들던 중에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건데요. 이제 간부 두 명이 중상을 입었고 특히 이 가운데 수색 대대장은 발목 절단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1: 예.
5: 군은 아직 폭발물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유실 지뢰인지 혹은 우리군 지뢰인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1: 예. 자, 야당에서 일단은 사고 지점이 원래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제 북한 지뢰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거죠?
5: 네. 장도 대표 오늘 사고 지역은 지뢰 의심지대도 아닌 군이 관리해온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다면서 지뢰 탐지기에 잡히지 않았고 지뢰 덧신을 착용했는데도 큰 부상을 입었다. 이거는 북한 지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예.
5: 다만 이제 합참에서는 사고 지점이 북한 지뢰 매설 추정 지역과는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고요. 현재까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뢰가 맞는지 이거는 유엔사와 함께 현장을 확인해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매설 지뢰를 확인이 되면 사고가 아니라 도발이다라고 보고 단호히 대응한다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죠?
5: 일단 정정식 원내대표의 이야기는요.
1: 예.
5: 북한 지뢰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면서 북한 책임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이 야당 간사 맡고 있는 임종득 의원도 북한군의 의도적 매설이 확인되면 책임을 분명히 묻고 단호한 대응이 나서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장도혁 대표는 이건 사고 대응이 아니라 도발 대응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우리 군, 특히 간부. 안타까운 사고 발생했는데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정인 님부터 말씀 주시죠.
3: 예, 중상을 입은 간부도 있고
1: 예.
3: 또 부상자 두 명도 또 간단한 부상은 아닌 것 같아서
1: 맞아요.
3: 어서 그 쾌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가 사실 2015년에도 이 북한의 어떤 목함 지뢰로 비슷한 사건인 것 같아요.
1: 예.
3: 지금 이 폭발 사고가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앞에서도 그 과구식 기자 설명했습니다만은 지뢰덜신 그 보호 신발을 신는 경우에 이렇게까지 중상을 입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우리 지뢰라면
1: 예.
3: 그런 점에서 아마 북한의 소행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엔사에서 이 부분 진상 조사를 해서 입장을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 해야 될 것 같아요. 2015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거든요.
1: 예.
3: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북한이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하고 또 뭐 지형 변화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면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유엔사에서 조금 철저한 진상 조사 이후에 입장 발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 예.
3: 뭐 국제사회 뭐 규탄도 이어져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정부의 대처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이 사건 폭발 사건 그 사고 일주일 전에 이제 합참의 공보실장하고 기자간에 설전했던 게 조금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1: 예, 예.
3: 그러니까 이제 넘어와서 지뢰 매설하고 지형지물 변화가 있고 한데 이거 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1: 예.
3: 근데 거기서 이제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뒤에 이제 이런 폭발 사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군에서는 조금 더 철저한 대비와 이런 단호한 대처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1: 예. 김재혁 차고?
4: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뭐 아직까지는 이게 북한 지뢰인지 어딘지를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1: 예, 예.
4: 근데 제가 GOP에서 근무했거든요.
1: 아하. 네,
4: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우리 뭐 지뢰 제거 작업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게 그 2015년에도 북한이 목함 지뢰로 그 설치를 해서 우리 그때 하사 두 명이 다리가 날아갔어요.
1: 예.
4: 두 다리가 절단되고 다리가 한 다리가 절단되고 뭐 이랬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그 멀쩡하게 평소에 괜찮던 지역에서 갑자기 지뢰가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4: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북한 애들이 와서 이거 지뢰를 매설했다라고밖에 의심할 수 없는 그런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1: 예.
4: 물론 이제 거기서 조사를 해보면 파편 자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우리 지뢰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예, 예, 예.
4: 현재까지는 북한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게 빨리빨리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 비판, 비나, 공격을 하고 지적을 하고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그런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북한의 평화적인 뭐 태도로 우리가 이거 지금 지뢰 하나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데 핵을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와서 우리 사병들이 우리 병사들이 발목 잘리고 저렇게 부상당하고 저러고 있는데 뭐 위에 가서 아 북한의 핵 문제를 우리가 단계적으로 감축을 해서 평화적으로 뭐 이걸 해결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억장 무너집니다. 자식들 군대 보낸 부모들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권으로서 볼 때는 아주 좀 시기가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뭐 북한에 가서 아주 미국 가서 핵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래서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 재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진보 정권 들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자꾸만 그렇게 일방적인 짝사랑이나 거기가 무슨 평화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맨날 뒤통수 맞는 거 그런 것들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정말 답답해요.
1: 예. 아무튼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해서는 진상이 좀 투명한 게 공개가 되고 또 우리 정부, 우리 군 역시 좀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 있어 보이네요. 자, 과방이라고 보겠습니다. 어제 과방이 한준호 민주당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 또 야구계 MBC 출신인데 거의 말싸움에 가까운 충돌이 있었습니다. 영상이 준비됐는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6: 적어도 상대 의원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7: 언론 보도가 났잖아요.
6: 언론 보도를 방 만들었겠지. KBS에서 자 조용히 하시고.
8: 아니요.
6: 김장겸 의원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면은 최소한 반성은 해야지.
7: 고발해.
6: 아 오늘 고발을 해드릴게요. 고발해드릴게요. 아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8: 김장겸님도 말씀 그만하시고
6: 한번 해보자고.
8: 원사님은
6: 치졸하기가 참.
1: 예, 제가 지금 발언한 분은 이제 한준호 의원이고 뒤에서 이제 목소리 배경으로 깔린 소리는 김장겸 의원. 두 분이 이제 서로 굉장히 거칠게 말을 주고받은 건데. 이게 이제 김승원 전 법무부장 후보자 관련 KBS 보도가 발단이 됐었죠?
5: 네, 이게 성추행 의혹 탄원서를 이제 KBS가 보도를 한 뒤에 한준호 의원실에서 KBS에 항의 전화를 했다 이런 의혹을 김장겸 의원이 제기를 했죠. 그러면서 예. 시작이 된 건데
1: 예.
5: 한 의원은 이건 허위 사실이다라면서 사과를 요구했고요. 김 의원은 고발을 하라라고 맞서면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이제 영상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김 의원이 뭐 한준호라고 이제 이름을 그냥 부르기도 하고 예. 한 의원도 왜 김장겸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고요. 왜 그따위로 말았느냐 뭐 싸가지 없이 뭐 이런 표현도 오고 갔습니다.
1: 예. 두 분이 원래 MBC부터 악의원이었죠. 한, 예. 김장겸 의원은 사장이었고, 이제 한준호 의원은 직원이었는데, 노조원. 오늘 김장겸 의원이 이제 한준호 의원의 의원 사퇴까지 요구했네요.
5: 네, 어쨌든 과거에 사장과 사퇴를 요구했던 직원이 지금 국회 과방에서 다시 여야 의원으로 만난 상황인데요.
1: 예.
5: 일단 김 의원이 KBS 기자협회장이 한준호 의원실 보좌관의 전화가 있었고 이미 사퇴했는데 이런 기사를 왜 또 냈느냐 이런 취지였다라고 확인을 해줬다라면서
1: 야.
5: 한준호 의원에게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1: 예.
5: 다만 이제 KBS 기자협회 측에서는 항의 전화를 받은 건 맞지만 평소 출입 기자와 보좌관 사이의 통화였던 만큼 조직적인 보도 압박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1: 예.
5: 일단 기사 수정, 삭제나 후속 보도 중단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게 한준호 의원실의 입장입니다.
1: 예, 그러니까 KBS 기자협회장은 한준호 의원실 보좌관의 전화가 있었던 것은 확인해줬고 이제 어떤 취지의 전화인지는 확인해줬고 그거를 김장겸 의원은 그걸 확인하고 이거는 의원이 사퇴할 사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다만 KBS 기자협회장은 항의 전화라고 하면서도 이게 뭐 평상시 알던 사이였던 만큼 조직적인 보도 압박으로 볼 수는 없는 정도의 사안이었다라고 KBS 기자회장은 말했다. 근데 두 분은 이제 오늘 과방위에서 엄청 네. 싸웠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딱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 기자 출신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4: 근데 이제 보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1: 예.
4: 이거는 이제 의원이 직접 그 해당 기자에게 보도한 기자에게 전화한 건 아니잖아요.
1: 보좌관이 했다.
4: 예, 네. 그 보좌관이 한 거고 또 자기 당 출입 기자한테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부적절하죠.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1: 예, 예.
4: 거기에 대해서 KBS가 특종 보도를 했는데
1: 김승원 후보자 이슈에 대해서
4: 네, 김승원 후보자 이슈에 대해서 특종 보도를 해서 그걸로 해서 결국 날아가게 생겼는데 거기다 대고서 보좌관이 전화해서 자기 출입기자한테 야 그거 김승원 그만뒀는데 왜 보도하는 거야? 그런 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전화를 받은 보도 그 기자는
1: 네.
4: 아니, 과방위 간사잖아요.
1: 그렇죠. 여당 간사.
4: 여당 간사잖아요.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1: 네.
4: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아,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당 간사실에서 전화 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1: 예, 예.
4: 그러니까 그게 회사 내에 퍼지면서, 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알려줬을 거예요.
1: 예, 예.
4: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평상시 같으면은,
1: 예.
4: 뭐, 그, 기자하고 보좌관들하고 전화하고, 야, 그런 거 왜 하냐.
1: 뭐 우리
4: 죽이려고 그러냐.
1: 아, 뭐
4: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1: 친한 사이라면.
4: 네, 친한 사이면 네. 그럴 수도 있고, 대개의 경우 자기들 보도에 대한 거면, 아, 이거 너무 악의적이다, 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도 있는데,
1: 네.
4: 지금 이거는 사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1: 네.
4: 나라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1: 아하.
4: 지금 이재명 정부 자체의 어떤 뭐, 완전히 위기 상황에 몰려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1: 네.
4: 그 사안을 놓고서, 과방위 간사에, 뭐 비서관이 보좌관인지가 기자한테 특정 보도를 한 KBS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죠. 본인은 야 나는 그런 취지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 그러면 사실은 그냥 사과를 하는 게 맞아요. 아 이거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전화한 것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아 이거 그런 취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거꾸로 뭐 이게 막 거꾸로 공격을 하니까 이게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1: 그러니까
4: 거죠.
1: 뭐 KBS 기자협회장 입장 이럴지라도 그 전화를 직접 받았던 그 취재 기자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김유정 의원님.
3: 근데 이제 그 보좌관이 전화한 상대가
1: 예.
3: 이 리포트를 한 야당 기자가 출입 기자가 아니고
1: 예.
3: 그냥 기자가 친한 아니야. 여당 기자라는 거잖아요.
1: 예.
3: 출입 기자. 그러니까
1: 예.
3: 그러니까 아니 자진 사퇴까지 하고 이렇게 됐는데 뭐 이걸 또 쓰냐 이런 걸라고 아주 친한 사이에 어떤 톤앤매너로 얘기를 했는지가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1: 예.
3: 그렇지만 KBS 기자협회장의 입장은 일단 항의 전화라고는 규정을 했고 근데 이게 후속 보도를 하지 말거나 뭘 고쳐달라거나 빼달라거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외압으로 규정하면서 뭘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KBS에서 계속 후속 보도가 나옵니다. 지금 나온 상황이어서 이걸 무슨 압박하고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은 그렇게 합니다.
1: 예.
3: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불거지고 보좌관이 어떤 형태로든 어떤 톤과 매너로든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타이밍의 문제인데. 상임위에서 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항의나 압박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아는 기자에게 이런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부적절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막 이 상임위 안에서 반말이 오고 가고 이런 모습은 네. 전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예, 그런데다가 김승원 의원의 그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면 매우 재질이 나빠요. 그러니까 강유정 수석 대변인 까십 이렇게 얘기했는데 까십이 아니고 사실은 이건 범죄죠.
1: 네.
3: 그런 상황에서 당도 정권에도 굉장히 이게 좋지 않은 이슈인데 이걸 가지고 이런 전화 뭐 이런 게 또 불거지면서 오고 가면 이거는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고 당에게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1: 자 우리 과고신 기자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3: 아쉬움이 이런... 있죠.
5: 아니, 저는 한준호 의원실에서 전화한 거는 그것이 어떤 의도가 대통령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예. 이게 단순히 그냥 친한 사이여가지고 아, 그런 거 왜 냈어. 이런 정도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1: 예.
5: 맥락이 이미 사퇴인데 기사를 왜 또 냈느냐라는 취지였다는 거는 지금
1: 아,
5: 나온 거잖아요.
1: 기자회관 보도국에 네. 있는 거잖아요.
5: 아니, 심지어 그 보도는 굉장히 중요한 보도였고 단순히 네. 사퇴를 끝날 게 아니라 배경에 뭐가 있었는지를 가르는 어쨌든 이 전국에 영향을 준 상당한 보도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설사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1: 예.
5: 평소에 친한 사이였어도 저는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 예.
5: 이거는 한준호 의원이 당연히 좀 유감을 표명하고
1: 예.
5: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 예. 그러고 정리해야 되는 건데
1: 예.
5: 너무 이제 김장겸 의원하고 예. 언성을 높이는 건 좋지 않으나
1: 예.
5: 동시에 김장겸 의원께서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분이잖아요.
1: 예, 네, 그래서 뭐 네. 예.
4: 이권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1: 예.
4: 예를 들면
1: 요건만 예.
4: 이게 비서관이 만약에 그 보도한 야당 기자한테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다면 이건 협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아는 여당 기자한테 전화를 했다는 건데 박우신 기자가 얘기한 대로 아니 이게 그만뒀는데 왜 보도하느냐. 아니 그만둬 뒀다고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겁니까? 이거 그냥 덮어야 되는 거예요? 김승원 그 후보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 그 이제 이 사람 그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했으니까 우리 더 이상 보도하면 안 돼.
1: 예.
4: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 이게 말 같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1: 알겠습니다.
4: 보도를 했다고 이거를 왜 보도해 그만뒀는데 이거는 강유정 대변인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인식이 그거예요. 그 까십인데 우리가 왜 얘기를 해? 이게 까십입니까?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까십이라고 얘기하는 청와대 대변인은 도대체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 그런 총체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1: 예, 노코 대련 취재하더니 밖에서 시동을 걸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 한판 브리핑 오늘 또 이 명절 연휴에 또 어렵게 도착해 주신 오마이뉴스 과고신 기자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9: K 라디오. It's 5 o'clock in the morning. Conversation got boring. You said you'd go into bed soon, so I snuck off.

0: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예, 추석 연휴 시작. 자,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을 뜨겁게 토론한 노컷 대련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찬에 계신 분들은 이 방송 무슨 방송이야 궁금하실 텐데 CBS 박정희 한판 승부고요. 어, 제일 재밌는 방송이에요. 자,
2: 왜 웃어 진짠데.
1: 팩트. 팩트. 자, 맥 소장님 서영준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맥 소장입니다.
1: 아, 또 오랜만에 또 이분을 뵙습니다. 김무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시고 경남대 석좌 교수님이시죠.
4: 네.
1: 예, 김민식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어유, 석좌 교수님이셔서 머리를 염색 안 하시는 겁니까?
3: 아니, 원래
4: 아니 염색을 계속 안 했고요. 네. 염색을 계속 안 하니까 석좌 교수가 되지 않았나?
3: 네, 석좌 교수.
1: 야, 멋있어. 잘 어울려. 멋있어. 멋있어.
3: 석좌 교수가 대부분 이제 원로 교수들.
4: 나도 나이가 환갑이 높은 지 한참 됐어요.
3: 아니, 아직 청춘이야.
1: 아, 석좌 교수나 막 사무엘 헌팅턴 요 정도 수준 생각했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 김민식 교수님 그 정도 반열 올라간 거야. 이제.
3: 그러죠.
4: 야. 그건 아니. 고요.
1: 노암 촘스키 뭐 이런 분들 석좌 교수, MIT 석좌 교수고요.
3: 야,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1: 아,
3: 그냥 아, 일종의 지식인이에요.
1: 아, 아,
5: 그건 일종의 지식인. 일종의 지식인.
1: 아, 제가 저는 네 분과 함께 하기 굉장히 행복한데, 자, 일단은 또 이슈는 굉장히 무거운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아, 이분이 이제 어제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문을 냈어요. 대법원을 통해 또 한 번 정치권이 사상 초유의 상황. 청와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자 하루 두 차례 반박을 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또 대법원을 통해 입장문을 이분이 또 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에 대법원 간에 충돌이 뭐랄까 계속 주고받는 티포탭 이런 상황이죠. 요새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맥을 짚어볼까 맥 소장님.
3: 저는 이게 이제 뭐 법률적인 부분들은 뭐 그 나중에 이제 그 얘기하고 끝이 없을 것 같은데
1: 예.
3: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1: 왜 그럴까?
3: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사법부의 수장이고 대통령과 함께 국정에 대해서 정말 사법행정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그런 최종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1: 예.
3: 본인의 지금 하는 행동들이 지난번에 사전 협의 없이 서면 제청했던 거 그거 하나 그리고 재제청을 넘어왔을 때 이와 같은 난리통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대통령에게 들이대는 두 번째 의도 저는 이건 사법부의 독립은 아닌 것 같아요.
1: 아.
3: 조의대의 독립이다.
1: 조의대.
3: 네. 저는 조의대가 독립하기 위해서
1: 어디 독립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3: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그 잘못된 관행일 수도 있고
1: 예.
3: 뭐 선배들을 잘못 보고 배우면은 후배들이 그러는데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정치적인 어떤 뜻이 있나? 구타유발자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탄핵을 달라. 그리고 나의 그동안의 정치적인 어떤 내공을 한 번에 주입을 받고 싶다.
1: 아.
3: 이게 지금 저는 그런 수 외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1: 예.
3: 이건 뭐 논박이 아니라 재포자관을 오래 했잖아요.
1: 네, 그렇죠. 제가
3: 상상을 해봤어요.
1: 상상.
3: 대통령 행정부 수반으로서 가장 국민, 모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입니다.
1: 예.
3: 근데 대법원장은 임명된 자리예요. 물론 그런 데서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존중을 받아야 되나 최소한 대법관의 임명에 있어서는 국민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임명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백사조에 따라서 재청권이라는 이 사람들 좀 봐주세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거거든요.
1: 예.
3: 이 사람들 도장 찍어 이게 아니라.
1: 예.
3: 그런데 국회의원하고 보좌관 할 때 예를 들어 직원을 뽑을 때
1: 예.
3: 제가 예를 들면 직원을 좀 추천해봐 하면 제가 직원을 3명을 추천해요.
1: 예.
3: 근데 국회의원이 아, 이 사람은 내가 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올려봐. 했더니 내가 그런 게 어딨어요. 나보고 하라고 했는데 이건 내 권한입니다.
1: 내가 제청하는 건데.
3: 내가 제청하는 건데 빨리 하세요.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1: 아.
3: 선출된 권력이었던 국회의원 뭐 절절할지 모르겠으나
1: 예.
3: 보좌관 자체는 보좌하면서 국회의원이 임명한 직원인 거예요.
1: 예.
3: 저는 그 정도로 좀 쉽게 설명을 했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권한 밖의 행위를 통해서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
1: 탄핵 유도. 자, 헌법 제104조 2항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딱 라임이 살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 주체의 행위가 이제 다 동급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누가 우위에 있는 거, 요 해석이 좀 막 엇갈리고 있어서.
4: 그러니까 그 헌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 전부를 아마 전수조사를 해보면 답은 절대 다수가 재청을

0: 의결됐기 때문에 헌재에 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러지란 생각으로 그 세 명의 국회 목 세 명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지금 조은석 내랑 특검이 지난달일 겁니다. 지난달에 한덕수 총리를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징역 5년을 구형해놨어요.
1: 예.
0: 왜? 국회 몫에 우리가 선출한 세 명, 우리가 제청한 세 명을 왜 네가 임명권자라고 안 하니? 지금 징역 5년입니다. 뭐가 다르죠?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국회가 동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1: 예.
0: 임명이라는 것은 최종의 마지막 승인 절차예요. 그러면 1단계인 제청을 했으면 제청 다음에 동의 절차를 넘기면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저는 그게 제청권과 임명권에서 임명권이 훨씬 더 우위에 있고 또 선출된 대통령이니까 임명권자, 임명받은 대법원장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뭐 제가 이런 이야기 석자 교수로서 말씀드리는데 현대 민주주의가 지금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데가 다 선출된 권력에서 파괴됩니다.
1: 아,
0: 트럼프.
1: 민주주의는 언제 무너지는가?
0: 마두로.
1: 예.
0: 에르도안 다 선출된 대통령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1: 예.
0: 그 선출된 대통령이 무너뜨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가 예.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1: 예.
0: 지금 현대 민주주의가 그래요. 그런 말씀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 저는 대통령이 절차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절대 다수인데 부결시키면 다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재청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예. 또 하면 되고
1: 예.
0: 그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예.
0: 왜 재제청하라고 그러죠? 저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대법원장 군기 잡는 거예요. 당신 내 마음에 들지 않는가 하면 나 끝까지 다시 요구할 거야. 그 왜냐하면 지금 안다시피 대법관 증언법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22명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 새로 임명해야 됩니다.
1: 예.
0: 그때마다 그럼 대법원장이 재청을 하는데
1: 예.
0: 이번 초장부터 이번 첫 단추부터 군기를 잡아놔야 이 다음 대법원장이 와도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 재청하는 거죠. 그 군기 잡으려고 뻔한 절차가 있는데
1: 예.
0: 국회 동의 붙여가지고 부결시키면 되는 건데 헌법적 절차.
1: 유효제한인데 사실 이제 민주당의 다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에서도 이렇게 대법원장의 이러한 어떤 뭐랄까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김준영 의원님.
2: 일단 저는 헤어 컬러가 김은식 교수님하고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
1: 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0: 놀려라.
2: 김은식 교수님은 그래도 다르다. 헤어 컬러는 비슷하지만 이러려고 했는데 네. 비슷한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
1: 헤어 컬러가 비슷해서 좀 맥락이 비슷하다.
2: 저는 조희대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1: 아, 대통령인 줄 알았다. 본인이.
2: 그러니까 아까 헌법재판관 말씀하신 거는
1: 예.
2: 그건 좀 약간 케이스가 다릅니다.
1: 예, 예.
2: 그러니까 국회, 대법원, 대법원장, 그다음에 대통령 333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1: 예, 예.
2: 그러니까 각각의 추천 주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임명할 때도 기송이 되는 겁니다.
1: 예, 예.
2: 그거하고 이 대법관 임명하는 거 전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무조건 제청하면 임명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수라면 임명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을 거라고 저는
1: 예,
2: 생각하는데
1: 예.
2: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유고하고 헌법 내내 그동안에 진보보수 막론하고 모든 대법원장이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하고 임명을 해왔잖아요.
1: 예.
2: 그거를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판을 깨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통령 같다, 조희대 대통령인 줄 알았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영진 의원 같은 분도
1: 예.
2: 사법부의 윤석열 같다, 윤석열을 꿈꾸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 예,
2: 그러니까
1: 예.
2: 모두가 이거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 보고 있어요.
1: 예.
2: 그 이유는 9월 20일 날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하고 티타임을 매우 훈훈하게 했대요. 보니까.
1: 대통령과?
2: 예, 네. 훈훈하게 했대요. 그러면 저희는 8월 28일 날 재제청 요구했을 때 관건은 하나일 거다. 새로운 인사추천회를 구성하는가
1: 예.
2: 아니면 기존 후보 중에 추천은 재청을 또 할 건가. 그것만 관건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재제청 요구 거부한다. 이렇게 할 줄은 누구도 몰랐다라는 거죠.
1: 예.
2: 판사들도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굉장히 외골수적인 측면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이게 온당한 그 처사인가, 온당한 태도인가라는 측면에서
0: 국회 동의를 왜 안 가자니까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2: 아니, 그러니까 맞지 않다라는 얘기이고요. 맨 처음에 대통령이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었죠.
1: 네. 네.
2: 그 중에서 국회에 보내서 국회에서 이걸 부결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도 얘기를 했었죠.
0: 네.
2: 근데 이건 대통령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임명 동의안을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한 것에 대해서

0: 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재청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재청 하면 돼요.
1: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보다 재재청 요청 문서에는 재재청을 요청하는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기한을 올려 우리가 부장이나 국장한테 올려 그러면 다시 해와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이게 막 돌려보내거든요 마음에 들 때까지
2: 그래서 조이대의 나라다
1: 아,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되게 그때 국장님이나 부장님이 아 약간 이제 좀 신입사원이 새로운 직장 생활 적응하기 위해서 혹은 문서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고쳐와 다시 고쳐 뭐 이런 식의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저는 갑자기 요 말하면서 그게 생각나는 거야. 아, 이게 문서에 재재청을 요청한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약간 문서가 좀 잘못됐다. 이런 건데, 그러면 원래 이 관례상으로 대법원장이 이렇게 막 청와대에서 오늘 문서 보면, 아, 이거 좀 문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고 다시 해와. 이런 건 있었어요? 저는 약간 이건 약간 좀 기이해서. 예.
3: 아니,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서로 의견이 좀 불일치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잖아요.
1: 윤석열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 네, 그렇죠. 네. 그때도 좀 달랐지만 뭐
3: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네. 네. 예를 들면 그냥 어차피 정치력을 발휘하든가 해서 그렇죠. 대통령이 그래 뭐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자라고 네. 할 수도 있고 네. 대법원장이 뭐 그것도 뭐 대통령도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넘어가지 라고 이런 경우도 뭐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었다는
1: 있죠.
3: 거예요.
1: 네, 있죠.
3: 근데
1: 네.
3: 문제는 지금 두 사람의 감정이 결코 그렇게 그 우호적이지 않고 서로 우호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심겨루기 비슷하게 그러니까 가고 있는데
1: 예.
3: 그러면 결국은 뭐로 갈 수밖에 없어요. 법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1: 헌재?
3: 예, 아니 헌재로 가든지 아니면 헌법에 적혀 있는 그 내용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 헌법에는 분명히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1: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청을 했는데 거기 문서로 재청을 하든지 구두 재청을 하든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1: 예.
3: 그럼 재청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법대로 해주세요. 법대로 해서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가서 국회 동의가 안 해줍니다. 맞아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법대로. 저는 임명 못하겠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손봉규 판사에 대해서 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유를 못 찾겠던데? 아니, 그분이 무슨 아주 극단적인 판사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극우 판사도 아니고, 그동안에 판결 내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사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못 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나는 찾지 못하겠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2심에서 김만배 무죄 내리고, 남편과 함께 그 진보 법학회에 속해 있었고 남편은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김민기 판사를 임명해 달라는 그런 요구인 거잖아요. 그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싸움은 지금 청와대가 이길 수가 없어요.
2: 이제 이 싸움을 잘 보세요.
1: 이 싸움은
2: 이게 얼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지 무책임해요.
1: 예.
2: 대법관이 충원이 돼야 되고 공백이 길어지면 네. 그 책임은 사법부 수장 운영하는 사람한테 있죠.
1: 그렇죠.
2: 와준 사람은 그 사람.
1: 피해는 국민들에 가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그 인원을 빨리 충원해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네. 이 과정 속에서 급한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 아무것도 없어요. 하든 말든 사법부가 뭐 공석이든 말든 국민들이 피해가 말든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아니면 몽유일 수도 있죠.
1: 예.
2: 그러면 저는 손봉기든 김민기든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법대로 하면 어떤 비효율성이 초래됐느냐. 예. 법대로 해도 돼요. 지청하고. 예를 들어서 국회 동의를 얻고
1: 예.
2: 임명해요. 근데 임명이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해요. 다시 무한루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2: 재지청이라는 것은 오랜 관행 속에서 봐보세요. 지청하고 국회 동의하고 임명하는데 이 지청과 동의 절차 속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이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협의라는 게 있었어요.
1: 예,
2: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 절차가 매끄럽게 최소한의 시간을 행정요율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게 싫은 거야.
1: 예.
2: 자기의 뜻이 관철돼야 되고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자기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나가서 정치도 해야 되겠으니까 내라 모르겠다. 그냥 들이박자. 들이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무한루프라니까. 아니 잘 보세요. 왜 무한루프라냐면 예.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 예, 예.
2: 그러면 손봉규 판사랑 다 받아요.
1: 예.
2: 국회로 보내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에요.
1: 부동의.
2: 부동의. 올려요. 그럼 아웃, 다시 올리세요, 재청. 네. 그러면 다시 또 올려요.
1: 부동의.
2: 거짓 뿌리고 또 해서 부동의.
1: 부동의.
2: 다시 올려요. 이게 몇 년 갈 것 같아요.
4: 잠깐만요.
2: 이게 말하자면 사법부 수장이 그걸 모를까요?
4: 그러면 그 예, 무한루프가 예. 그러면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지금 이걸 안 하고 제재청을 받아들여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면 무한루프가 끊기겠죠. 그러나 그 절차가 무한루프면 지금 방식도 대통령이 요구하는 방식도 계속 무한루프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2: 사전협의 10년간 해왔잖아요.
4: 아니 그래서. 사전협의가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예. 사전협의 안 했다고 관례를 어겼다고 그러는데 예.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렸잖아요.
1: 그렇죠.
4: 4명 중에 2명은 조건상 안 되는 분이었잖아요. 한 명은 뭐 내란전담 재판부를 맡고 있고 한 분은 지금 중앙선거위원이니까.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를 대통령은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이 양반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거야.
1: 예.
4: 조희대 대법관이 그 김모 씨라는 판사를 마음에 안 든 이유는 헌법재판관이 배우자니까 예. 이게 재척 사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예. 부분을 판단할 문제야.
1: 예.
4: 그러나 지금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다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무한루프가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협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 과정이 협의의 과정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람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은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그럼 제청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협의를 한 겁니다. 이게 한자 법률용어로 협의는 네. 논의하는 겁니다. 합의가 아니에요.
1: 역시 석자 교수입니다.
4: 네, 석자 교수잖아요. 그러나 법률용어로 합의한다 이렇게 됐으면 합의해야만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1: 오케이. 자, 그러면.
4: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도 입장문을 냈어요. 한미정상회담인데 오늘도 본인 입장문 냈어. 여기 보면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그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2: 최선을 다해서.
1: 최선을 다해서.
2: 대통령한테 들이대겠다.
1: 아니 마음이 삐뚤어지지 마시고.
2: 아니 그 외에는 없어요.
1: 아니면 사실 청와대가 대화하겠다.
2: 아니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도 충돌이 네. 좀 있었고 윤석열 네. 정부는 뭐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충돌이 있었잖아요. 지금 눌렀잖아요. 김영수 대법원장과 네.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제청 하기도 전에 나 이 사람 안 돼 먼저 발표해 버렸잖아요 청와대에서 으름장 놓으니까 김명수가 어떠겠어요? 나중에 그냥 그 청와대 쪽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제청해서 통과된 겁니다. 그런 포악한 방식을 써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최소한 사전 예비도 없이 서면 제청에 대해서 불쾌감은 있었으나 하나는 국회로 보내고 한 명에 대해서는 다시 좀 추려서 보내주십시오라는 것들은 예. 존중하는 거예요 제재청은.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할까요?
3: 있잖아요.
2: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도 못할 뿐더러 어떤 분들은 10년간의 그 대법관 제청에 관련된 그 사전 협의
1: 네.
2: 이거 잘못됐다고 막 보수 쪽에서 그러더라고. 이 자체가 잘못됐대요 관행이. 그래서 내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3: 사전 협의라는 게 예. 협의를 하라는 거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 바꿔놓는 게 그게 협의입니까? 그거는 지명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협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여러 가지 논의 한쪽에서 이렇게 굽히고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하자투성이었던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대국민 앞에서 거짓말하고 너 저 탄핵 그 국회에서 시킬 거니까 너 내가 너를 어떻게 자르니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 앞에 거짓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자에 많은 사람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밀어붙이는데 거기에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따랐던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그거
1: 알겠습니다.
3: 아니 앞으로 그러면
1: 예.
3: 뭐 요구했는데 다시 해오세요. 다시 해오세요. 다시 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되지. 그걸 왜 지금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왜 그냥 국회에 보내서 부결을 시키든가 해서 그럼 나 이런 이유로 임명을 못하겠다라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1: 예?
3: 그다음에 다시 올리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김민기 판사 그냥 임명하라는 압박에 불과한 거예요. 손봉기 판사가 안 되는 이유로 아무것도 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법관이어도 대법원장이어도 아니 그러면 내가 물러난 다음에 예, 다음 대통령이 전부 다 지금 그 재제청하라면서
1: 20초
2: 헌법을 바꿔야 돼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은 조희대 뜻대로 되면 그냥 예. 대법원장은 이제 아니 대법관은 대법원장 임명하는 거예요.
3: 그게 부결하면 이게 제청에, 되잖아요.
2: 제청에 있어서 도장 찍고 이거잖아요. 근데 책임하잖아요. 부결하면 되잖아요. 뭐 있어요?
4: 무한도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나라마다 예. 민주주의국가마다 달라요. 대법관 임명 절차가
1: 10초 남아서
4: 대통령 임명할 수도 있고
1: 여기까지 대법 아,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까지 약 6시간 4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제 귀성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아, 운전 중에는 가족들과 따뜻한 대화 나누시고 편안한 아,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희 특집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미동부 지역 골프 동호회 왕중왕전이 10월 4일 일요일 메릴랜드에 위치한 머스켓 리치 골프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샷건 방식이며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받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PGA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드리며 홀인원 하신 분에게는 현금 $10,000를 드립니다. 골프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와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한 한인 골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치러질 이 대회에 많은 골프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인덕 회장 443-851-1180, 443-851-1180 또는 유승규 프로 443-878-9056, 443-878-905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0: 또 안팎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안 폭풍의 이동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처음엔 별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시작하는지도 몰랐는데 막상 뚜껑 열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열광을 합니다. 농구가 그랬고 수영이 그렇고 어제는 야구, 오늘은 축구. 네, 아시안게임 이야기입니다. 깜짝 스타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비하인드 스토리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무엇보다 모두가 원팀이 되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화낼 수 있는 일이 흔치 않잖아요. 월드컵 이후로 요즘 밋밋했던 내 일상에 도파민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선수들 덕분이죠.

0: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요, 야구, 축구, 펜싱 등 주요 종목에서 승전보를 올리며 메달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여자 농구도 대만과의 경기 73대 59로 격파해 조별리그 전승으로 8강으로 갔고요. 야구는 조별리그 태국전에서 18대 1이라는 콜드승을 거두는 등 상승세를 타며 슈퍼 라운드 행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최대 라이벌인 대만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도 5대 0으로 승리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는데, 축구도요, 아시안게임 4연패를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를 2대 0으로 꺾는 등 조별리그를 승리로 장식하며 조 1위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펜싱 또한 남자 사브르의 오상욱은 준결승에서 15대 9로 승리하면서 결승에 진출을 해 2회 연속 개인전 금메달에 도전을 하며 최소 동메달 이상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자 에페의 송세라 역시 결승에서 싱가포르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자 배드민턴은 일본에 1대3으로 패하며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고요. 안세영은 야마구치를 꺾으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탁구 혼합복식의 신효빈, 임종훈조는 카자흐스탄을 3대0으로 완파하고 8강에 진출했고요. 이렇게 연일 승전보가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라라랜드 가족분들도 하루하루 소소하게라도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세상의 모든 음악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5시까지 저 송은경과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게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다시 이야기. 대형 태풍 뒤지안이 강타한 일본에서 어제까지 사망자가 9명으로 집계가 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제25호 태풍 뒤지안은 도쿄가 포함된 간토 지방에 많은 비를 뿌리면서 산사태와 침수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즈제도 오시마마치에서는 48시간 만에 강우량이 832mm를 기록했는데 평년 9월 한 달간 내리는 비의 양보다 2.4배 이상 많은 수치이자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라고 합니다. 도쿄 에도가와구에서도 24시간 동안 282.5mm에 달하는 비가 내리는 등 총 8개 지점에서 관측 이래 최대 강우량을 기록했는데 특히 지바현 사쿠라시의 강이 범람하면서 주택 약 500채가 침수됐고 차량 120여 대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멕시코 남서부 해상에서는 최대 풍속 시속 160마일, 약 260km에 달하는 허리케인 폴로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최고 단계인 5등급으로 격상됐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강풍과 폭우에 따른 홍수 피해에 대비해 일부 지역에는 휴교령을 내리고 군 병력도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허리케인 폴로가 육지에 직접 상륙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멕시코 서부와 남부 지역에는 많은 비와 높은 파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접한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안에서도 폴로의 영향으로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데 최근 해안 침식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은 아니지만 이번 주 DMV 지역 역시 비가 많이 왔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가을비가 흠뻑 내린 워싱턴 DC 지역 현재 날씨는 흐린 하늘과 선선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확연히 가을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쯤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할 수 있을까요?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산림생물학 명예교수는 이와 관련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날씨가 어떻든 간에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피해가 덜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폭풍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곳처럼요. 가을쇼가 언제 시작될지에 대해서는 최고의 절정은 10월 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에 앞으로 비가 더 많이 내린다면 단풍은 더 오래 지속이 되고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버지니아의 단풍 구경꾼은 10월 24일부터 11월 첫째 주말까지 꽤 멋진 가을 단풍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풍 구경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특정 나무 한 그루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라고도 했는데요. 주차장이나 인도변, 고속도로변에 심어진 개별 나무들은 토양 다짐이나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또 산으로 여행을 계획한다면 구불구불한 길을 골라보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은 산의 고도와 경사면, 산 정상, 산 비탈, 산 기슭 등 다양한 지형을 보여주면서 풍경의 변화를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때로는 남쪽을, 때로는 북쪽을 바라보게 돼 가을에 색이 변하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을 더 잘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가을 단풍 구경은 해발 약 5,000피트에 달하는 버지니아주 마운트 로저스 지역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하네요. 매년 벚꽃 구경도 마찬가지이지만 단풍 구경도 꼭 해야겠다 다짐하지만 번번이 뭐가 그리 바쁜지 하루 시간 내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올해는 한국에서 어머님도 오셨으니 꼭 다녀와야겠다 싶습니다. 지금 지나면 지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젯밤부터 가을이 습하고 거칠게 찾아온 가운데 오늘도 비와 구름, 간헐적인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비가 내린 것 같은데요. 지금 창밖을 보니까 또 비가 그친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데자뷰 같은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문 밖을 나오는데 매우 쌀쌀함을 느끼셨을 텐데 마치 10월 같은 느낌이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리고 선선하며 바람이 부는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건조한 공기가 서서히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에는 날씨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기온은 50도 후반에서 60도 중반에 머물겠고 북동풍이 시속 20에서 30마일로 강하게 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온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춥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에는 드디어 날씨가 개겠지만 하루 종일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간간이 햇볕이 비치는 시간이 있겠지만 바람은 여전히 불고 평년보다 쌀쌀하며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습도는 63%, 자외선 지수는 4로 갑자기 확 떨어졌네요.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쌀쌀한 기온은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으나 오후에는 해와 구름이 적절히 섞이면서 훨씬 더 맑아지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뉴 잉글랜드 해안에 강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북풍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을 제외하면 아름다운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오후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0도 초반에서 중반까지 오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이상이 납니다. 일요일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요.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1도 안팎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안 폭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일요일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 예보 자료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에 대서양 해변으로 갈 계획이라면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강해지고 비가 올 확률이 높아지므로 예보 추세를 주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요일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기온차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전형적인 환절기철입니다. 노약자나 어린이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도 자주 씻으시고요. 목이 칼칼하다 싶으면 뜨거운 물에 목캔디 네다섯 개 넣으신 후 녹을 때까지 저으신 다음 꿀을 살짝 넣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양치하실 때 소금물로 목 깊숙이 가글하시는 것도 목감기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게 환절기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4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8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 메릴랜드와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들으시는 곡 이문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음악과 함께 샹송, 깐손의 팝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라틴 팝의 황제, 살아있는 전설,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헤이입니다. Hey!

오늘같이 센치한 날씨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흥미로우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명곡 중의 명곡인 헤이. Hey. 감미롭고 호소력 짙은 보이스의 소유자인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대표곡입니다. 헤이는 제목만 보면 왠지 경쾌하고 신나는 리듬일 것 같지만 가사 내용을 보면 사랑에 실패했지만 사랑한 것 자체를 후회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가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헤이, 거만하게 다니지 마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헤이, 나는 알아요. 당신이 으스대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하죠.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헤이, 당신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사랑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리고 나를 조롱할 때. 헤이, 때로는 이렇게 사랑하는 게 더 낫다는 걸. 사랑받지만 느낄 수 없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향해 느끼는 것을 보세요.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죠. 이제 보세요. 나는 한 번도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알아요. 그 사랑은 단지 자존심 때문이었죠. 보세요. 이제 와서 뽐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제 내가 당신 곁에 없는데 나에 대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건가요? 헤이, hey. Hey. 기억나요? 당신이 항상 이겼죠. 그 승리를 미덕으로 만들었죠. 나는 그림자였고 당신은 빛이었죠. 헤이, hey. Hey. 당신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화해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당신의 바닷속

이 곡은 스페인어와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발매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스페인어 버전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큰 사랑을 받았고 영어 버전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노래는 이글레시아스의 커리어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의 국제적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이 헤이의 성공으로 인해 그는 그야말로 라틴 팝의 거장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고 이후 발매된 앨범들은 모두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는 1943년생이에요. 생일이 9월 23일생이고요. 마침 오늘이 생일이네요. 스페인 마드리드의 저명한 외과 의사의 아들로 태어난 금수저입니다. 영국의 명문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는 전공과는 다른 축구선수로 활약을 했고 스페인의 유명한 프로축구팀인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해 골키퍼로 종횡무진 활동을 하면서 제법 명성도 얻은 이글레시아스는 1960년대 중반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병상에서 좌절감을 맛보야만 했습니다. 지루한 병상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는 자작곡을 만들어 노래하며 자신을 위로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계기가 인연이 되었던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는 1968년 가요제에 참가하게 되고 의외로 자신이 부른 곡이 그랑프리가 되어 직업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칠레의 해변 가요제에도 출전해 입상한 경력을 갖고 있고요. 1970년에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출전을 해 최고의 영광을 차지하는 등 비교적 순탄한 가수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또한 스페인 사람들의 정열적이면서도 저돌적인 활동을 보인 그는 1975년에 베를린 필 하모니와 협연을 펼치는가 하면 1976년에는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공연까지 벌입니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미국의 유명 레코드사인 CBS 레코드사에까지 전해져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활동 무대를 미국으로 옮기게 됩니다. 드디어 1980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 헤이가 스페인어와 영어를 적절히 믹스해 제작한 다음 발표하게 되는데 중남미에서부터 서서히 일기 시작했던 그의 성공은 1년도 채 못 되어 전 세계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순식간에 화제의 인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특이한 연예인 기질도 갖추고 있어서 그에 대한 화제는 팝계에서 떠날 줄 모르게 되죠. 특히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처인 프리실라와 약혼을 발표해 전 세계의 팝 팬을 놀라게 하는가 하면 1981년 12월에는 아버지가 납치범에 의해 유괴가 됐는데 당시 스페인의 모든 경찰력을 동원시켜 범인을 찾게 하는 등 적절한 소문거리로 자신과 팬들의 사이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헤이라는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자 1990년대 초 이 곡이 다른 작곡가의 곡을 표절했다는 소송에 휘말리기도 되는데 그러나 미국 연방법원은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표절 시비는 일단락이 됩니다.

보통 사랑이 끝나면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왜 나를 떠났을까? 그래도 내가 더 많이 사랑했으니까 하며 아쉬움을 드러내지만 헤이 이 노래는 좀 다릅니다.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헤어진 연인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마치 상대방이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말합니다. 사랑은 누가 더 잘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누가 더 진심으로 사랑했느냐의 문제라고. 사랑이 끝나고 나서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다시 돌아와 이런 식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은 담담하게 그리고 조금은 자존심을 세우면서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결국 더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로 나였다. 참 멋지죠? 사랑에서는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더 많이 상처를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이별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패배감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 That's it. 그게 전부라는 거죠.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내가 사랑했던 시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런 사랑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연락하지 않지만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끔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했던 계절, 그때 들었던 노래, 그때 걷던 길,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 참 많이 사랑했었지. 오늘은 그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시고 좋았던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나쁜 기억이 되는 건 아니니까 사랑이 끝난 뒤에도 그래도 나는 진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노래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헤이 들어보시겠습니다.

0: 보험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게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2: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3: You see, paid family leave?
4: That prevents child abuse.
2: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3: Prevents child abuse, too.
5: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4: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1: we prevent child abuse
3: from ever happening.
5: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6: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지구촌 소식. 118년에 걸쳐 5대가 연속으로 9월 14일에 태어난 가족이 기네스 세계 기록에 정식 등재가 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프레드 할로우와 그의 가족이 제출한 가장 많은 세대가 같은 날 태어난 기록 무려 5대 공식 인정했는데요. 지금까지 4대가 같은 생일을 공유한 사례는 있었으나 5대가 걸친 기적 같은 기록은 세계 최초입니다. 1972년 9월 14일에 태어나 할로우는 1907년생이신 할아버지 윌버 할로우와 49년생인 어머니 에디 할로우, 또 1997년생인 딸, 그리고 여기에 2025년생인 손자와 생일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들 가족의 생일에는 또 다른 이색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남녀, 남녀, 남으로 남녀 성별이 번갈아가며 이어진다는 점인데요. 할로우의 첫째 딸, 첫째 아이를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한 뒤 둘째만큼은 가뭄의 전통인 9월 14일에 맞춰 낳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서 너는 꼭 9월 14일에 아들을 낳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라며 막내가 딱 맞춰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시고 감격하셨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1907년 윌버의 탄생으로 시작이 된 이 가문의 생일 평행 1호는 118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대손의 출생으로 결실을 맺으며 세계 기록에 인상 깊은 한 페이지를 남기게 됐다고 하네요. 애라는 것이 이 맘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오. 무슨 조화 속인지 어쨌든 대단한 집안이시네. 근데 이렇게 생일이 같으면 뭐 돈을 더 버나? 충전을 마친 중국산 보조 배터리가 갑자기 부풀어 오르더니 화장실에서 폭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뷰리 사업을 운영하는 한 여성은 안방 침대에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 보조 배터리가 뜨겁게 달아오른 채 부풀어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재빨리 충전선을 뽑은 뒤 보조 배터리를 화장실로 옮겼고 보조 배터리가 식으면 버릴 생각이었지만 얼마 지나

않아 보조 배터리가 화장실에서 그대로 폭발을 한 것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화장실 내부가 검게 그을린 모습이 담겼는데 바닥에는 폭발한 보조 배터리가 까맣게 탄체에 놓여 있었고 폭발 충격으로 변기가 막히고 문 아래쪽도 파손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해당 보조 배터리는 K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전해졌으며 다만 전용 충전선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 역시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배터리 자체의 결합 여부는 좀 더 확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리듬이온 배터리는 내부 손상이나 과충전 등으로 이상이 생길 경우 열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팽창을 하거나 화재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평소보다 심하게 뜨거워지거나 부풀어 오르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충전을 즉시 중단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네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말요. 와나! 가격이 싸니께 호흡 안 할 수가 없다니께. 그래도 사지를 말이 양는디 아이고 참. 어제도 중국 사이트에서 하나 샀는디 리터너였네.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여겨져 냉장관에 안치된 70대 여성이 관 속에서 다시 생명의 징후를 보였지만 이틀 뒤 결국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출신의 70대 여성은 수십 년간 뇌혈전증을 앓아왔으며 암 투병도 하고 있었는데 의료진이 암 치료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자 가족들은 여성을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여성에게 별다른 생명의 징후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후 타지에 있는 가족들이 돌아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동안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냉장관에 안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 며느리가 관 안에서 희미한 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가족들은 곧바로 여성을 관에서 꺼냈는데 친척들이 도착했을 당시 여성은 의식을 되찾아 눈을 뜰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였으며 음식이나 물을 섭취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결국 그날 밤 숨졌고 지난 13일 장례가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은 가족 중 한 명이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는데 일부에서는 사건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자기 가족의 생사에 관한 이야기를 꾸며낼 사람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진은 이 여성이 생체 징후가 거의 감지되지 않은 겉보기 사망 상태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 상태에서는 호흡과 심장 박동이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약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네티즌은 이런 식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여성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가족들은 먼저 병원에서 정식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았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과거 장례 풍습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가족들이 고인을 4일 동안 집에 모셔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돼 일부 사람들은 사망 판정을 받은 직후 화장되기도 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게 나도 그것이 지금 걱정되는 것이 아이 지는 기본적으로다가 화장하는 것을 선호하는디 아, 이 여자처럼 만약에 신경이 꼬물락꼬물락거리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태라면 화장할 때 뜨거워 죽을까봐 그것이 걱정되더라고요. 예? 걱정도 팔자라고요? 네. 호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극저온으로 보존하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훗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냉동 보존을 선택한 7명이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속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2023년에 문을 연 이 시설은 세계에 단 6곳뿐인 냉동 보존 시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설 내부에는 거대한 스테인리스 강 저장 용기인 듀어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7명이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속에 보관되어 있는데
한 듀오에는 최대 4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냉동 보존을 택한 이유는 언젠가 되살아날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250년 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약 10%로 보고 있고 적어도 0%는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학계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온전한 인간의 몸 전체를 완전히 보존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냉동 보호제를 신체 전체에 고르게 전달하는 것부터가 어렵고 심장마비나 알츠하이머병 등 사망 원인을 되돌리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과학계의 설명입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던 크라이오닉스의 냉동 보존에는 총 21만 달러가량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연간 350달러의 회원비도 별도로 들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냉동 보존 과정에서 신체가 물리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부활이 가능해지더라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희박하더라도 미래의 가능성에 돈을 걸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00명이 극저온 상태에 냉동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죽으면서까지 살겄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을 아니 왜 아담은 사과를 먹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맨 거냐고 당최 마음에 안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놀이공원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이 이용객들의 뇌 손상 논란을 일으킨 롤러코스터 X2로 인해 결국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크리스토퍼 블론이라는 민사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식스 플래그는 사람의 목숨으로 도박을 해왔다. 그런 놀이기구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며 식스 플래그를 상대로 세 건의 소송을 이번 주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나 뇌 손상과 관련 없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수백 명에 달한다고 전했는데요. 캘리포니아 발렌시아에 있는 식스 플래그의 대표 놀이기구인 X2는 약 2분 동안 시속 80마일의 속도로 질주하는 동안 좌석이 360도 회전하는 롤러코스터인데 거의 수직에 가까운 낙하와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등으로 전 세계에서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X2를 탑승한 후 뇌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최근 2년 동안에만 100명이 넘었으며 지난달에만 해도 심각한 부상과 입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10여 년 전부터 X2의 위험성이 제기됐지만 이번 보도가 있기 전에는 관련 사실이 대부분 은폐됐었다고 하는데 소송인들은 식스 플래그 관계자들이 X2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도 계속 운행을 허용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은 지난 7월 X2에서 내린 후 의식을 잃었고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이 두 사람의 사고는 일주일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담당한 의사들은 두 사람이 X2를 타는 동안 겪은 급격한 감속과 가속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했는데 특히 40대 남성은 뇌수술 이후에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변호사로 일하던 그는 지난 2월 X2를 탄 후 뇌출혈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심각한 두통과 기억 상실, 집중력 부족 등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식스 플래그는 놀이공원 방문객과 의료 전문가 등의 경고 등에도 X2를 계속 운행하다 지난 7월 12일 밤 운행을 중단했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두 건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지 약 하루 만에 이루어진 조치였지만 운행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식스 플래그 측과 캘리포니아주 관련 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한 논평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으며 식스 플래그 변호인들은 모든 놀이기구 이용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탑승객들에게 경고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X2는 정기 점검을 받는다며 놀이공원 층을 옹호했다고 하네요. 위험하다고 그렇게 약을 혀는디도 사람이 죽어 나가는 뒤도 계속 타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얘들이 이러는 거 아뇨? 어?
번지 점프도 그렇고 도대체 죽으려고 환장하지 않은 다음에야 아이 왜들 그러는지 하여간 징그럽게 말 안 들어 죽어야 들어 죽어야 이 아담도 여호와 말씀 안 듣고 사과 쳐먹고 뒤진 거 아니오 아르헨티나인 10명 중 6명이 최근 6개월간 대출을 받거나 빚을 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 구매가 아니라 식료품과 의료비, 공공요금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 회복이 더디게 진행이 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생계형 대출이 가계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 매체가 보도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2%가 최근 6개월간 대출을 받거나 부채를 졌다고 답을 했습니다. 대출 이용자 가운데 55.6%는 식료품과 의료비, 20.4%는 공공요금과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생계와 직결된 네 항목이 전체 대출 이후에 76%를 차지했습니다. 가계의 현금 사정도 팍팍합니다. 응답자의 65%는 매달 20일 이전에 소득이 바닥난다고 답을 했고 44.4%는 15일을 넘기지 못했으며 12.2%는 월초 5일 이전에 돈이 떨어진다고 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88%가 20일 이전에 소득이 모두 소진된다고 하는데 최근 6개월간 대출을 받은 비율도 저소득층은 70.2%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18에서 39세 청년층의 대출 이용 비율도 67.1%로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이는 현재 벌어들이는 돈으로 실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응답자의 82%는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결국 밀레이 정부가 추진해온 물가 안정과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과 내수 회복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쇼. 여기 미국도 만만치 않네. 나라님은 전쟁놀이 오시느라 민생고는 안중에도 없고 한국도 보니까 요샌 마찬가지요. 뭔 조화 속인지 갑자기 햇도가 돌았나. 정부가 요상하게 올라가는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그렇게 되는지 참말로 폭포 흔해요.

먼저 왔어긴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윤태경입니다. 알다가도 모를 사람.

잠시 후 안내 말씀 들으시고요. 저는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인사드리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은 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미동부 지역 골프 동호회 왕중왕전이 10월 4일 일요일 메릴랜드에 위치한 머스켓 리치 골프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샷건 방식이며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받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PGA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드리며 홀인원 하신 분에게는 현금 만달러를 드립니다. 골프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와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한 한인 골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치러질 이 대회에 많은 골프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인덕 회장 443-851-1180, 443-851-1180 또는 유승규 프로 443-878-9056, 443-878-905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인사드리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은 하루입니다. 수지님이 목 감기가 톡톡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다가 기침을 계속하게 되면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실까봐 고민하다가 글쎄 녹음을 할까 하는데 또 녹음할 시간이 또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수지의 그때 그 시절은 쉽니다. 대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또 좋은 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깜짝 인터뷰 준비하고 있는데 글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자, 2부 첫 곡은 수많은 즐거움이 가득한 수요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당신이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송태국님께서 좋은 글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오늘 2부 첫 곡입니다.

노래 혹은 음악이 없는 하루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분주한 일정으로 음악 없이 하루를 지낸 적도 있긴 했지만 대체로 짧던 길던 음악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힘들 땐 용기를 주고 기쁠 땐 그 기쁨을 더 승화시키는 꼭 필요한 양념 중에도 소금 같아요. 그래서 라라랜드 2시간은요, 나의 하루의 활력소가 되지요. 늘 감사해요 하시면서 우리 연미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구수경의 돌고 돌아가는 길, 라라랜드를 통해 알게 된 이 가수 정말 좋아하게 됐답니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특별히 락을 참 잘하는 멋진 가수라 더 빠지게 됐습니다. 얼굴도 이쁘던데요. 그래서 라라랜드를 더 듣게 되는 거지요. 라고 또 끝에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셨네요. 기분 좋습니다. 아, 연미님 감사하고요. 신청해 주신 곡 구수경이 부르는 돌고 돌아가는 길 들려드립니다.

기도문을 일찍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신청곡을 보내신다는 걸 깜빡하셨는지 어제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문과 노래 신청해주시는 우리 복별님 오늘도 역시 보내주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가을의 아름다운 정취에 흠뻑 젖어보고 싶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의 충동이 가슴을 울리기는 하나 현실이 허락지 아니하니 대리 만족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가을의 여행과 관련된 글과 여행 수기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들으면요 어쩔 땐 조금 아 배가 아파요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대리 만족을 얻으실 수 있다면 제가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송하면서 아 뭐 단풍여행 가요 아 여름엔 바닷가 가야죠 이렇게 늘 하지만 실제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올해 4월 달인가 벚꽃 여행 가려고 부랴부랴 마지막 날 갔는데 오 마이 벚꽃이 바닥에도 하나도 없어요. 다 떨어진 다음에 간 거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하루 차이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올 가을 단풍은 저는 꼭 가려고 합니다. 어머님과 함께. 자, 같이 듣고 싶은 곡 신청해 주셨어요. 닐 영의 Heart of Gold.

윌리엄 조님께서 보내주신 예쁜 시와 글 그리고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온 벌써 한 주의 중간 험프데이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서두르지 말고 내가 걸어온 길을 믿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자. 수요일의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기를. 수요일에 어울리는 짧은 시 제목은 수요일의 마음. 월요일의 바람을 지나 화요일의 시간을 건너 어느새 수요일에 닿았습니다. 조금 지쳤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니까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작은 미소 하나 건네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고맙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절반을 잘 지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리하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걸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내리더니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네요. 추석 명절이 돌아온다고 살짝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오늘 신청곡은 나훈아인가 남진인가 좀 아리송하네요. 홍시가 열리면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나훈아입니다. 우리 김명옥님.

0: 지금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6: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0: 오늘의 깜짝 초대석. 오늘의 깜짝 초대석, 저희 방송국이 있는 스튜디오와 좀 멀리 계신 분입니다. 현재 메릴랜드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메릴랜드 한인의 회장도 하셨고 정말 여러 방면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우리 한인들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부가티 골프 동호회의 회장이신 김인덕 회장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잘 지내시죠?
1: 예, 맨날 그렇습니다.
0: 네, 지금 현재 메릴랜드에는 비가 계속 오나요? 아니면 그쳤나요?
1: 아, 지금은 그쳤습니다.
0: 그러시군요. 비 오는 예, 날 좋아하세요?
1: 아, 저는 비 오는 날 좋아하죠.
0: 아니, 그러면 뭐 골프를 못 친다 아닙니까?
1: 아, 골프 계속 비 한다 하면 골프 칩니다.
0: 그러시구나. 아니, 지금 너무 바쁘실 텐데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1: 네네.
0: 예, 너무나도 지금 큰 행사를 코앞에 두고 계신데 이번에도 역시 왕중왕전이라고 하던데 10월 4일이죠?
1: 네, 그렇습니다.
0: 늘 이맘때면 골프대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미 네. 동부지역 골프동호회, 이번에는 왕중왕전이라고 하는데 뭐가 다를까요?
1: 저희들이 매년 똑같이 하던 겁니다. 그 팀마다 네. 모여가지고 골프 시합을 하는데 딴 데는 같은 4명이 서머를 잡아가지고 시합을 하지만 저희들은 이 팀에서 2명, 저 팀에서 2명 이렇게 해가 한 서머를 만드는 겁니다.
0: 아, 속일 수가 있으니까.
1: 예예예. 예, 예.
0: 아, 네네네.
1: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좋은 점수를 합쳐서
0: 네네.
1: 그러니까 그 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0: 네.
1: 전부 다 쳐요. 사실은 작년에 그 버지니아에서 오신 분들이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분들이 우승을 해가 갔거든요.
0: 네네네.
1: 그 멜란드에서는 우리 부가티 여성분들이 우승을 했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렇습니다. 예예. 예.
0: 장소가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어디죠?
1: 예, 머스켓 리치입니다.
0: 머스켓 리치. 날짜는 10월 예, 4일이고 예. 일요일입니다.
1: 예.
0: 시간은 언젠가요?
1: 정확하게 1시 반부터 시합은 나가는데 네. 모이기는 11시 반 정도는 모여주셔야 됩니다.
0: 일찍 오셔서 좀 몸도 좀 푸셔야 되고.
1: 예, 몸을 거기 그러고 공은 연습볼은 풀입니다.
0: 예,
1: 공짜입니다.
0: 예. 그러니까 뭐 오후 1시 30분이니까 뭐 교회 갔다 오실 예. 분들은 충분히 일찍 일부 예배 갔다 오시고.
1: 예, 그래서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0: 그렇게 시간을. 깊은 뜻이. 자, 이번에도 상품이 어떻게 푸짐합니까?
1: 저희들 상품이야 언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챔피언 하는 그 코칭 라이센스
0: 그래요. 예예예. 예, 예.
1: 예.
0: 그리고 지금 뭐, 홀인원도요 현금이 캐시가 걸려 있어요.
1: 예, 캐시 근무 택스 안 뺀 캐시 선물입니다. 그리고 비행기표고요.
0: 네네네.
1: 특이한 거는 그 홀 내 파들이 네 홀마다 다 있다는 겁니다.
0: 아니 그러면 네 명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1: 네 명 나오면 네 개 드리고 4,000불이죠.
0: 와. 이 좀 갈고 닦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방송 들으시는
1: 예,
0: 우리
1: 그렇습니다.
0: 골퍼분들. 예.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지만 예.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 PGA 티칭 프로 라이센스 이게 상당히 2,000불 상당의 가격이 드는 그런 라이센스인데 이거를 그냥 드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 예, 그 왜 그러냐면 그 1등 정도 하면은 그 정도 실력이 되니까.
0: 그렇죠.
1: 예.
0: 예, 예, 예. 이번에도 시상식을 아주 재미나게 할 텐데, 시상식은 사회는 누가 보나요?
1: 아이고, 우리 지금 사회 보시는, 저하고 통화하시는, 송프로님께서 보셔야죠.
0: 예. 맞아요. 그날 참여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상품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적절하게 분배도 하고, 당일 래플도 판매하죠.
1: 네네, 예, 예, 합니다.
0: 자, 그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우리 골퍼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시고, 아, 어떻게 다 인원은 찼나요? 아니면 조금 여유가
1: 예,
0: 있나요?
1: 예, 벌써 인원은 보통 125명인데, 거기 144명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 찰떡 문제로 인해 가지고 125명이에요.
0: 아~
1: 근데 그 우리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칼대가 필요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서자 해가지고 최대한
0: 네네.
1: 136명으로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지금 그 만약을 생각해가 지금 두 팀 정도 8명에서 16명 정도가 엑스트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요.
0: 네네.
1: 그 벌써 인원은 다 찾는 걸 알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항상 여유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 방송을 예, 들으시는 예. 분들 중에 뒤늦게 참가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1: 443-841-1180입니다.
0: 아유, 전화번호를 아주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네. 우리 김인덕 회장님 전화번호죠?
1: 예, 예, 네, 그렇습니다.
0: 443-851-1180으로 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
0: 반드시 맞습니다. 동호회가 참가해야 되는 건가요? 개인으로 참가는 안 되는 거죠?
1: 개인은 좀 곤란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대항전이기 때문에
0: 네네.
1: 팀 대항전이기 때문에 왕중왕이고요.
0: 네네.
1: 개인전은 좀 곤란합니다. 네.
0: 개인으로 참가하길 원하시는 분은 다른 골프대회를 가시고 왕중왕전 하나의 썸을 만들어서 그 골프 단체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각
1: 예,
0: 단체에서
1: 예,
0: 참가하실 수가
1: 예.
0: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매년 지금 이 사실은 4회째인데 저희들이 그걸 하는 이유는 여기 멜란드의 그 40분 도로에 그 코리안 웨이라고 있습니다.
0: 네네.
1: 양옆에 거기 모형물이 양쪽 옆으로 모형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돈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골프 토너먼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3년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

0: 부가티는 그 만들게 된 이유가 제가 60에 골프를 시작을 했는데 가서 골프 칠 데가 없는 거예요. 못 친다고 안 썸을 안 잡아주 안 하니까.
1: 네네네네.
0: 그래서 그 친구들 그때 배우기를 유성규 프로 밑에서 배웠는데 그때 세 명이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초보자들 저희들 환영을 합니다. 그 홍순욱 프로님, 우리 송은경 프로님. 그러고도 유승규 프로님이 계셔가지고 언제든지 오시면은 라운드 나가고 뭐 하면은 옆에서 이런 자세도 교정해주고 뭐 네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아이고.
0: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저 버지니아도 있으니까 저희들 그 회원들이요.
1: 네네네.
0: 저 센터빌 넘어 저 게인슨빌에서도 오고 이러니까
1: 네.
0: 언제든지 오시면은 환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거니까 많은 참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부가티 골프 동호회의 우리 김인덕 회장님이셨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일요일날 뵐게요. 감사합니다.
0: 예,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골프 노래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곡 아주 정적이고 괜찮아요. 싱글이고 싶어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다섯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이번 주 퀴즈 제법 쉬운가 봐요. 뜻밖의 분도 예, 정답을 올려주셨습니다. 절대 퀴즈 참여 안 하시는 분인데 올려주셨어요. 기대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이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뽀들런도님이 퀴즈 보내주셨는데 오, 요거 아주 괜찮더라고요. 조만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보내주시는 분도 상품을 드리고요.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도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네 번째 곡은 장범준의 곡의 노래입니다. 제가 제목을 소개 안 해드리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이거든요. 이번 주는 가수보다는 노래 제목과 노래에 신경을 쓰시면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바로 인순이의 곡인데요.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다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 카톡을 통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9월 23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지 씨 감기 빨리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자, 라라랜드 지금까지 집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난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 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1: McDonald's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2: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5: Kiun의 부동산이 보인다.
6: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빌더가 짓고 있는 새 집을 살 때 랏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프리미엄 랏이라고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는 랏이 따로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좋은 랏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빌더와 미팅을 할 때면 랏을 고르기 위해 동네 조감도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길가에 있고 어떤 집은 숲속 앞에 위치한 것 같기도 하고 남향집, 서향집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낫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의 낫이고 동시에 내가 살면서 베네핏이 있는 낫이 가장 좋은 낫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프라이빗이 보장된 낫입니다. 뒤가 숲이라던가 호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큰 길이 너무 가깝지 않고 막다른 길, 컬데색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동네의 조감도가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감도만 내려다보면서 큰 길이 가까운지 나무로 표시되어 있는 집 뒤편에 다른 집이나 시설이 들어올 예정인지 그 나무는 얼만큼 심어지는지 등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을 짓고 있는 빌더에서 불필요한 내용까지 조감도에 상세하게 그려넣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뒤가 나무로 표시되어 있어서 프리미엄 랏을 웃돈까지 주고 샀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정작 나무는 몇 그루 안 되고 그 나무 뒤는 쇼핑센터의 뒤편이었다고 빌더에게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겠나고 찾아오신 손님이 계셨습니다. 빌더에게 연락은 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샤핑센터는 빌더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해줄 이유가 없었으며 빌더가 개발 중인 땅은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도면에 나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타운홈인 경우 엔드 유닛을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새 집뿐 아니라 리세일 집을 살 때도 유독 엔드 유닛을 고집하시는 손님이 많으십니다. 중간에 있는 유닛보다 프라이빗하고 옆에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더 좋은 이유이기 때문이겠죠.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엔드 유닛이지만 바로 옆 건물이 너무 가깝게 붙어있는 엔드 유닛이면 서로 창문이 마주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동네 사거리에 스탑사인이 내 바로 집 앞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거리가 차량 통행이 많다면 내 집 앞에서 계속해서 섰다가 가고 하는 소음과 밤에는 불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남향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향을 선호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집들은 창문이 집 앞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이 남쪽을 보고 있어야 하루 종일 채광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 집들은 오히려 뒤편에 더 창문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구조를 살펴서 앞쪽이 남향인 것과 뒤편이 남향인 것을 잘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새 집의 경우는 동네 조감도를 자세히 보면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렉트릭 트랜스포머라던가 스톰 드레이니지, 파워타워, 엘리베이션까지도 고려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건축 도면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코드나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날리지와 경험이 있는 에이전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멋지게만 그려놓은 조감도를 가지고 낫을 잘못 고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7: K-Radio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에서 워싱턴행 전용기에 오르면서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공화당에서 2028 대선을 향한 잠룡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당내 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만나 조선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23일 밝혔습니다. G81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란과 간접 대화에 나선 미 협상단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겠다는 이란 측의 제안을 일축했다고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진 가자 평화위원회가 향후 6개월 동안 24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가자 지구 복구 계획을 마련했다고 악셔스가 23일 보도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대학 학자금 지원 신청서인 FAFSA를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공개했습니다. 2027-2028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가 오바마 케어 가입자 가운데 약 76만 명의 부적절한 가입을 확인하고 보험 혜택을 중단했습니다. 중간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기 투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수도권 지역의 조기 투표 일정과 유권자 등록 방법을 정리합니다. 시에나 대학교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현직인 캐티 호컬 주지사가 50%, 공화당의 브루스 브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이 4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주가 총기 폭력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일자리와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캐티 호컬 뉴욕주지사는 관련 프로그램에 4,2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 중에 하나인 버지니아주가 규제 강화에 나섭니다. 뉴욕시 의회가 상가 임대 계약이 끝난 후에도 소상공인들이 최대 1년 더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내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안전관리 부실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헤이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 이브닝 뉴스는 뉴욕 뉴저지 한인 여러분을 위한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25일과 26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예정됐던 뉴저지 추석대잔치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2026 뉴저지 추석대잔치는 우천으로 인해서 버겐 카운티 공원국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오버팩 공원 사용을 금지하면서 토요일 일정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원래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양일간 예정됐던 뉴저지 추석대잔치는 오는 25일 금요일 하루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미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무역 휴전 연장과 AI 안전장치 등 미중 갈등 관리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에서 워싱턴행 전용기에 오르면서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시 주석은 11년 만에 진행하는 이번 국빈 방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소화합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이후 약 4개월 만에 마련되는 정상회담으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세 번째 이뤄지는 겁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전면적인 갈등 해소를 시도하기보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무역 휴전을 연장하고 인공지능 등 주요 경쟁 분야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정상회담 직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벌인 협상에서 AI 사고 통보 체계와 무역 분야의 구체적인 협의 방안이 논의되면서 두 정상이 이를 어느 수준까지 합의로 끌어올릴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양국 전략 경쟁의 핵심인 첨단 AI 반도체와 관리 장비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는 별도의 사안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 대표는 이번에 논의되는 AI 협의 메커니즘에 첨단 AI 칩과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히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 문제에서도 미 측 당국자들은 최근 고위급 협상 이후 별도의 진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도 베이징 회담과 마찬가지로 충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분야에서 합의를 축적하는 방식의 휴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AI 모델의 통제 불능이나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양국이 이를 서로 통보하는 등의 안전장치 마련을 중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AI 패권 경쟁이 이번 정상회담을 관통하는 핵심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양국이 AI 발전을 경제 군사 경쟁력의 중요 요소로 보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과 미국 기술 복제 의혹, AI 산업 규제 등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중국은 미중 경제수장 사전회담과 관련해 관용 신화통신 등을 통해 양측이 AI에 대해 논의했고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 의견 교환을 했다는 수준의 사실만 전하는 등 구체적 의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AI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는 시 주석의 수행단 구성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AI 핵심 인재 보호를 위해 시 주석의 방미 수행단에 딥시크, 문샷 등 주요 AI 기업 수장들을 제외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역 분야에서는 지난해 부산 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성된 무역 휴전의 연장 여부와 농산물, 에너지, 히토류 수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제81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란과 간접 대화에 나선 미 협상단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겠다는 이란 측의 제안을 일축했다고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대표단은 이번 대화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서 애초에 그런 제안을 할 자격조차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란은 이날 미국 측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기한으로 일주일 제시했습니다. 이란 국영 IRIB 통신을 통해 공개된 이란의 핵심 요구 조건에는 미국의 해상 봉쇄 즉각 해제, 동결된 이란 자산의 신속한 반환, 모든 저항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등이 포함됐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된 미국과 이란 간의 간접 대화의 구체적인 내막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채널12는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너드 큐슈너 등 미국 측의 특사단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각각 다른 방에 대기한 상태에서 중재국인 카타르 측 인사들이 양쪽을 분주히 오가며 이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물밑 협상에 나선 것은 지난 6월 중순 이후에 처음입니다. 지난 2월 말에 미국과 함께 대이란 군사작전에 돌입했다가 4월 이후 대규모 타격을 자제해온 이스라엘은 이번 회담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사안에 정동한 한 소식통은 채널12에 유엔 총회 폐막전 추가적인 간접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중재국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대화를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노선을 택할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만나서 조선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23일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정상 리셉션을 계기로 약식 회담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 조선 협력을 비롯한 여러 사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2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군함 건설을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서 백악관도 관련 논의 내용을 확인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간의 조선 분야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한화가 투자할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미국의 전략 함정이 건조될 계획이며 미군의 차세대 화력체계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3: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5: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4: 야, 두 가지 다지. 장이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5: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4: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5: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4: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6: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 관광.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1불 99. 대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속골이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서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7: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a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0: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에서 2028년 대선을 향한 잠룡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당내 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미국 공화당 내에서 2028년 대선을 향한 잠룡들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입니다. 22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차기 공화당 후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당내 인사들도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에 나섰습니다. 릭 스콧 상원의원은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 두 번째로 열리는 뉴햄프셔주를 방문해 연설했습니다. 스콧 의원은 대선 출마설을 부인하면서도 최고의 직업은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콧 의원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이 처음 열리는 아이오와도 방문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존 케네디 상원의원도 최근 아이오와를 찾았습니다. 정통 보수 성향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랜드폴 상원의원도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폴 의원은 자신이 출마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관세 및 전쟁, 연방정부의 기업 지분 취득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내에서 포퓰리즘과 자유시장주의 사이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시장의 이념을 가진 후보가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루즈 의원도 벤스 부통령과 차별화된 입장을 보이며 보수 진영에서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우리는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보수 정당인가 아니면 큰 정부를 추구하는 정당인가라며 외교 정책에서도 고립주의 정당이 될 것인지 미국의 지도력을 믿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에게 예비선거에서 패배한 토머시 메시 하원 의원도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 경쟁에서는 벤스 부통령이 앞선 상황입니다. 최근 볼링그린 주립대와 유고부가 공화당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4%가 벤스 부통령을 2028년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2028년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힌 마코로비오 국무장관이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크루즈 의원과 폴 의원은 각각 3%와 1%에 불과했습니다. 벤스 부통령도 잠재적인 당내 경쟁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지난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 유대인 연합 행사에 참석하는 등 미국 내 유대인 사회와의 접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벤스 부통령이 반이스라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우파 논객 터커 칼슨과의 친분으로 미국 내 유대인 사회에서 구설에 올랐다는 점을 감안한 행보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한편 짐 뱅크스 상원의원은 지난주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벤스 부통령을 공개 지지하면서 트럼프의 유산을 이어갈 명백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생생하고 유용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하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행뉴입니다.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매년 가장 주목하는 소식 중 하나가 바로 대학 순위 발표인데요. 지난 15년 동안 미국 대학 순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던 프린스턴 대학교의 독주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스 기사 Princeton's run atop U.S. News rankings ends after 15 years. 프린스턴의 U.S. News 대학 순위 1위 독주 15년 만의 종식을 통해 최신 대학 순위 소식과 유용한 영어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ulled ahead on a set of criteria that are as contentious as they are influential.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가 영향력만큼이나 논란도 많은 일련의 평가 기준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Pull ahead, 경쟁에서 앞서 나가다, 선두로 치고 나아가다 라는 뜻인데요. 자동차 경주나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방을 제치고 앞설 때 아주 자주 쓰입니다. A set of criteria, 1년의 평가 기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라는 의미이고 criteria는 criterion의 복수형입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는 MIT가 교원 연구 실적, 신입생의 표준화 시험 성적, 그리고 졸업 후 수입 관련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프린스턴을 제치고 새롭게 전국 종합대학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How much it matters or should is contentious since US News relies on an arbitrary shifting formula to measure schools.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과연 중요해야 하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있습니다. US News가 대학을 평가하는 방식이 자의적이고 계속 바뀌는 공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ontentious, 논란이 많은, 의견이 엇갈리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Rely on, 무엇무엇에 의존하다, 그리고 an arbitrary formula는 자의적인 공식, 임의로 정해진 평가 방식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arbitrary는 단순히 임의적인 라는 뜻을 가지기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근거가 부족하고 평가자가 임의로 정한 듯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shifting formula, 계속 바뀌는 공식, 변화하는 평가 방식이란 뜻이죠. shift는 변화하다, 이동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매년 평가 산정 방식과 가중치가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 대학 순위가 학교의 진짜 가치를 완벽히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Princeton's president blistered the college rankings game as a slightly daft obsession that does harm when taken too seriously. 프린스턴 대 총장은 대학 순위 경쟁을 약간 어리석은 집착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lister, 원래 물집이 생기게 하다 라는 뜻이지만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맹비난하다, 혹평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한 daft는 엉뚱한, 어리석은, 황당한 이라는 의미인데요. 기사는 프린스턴을 비롯한 많은 대학 당국자들이 언론사의 대학 순위 매기기가 대중의 지나친 집착을 유발하고 대학 교육의 본질을 왜곡한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Private schools took the top 19 places before the University of California's campuses in Berkeley and Los Angeles tied as the country's leading public institutions. 사립대학들이 상위 19개 순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가 미국 최고의 공립대학으로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Took the top 19 places. 상위 19개 순위를 차지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place는 장소가 아니라 순위 또는 등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first place라고 하면 1위, second place는 2위가 되고 the top 10 places라고 하면 상위 10개 순위를 의미합니다. Leading public institutions, 주요 공립교육기관, 공립대학을 뜻하는데요. Leading은 선두적인, 가장 중요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올해 순위에서도 하버드와 예일이 각각 3위와 4위를 유지했고 칼텍과 스탠퍼드가 공동 5위를 차지하는 등 사립대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공립대 중에서는 UC 버클리와 UCLA가 최상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학 순위는 학교 선택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지만 평가 기준의 임의성 때문에 순위 자체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꼭 맞는 교육 환경과 비전을 찾아가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미 연방교육부가 대학 학자금 지원 신청서인 FAFSA, 연방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를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23일 2027-2028학년도 FAFSA를 공개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 학비 지원을 보다 일찍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7월부터 시작되는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학비 지원 신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번 FAFSA는 신청 과정의 복잡한 표현을 줄이고 질문과 안내 문구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수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학생이 부모나 배우자 등 FAFSA 작성에 필요한 기여자를 문자나 이메일로 초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여러 자녀의 FAFSA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청서 작성에 평균 15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FAFSA는 연방정부의 펠그랜트와 학자금 대출을 비롯해서 다양한 대학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서류입니다. 교육부는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의 경우 FAFSA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지원이 있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FAFSA 공개는 법으로 정해진 10월 1일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진 겁니다. 지난해 2026-2027학년도에는 9월 24일에 공개돼서 2년 연속 조기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FAFSA 신청이 간소화되더라도 대학 교육비 부담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펠그랜트 지원이 물가 상승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등록금과 생활비 등 대학 진학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월부터 새 FAFSA의 기능과 신청 절차를 단계적으로 점검해왔습니다. 이 기간에 제출된 신청서 역시 정식 신청으로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웹사는 연방학자금 지원 웹사이트인 studentaid.gov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계속해서 K-Radio 로컬 뉴스가 이어집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한인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 지역에서 식품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한식 도시락 나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비영리기관 AWCA가 엔젤 바스켓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소득층 60가정에 매주 한식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9월 25일부터 내년 6월까지 매주 금요일 운영됩니다. 대상은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선착순 60가정으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선택된 가정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낮 12시까지 뉴저지 틴에게 있는 AWCA 회관에서 도시락을 직접 수령하시면 됩니다. 신청이나 자세한 문의는 201-862-1664 담당자 줄리 킴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한국 현대무용의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립니다. 뉴욕 한국문화원과 화이트웨이브, 김영순 무용단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 현대무용의 물결이 오는 10월 9일 금요일 또 10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뉴욕 한국문화원 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은 뉴욕의 대표적인 현대무용 축제인 덤보 댄스 페스티벌 25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안다미로 아트컴퍼니 김정환 안무가의 문, 이동아 안무가의 게르니카 어게인, 그리고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김영순 안무가 작품까지 세 작품이 무대에 오릅니다. 문과 게르니카 어게인은 이번 공연을 통해 미국 관객들에게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공연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좌석은 선착순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공연과 일정, 예약 등은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오는 9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메릴랜드 저먼타운 펠로쉽 교회에서 제42회 메릴랜드 건강검진의 날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사전 등록이 필수이며 모든 서비스는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내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치과, 한의학, 물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이 1대1 무료 건강상담을 제공합니다. 복부와 갑상선, 유방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도 선착순 15명에게 제공됩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주민은 당화혈색소, 종합대사검사, 지질검사를 포함한 기본 혈액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과 비타민 D 추가검사는 $80이며 독감과 폐렴구근, 대상포진, RSV 예방접종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 면담과 정보 부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과 문의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그레이스리 매니저 240-683-666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 벤쿠버 호비즌 이퀄 하우징 랜드.
5: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 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Let's go!

0: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2: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1: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회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간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기 투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0: 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 역시 10월 23일까지입니다. 이어서 메릴랜드의 조기 투표 기간은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 거주하는 카운티 내에서 어느 조기 투표 센터에서든 투표가 가능합니다. 유권자 등록의 일반적인 온라인 우편 신청 마감일은 10월 13일입니다. 다만 등록하지 못한 유권자도 조기투표 기간이나 선거 당일 거주지역의 투표소에서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등록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조기투표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조기투표센터는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DC 유권자는 자신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어느 조기투표 장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DC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기간에 DC를 떠나 있을 예정인 유권자는 별도로 우편투표 용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투표 용지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지정된 투표함에 넣어 반환할 수 있습니다. 세 지역 모두 유권자 등록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 투표 장소 역시 각 지역 선거관리당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미국 중간선거 본투표일은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유권자분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등록 마감일과 조기 투표 장소,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 오는 11월 뉴욕 지지사 선거를 6주 앞두고 실시된 최신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브루스 브레이크만 후보가 현직 캐피오컬 주지사와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바짝 좁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정시설 내 인력난 또 공공안전 문제가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시에나대학교 시에나 유니버시티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현직인 캐시오컬 주지사가 50%, 공화당 브루스 블레이크만 나소 카운티장이 4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9%포인트로 이는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같은 기간 공화당 리 젤딘 후보가 보여준 추격세보다 더 촘촘한 양상입니다. 이번 선거 전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뉴욕주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안전 문제입니다. 블레이크만 후보는 최근 교도관 노조의 지지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호컬 행정부의 교정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블레이크만 후보는 독방 수용 제한 조치, 헬스 액트를 폐지하고 교도관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주방위군을 교정시설에 대체 투입하는 현재 상황은 안보 공백이자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교도관 파업 사태 이후 약 2,000명의 교도관이 해고되고 현재 3,000명의 주방위군이 교도소에 배치되어 있으나 교도관 상근 인력은 최저 수준인 11,000명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한 교도관은 24시간 연속 근무 중 수감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며 열악한 현장 실태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 측은 교도관들이 법을 위반하고 근무지를 이탈해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렸을 때 주지사는 질서를 회복하고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기존 대응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교도소 안전과 치안 문제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1: 뉴욕주가 총기폭력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일자리와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캐피오컬 뉴욕주지사는 관련 프로그램에 4,2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5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석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가 총기폭력 피해가 큰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4,20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전역에서 저소득층이거나 범죄와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소년들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돈을 벌고 직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범죄나 총기 폭력에 연루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뉴욕주는 지난 2024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2,500명 이상의

0: 청소년에게 유급 일자리와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40만 달러 늘어난 규모입니다. 청소년들은 학교나 도서관, 식당, 여름 캠프와 보육 프로그램, 지역 단체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알아보는 진로 교육도 함께 받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청소년들에게 일자리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최초의 엄마 주지사로서 우리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청소년들에게 성공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력과 트라우마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지역경찰과 청소년지원단체도 함께 참여합니다. 특히 총기폭력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스너그라는 거리 아웃리치 프로그램과도 협력하게 됩니다. 스너그 프로그램은 공중보건적 접근으로 총기폭력의 발생 원인을 찾아내고 확산을 차단하며 피해를 입은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를 치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의 대상은 만 14세에서 20세 사이 청소년입니다.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라면 연소득 54,640달러 이하가 기준입니다. 뉴욕주 노동부는 청소년의 첫 직장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자신감을 키우고 직업에 필요한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1: 뉴욕시가 시 예산을 지원해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식료품점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 상공회의소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자금이 투입된 매장이 수십 년간 지역사회를 지켜온 소상공인 또 소형 식료품점인 보데가 상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지난 22일 미국 상공회의소 US Chamber of Commerce의 닐 브래들리 수석부회장이 이스트 할렘의 한 소형 식료품점 103 Deli & Grocery 앞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의 시형 식료품점 5곳 설립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의 전국 순회 캠페인인 자유기업 Express Opportunity Tour Free Enterprise Express Opportunity Tour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회견에서 브래들리 부회장은 임대료나 재산세, 매장 건축비를 내지 않고 시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는 관영 매장이 들어서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경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브래들리 부회장은 수년간 주민을 고용하며 지역사회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이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결국 공무원과 관료가 주민들이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지 결정하는 정부 통제형 매장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The local small business owners who've dedicated years to creating stores, serving their communities, employing folks from the community are being threatened with a form of competition from the mayor's office. The mayor here wants to have city-run government by grocery stores. Those grocery stores don't pay taxes, they don't pay rent, they don't pay any cost of building it out, and then they get government subsidies. We know what's going to happen if this plan comes to pass. These local businesses are going to go out of business. And what will communities like this one be left with? They're going to be left with government-run grocery stores where a bureaucrat gets to decide what we're allowed to buy. We're here as part of the U.S. Chamber to push back because this isn't right and someone needs to stand up and say so.
2: 이날 현장에는 지역 보데가 업주 파수 람판티와 대뉴욕 상공회의소 마크 제피 회장도 참석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함께 촉구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 측은 정부 주도의 매장 설립 대신 식료품 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민간 중심의 대안 추천서를 뉴욕시 제안 요청서 RFP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Radio입니다.
1: 뉴욕시에서 상가 임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소상공인 세입자가 일정 기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 게일 브루어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권리장전 조례안은 임대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에게 최대 1년의 추가 임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가 임대 기간에는 임대료 인상폭도 제한됩니다. 임대인이 갱신 여부를 얼마나 일찍 통보했는지에 따라서 인상폭이 달라지며 120일 전에 통보할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통보 시점이 늦어질수록 허용되는 인상폭은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이 조례안은 단순히 임대기간 연장뿐 아니라 1년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에게 건물의 관련 정보와 비용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세입자에게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조례안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추가 연장 기간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의회 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이 조례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표결 없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고 시의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고 시장의 서명을 거치면 정해진 유예기간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K-Radio 이브닝 뉴스 시작과 동시에 알려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는 9월 25일과 26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예정된 뉴저지 추석 대잔치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2026 뉴저지 추석 대잔치는 25일 금요일 하루만 열립니다. 예정됐던 토요일에는 우천으로 인해서 머겐카운티 공원국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오버팩 공원 이용을 금지하면서 일정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와 함께하는 행복 상속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산 승계, 상속, 증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과 세무 컨설팅 전문가 그룹이 함께합니다. 배진희 미국 변호사, 조원철 미국 회계사, 서순성 한국 변호사, 정찬우 한국 세무사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자산을 두고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과 세무 문제부터 법률 분쟁까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시는 10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뉴저지 포트레에 위치한 하이아트 호텔과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뉴욕 그레인넥 네오날즈 팔라조에서 개최됩니다. 선착순 마감으로 참가 신청은 필수이며 참석자에 한해 10월 2일 또는 10월 5일에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 201-676-0447 201-676-0447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말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미주 한인 축제가 펼쳐집니다. 해켄색 병원의 고혈압, 포도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무료 건강검진, 군 뉴스 보청기에서 무료 청각 테스트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KMI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한복 모델 콘테스트, K-POP 댄스 콘테스트, I Love Dance 팀의 BTS 랜덤 플레이 댄스,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한국의 맛과 멋을 모두 함께 즐기는 9월 25일과 26일 K-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유효 718-352-1660, 718-352-1660, 유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이제 다 off하고 listen.

스마트폰 배터리가 1% 남았을 때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주유 경고등이 켜지면 곧바로 주유소로 핸들을 꺾죠. 그런데 유독 나 자신에게만큼은 왜 그렇게 가혹할까요? 마음에서 삐걱거리며 경고등을 요란하게 올려두는데도 우리는 습관처럼 조금만 버텨보자. 조금만 더. 여기서 멈추면 지는 거다. 라면서 꺼져가는 엔진을 억지로 밟아댑니다. 차가운 병원 대기실에 혼자 멍하니 앉아 몇 시간이고 시계 초침만 바라보며 내가 대체 뭘 위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서러움에 눈물 삼켰을 누군가에게 그리고 앞만 보고 달리다 어느새 하얗게 타버린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을 꼭 건네고 싶습니다. 번아웃은 당신이 나약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닳아 없어지는 것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남들보다 훨씬 치열하게 온 힘을 다해 살아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쉼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머리처럼 저희 오늘 한번 쉬고 가죠. 여기는 꿈을 외쳐라 K라디오 방송국입니다. 제이든의 K플레이 D&B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제이든의 K-Play DMB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있으신가요? 아무 일도 특별히 일어난 건 없는데요. 특별히 그냥 모든 게 다 귀찮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전화 한 통 받는 것도 힘들고 평소에는 별거 아닐 일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버거운지 모르겠는 날. 그런 날 있죠? 사실 우리는 힘들 때도 참 이상하게 계속 버팁니다. 누가 버티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버텨요.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질 것 같고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질 것 같고 조금만 더 일하면 조금만 더 참고 나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이 먼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좀 쉬자.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열심히 사는 것과 나를 갈아 넣으면서 사는 것은 어쩌면 전혀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주제는 잠깐 멈춰도 괜찮습니다. 입니다. 지금 너무 지쳐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분들,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쯤 들었던 분들, 그리고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고 계셨던 분들, 오늘은 모든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쉼이라는 오프닝을 만들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몇 년 전 해외 처음 나갔을 때 쉬는 법을 몰라서 쓰러질 때까지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주말도 없이 일하다가 결국 독감에 폐렴까지 겹쳐서 응급실에 실려갔었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기계도 과열되면 전원을 끕니다. 당신은 기계보다 강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펑펑 울면서 꼬박 일주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배웠습니다. 쉬어가는 것도 실력이고 멈추는 것도 큰 용기라는 걸요. 오늘 혹시 몸도 마음도 다쳐서 다 내려놓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그냥 눈 딱 감고 그 집 내려놓으시라고 꼭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오, 맞아요. 이런 것들 경험해본 사람이 아무래도 그 심정을 잘 알 것 같아요. 한 번쯤 그런 날 있어요, 정말. 평소에 같은데 오늘은 왜 이렇게 처지고 힘들고 뭐 이런 날들. 네. 그럴 때 그냥 다 그냥 집어치우고 여행 떠나거나 그러고 싶은데 또 여건은 그렇게 받쳐주지가 않죠. 연차를 또 얼마 전에 썼으면 좀 더 힘든 그런 느낌. 오늘 퇴근길에 쉼이라는 이야기 듣는데 울컥하네요. 저도 몇 해 전 미국 처음 와서 밤낮 없이 투잡 뛰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때 지독한 몸살 감기에 걸려서 열이 40도까지 올랐는데 타지에서 혼자 자취하니까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냉장고 문 열었다가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한국에는 아프면 엄마가 죽이라도 끓여줬는데 여긴 내가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기니까요. 그때 결심했어요. 나를 갉아먹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일이나 성공은 없다고요. 그 뒤로 힘들면 무조건 하루는 불 끄고 침대에 누워서 쉬는 연습을 했습니다. 쉬어가도 인생 망가지지 않더라고요. 타향살이가 정말 제일 서러울 때가 몸 아플 때죠. 저는 다행히 몸이 튼튼해서 잘 아프지가 않는데 한번 아프면 정말 크게 아프는 스타일이라 특히 그 코로나 때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나 혼자 사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아플 때도 그런데 여행 갔다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좀 더 공기가 더 차가운 느낌이 더 듭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요즘 춥구나. 티적인 모멘트를 제 자신한테 주네요. 아 역시. 저는 어쩔 수 없는 T인가 봅니다.
저는 회사에서 항상 괜찮아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이 많아도 괜찮다고 하고 갑자기 일이 생겨도 괜찮다고 하고 누가 부탁을 해도 웬만하면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정말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물을 틀어놓고 그냥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특별히 힘든 일도 있었던 거 아니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계속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친구한테 처음으로 나 요즘 좀 힘들어 라고 말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괜찮다는 말을 너무 오래 해서 이제 네가 진짜 괜찮은지 모르는 것 같다. 그 말이 참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요즘은 누가 뭐 부탁하면 무조건 괜찮다고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봅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가? 저도 정말 힘들 때는 친구한테 옛날에는 얘기했어요. 아, 야, 좀 쉽지 않네? 하면은 이제 친구가 집 앞에 와서 그 저를 픽업해가지고 그날은 막 정말 운전도 하기 싫은 날인데 어떻게 알고 픽업해서 또 소주를 기울입니다. 네. 물론 집에는 데리러 갔지만요.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게 옛날에 정말 힘들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휴가를 갔는데 더 피곤했습니다. 작년에 정말 바쁘게 일하다가 휴가를 일주일 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쉬어야지 하고 여행 계획을 엄청 열심히 세웠어요. 맛집 찾아보고 관광지 예약하고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 가고 몇 시에 뭐 먹고 거의 프로젝트 수준이었어요. 막상 여행을 가니까 하루에 2만 보씩 걷고 사진 찍고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휴가 마지막 날 호텔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휴가 중인데 왜 지금 쉬고 싶지? 아... 너무 빡세게 돌아다녀서 그런 거 아닌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일을 쉬는 거였지 삶을 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휴가를 갈 때 하루 정도는 일부러 아무 계획도 안 잡습니다. 늦게 일어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동네를 걷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그날이 제일 좋습니다. 갑자기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봤는데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루는 딱 이렇게. 그럴 리가 없어서요. 저는 예전에 휴가를 가고 싶어 그 너무 힘들게 일하다가 정말 일이 잘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멕시코 쪽으로 휴가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일을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느낌. 그래도 좋았습니다. 엄마가 이번 주말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하셨어요. 저는 주말마다 뭔가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평일에는 회사 다니고 주말에는 운동하고 친구 만나고 직원일하고 가족도 만나고요.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부모님 집에 갔는데 엄마가 제 얼굴 보더니 그러셨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저는 또 습관처럼 괜찮아 그냥 좀 바빠서 그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주말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약속도 잡지 말고 그냥 자.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늦게 일어나서 밥 먹고 낮잠 자고 일요일에는 TV 보다가 산책 조금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생각보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쉬는 것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도 꽤 괜찮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특히 저 같은 ENTJ 같은 경우는. 오프닝 들으면서 지하철에서 울 뻔했습니다. 저는 입사 6년 차인데 얼마 전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부터 생각해요. 저는 입사 6년 차인데 얼마 전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일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고 팀장님이 나쁜 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말을 못하겠어요. 다들 힘든데 나만 유난인가 싶어서요.
어제는 점심시간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2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봤는데 이상하게 그게 제일 좋았어요. 저 이래도 되는 거죠. 아, 20분 동안 하늘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라디오 들으면서.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진짜 차에서 못 내려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대로 있기만 하는데, 저희가 오늘의 테마는 번아웃 그리고 쉼입니다. 쉬고 싶을 때가 언제인가요? 하니까 CTV님이 지금이라고. 아, 맞아요. 항상 쉬고 싶죠. 낮에는 회사, 저녁에는 육아, 밤에는 집안일이라 쉰다라는 말이 사치 같았어요. 그럴 수 있겠다. 지난주에 아이가 열이 났는데 제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어머, 병원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너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었어 라고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쉬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방송에서 한 번만 말해주세요. 맞아요. 엄마도, 엄마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엄마도 쉬어도 됩니다. 힘들겠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애가 있는 사람들, 아이가 있는 지금 사람들은 아이도 키우고 또 사회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쉽지 않죠. 언제 빨리 테슬라에서 로봇이 발명돼서 아기를 보는 그런 세상이 올까요? 가게 문 연 지 15년, 명절이든 일요일이든 쉬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쉬면 손님이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작년에 허리를 다쳐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을 쉬었는데 가게는 멀쩡히 돌아가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저를 너무 몰아붙였구나 싶었습니다. 이번 추석엔 처음으로 가게 문에 이틀 쉽니다 종이를 붙였어요. 저처럼 쉬는 게 무서운 사장님들 힘내시라고 사연 보냅니다. 치킨집 사장님. 치킨집. 그 자영업자 분들이요.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 마인드가 항상 있어요. 아니기도 하고 길 수도 있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고3입니다. 요즘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하고 하면 머리가 하얘져요. 엄마한테 힘들다고 하면 야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다들 그래 라는 말이 돌아올 것 같아서 말을 못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 얘기 같아서 처음으로 이렇게 글 써봅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멈춰도 되는 거죠. 그거를 부모님이 안 볼 때 안 볼 때 하세요. 한국에 계시면 정말 저도 중학교 때 처음으로 라디오를 접했는데 쉽지 않죠. 또 교육열도 엄청 세고 뭔가 하루 내 하루가 없는 시간. 그래서 그때 가진 취미가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 예를 들어 교과서 책 한 편 한 구석에다가 만화를 그려서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만화가 움직이는 그런 것도 취미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거 얘기하면 너무 늙을 것 같은데. 그 책받침? 그 뭐라고 하죠? 공책 뒤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책받침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 대고서 글 쓰면은 글이 잘 써지는. 거기가 까끌까끌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필로 이렇게 끌끌끌거리면은 삐기불 쪼글쪼글쪼글 하면서 이제 DJ같이 이런 거 하고 놀았던 그 친구가 그 친구랑 저랑 그렇게 놀았는데 그 친구가 지금 프로듀서가 됐습니다. 제 짝꿍이었는데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메일랜드에 한 몇 년 전에 지진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월마트에 저희가 손전등 대란이 났거든요. 월마트에 가서 손전등을 보는데 그 미국 한국 사람도 많이 안 사는 그 동네, 저맨타운이라는 곳에서, 월마트에서 어떤 한국 남자가 지나간 거예요. 옷차림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잖아요. 제 한국에서 온 지 얼마인데? 안 됐네? 그거를 보고 다시 봤습니다. 봤더니
그 친구도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보더니 제 짝꿍인 거죠. 그때 그 책받침을 가지고 놀았던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랬던 기억이 난, 네. 좀 신기합니다. 오래 살고 봐야 돼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카카오톡 K-Radio DC 열려있습니다. 또한 오픈톡 K-Radio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마구마구 떠들 수 있고요. 눈치 보지시지 말고 그리고 인스타 스레드, K-Play DMB, K-Radio DMB 둘 다 사연 신청곡 받고 있어요. 방송 듣는 방법은요. K-Radio로 들어오셔서 K-Radio 우측 상단에 보면 온 에어리라고 써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자 끝이 아닙니다. DMB 방송을 눌러야 저희 방송이 나와요. 코코몽님이 잘 쉬고 회복이 돼야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죠. 번아웃 안 오면 좋지만 왔다면 잘 쉬고 다시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게 해요. 우리 모두. 보통 29살에서 30, 39살에서 40 나이대의 챕터가 바뀔 때 좀 세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번아웃 오신 분들 휴식 잘 갖도록 해요. 너무 따뜻한 말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마베어님도 right now 지금 쉬고 싶으시대요. 왜요? 요즘에 일을 많이 하시나요? 다들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은 좀 F 같은 제이든. 나쁘지 않죠? 내가 나쁘지 않니? 노래 듣고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번아웃이 왔다고 생각했는 게 나약한 것이라면서 스스로에게 욕을 퍼붓고 매번 번아웃을 극복한다고 피치님이 제가 번아웃을 느낄 때가 언제나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역시 ENTJ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정말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놀러 오셔서 사연을 툭 남겨주시면 됩니다. 노을님이 요즘 번아웃은 모르겠는데 현타가 온 것 같아요. 답이 없는 영주권 준비, 주변에 기댈 곳도 없고 뭔가 힘드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 제가 또 얼마 전에 캐나다를 또 갔다 왔잖아요. 번아웃은 모르겠고 현타가 왔다라는 그 짧은 문장이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갑니다. 해외에서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이 마음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시험 공부나 일은 내가 잠 안 자고 더 달리면 점수가 오르고 성과가 나는데, 영주권이나 비자 같은 신분 문제는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규정이 바뀌고 문호가 닫히면 제 손을 떠나버리잖아요.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안감 앞에 서 있을 때 사람은 정말 바닥까지 가라앉거든요. 기댈 곳 하나 없는 타지에서는 또 그 무게가 몇 배로 다가오죠. 근데 그 현타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낯선 땅에서 혼자 너무 오랫동안 긴장하고 버텨왔다는 증거입니다. 좀 쉼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캐나다 찬 공기 마시면서 따뜻한 티몰튼 해프앤해프인가? 피티? 더블앤더블 그거 한잔 손에 주시고, 아 그거 엄청 맛있는데. 아무래도 이민서류 접속을 딱 정보 확인을 업데이트를 매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금요일 오후 4시? 이런 거? 뭔가 커뮤니티 이런 거를 살펴보는 시간. 이렇게 규칙적으로 보게 되면 뭔가 빠져나갈 곳도 플랜 B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수진을 좀 밀까 치면서 아무래도 두 번째 플랜을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이드님 오늘 퇴근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딱 15분씩 앉아있었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는데 차문을 열고 내리는 그 1초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 또 빨래 개야하고 밀린 설거지 해야 되고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오늘 하루 어땠냐라는 질문에 밝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차 안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 노래 한 곡 끝날 때까지 멍하니 계기판 불빛만 보고 있을 때 그때가 제 유일한 진짜 쉼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그 10분, 그 짧은 여백이 없으면 다음날 출근을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라디오에서 한 번쯤 쉬어도 된다라는 말 듣자마자 차 안에서 눈물이 핑 돌았네요. 오늘 밤은 죄책감 없이 시동 끄고 딱 10분만 더 멍 때리다가 올려가랍니다. 아, 저 느낌을 너무 잘 알아서 속상하네요. 그거 있잖아요. 환경이 바뀔 때의 그 환경이 나. 뭔가 가족한테는 또 밝게 얘기해야 되는. 밖에선 너무 힘들고 이랬었는데. 도비는 쉬고 싶다 님이, 진짜 쉬고 싶을 때요. 알람 소리 없이 주말 아침에 눈 떴는데, 늦었다 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식은땀 흘릴 때요. 휴일인 걸 깨닫고 안도하는 게 아니라 몸이 항상 긴장 상태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는 게 느껴질 때, 아 지금 나 한계치구나 싶어요. 어제는 커피를 타다가 컵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싱크대 배수구에 물을 들이붓고 있더라고요. 뇌에 렉 걸린 것처럼 멍해져서 한참 웃다가 문득 서글퍼졌습니다. 기계도 과열되면 멈추는데 저는 저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였나 봐요. 오늘은 퇴근길에 휴대폰 업무 메신저 알람 다 끄고 이불 속으로 직행할 겁니다. 아 맞아요. 좋은 판단. 네, 이불 속으로 싹 들어가셔서 핸드폰 충전 아시죠? 네. 쇼츠 많이 보시면서. 저는 스트레스 풀려고 주말마다 유화 그리기 클래스를 다녔거든요.
근데 2주부터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화실 갈 준비를 하는데 한숨부터 푹푹 나오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것조차 내가 주말을 생산적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또 하나의 숙제처럼 느껴지는 순간, 아 이게 진짜 번아웃이구나 알았습니다. 열심히 쉬는 것도 피곤한 거더라고요. 뭔가 대단한 힐링을 하러 여행을 가거나 취미를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소파에 대자로 뻗어서 천장 문이 세고 넷플릭스 켜놓고 5분 만에 졸려 잠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이 저한테 진짜 필요했던 거였어요. 좋습니다. 재밌는 상식 그리고 팩트 한번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사자도 하루 20시간을 잔다. 그리 게으름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래요. 동물의 왕이라 불리는 백수의 제왕사자는 하루 평균 18시간 혹은 20시간을 누워서 뒹굴거리면서 잠을 잡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폭발시키기 위해 평소엔 철저하게 에너지를 비축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맹수 중에 맹수 사자도 하루 20시간을 누워있습니다. 주말에 침대 밖으로 안 나가는 건요, 게으른 게 아니라 내 안에 맹수성을 아끼는 아주 야생적인 본능입니다. 네덜란드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를 뜻하는 닉센이라는 고유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닉센. 목적 없이 창밖을 멍하니 보거나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행위인데, 네덜란드에는 이를 하나의 웰빙 트렌드이자 스트레스 치료법으로 정리합니다. 닉센. 주말에 소파에 널브러져 있으면 가족들이 너 뭐하냐면은 당당하게 나 지금 닉센 하고 있어. 교양 있게 대답하세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F1 레이싱카가 우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엑셀을 밟은 시간이 아니라 단 2, 3초 만에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기름을 넣는 피트스톱입니다. 타이어가 다 닳았는데도 안 멈추고 달리면 차가 폭발하거나 전복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차도 달리다 말고 타이어 갈려고 멈춰섭니다. 지금 쉬어가는 거는요, 경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 랩을 돌기 위해 피트스톱 들어온 거예요. 나무도 가을에 번아웃 방지를 위해서 낙엽을 떨군대요. 건조하고 추운 겨울 동안 나뭇잎으로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고 에너지를 아껴서 봄에 다시 싹을 틔우기 위해서 스스로 잎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고도의 에너지 절약술입니다. 수면 및 스트레스 연구에 따르면 17시간 혹은 19시간 동안 쉬지 않고 깨어있거나 극도의 피로가 누적한 뇌의 인지 기능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면허 정지 수준이죠. 거의 동일한 반응 속도와 판단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정신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를 무시하면 뇌는 활동을 강제로 멈추게 하기 위해 면역력 저하, 잦은 부상, 급격한 집중력 저하 같은 일부러 신체적 고장 신호를 냅니다. 아픈 몸은 마음이 보내는 마지막 비상벨이래요. 손이 다치고 몸살이 나는 건요, 이대로는 위험하니까 당장 멈추라! 라고 몸이 마음 대신 울려주는 마지막 비상벨이라고 하죠. 듀크 대학교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단 2시

0: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들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The sun is going down right now. 6 to 8. You know what time it is. Jaden's in the building. Turn it up.

오늘 하루도 벅차. 완전 벅차. 하루 만에 또 이런 소식이. 오늘의 핫 이슈. K 업데이트.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소식입니다. 유니스가 소속사 FNF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 종료에 따라 9월 26일을 끝으로 그룹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오후 6시 마지막을 앞두고 디지털 싱글 밀키웨이도 공개했습니다. 데뷔한 지 오래되지 않은 그룹이 갑작스러운 활동 종료 소식에 팬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신곡까지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필살기 이런 건가? 배우 하정우가 변우석 주연으로 알려진 넷플릭스 나 혼자만 레벨업 실사판에 악역으로 특별 출연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K-콘의 LA 2026년에 참여했던 알파 드라이브 1, 이즈나, J-O-1, 킥플립, K-O-1 키즈, 모디세이, 제로베이스 1 등 7개 팀이 포토부스 브랜드 포로그래프 그레이의 한정 프레임으로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모르는 그룹들이 이제 많네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매장에서도 9월 23일부터 판매됩니다. 이건 꽤 재미있는 K컬처 비즈니스 뉴스거든요. K-POP은 노래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포토부스에서 같이 사진 찍고 굿즈처럼 경험하는 문화가 됐습니다. 밴드 캐치 더 영이 베를린에서 열린 K-인디온 페스티벌 2026 첫날 무대를 열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의 슬로건은 No Borders, Just Rock입니다. K-POP 아이돌만 아니라 한국 인디밴드 음악도 해외 무대로 확장되고 있다는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 영화 실미도 개봉 23년 만에 안내 자막 수정. 국방부가 유족회의 요청을 수용해서 배급사와 협의를 거쳤으면서 극중 북파 공작원들을 범죄자 출신으로 묘사했던 자막을 민간인으로 정정해 상영본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또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인도 그렇고. 암살자 개봉 앞두고 박스오피스 예매율 1위 질주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주연의 기대작 암살자가 개봉을 앞두고 예매량 20만 장을 돌파하여 가을 극장과 흥행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싶네요. 암살자들. 워너스 미니 12집 컴백. 보이그룹 워너스가 23일 오후 신보 First Light 정을 발매하며 특유의 에너지를 담은 타이틀곡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워너스 처음 듣는데 저희 그 투어 그러는 거 할 때 얘기 많이 듣긴 했어요. 미니 12집이라니 한번 노래 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 업데이트였습니다.

0: 밀키웨이 그 유니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아재 아재 아재
0: 준비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갑니다. 마마무 아 마마무 아니다. 아재 개그 공격하라 공격하라 여러분들을 공격하라 여러분들의 멘탈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정치자, 즉 캐프리들 강화 훈련 아재 개그 시작입니다. 빠르게 가봅니다. 광부가 가장 많은 나라는 뭘까요? 이거 쉬운 건데 3, 2, 1 케냐? 학교에서 있었는데 창문 밖에 있는 학이 침을 뱉었어요. 갑자기 학교에서 내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턱을 개고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이 나타나서 침을 뱉었습니다. 뭘까요? 퇴학, 퇴학, 퇴! 아이스크림이 가수가 못 되는 이유는요? 녹음 안 되니까? 녹음? 침대를 밀고 돌리면, 침대를 밀고 돌리면, 침대, 배드, 민턴. 배드민턴? 아홉 마리의 강아지가 알을 낳으면, 구독, 알람? 체리를 부르면 체리가 하는 말이 체리 불렀쌈? 익십을 많이 당하는 숫자는 9만 15. 빨리 끝낼게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직업은 이거 알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직업. 여러분들 뭐가 바쁠까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직업. 과연 허겁직업. 허겁직업. 자 마지막입니다. 네. 주먹 꽉 쥐지 마시고요. 그거 푸르시고요. 다 보여요. 서울이 추우면? 서울이 추우면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되죠? 서울 시립대.

Okay. Morning coffee in a decaffeine 일찍 일어나니 기분 뭐 같지 철없이 부재 중 전화 제끼고 James with my laziness 부분 등 발달이 전부 다 팬이 Ooh, I feel like I'm 17

케이블레이즈 MB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많은 신청곡들 받고 있으니까 오늘 또 그 번아웃 자가진단 대신에 처절해서 오히려 웃음이 터지는 생활 밀착형 귀차니즘 방전 랭킹으로 준비했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게을러질 수 있는가? 극강의 귀차니즘 방전 레벨 탑 10. 10위는요. 발가락 손가락화 기술 발동. 바닥에 떨어진 TV 리모컨이나 양말을 줍기 위해서 상체를 굽히지 않습니다. 발가락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집게발처럼 쥐어 올리죠. 성공하면 혼자 침대에서 뿌듯해합니다. 이거는 저 형이랑 같이 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딱 집었을 때 그걸 바라봐주고 있는 형을 보면서 뿌듯하게 웃죠. 9위는 불구기 귀찮아서 베개 던지기. 이것도 이제 던졌는데 안 맞으면 맞아서 꺼지면 오 이렇게 해주고 결국에는 베개를 또 가지러 가야 돼요. 물 마시기 귀찮아서 침 삼키면서 버티기. 너무했다 진짜. 8위고요. 목이 타들어가는데 주방 냉장고까지 5m가 사하라 사막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침 두 번 삼키고 30분 더 버텨보자다가 결국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깹니다. 7위는요. 넷플릭스 아직 시청 중인가요? 이 굴욕. 리모컨 버튼 누르는 것조차 귀찮아서 멍하니 화면을 봅니다. TV가 나를 한심하게 쳐다보며 너 아직 살아있니? 묻는 그 화면을 5분 동안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요. 뭔가 TV에 옛날에는 컴퓨터를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랩탑을 그러면 이제 딴 거 틀 때 그 앞에까지 기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도 귀찮은 그 느낌. 6위는 국물라면 포기하고 컵라면 생라면으로 부숴먹기. 뜨거운 물 올리고 3분 기다리고 다 먹고 국물 버리러 가는 과정이 너무 방대해서 그냥 스프 뿌려서 생라면으로 와작와작 씹어먹습니다. 설거지 제로 익히죠. 아 제가 지금 이사 왔는데 그 애매해요. 그 위치가. 식탁 아니 그 키친이. 그래서 아 키친에다가 지금 이제 그 마이크로웨이브도 없고 에어프라이드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거를 같은 일체형으로 사야 되는지 아 관상 때문에 이거 좀 애매합니다. 예, 아직도 지금 마이크로웨이브가 없어서 지금 요즘에 그 햇반을 끓여 먹고 있어요. 물에다가 이렇게 물 끓이고 젓가락 두 개 넣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햇반 올려놓으면 아주 잘 밥이 되죠. 5위는요. 택배 상자 현관 앞에 일주일간 방치. 아 이거 옛날에 안 돼. 분명 내가 기다리는 물건인데 뜯어서 정리할 에너지가 없어요. 현관문 열 때마다 택배 박스를 폴짝폴짝 뛰어넘으면서 내일은 꼭 뜯는다. 다짐한 7일째입니다. 그거 있죠.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은 갑자기 일이 생겨요. 뭐 그런 느낌. 아 귀찮은 그런. 네. 그 별거 아닌데 그 에너지가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조고는 어떤 에너지 생길 때 해야 돼.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있잖아요. 다 알아요. 4위는 카톡 답장 속으로만 보내고 대화 끝내기. 알림창 보고 머릿속으로 오 그래 주말에 보자라고 완벽하게 답장했습니다. 3일 뒤에 너 왜 답장 안 해? 연락 와서 확인해보면 전송 버튼은커녕 입력창도 안 열죠. 맞아요. 요즘에 제가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게 카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끔 에너지가 그 별거 아닌데 쓰는 거. 그래서 보통은 네 힘들어요. 근데 이제 시간 에너지 내서 이렇게 하는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하겠죠. 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에너지 내면서 궁금하다. 다른 사람들이 삶. 안경 렌즈 낀 채로 그냥 기절하기. 아, 그럴 수 있죠. 정말. 렌즈 빼고 인공 눈물 넣고 세수하는 3단계 루틴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알이 좀 뻑뻑하겠지만 오늘이 나는 일단 눕는다.
2위. 이건 너무했다. 배고파서 배달시켰는데 문 앞까지 가지러 가기 싫을 때. 배달이 완료됐습니다. 이거 신나지 않나? 현관문까지 걸어갈 힘이 없어서 음식이 식어가는 걸 알면서도 20분 동안 찜대서 멍 때립니다. 식욕마저 이겨버린 방전 상태. 요거는요, 뭔가 먹긴 먹어야 되는데 하고서 방전된 거예요. 1위는 숨쉬기 외에는 모든 기능 정지, 인간 문어화. 대망이 1위죠. 휴일 하루 종일 누워서 한 일이라고는 왼쪽으로 눕기, 오른쪽으로 눕기, 스마트 얼굴에 떨어뜨려서 코 찡하기 전부인 상태.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내일 출근하는 생각이 벌써 피곤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소름이에요, 그죠?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거 아닌 거 다 압니다. 자, 오늘 방송 듣는 방법은요. K라디오 검색하셔가지고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온에어 누르신 다음에 DMB 누르시면 되고요. 저희 라디오 사연 쓰시는 방법은 오픈톡 K라디오 라고 쓰시면 바로 나와요. 오픈톡 어떻게 보냐고요? 이걸 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지. 네,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다 알려줄 거예요. 이게 오픈톡을 어떻게 또 이게 오픈톡을 들어가셔서 어떻게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아니, 그렇게가 아니라 K라디오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라디오, 이거 이름 뭐라고 해야 돼? 라디오 극장? 극장 하면 너무 올드해 보이고. 라디오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좋습니다. 오늘은 라디오 드라마가 또 따끈따끈하게 업로드가 됐기 때문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그 다음에 라디오가, 아, 라디오. 라디오 드라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0: 라디오 극장
1: 어둠이 가장 짙어지는 새벽 2시 하루의 끝과 또 다른 하루의 시작 그 애매한 경계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달빛 서점의 책방지기 진우입니다. 오늘 첫 곡 띄워드립니다.
2: 선배 마이크 내려갔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1: 고마워. 오늘따라 새벽 공기가 유독 차네. 사연은 좀 들어왔어?
2: 늘 그렇듯 잔잔해요. 취업 준비 때문에 잠 못 드는 대학생, 막 야근 끝난 직장인. 아, 그런데 아까 1시 반부터 계속 전화 연결 요청 들어오는 번호가 하나 있거든요.
1: 전화? 우리 요즘 심야 생방송 전화 연결 코너는 없잖아.
2: 그렇긴 한데 번호가 이상해요. 국번이 두 자리예요. 027X 이런 식인데 요즘 이런 번호 없잖아요. 기계 오류인가 싶어 받아봤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계속 그 노래 좀 틀어달라고만 하세요.
1: 장난 전화 아니야?
2: 목소리가 너무 절박해서요. 꼭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선배, 2부 시작하고 막간에 잠깐만 음성 연결 한번 받아볼래요? 사고 나면 바로 끊을 테니까요.
1: 그래, 2부 오프닝 멘트 치고 바로 열어줘봐. 새벽 2시 15분. 오늘은 대본에 없던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라디오 전화로 모셔볼까 합니다. 늦은 밤 잠들지 못하고 소화기를 드신 청취자분, 목소리 들리시나요?
3: 여보세요? 방송 총국 맞나요?
1: 네, 어르신. 달빛 서점 생방송 연결되었습니다. 야심한 시각인데 무슨 사연으로 전화를 주셨을까요?
3: 매일 밤마다 여기서 틀어주던 그 노래 있잖아요. 저기 골목길 돌아설 때 바람이 불면 하던 그 노래를 다시 듣고 싶어서요.
1: 아, 김광석님의 노래 말씀이신가요?
3: 아니요. 우리 그 사람이 생전에 매일 기타 치면서 불러주던 노래인데 78년도였나 79년도였나 그 사람이 방송국에 엽서를 보내서 이 시간에 딱 한 번 방송을 탔거든요. 녹음 테이프가 다 늘어져서 소리가 안 나. 이제 기억도 흐릿한데 그 노래가 자꾸 귀에서 맴돌아서 잠을 못 자겠어.
1: 남편분께서 불러주시던 노래군요. 지금 남편분은 곁에 안 계신가요?
3: 먼저 갔지요. 40년도 더 전에. 그 양반이 라디오 엔지니어였어요. 방송국 송신탑에서 일했지. 밤마다 야근하면서 내 생각 날 때마다 주파수에 그 노래를 몰래 띄웠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 사람 기일이라 그런가 창밖을 보는데 자꾸 라디오를 쳐보라고 등이 떠밀려서.
1: 어르신, 혹시 실례지만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3: 강태식이라고 해요. 성동구 쪽에 살았는데 총각, 바쁜 방송 중에 늙은이가 주책맞게 전화해서 미안해요. 그냥 그 사람 흔적이 세상에 아직 있나 싶어서 끊을게요.
1: 잠시만요, 어르신. 끊지 마세요. 끊지 마시고 소화기 귀에 그대로 대고 계세요.
4: 진우, 급히 마이크 뮤트 버튼 누릅니다.
1: 가. 인서야, 자료실 아카이브 열어봐. 1970년대 후반 심야 시험방송 테이프 목록.
2: 선배, 찾았어요. 1979년 11월 남산 송신소 야간 송출기록 엔지니어 이름 강태식 그리고 비골 안에 테스트용 미발매 자작곡 골목길의 밤.
1: 파일화되어 있어? 재생 가능해?
2: 디지털 복원 아카이브 폴더에 있어요. 지금 바로 큐드릴게요.
1: 어르신, 아직 듣고 계시죠?
3: 네, 듣고 있어요.
1: 시간이 아주 오래 흘렀지만 남편분께서 남겨두신 마음은 여전히 방송국 주파수 어딘가에 남아있었습니다. 오늘 밤 어르신만을 위해 47년 만에 다시 띄워드립니다. 강태식님이 보내오신 곡입니다.
3: 여보, 당신 목소리네. 맞네, 당신 목소리야.

기록되지 않은 마음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보낸 신호는 우주를 돌고 돌아 반드시 닿아야 할 곳으로 찾아옵니다. 깊어가는 밤, 여러분 곁에는 지금 어떤 온기가 머물고 있나요? 달빛 서정, 오늘 밤 문을 닫습니다. 지금까지 지뮤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왠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텅빌 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와

늦어서 미안해 내가 했던 말도 못 지켜서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널 더 이상 간직하고 살 수가 없었어 용서해줘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약속했던 말 돌아선 일들에 대한 맹세했던 말 하지만 난 혼자 울면서 다시는 내가 살아가 그날이 끝까지 마음속에 널 간직할 결심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나는 모두 지워버린 내가 너무 미울 거야 그래 정말 내가 약속 모두 어긴 거야 그러니 용서를 빌어 나도 이런 내가 싫어 널 잊어버린 기억마저 잊었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마치 사랑한 적이 없는 듯이

0: play DMV.
1: Yeah, that's right.
2: 오랜만에 돌아온 시간이죠. 우리 게스트는 없지만 우리 청취자는 있는, 게스트가 없고 청취자가 있으면 저희 주접러는, 주접 레벨은 하늘을 찌릅니다. 쭈뿅뿅뿅. 자, 후이즈 디스 시간이 돌아왔거든요. 이 가수의 정말 흥미로운 리얼 팩트 힌트를 세 가지, 레벨 1부터 3까지 드리는데요. 레벨 2까지 맞추시는 분은 제가 선착순으로 첫 기프트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창 오픈톡으로 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너는 누구냐? Who is this?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영어를 접했고요. 외국인 강사가 있는 영어 수업에도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요즘 친구들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요, 이 사람이 어릴 때 꿈꿨던 직업은 지금의 직업과 전혀 달랐습니다. 원래 꿈은 외교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0대 음악을 만나게 되고 아직 고등학생이던 나이에 자신의 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뭐 고등학생 많이 데뷔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만 듣고 아시는 분은 레벨 1, 예, 가장 큰 기프트 카드예요. 아무도 없나요? 19876543221. 아, 너무너무 아쉽네요. 자,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빠밤. 이 사람은요, 17살이던 1996년 첫 번째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데뷔곡 하나가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순식간에 이름을 알리게 되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 사람은 성숙한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어린 나이에 큰 성공을 하면서 본인에게는 힘든 시간도 찾아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듣고 아시는 분도 손... 자, 힌트 드릴게요. 이 정도. 자, 마지막 힌트입니다. 다 좋네요. 이 사람은요, 데뷔곡으로 땡땡이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데뷔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도 했죠. 당시에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선택이 자신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몰랐네요, 저도.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근데 1990년도, 아,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사실 그 퀴즈를 옐프님 있을 때 제가 맞는 거였는데 그때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못했었는데, 1990년도 고등학교 때의 나이에 데뷔해서 애송이의 사랑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이 가수는 양파였습니다. 모른다고요? 당연하죠. 노래 되게 좋은 가수예요. 예, 옛날에 그,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응예였을 때 나왔던 그런 노래인데, 되게 막, 그때 당시는, 와, 씨, 엄청 노래 잘한다. 이런 느낌, 예, 있었거든요. 양파의 대표곡, 애송이 사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애송이 사랑, 애송이 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신기한 것 같아요. 애송이, 풋내기, 애송이 자식 이런 느낌인데 그들도 사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 아무튼 옛날 노래 기법에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 곁에 있어줘.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끝에 이렇게 fade out 이런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옛날에 좀 많이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이제 오늘은요. 자, 옥수수로 보는 저희 성격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또 성격이 어떤지 3인칭으로 또 바라봐야 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옥수수 좋아하시나요? 옥수수를 먹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먹나요? 가 이제 심리 테스트예요. 빠밤. 먹기 편하게 반으로 잘라 먹는다가 첫 번째고요. 위에서 아래로 갉아먹는다. 두 번째, 옆 방향으로 돌려가며 먹는다. 네 번째는 포크로 사용해서 떼어먹는다. 옥수수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먹나. 반으로 잘라먹는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갉아먹는다. 아, 위에서 이렇게 쫙 내리는 게 아니라 윗부분처럼 이렇게 해서 다 클리어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옆방향으로 돌려가면서 먹는다. 옆방향으로 돌려가면서? 그것도 맞긴 한데 위에서 옆방향으로 계속 돌려 먹긴 한데 포크를 사용해서 떼어 먹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위에서 아래로 갈가 먹는다 한번 해볼게요. 아, 갈가 먹는다? 이거 강릉 그거네. 앞니빨로. 그렇게 안 먹고요. 저 옆방향 할게요. 옆방향. 3번. 여러분은 어떻게 드세요? 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편하게 반으로 잘라먹는다. 신중한 성격으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무척이나 신경 쓰는 편이래요. 남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드러내지도 않는 타입. 굉장히 약간 안정형 느낌이죠, 요즘에. 두 번째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갉아먹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던 개의치 않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한 편.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많아서 리더십이 있다는 칭찬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게 사실 저랑 좀 비슷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옆방향으로 돌려가며 먹는다. 옆방향으로 돌려가며 무슨 일이든 조심스럽게 하는 타입. 나의 의견 말하기를 망설일 때가 많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오랜 시간 고민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의치 않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편이라면 요즘에는 좀 조심스러운 느낌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또 상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신경 써야 될 것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포크를 사용해서 떼어먹는다. 늘 특별해 보이기를 원하는 타입이래요. 그래서 평소에도 독특한 행동을 하면서 주변이나 이목이나 관심을 끄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강아지 같은 사랑스러운 타입. 아, 요런 느낌. 좋습니다. 자, 노래 듣고요. 저희 돌아오도록 하죠. 오늘 또 약간 힘든 그런 뭔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래를

0: 귀신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1: 스레드 마려우시죠?
0: 스레드의 핫한 소식만 싹싹 모아서 싹싹 김치 시간. 어머 이건 봐야 해. 오늘 스레드를 뒤흔든 핫 이슈 도파민 풀 충전해서 바로 털어드립니다. 회사 탕비실 간식 가방에 챙겨가는 동기 정상인가요? 아 이거 요 저번에도 나왔었는데 회사 탕비실의 맥심 과자 캡슐 커피 새로 채워질 때마다 3, 4개씩 챙겨서 본인 가방에 넣는 입사 동기 이거 저만 꼴보기 싫은가요? 아니면 저번에 나왔는데 아직도 핫한 그런 소식인가 봐요. 회사 복지인데 집 가져가서 먹는 게 왜 문제냐고 당당함. 탕비실 간식은 근무 중 당 충전용이지 자취방 식량 보급소가 아니다. 회사 돈으로 산 건데 하루 할당량 전응해진 것도 아니고 가져가서 먹던 자리에서 먹던 알게 뭐냐. 아 이게 과다파, 상관하다파로 나뉘었어요. 현실파는 그거 냅두면 나중에 롤케이크나 과일 통째로 사라지는 마법을 보게 됨. 근데 이거를 뭐 꼴배기 싫은가요? 라고 물어봤구나. 아, 꼴배기 싫은 것보다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것 같은데요? 이분은? 자, 친구 모임에서 내가 낼게 라고 하고 카드 긁고 엠빵 요구하기. 아, 이거 참 짜치네요. 다 같이 밥 먹고 계산대 앞에서 오늘은 내가 멋있게 긁는다 해놓고 단톡방에 총 14만원 나왔으니까 인당 35,000원씩 카뱅으로 보내줘 라고 하는 심리 뭐야? 포인트나 실적 채우려는 거 알겠는데 생색은 왜 내는 거임? 결제 총대 매는 수고는 인정하지만 내가 쏜다. 뉘앙스 풍겼으면 욕먹어도 할 말 없음. 근데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가 어제 쏜다고 하지 않았어? 댓글에는요. 카드 실적 포인트 적립 챙기면서 계산 편하게 해준 건데 뭐가 문제냐는 애들 꼭 있음. 차라리 내가 카드 긁을 때니 보내줘라고 깔끔하게 말하는 게 100배 낫다. 그죠? 이런 거는 제 주위에는 많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말이 없네요. 카톡 익십, 안 익십 뭐가 더 최악인가요? 약속 잡거나 중요한 질문인데 24시간 동안 일 안 사라지는 안 익십, 인스타 스토리는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카톡만 안 봄, 차라리 있고 답 없는 게 낫지 않나? 그냥 전화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댓글은요. 안익십 최악. 미리 보기로 다 봐놓고 기만하는 거라 더 음침함. 피하는 게 느껴져서 기분 나쁨. 익십 최악. 아니 익십은 너한테 쓸 말도 없다는 직접적인 거절이라 타격감이 다름. 초탈파. 어차피 둘 다 너랑 지금 대하기 싫다는 뜻이니 신경 끄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화하고

허구나 전화 안 받으면 문자로 오늘 약속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공적으로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인 사이 배터리 5% 남았을 때의 태도. 남친 혹은 여친이 나 배터리 5%라 꺼질 듯 이라고 톡 남긴 뒤 4시간 동안 연락 두절. 카페 난 차에 충전기 널렸는데 굳이 꺼지게 냅두는 심리가 이해 안 감. 저도 이해는 안 가는데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면 뭐 이해는 해주겠지만 얘기는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5% 남았다고 미리 언질 준 것만으로도 예의는 달아한 거다. 솔직히 혼자만의 시간이나 폰 끄고 놀고 싶을 때는 치트키 핑계 1위. 오, 그러니까 내향형 중에 아무리 가까워도 내 혼자의 시간은 무조건 필요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인가 보다. 초탈파. 어차피 현대사회에서 보조 배터리나 편의점 충전도 안 한다는 건 그냥 연락을 쉬고 싶다는 뜻. 어렵죠, 요즘. 자, 혼밥 레벨 끝판왕입니다. 혼자 뷔페랑 혼자 고깃집. 아, 혼자 뷔페는 안 가봤지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혼자 고깃집은 안 가봤지만 못할 것 같고. 원글이에요. 퇴근길에 삼겹살 너무 땡기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혼자 고깃집 가서 2인분 시켜서 구워 먹었습니다. 친구들이 대단한다는데 혼자 뷔페 가는 것보다 난이도 낮지 않음? 하, 저는 둘 다 좀 난이도가 셉니다. 네, 차라리 그럴 바에 집에서 혼자 먹죠. 고깃집은, 왜냐면요, 봐봐요. 집에서 먹으면 더 많이 좋은 퀄리티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요. 고깃집은 2인분 기본 주문만 맞추면 불판 때문에 눈치 안 보이는데, 진짜는 혼자 애슐리 혹은 빕스 가서 세 접시 뜨는 겁니다. 두 번째 댓글은요. 아니다. 고깃집은 굽는 연기 그리고 주변 회식 테이블 시선 때문에 멘탈 더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혼자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혼밥 축에도 안 낀다고 합니다. 그런 거. 오늘 스레드는 잔잔스하네요. 뭔가 전에는 좀 엄청 웃기고 재밌는 것도 많았는데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힘내라고 힘내 노래 들어드릴게요.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취업 준비를 3년째 하던 시절 수중에 남은 돈이 딱 몇천 원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다가 늦은 저녁 허름한 골목 끝에 있는 순댓국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일 싼 기본 순댓국 한 그릇을 시키고 아까워서 국물만 홀짝이며 밥을 아주 천천히 아껴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방에 계시던 허리 굽은 주인 할머니가 뚝배기를 빤히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갓 지은 하얀 공깃밥 하나를 제 테이블에 툭 내려놓은 것입니다. 제가 당황해서 저 할머니 저 밥 추가 안 했는데요. 돈이 없어서요. 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툭 던지셨습니다. 누가 돈 달라냐? 밥그릇 비어가는 꼴을 못 보게 써서 준다. 젊은 놈이 어깨에 짐을 잔뜩 얹고 밥을 먹으면 체하는 법이야. 딴 생각 말고 그냥 배부터 든든하게 채워. 그러고는 뚝배기에 따뜻한 국물까지 한 국자 더 부어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데 목구멍이 메어서 밥이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세상에서 버려진 건 아니구나. 나 밥 한 끼 더 먹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직 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때 그 순댓국집은 이제 없어졌지만 저는 지금도 일이 안 풀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할머니가 툭 얹어주신 그 공깃밥의 무게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혼자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수많은 이름 모를 다정함에 빚지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0: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버티는 법을 배웁니다. 이악 물고 참아내는 법,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 달리는 법, 그리고 쓰러져도 털고 일어나는 법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정작 숨이 턱 끝까지 찼을 때 어떻게 품위 있게 멈춰서야 하는지, 어떻게 온전히 나를 안아주며 쉬어야 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달아보여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몰아세우며 죄책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피가 철철 나는 상처를 안고 달리는 건 용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학대입니다. 아프면 멈춰서 약을 발라야 하고 신발이 맞지 않으면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돌아서는 것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더 소중한 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니까요. 오늘 유난히 낯선 곳에서 몸도 마음도 다쳐 차가운 눈물로 하루를 삼켰을 사람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걱정 없이 푹 쉬세요. 응원할게요. 라고 하고 싶습니다. DJ 제드니였습니다. 오늘은 내일도, 우리는 내일도 더 신나게 놀아요. 지금은 노는 시간. K-Play DMB.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광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광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광민의 잡지사 9월호 17번째 페이지 자판여행편. 저희가 스튜디오 밖을 나와 거리로 나오다 못해 심지어 어제는 무덤 바깥으로 해서 촬영을 하다 못해 오늘은 오디세이 스타일로 배 위에 올라왔습니다.
3: 이게 또 오디세이 잡지사 많이 거치면서
2: 저희가 시료도 타고 하류도 타고 다 탑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물 배 위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자, 이곳은 삼천궁녀가 몸을 던졌다는 바로 그곳 부여의 백마강입니다. 이곳에서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 아니겠습니까? 백제의 마지막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바위가 바로 낙화암입니다, 여러분. 아. 한자 글자가 보이네요.
4: 네, 조선시대 송씨알이 새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삼천궁녀가 몸을 던진 낙화암이 아니라 그냥 낙화암.
2: 왜요?
4: 왜냐면 여기에 삼천궁녀가 몸을 던졌다라는 거는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 얘기할 때 네. 역사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뺐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앞에 것은 이제 상투적인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 기록에 보면은 여기가 타사암이라고 나와요.
2: 타사암.
4: 떨어질 타야 죽을 사. 그러니까 떨어져 죽은 바위라고 했고 그 기록도 약간 사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게 궁녀와 왕이 떨어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의자왕이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서 중국에서 준 걸 알고 있거든요.
2: 당나라로 갔죠.
4: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당대에 여기 그 나당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당나라군 신라군에 몰렸던 궁궐의 후원에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몸을 던지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이 남아 있으면서 타사암 이렇게 부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고려 말쯤 되면은 야 그건 너무 끔찍하지 않니? 사람이 떨어져 죽은 바위라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누군가가 자신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졌으니까 네. 그거를 꽃이 떨어지는 것으로 비교하자 라고 하면서 시에 낙화암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로 가게 되면서 조선은 역사의 포편, 그러니까 칭찬하고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의자왕의 잘못된 정치가 백제를 멸망에 이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여기에 뭔가 하나가 더 수식어가 붙는 게 삼천궁녀. 그래서 김흔이라는 분의 시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네. 이게 이제 인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2: 약간 의자왕의 약간 향락의 이미지를 덧붙이는
4: 그렇죠.
2: 거죠.
4: 그렇죠. 예. 그래서 백제의 멸망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묘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에 점점 사람들 입에 너무 딱딱 달라붙잖아요. 삼천궁녀 의자왕.
2: 네.
4: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낙화암을 묘사하는 하나의 표현.